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요.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슬기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1: 응.
0: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다 있어요.
0: 예. 자,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 중요해요.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1: 예.
0: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도 가면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0: 아하.
1: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0: 아.
1: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1: 예.
0: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아. 자리 맡아두기 해서
1: 아.
0: 학생이 아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1: 자,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0: 요즘에는
1: 되거든요.
0: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돼 있기
1: 네,
0: 때문에. 자,
1: 맞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겁니다. 네.
1: 어허,
0: 자, 이
1: 예.
0: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아, staying?
2: What room
1: What
2: are
1: room?
2: you staying in? What
1: 아,
2: room number?
1: number?
2: Yes.
1: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2: Well,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1: 아,
2: sorry.
1: 예, 오케이. 310.
2: Ah,
1: Yes,
2: okay. Room
1: my
2: 310.
1: mom will come 2 minutes later.
2: Oh, your mum is coming in 2 minutes.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2: Yeah.
1: Room key? I have a?
2: Do you?
1: 아, 예.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예. 엄마가 오시네요.
2: Is that your mom?
1: 예. 그 저기 here key, room key
2: Okay, you
1: and
2: have?
1: my mom coming.
2: Ah, okay, great, great, great. Okay.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조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몇 호실에 묵고 있죠?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Right.
1: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0: 그렇죠?
1: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0: Okay.
1: Are you
0: Alright.
1: staying?
0: Okay.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So, what room are

0: Or you stay in?
1: 정답은요? 아.
0: staying. 아.
1: Because. Yes. 비동사가
0: are.
1: 있으니까 비동사랑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0: 그러네요.
1: 지금 한참 묻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So,
0: 네네.
1: 무슨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는 머물다, 묵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이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0: 예.
1: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0: 오.
1: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0: room.
1: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0: 에.
1: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0: What
1: 뭐라고 하냐?
0: color?
1: What color, right? What color?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0: What
1: What
0: room?
1: room?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 명작이 아닙니다.
0: 그쵸?
1: 가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을이 뭐라고요?
0: 무슨 색은 what
1: What
0: color?
1: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0: Are you?
1: 과거로.
0: Did you choose?
1: That's it. What color did you choose?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0: 네.
1: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0: Choose.
1: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0: 예.
1: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0: What room did
1: 과거로
0: you stay
1: in까지 해서
0: in?
1: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이렇게 얘기가
0: 예.
1: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0: 네.
1: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0: 예.
1: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0: What color did you choose?
1: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0: What room did you stay in?
1: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What room are you
1: 네,
0: staying in?
1: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오케이.
0: 네.
1: 자, 미션입니다.
0: 오.
1: 310호실이요. 그래서
0: Yes.
1: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0: 아.
1: 자리를 좀 맞는 느낌?
0: 그쵸. 왜냐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1: 네.
0: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굉장히 현명한 역할
1: 현명합니다.
0: 분담이에요.
1: 달려간 거죠.
0: 예, 맞습니다. 310.
1: Okay.
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10 호실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number 써볼까요? Number.
1: Okay.
0: Yeah, number
1: Number
0: 310.
1: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1: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그럼
0: 네.
1: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0: 오고
1: 그
0: 있다는 건데.
1: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0: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1: 와요.
0: 와요.
1: 와요.
0: 네.
1: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0: 네.
1: 좀 살려드릴게요.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0: 아?
1: 빠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0: 아.
1: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0: 아,
1: 이제 얘기하게
0: 그래요?
1: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수 있다는
0: 예.
1: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0: 네.
1: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0: 오.
1: 앞에 하나, 나머지 두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0: 310은요?
1: 선호에 따라 달라요.
0: 310.
1: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많이 했는데,
0: 그래요?
1: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0: 알아는
1: 없는데,
0: 내주시네.
1: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나씩 다 읽거나,
0: 예.
1: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개 읽거나, 이런 식으로.
0: 아.
1: Right? So,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0: 예.
1: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 네.
1: So, 뭐 예를 들어서, 11, 50.

0: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right, so room 310 or 310. My room,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이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0: 자, 비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1: 네.
0: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1: 예.
0: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1: 그렇지.
0: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1: 무조건 지켜질 수밖에 네네네. 없는 미래의
0: 맞아요.
1: 일.
0: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1: 네.
0: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
1: 있다가 버스가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1: 네.
0: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1: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1: 오,
0: 아니,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in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채우고.
0: 채우고 뭐 그 30분 뒤에?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1: 예.
0: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페리를 타기도 해요.
1: 오?
0: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1: 오?
0: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1: 아.
0: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오,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거기 주차를 해놓고.
1: 길 막힐 때는 yes. 채우겠네요.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구나.
1: 네.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Mm-hmm.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1: 오케이. Okay.
0: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오케이. Okay.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 수 있다.
1: I can
0: 나오다가 뭐예요?
1: I can come,
0: 나오다.
1: Come out.
0: 네.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1: Mm-hmm.
0: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1: 네.
0: 그러니까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Mm-hmm.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예.
0: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아...
0: 둘 중에 둘 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예, 둘 다 모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1: 아.
0: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1: 아, 이거 알죠.
0: Within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1: 어.
0: So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1: 아.
0: 그리고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있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못
1: 채웠네요.
0: 이기 때문에 해야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Okay?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네.
0: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엔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띡 이렇게 태그해서 들어가고.
0: 맞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1: 있어요.
0: 있는데
1: 있어요.
0: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 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0: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1: 그러면은 여기 room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0: 오케이.
1: Okay. 예. Yeah.
0: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오,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1: 오.
0: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오, 키 어딨어? 키 어딨어? 하도
1: 그쵸.
0: 하니까. 그죠?
1: 모를 수가 없어요.
0: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1: 예.
0: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1: 오.
0: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1: 지금 당장.
0: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1: 그러네요.
0: 이럴 때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1: 그렇죠.
0: 이런
1: 그렇게.
0: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1: 아.
0: 근데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1: 그렇죠.
0: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0: 되죠. 당신과 있겠네.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 라는 것을 강조해 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1: 아.
0: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1: Bill.
0: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ceipt.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1: Sir,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With
0: 이러면
1: you?
0: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냐?
1: Oh.
0: 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1: yes.
0: 뭐 교환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1: Mm-hmm.
0: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1: 네.
0: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 으흠.
0: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 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1: Receipt.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1: 네.
0: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오케이?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1: Yes.
0: Or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All 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뭔가요?

0: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1: 아,
0: 거예요. 아,
1: 그러네요.
0: 엄마가 오시네요.
1: 나이스 타이밍. 예. 여기요. 어.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0: 오케이.
1: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0: 오케이.
1: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0: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느낌.
1: 에, 그쵸.
0: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1: 네.
0: Or right here 이런 것도
1: Right here.
0: 괜찮겠죠. 그렇죠? 바로
1: 편한데요?
0: 여기에요. 뭐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아.
0: 많이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1: 진짜
0: 있어요.
1: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죠.
1: 네.
0: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1: 응?
0: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1: She comes here.
0: That's it, right?
1: 예, 맞아요.
0: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1: 네.
0: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아,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1: here이 먼저 앞으로
0: 네, 원래
1: 빼고.
0: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1: 네.
0: 온다 여기에.
1: 그쵸?
0: 그런데 호 감탄의 느낌?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안 와? 그랬더니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1: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쵸.
0: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1: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0: Yes.
1: 네.
0: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Oh, here he comes.
1: Oh, here he comes.
0: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다 대명사죠, 그렇죠?
1: 그쵸.
0: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거나,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1: 마유, 슬기,
0: 뭐 그런
1: 모두죠.
0: 슬기, 뭐
1: 예.
0: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1: 네.
0: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1: 아.
0: 예를 들어 고유 명사,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1: 네.
0: 이랬을 때 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here
1: Here
0: comes
1: comes the
0: the
1: bus.
0: bus. 자연스럽지
1: 오.
0: 않아요, 느낌 자체가.
1: 이거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버스 노래 나올 때, Oh, here comes the, here comes the bus.
0: comes the bus.
1: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 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Alright. 여기요. 엄마가 오시네요.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이병적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2: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엄마가,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3: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그렇죠. 자, ferry가, 그 ferry가 5분 있다 떠나요.
3: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2: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3: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2: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4: Uh-huh.
2: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yeah.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어, 엄마가 오시네요. 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3: 오. Oh.
2: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3: 그녀. 네네네. Here she comes.
2: Good.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어, 그들이 와.
3: Here they come.
2: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come.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가 온다.
3: Here he comes.
2: 네, 자, here he comes. 근데 그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마유.
3: 네.
2: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5: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6: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5: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6: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Ah, room 310. Okay.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Oh, is that mom. Your mom? Hi.
2: Great job, you guys.
3: Yes.
2: 오,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네.
2: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2: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3: 그쵸.
2: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3: 네.
2: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3: 네.
2: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아,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3: 네.
2: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3: 그럼요.
2: 영어가.
3: 그리고 또 이게 완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 게 아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에이.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3: 네.
2: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주변에서 듣자 하니 친구 한 명이 요즘 그렇게 몸 만들기에 열심이라네요.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나요?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며?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omeone said you exercise hard these days.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2: That's right, I am.
1: Well,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2: You really think so? Shall I show you what I can do?
1: You don't look well. Don't overdo it. Where? I hate mice.
2: No, not a mouse. My leg. It hurts.
1: Oh, you scared me, Kevin. You should have said cramp. Let me help you.
2: Oh, thanks. What would I do without you? You saved my life.
1: Ah,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2: It's always food.
1: Of cours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케빈이 운동에 그렇게 열심인가 봅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케빈을 살짝 약 올리듯 도발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틴의 도발에 넘어간 케빈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무리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맙니다. 오늘 카툰도 너무 재밌고요. 또 그 속에 유용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크리스틴이 어디서 들었는지 요즘 케빈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며?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래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문장이 좀 길죠?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I, 나는, heard, 들었어, that, 뭐뭐라는 것을 하고 뒤에 오는 문장을 이끌어주고요. You're, 너는 무엇무엇이다. Working out이 운동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Really, 매우, hard, 열심히, these days, 요즘에. 다 붙여주면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내가 듣기로는 네가 요즘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노란 부분 강조해서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와우, 잘했습니다. 요즘에 너 운동 되게 열심히 한다더라 라고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못 따라올걸?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라고 했어요. 나 따라오려면 너 한참 멀었어. 자, 이때 사용한 표현이 catch up입니다. catch up이 바로 무엇을 따라잡다, 누군가를 따라잡다인데요. to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붙여줄 수 있어요. try and catch up to me 라고 하면 어디 한번 날 따라잡아 보시지 라는 뜻이 되죠. catch up 그리고 catch up

0: 누구누구 같이 기억해 두고요. 하필이면 크리스틴이 이렇게 약 올리듯 얘기를 해서 이 케빈이 자극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더니 쌀가마니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표정이 좋지 않죠. 케빈, 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Don't overdo it. Don't overdo it. 아, 무리하지 마. 크리스틴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Overdo라는 표현 재밌죠? Do는 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Over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do, 지나치게 하다, 무리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오버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Aren't you a little overdoing it? 너 지금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막 무리하던 케빈이 으악! G! 나 G났어! GGG! 그랬더니 또 크리스틴은요, 이게 G라고? 생쥐말인가? 놀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G가 아니라 내 다리가 아픈 거야. 아, 크램프 말이구나. 그래요. 우리말로는 쥐라고 해서 막 장난으로 냐옹냐옹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쥐라는 게 우리말 바른 표현으로는 사실 경련, 그죠? 근육이 이렇게 당기듯이 아픈 건데요. 이걸 영어로는 크램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쥐라고 해서 영어로 바로 마우스 또는 마이스로 옮기면 당연히 대화가 통하지 않겠죠. 이 크램프라는 표현은 I have cramp in 하고 신체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I have cramp in my leg. 나 다리에 쥐났어. 가 되겠네요. 자, 크리스틴이 막 이렇게 주물러 줬더니 You saved my life. 네 덕분에 살았어. 네가 날 살렸어. 역시 쥐났을 때는 주물러 주는 게 최고니까요. 근데 이때를 또 놓치지 않는 크리스틴이요.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무슨 뜻인지 딱 알겠죠. 내가 네 생명을 살렸다니.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러면 피자로 고마움을 표시하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은인, 또 구세주라는 표현 있죠. Life saver입니다. Life, 생명, saver, 구해주는 사람이죠. 이건 진짜로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좀 가벼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항상 음식 생각뿐이구나. It's always food. 라고 오늘의 대화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I heard that 기억하면서 비슷한 표현 볼게요. 누가 그러던데 너 걔 좋아한다며 작은 새가 와서 나한테 말해주더라 라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여자면 on her 말할 수 있겠죠. 야 누가 그러던데 너 그 남자애 좋아한다며 어떻게 말한다고요?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Rumor has it. 소문에 의하면 풍문으로 들었소가 되겠네요. 그 파티 취소됐대.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Rumor has it the party is cancelled. 이 상황 그대로 연습해 볼게요. 소문에 의하면 그 파티 취소됐대. 어떡해요?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I heard that. 또는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Rumor has it. 다양한 표현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에도 생생한 카툰과 즐거운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 좀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재밌는 영어 발음 저 헤일리 선생님이랑 같이 배워볼게요. 자, 먼저 오늘 다룰 표현들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얼마나 잘 들리는지 같이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andwich. Can you make me a sandwich? Handsome. You look handsome. Grandparents. They are my grandparents.
0: Okay, 오늘의 단어들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Sandwich, handsome, 그리고 grandparents. 공통점 발견했나요, 친구들? 맞아요. 자, 모두 다 중간에 뭐 있죠? and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거 발견했다면 눈썰미 좋은데요. 자, 이 and 발음 선생님이 왜 가지고 왔을지 같이 한번 볼게요. and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요. 주로 마지막 d, 두 번째 있는 이 d 친구가 또다시 유령이 될 때가 정말 많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 D는 그래서 제대로 발음을 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단어들 어떻게 이 묵음 규칙 적용되는지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 거의 모두가 좋아하는 맛있는 샌드위치인데 우리 한국식 이 표기에서는 샌드위치라고 정확히 표기하지만 자, 규칙상 이 중간에 있는 D는 묵음, 유령 친구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음돼요? Sandwich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Sandwich. 자, 물론 규칙상 D는 묵음이 맞지만요. 이 N을 발음하다 보면 우리 니은과 같은 이 발음 발음하다 보면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약간 디귿과 같은 사운드로 끝날 때가 있긴 있어요. 특히나 다른 소리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살짝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너무 한국식으로 샌드위치 너무 이렇게 D를 살려서 발음하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해야 돼요. 그냥 샌드위치 이렇게 샌만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요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나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맛있는 거 특히 음식 만들어 줄 때요. Make me 하고 그 음식 얘기하면 되거든요. Can you make me a sandwich? 여기서 우리 너무 sandwich 이렇게 드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Can you make me a sandwich? 라고 해볼게요. Sandwich. Okay? 두 번째 단어는 이거 잘생긴, 멋진이라는 단어입니다. Handsome. 여기에서도 중간에 있는 D는 발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 볼 수 있겠죠. Handsome 아니고 그냥 handsome이라고 발음이 나요. Handsome.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거 handsome 이렇게 hand 짧게 하지 말고요. hand 길게 끌어주세요. 예문 볼게요. 너 멋져 보인다. 정말 멋져 보일 때 이렇게 handsome이라는 표현 써주면 되겠죠. You look handsome. You look handsome. 이렇게 칭찬해주면 정말 좋아요. 특히 영어에서는 칭찬 많이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언제나 you look 하고 좋은 단어 쓰면 되는데요. handsome 오늘 써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죠. 조부모입니다. 역시 grandparents가 아니라 이 D는 중간에 규칙상 없기 때문에 grandparents 이렇게 발음이다고요. 물론 이 N 사운드 마지막 끝처리 때문에 살짝 grandparents 이렇게 들릴 때도 있을 순 있지만 규칙상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grandparents. 자, 이것도 예문 한번 가볼까요? 그들은 나의 조부모님이야 라고 말해볼게요. They are my grandparents. They are my grandparents. 어렵지 않죠? Great. 자, 그럼 우리 이렇게 D가 소리 나지 않는 경우들 발음 확실하게 연습해보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의 단어들 같이 한번 먼저 연습해볼게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sandwich. 역시 sandwich 아니라는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Sandwich. 한 번 더. Sandwich. Great job. 좋아요. 두 번째 단어. 잘생긴 또는 멋진 가볼게요. Handsome. 한 번 더. Handsome. 아주 좋아요. 자, 마지막 단어. 우리 조부모님 가볼까요? Grandparents. 한 번 더. Grandparents. Great job. 정말 잘했어요. 자, 이번에 예문 훈련. 문장 sentences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나 샌드위치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럴 때 make me a sandwich 라고 말할 거죠. Can you make me a sandwich? Wonderful. 정말 좋아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선생님 속도랑 조금 비슷하게 노력해 주세요. Can you make me a sandwich? Wonderful. 정말 잘했어요. 좀 긴 문장이었는데 great job. 두 번째 문장은 너 멋져 보인다. 칭찬해 줄게요. You look handsome. Very good. 한 번 더. You look handsome. Very good. 좋아요. 자,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나의 조부모님이야. They are my grandparents. 아주 좋아요. One more time. They are my grandparents.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end 특히 붙어 있을 때 뒤 빠지는 발음. 이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잘 해낼 수 있겠죠?

0: Can you make me a sandwich? Can you make me a sandwich? Handsome. Handsome. You look handsome. You look handsome. Grandparents. Grandparents. They are my grandparents. They are my grandparents.
1: 네,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잘 따라왔나요? 자, 이렇게 ND가 붙어 있을 때는 D가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핸드썸 아니고 핸섬이라는 거 잊지 않을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2: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2: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Desk. D-E-S-K. Desk. Desk. Chair. C-H-A-I-R. Chair. Chair. Friend. F-R-I-E-N-D. Friend. Friend.
0: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school, 학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We go to school every day, right? 매일 학교 가죠. Okay, let's see our words for today. 첫 번째 단어는 desk, 책상이에요. 우리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죠. We study on the desk. Chair, 의자가 다음 단어인데요. We sit on the chair.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Chair. 그 다음은 friend, 친구예요. 친구들, 우리가 학교 가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반갑게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는 시간 보내죠. 친구, 영어로 friend.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책상, desk. Desk. Good job. 의자, chair. Chair. Very good. 친구, friend. Friend. Excellent.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1: Desk. Desk.

0: Chair. Chair. Friend. Friend.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The book is on the desk. 책은 책상 위에 있어. 친구들, 책상이 얼어 보였죠? desk였고요. 뭐뭐 위에는 o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 on the desk.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book is on the desk.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Please sit on your chair. 의자에 앉으세요. 여러분, chair, 의자 나왔고요. Please,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sit, 앉아요. 앉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Okay,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Let's say it all together. Please sit on your chair. Good job. Okay, let's try this one. How often do you meet your friend? 너는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Every day? Once a week? 자,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에요. 여러 질문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Now, let's say it again.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meet your frien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0: School. S-C-H-O-O-L. School. School.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Classroom, C-L-A-S-S-R-O-O-M. Classroom, classroom.
1: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School, 학교예요. 친구들, do you like to go to school?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요? 학교, school. 그 다음은 student, 학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어를 배우는 student죠? We are all students. And you are a very good student. 그 다음은 classroom, 교실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classroom에서 수업을 받죠? classroom. 친구들, class, 수업, room, 방, 수업하는 방.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classroom.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학교, school, school. Good job. 학생, student, student. stu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교실, classroom. class에 강세를 넣어보면 좋아요. classroom. excellent.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0: school, school. student, student. classroom, classroom.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What did you do at school today?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했니? 우리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꼭 물어봐 주시죠. 자, what did you do? 무엇을 했니?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did you do at school today? Very good. Okay, you want to try this one? The students are studying very hard.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아까 배운 학생 student였고요. 여기는 뒤에 s가 붙어 있네요. 그 뜻은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students. 그리고 very hard는 아주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0: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 students are studying very hard. 발음이 너무 좋네요. Okay, here is our last sentence. My classroom is next to the library. 내 교실은 도서관 옆에 있어. 내 교실은 my classroom is next to. 생소하죠? 옆에 있다란 뜻이에요. 어디 옆에? Library. 도서관 옆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My classroom is next to the library. Great job, everyone!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Desk. Desk. Chair. Chair. Friend. Friend. School. School. Student. Student. Classroom. Classroom.
0: 오늘 학교에 관한 단어들 배워봤어요. Did you have fun today? 재밌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Unit 50. OY.
1: Let's go. Phonics OY. Oi, oi, oi. Oi, boy.
2: Oi, boy.
1: Oi, joy.
2: Oi, joy.
1: Oi, toy.
2: Oi, toy.
1: Oi, soy.
2: Oi, soy.
1: Oi, oyster.
2: Oi, oyster.
1: Oi, annoy.
2: Oi, annoy.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날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예! 소리가 나는 알파벳 Y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오이! 오이! 오이. Very good. 그럼 오이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남자아이 boy예요. 여기 오이 소리 들렸죠? 써니는 여자고 우리 친구 로그는 남자아이죠. 이렇게 남자아이는요 영어로 boy. boy. boy.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기쁨, joy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거나 선물을 받을 때 아주 행복하고 기쁘죠? 기쁨, 영어로는요, joy. joy. joy. good job.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장난감, toy도 oi 소리가 나네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재밌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영어로는요, toy. toy. toy. Very good. 다음 단어는 콩, soy예요. 여기도 오이 소리가 들리네요. 콩 안에는 영양가가 많아서 많이 먹으면 아주 건강해져요. 콩, 영어로 soy. soy, soy.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 다음은 굴, oyster예요. 바다에 살고 딱딱한 껍질을 빼면 아주 싱싱한 굴이 나오죠. 굴, 영어로 oyster, oyster, oyster. Excellent. 오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괴롭히다, annoy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괴롭히다, 영어로 annoy, annoy, annoy. Great job! 와우, 이렇게 오이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 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O와 예 소리가 나는 알파벳 Y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2: 오이, 오이, 오이.
3: Very good. 자,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 남자아이예요. 써니는 여자고 로건이는 뭐죠?
2: 남자.
3: 남자. 영어로는?
2: boy.
3: 네, boy.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boy를 그려볼 건데요. 우리 로건이 boy 한번 멋있게 그려볼까요?
4: 아주 멋진 boy를 그려볼 거예요.
3: Nose and mouth.
4: Okay. 자, 여러분, boy 한번 볼까요? 너무 멋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2: And this is a dress.
4: Dress? 자, 그럼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2: Oi, oi, boy. Oi, oi, boy. Oi, oi, boy.
4: Good job! Oi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기쁨이란 뜻인데요. 써니는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여행 갈 때 아주 기쁜데 로건이는 언제가 가장 기뻐요? 언제가 가장 기뻐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네! 그때가 가장 기뻐요! 자, 그러면은 기쁨 영어로 뭔지 말해줄까요?
2: Joy.
4: Joy, that's right. 그럼 같이 joy를 써볼게요. J 소리 나는 알파벳. 뭐가 있었죠?
2: J. O. Y.
4: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기쁨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2: Oi oi joy. Oi oi joy. Oi oi joy.
4: That was very good. 또 oi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우리가 재미있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 영어로 뭐였죠?
2: Oi oi toy. Oi oi toy. Oi oi toy.
4: Excellent. 또 oi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튼튼해져요.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콩. 영어로 뭐죠?
2: Soy.
4: That's right. Soy. 그러면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2: Oi oi soy. Oi oi soy. Oi oi soy.
4: Good job. 다음 단어는 바다에 살고요. 아주 맛있어요. 겉은 딱딱한데 안은 부드러운.
2: Oyster.
4: 네, 굴, 영어로 oyster. 여기도 oi 소리 들리죠? 그럼 우리 세 번 들어볼게요.
2: Oi, oi, oyster. Oi, oi, oyster. Oi, oi, oyster.
4: Well done! Oi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괴롭히다 라는 단어였죠? 영어로 뭘까요?
2: Annoying.
4: 네, annoy. 자, 근데 로건, 다른 사람이 로건한테 annoy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2: Sad.
4: 아, sad. 아주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괴롭히다. 세 번 발음해 볼까요?
2: Oi, oi, annoy. Oi, oi, annoy. Oi, oi, annoy.
4: Good.

0: 위즈레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O-Y. Oi, oi, oi. Oi, boy.
2: Oi, boy.
1: Oi, joy.
2: Oi, joy.
1: Oi, toy.
2: Oi, toy.
1: Oi, soy.
2: Oi, soy.
1: Oi, oyster.
2: Oi, oyster.
1: Oi, annoy.
2: Oi, annoy.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i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oi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C L E A N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웠죠. 사실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어디 어디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to, into, out of, 그리고 toward 요 네 가지 표현을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0: It's warm-up time!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it's the playground. 놀이터네요. 놀이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쵸? 자, 일단 저기 여자아이를 보니까 터널 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난 그쪽으로 갈 거야. I'm going to the tunnel.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To 쓰면 되겠죠. Then what about when you're at the tunnel? 자, 터널에 도착했어요. 들어갈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오, 맞아요. into the tunnel. 그러면 나올 때는 빠져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꺼낼 때는 we use the expression out of. That's right. Then what about the slide? That looks fun too, right? 그러면 slide, 미끄럼틀 쪽으로 간다고 할 때는 oh, I think you guys all know. Toward. Very good. So we can use all those expressions. 자, 그러면 오늘 말하기 주제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ere I'm going using the preposit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0: Alright, let's review.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I can say where I'm going using the preposit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자, to, into, out of, toward. 요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말할 수 있다인데요. Prepositions,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전치사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문법 배울 때 배우는 표현이기는 해요. 요런 단어들의 그룹을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해 두시면

되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야? 였습니다. 자, 이렇게 where are you? ing라고 하면 어디로 뭐뭐를 하러 가고 있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먹고 있어? Where are you eating? 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Where are you eating? 어디에 머물고 있어? 어디에서 지내고 있어?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점심은 어디서 먹고 있어? Eat 대신에 have lunch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Where are you having lunch? Where are you having lunch? Good job. 자, 어딜 가고 있느냐? I'm going to the park. 자, 여기서 이제 to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 I'm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오면 돼요. park는 공원이었죠. I'm going to school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매일 아침 우리 친구들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cafe. 특정 카페니까 the cafe라고 한다고 했죠. I'm going to the cafe. I'm going to a concert. 이 경우는 어떤 콘서트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어떤 가수의 콘서트인지. 그래서 그냥 a concert이라고 하는 거죠. I'm going to a concert. 자, 영어가 이 어하고 더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많이 연습해 줘야 된다고 했죠. Oh, can I join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라는 표현도 있었죠. 이렇게 can I로 시작하는 문장은 제가 뭘 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약간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I come? 나도 가도 돼? 라는 뜻이죠. Can I come? 근데 우리도 나도 와도 돼? 나도 가도 돼? 둘다 사용하듯이 영어도 can I go? Can I come? 둘다 사용 많이 합니다. Can I eat here? 저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Can I eat here? Can I do it later?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이죠. Can I do it later? Put your toys into the box. 자, 이제 into를 복습해 볼 텐데요. Put your toys into the box라고 했죠. 이렇게 어느 장소에 뭐뭐를 넣으세요. 그쪽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할 때는 into를 쓴다고 했어요. Put 뭐뭐 into 어떤 장소. 한번 연습해 볼게요. Apple, 사과죠. Basket, 바구니. 자, 사과들을 바구니 안에 넣어 볼게요.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그쵸? 사과들이니까 apples, s를 붙여줘야 되고, 앞에 더는 the로 읽는다고 했어요.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Shoes, closet. 자, 신발을 신발장 안에 넣어볼까요?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Put the shoes into the closet. 잘했어요. I'm putting them into the box now. 자, 장난감을 박스에 지금 넣을 거예요 라는 말이죠. 여기서 them은 장난감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Great! 너무 좋아. Oh! 뭔가가 생각났어요.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테디베어를 박스 안에 먼저 넣어. First가 우선 먼저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Got it.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었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었죠. 자, alright. 요거는 got it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알겠어요. 라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out of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줘라는 말이죠. 이렇게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뭔가를 꺼낼 때, 끄집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Take 뭐뭐 out of 장소 한번 해볼까요? Phone, pocket,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보겠습니다. Put the phone out of the pocket. 그쵸? Put the phone, oh, take the phone.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0: 자, take가 이제 가져가다라는 의미인데 out하고 같이 붙어서 꺼내다라는 의미로 take out을 사용한다고도 했었어요. 자, milk, fridge,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볼까요?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그렇죠. 잘했어요.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가방 안에 바나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바나나들도 꺼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should I also 뭐뭐는 제가 요 행동을 했는데 요 행동도 할까요? 라고 할때 쓰는 거라고 했죠. Should I also run? 뛰기도 할까요? 저 달릴까요? Should I also run? 제가 폴을 초대했는데 세라도 초대할까요? Should I also invite Sarah? 라고 할수 있죠. Should I also invite Sarah? 제가 방에 불도 끌까요?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라고 하면 되겠네요.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자, 여기서의 them은 바나나들을 얘기하겠네요. 그쵸? Please take them out too. 네, 꺼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m done. 이라고 하면 저 끝났어요. 라는 의미죠. 그쵸? I'm done. Done이 끝난이라는 뜻으로 I'm done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죠. Thank you. 내가 부탁한 거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도 당연히 와야 되겠고요. 자, 이제 toward 복습해 볼게요.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하면 내가 있는 쪽으로 공을 차줘 라는 표현이었죠. toward가 쪽으로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toward me라고 하면 내 쪽으로 그 행동을 해 라는 의미죠. 내 쪽으로 달려와. Run toward me. Run toward me 라고 하면 되고요. 나에게로 수영해서 와. Swim toward me. Swim toward me 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있는 쪽으로 와 라고 할 때는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라고 하면 되고요. Sure, here you go. 물론이지. 여기 있어. 자, 간다. 요런 표현이 바로 here you go라고 했죠. 보통은 뭔가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던져주거나 이렇게 차주거나 할때 여기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Here you go. Thanks. 고마워라고 하면서 now 이제 throw the glove toward me. 자, 이제는 뭘 던져달래요? Glove, 장갑을 던져달라고 하네요. 그쵸? So throw가 바로 던지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Ready? 준비됐어? 라고 하면서 catch라고 했죠. 이 catch가 잡아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잘 던졌을 땐 nice throw라고 할수 있겠죠? Nice throw. 그런데 잘 받았어요. 그럴 때는 nice catc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Nice catch. Very good. 자, 이제 다시 playground 놀이터로 올까요? 저기는 저 여자애가 터널 쪽으로 달려간대요. 그럴 때는 I'm running towards the tunnel. I'm running toward the tunnel. 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to도 쓸수 있어요. 그로 뭐 터널로 가는 거니까 I'm running to the tunnel. 그럼 도착해서 들어갈 때는 I'm going into the tunnel. 그쵸. 나올 때는 I'm coming out of the tunnel.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끄럼틀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I'm going toward the slide. 맞아요. I'm going toward the slide. 맞아요. 이렇게 out of, to, into, toward 다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1: I'm going into the tunnel. Come out of the tunnel. Now, I'm going out of the tunnel.

0: Run toward the slide next. I'm running toward the slide.
1: Wai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to, into, out of, 그리고 toward를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죠? Check!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쭉 복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꼭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지? 왜냐면 today is Friday, 금요일이잖아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기분 좋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Friday. Write about amazing inventions by teens. I can write about inventions made by teens.
0: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운 표현들을 모아서 글쓰기 완성하는 날이죠? Alright. 자, 오늘 today's topic 주제는요. Amazing inventions by teens. 입니다. 자, teens가 바로 10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놀라운 발명품들, amazing inventions, 10대가 만드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주제로 한번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다양한 발명품들,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잘 기억해보고 선생님이랑 글쓰기 해보자. Alrighty. 자, look and talk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아이디어를 모아볼게요. Okay?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와, 네 명의 10대 발명가들이 짜짜짠짠 보이네요. 그쵸? Let's talk about the 14 inventors. Alright?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발명가는요. 짜잔. Louis Braille입니다. Louis Braille. Louis Braille이 만든 게 바로 Braille죠. Braille이 뭐였지? 바로 점자였죠, 그쵸? Louis Braille invented Braille. 기억나지요? 자, 우리 한번 글쓰기를 해보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짜잔. 빠바바. Helps blind people. 할 텐데, 빈칸을 우리 한번 채워보자. 자, 첫 번째는 발명품의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점자는 영어로. 그렇지, Braille죠. 자, Braille helps blind people.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뭐하게 해주죠? 그쵸, 맞아요. 읽게 도와주죠? Read까지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점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게 도와줘요.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Alright. 자, 그 다음 발명가는요. 빠밤. Anne Makacinski 나왔습니다. Anne Makacinski, the Hello Flashlight 나왔어요. 자, the Hello Flashlight는 Flashlight가 얘들아 손전등이었잖아, 그쵸? 자, 그녀의 발명품 이름이 the Hello Flashlight였는데, 자,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을 낼 수 있는 전등이었습니다, right?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빠바바밤 makes light using 빠밤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발명품 이름을 넣어볼게요.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자, 이것은 배터리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해서 빛을 낸다 그랬지? 그죠. 체온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체온은 영어로 body heat 였죠. 그래서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자, Hello Flashlight는 body heat, 체온을 사용해서 빛을 내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Alright. 자, 그 다음은 Engard Dariani 나왔습니다. Engard Dariani. 이 친구 기억나요? 이 친구는요, 오, 19살 때 아주 멋진 발명품을 만들었죠. 아주 거대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공기정화 이런 타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이름이 바로 프란이래요. 자, 프란이 힌디어로 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숨을 편하게 쉬라고 프란이라고 이름을 정했나 봐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leans air. 오, 간단해. 자, 첫 번째는 첫 이 빈칸에는 우리 한번 발명품 이름을 넣어볼게요. 뭐라 그랬지? 숨? 힌디어로 프란이라 그랬죠. Pran cleans. 자, 프란은 깨끗하게 해준대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줄까?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겠죠. Dirty air라고 적어볼게요. Pran cleans dirty air라고 하겠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은 Git and Jelly Rao 나왔어요. 이 소녀도 대단했는데요. 12살에 무엇을 발명했죠? Tethys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물

0: 안에 납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주는 도구를 만들었어, 그쵸? Test this, okay? 자, 해볼게요. Test if is clean or dirty.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Test this라고 넣어줄게요. Test this. Test if 뭐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려준다 그랬죠? 그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Test if water is clean or dirty. Okay, test는요,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test 검사해준다 그랬어요. 그쵸? Alright,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Amazing inventions by teens. 자, 놀라운 발명품들. 10대의 놀라운 발명품들이 제목이죠. Louis Braille.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자, Braille는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ne Makosinski, the ha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자, the halo's flashlight, 손전등은요, 사람의 체온을 사용해서 빛을 냅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Enga Daryani. Prawn cleans dirty air. 프라는 더러운 공기를 clean, 청소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Gitanjali Rao. Tethys test if water is dirty or clean. 자, Tethys는요,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테스트 검사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들어보고 따라해볼게요.
1: Amazing inventions by teens.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Hollow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Prawn cleans dirty air. Tethys tests if water is dirty or clean.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or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의 뛰어난 발명가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Who invented certain everyday supplies? 창의적인 발명가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는데요. 세계의 발명가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Are you ready? Here we go. Let's start with the light bulb. 먼저 전구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light bulb? Thomas Edison from the United States invented a light bulb.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에디슨 이전에도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다양한 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전구들은 빛이 오래 가지 않고 가격도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사들이고 더 좋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200회 넘는 실험을 해서 마침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구를 개발해냈어요. Edison invented the first practical light bulb.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영사기, 축음기 등도 발명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Thomas Edison is described as America's greatest inventor.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0: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robot.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a steam locomotive? George Stephenson from the United Kingdom invented a steam locomotive.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만들고 리차드 트레비식이 최초의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트레비식의 기관차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철도의 시대를 연 사람이 엔지니어였던 조지 스티븐슨입니다. George Stephenson brought a big change to transportation. 증기기관차의 발전은 일상생활의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 시간도 빨라지고 여행을 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Stephenson is called the father of the railways. 철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car.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printing press? Johannes Gutenberg from Germany invented the printing press.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활판 인쇄는 종이, 화약, 나침반과 함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불립니다. The printing press is one of the major four inventions of the world. 최초로 실용적인 인쇄술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죠. Thanks to him, more people can get information easily.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1: I'm reading a book.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는 한국의 발명가입니다. Who invented a sundial? 장영실 from Korea invented a sundial. 한국의 장영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요. 조선시대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인 장영실은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발명했어요. He also invented a rain gauge, a water clock, and a celestial globe. 장영실 was called the greatest scientist of Joseon.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clock.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발명해준 발명가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some great inventors. 고마운 발명가들 덕분에 우리가 어느 날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참 많네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inventions made by teens. 나는 10대들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적을 수 있다 없다?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끝나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기탄절리 라오가 만든 테티스 있죠? 어떤 사람은 테티라고 발음하고 테티스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수업에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want you to meet my big, dear friend, Bear.

0: 나는 침착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1: Let's think back. 제가 입구에서 엄마한테 병을 드렸죠.
0: Yes, you did.
1: 그리고 엄마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오셨고요?
0: 아니,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
2: Oh, she had some newspapers.
1: 엄마가 받아놓을걸. 지유리와 나는 신문을 흔들어 보였다.
2: These are the newspapers.
0: 아, 그 신문을 너희가 받아온 거구나. That's great.
1: Let's get back to the bottle.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셨죠?
0: Yes, I did.
2: 그리고 집으로 바로 들어와서?
0: 아니, 택배 아저씨를 만나서.
1: 아니, 엄마는 그 잠깐 사이에 누굴 이렇게 많이 만나신 거야?
2: I can't believe it.
0: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1: 오늘의 얘기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엄마가 그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으셨네요. 그죠? 그렇게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병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병을 집으로 가지고는 들어오셨다고 하니까 엄마의 이 행동을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엄마가 병을 어디에 두셨는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Hopefully 다음 일기에서는 우리 병을 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후도,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 맞아요.
0: You look worried.
1: You look worried. 걱정이 있어 보이는구나. 걱정이 있어 보이네요가 정답이 되겠네요.
0: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일기 병의 행방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울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she. she. 하는 소리 들었어요? 바람 소리처럼. 맞아요. S와 H가 만나면 소리가 나잖아요. 두 번째 단어, these. these. 하는 소리가 첫 소리예요. Very good. TH가 만나면 하는 소리 나죠. 세 번째 단어, get back. get back. 두 개의 단어라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마지막 단어는 believe. believe.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0: 맞아요. These. These.
1: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 모습이에요. 믿다.
0: Believe. Believe.
1: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 처음 보죠. 그런데 우리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믿다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다. 누구누구를 믿다. 이렇게 믿다 할 때 쓰는 말이 believe예요. 이번에는 여자친구를 가리키고 있네요. 남자 아니고 여자를 뜻하는 말. 그래요. She. She. 그녀 또는 여자인 사람.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다시 되돌아왔어요. 친구가 여러 명이 아니고 이렇게 되돌아온 걸 표시를 한 거예요. 되돌아오다, 다시 돌아오다 라는 뜻이 get back. Get back. Very good. 자, 이제는요. 단어들 강약 살려볼게요. 오늘은 마지막 단어에만 강조점이 있네요. 두 번씩 같이 따라하기. She. She. These. These. Get back. Get back. Believe. Believe.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Let's think back 네요. Let's 하자. Think 생각하다. Back. Back은요, 뭐 되돌아도 될 수 있고요. 다시 또 뭐 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Let's think back이라고 하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짚어보는 거.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되짚어보는 걸 Let's think bac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봐요. 제가 엄마한테 병을 맡겼죠? 그랬더니 엄마가 Yes, you did. 응, 네가 그렇게 했어 라고 확인해주는 말이에요. Yes, you did. 네가 그랬지. 그리고 엄마가 집에 그래서 바로 오셨어요? 아니, 내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라고 하다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 맞다. 그 아주머니가 신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라고 엄마가 생각이 나신 거예요. Oh, she had some newspapers. 이건요, 친구들, 이 지율이랑 엄마가 신문을 이제 얻으려고, 구하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셔서 Oh를 하신 거예요. 아, 맞다. She had some newspapers. 그 아주머니가 신문 가지고 계셨는데 엄마가 받아놓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서 친구들이 볼 부분은요. had예요. had. 친구들 갖고 있다, have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갖고 있었다. 과거의 일로 얘기할 때는 have 대신에 had라고 바꿔 써줘야 돼요. She had. 그녀는 갖고 있었어. Some newspapers. 신문을 좀 갖고 있었어. 라는 뜻이죠. 뜻 생각하면서 Oh, she had some newspapers. 이렇게 그랬더니 지유랑 지유가 어떻게 해요? 신문을 흔들면서 엄마, 이 신문들이 이것들이 바로 그 신문이에요. 무슨 뜻? 그 옆집 아주머니 신문이에요. 친구들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어. 그 아주머니가 분리수거장으로 오셔서 그 신문을 지우랑 지우리가 갖고 온건 거예요.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These are the newspapers. These are the newspapers. 이게 바로 그 신문이에요, 엄마. That's great. 어머, 잘 됐네, 신문 구해서. 엄마 좀 재밌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오셨어요? 아니, 또 막 엄마는 만난 사람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우가 엄마, 우리 다시 병 얘기로 돌아가요. 라고 하는 말이 Let's get back to the bottle. 이에요. Let's get back. back 또 나왔죠? get back은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되돌아가는 게 진짜 걸어서 되돌아가는 거 말고 얘기라든지,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도 원래 이야기하던 걸로 돌리는 거를 get back.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Let's get back to the bottle. 우리 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지우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엄마 그 병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Oh, yes, I did. 오, 그랬지.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요, 엄마는 얘기하는 게 막 택배 아저씨도 만나고 또 그 옆집 아주머니도 만나고 뭔가 짧은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니까 지우가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혼자 탄식하는 말이 있었어요. I can't believe it. 이거는 친구들도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너무 엄청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황당한 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I can't believe it 이라고 하면 그거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I can't believe it. 엄마는 그 짧은 사이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신 거야? I can't believe it. 이렇게 일기가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일기 속의 문장들 살펴봤으니까 이 중에 네 개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서 읽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She had some newspapers. She had some newspapers. 에요. 자, 보통은 선생님이 여기서 두 개를 강조할 거였는데요. 오늘은 대화 속에서 그녀, 그 여자분이 누구예요? 옆집 아주머니죠. 아, 그분이 신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엄마가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강조점을 세 개 둬서 말해볼 거예요. She had the newspapers. She had some newspapers. 친구들도 해볼게요. She had some newspapers. She had some newspapers. 이렇게 she도 오늘은 강조해서 읽어봤어요. 두 번째 문장은 These are the newspapers. 이건 어디 강조할까요, 친구들? 맞아요, 엄마. 이게 바로 그 신문이에요.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했잖아요. These are the newspapers. These are the newspapers. 친구들도 These are the newspapers.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문장은 Let's get back to the bottle 이에요. 무슨 뜻이었어요? 엄마, 우리 병 얘기로 돌아가요. 얘기가 너무 지금 섞이고 막 복잡해요. 우리 병 얘기로 다시 돌아가요. Let's get back to the bottle. 여기는 친구들 어디 강조해 볼까요? 맞아요. 돌아가는 거 그리고 병 얘기. 그죠? Let's get back to the bottle. Let's get back to the bottle. 이렇게 강조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I can't believe it. 여기선 두 개만 강조하면 되죠. 믿어요? 못 믿어요. Can't believe를 강조해 주면 돼요. I can't believe it. 좋아요. 우리 이 리듬 가지고 같이 챈트 불러봐요. Here we go. She had some newspapers. These are the newspapers. Let's get back to the bottle. I can't believe it.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에 있는 수많은 영어 문장 중에서 하나를 뽑았어요.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여기 여기 뭔가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은 거예요. 표정이 좋다. 그리고 이 친구가 와 잘됐다. 엄지를 딱 치켜 세우면서 오늘 그림이 잘 안 돼, 친구들. 기뻐서 하는 말. 와! 진짜 잘 됐다! 이 말을 우리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친구들. 말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똑같은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써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쓰기를 한 번에 연습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매일매일 한 문장씩 써보는 거. 그리고 이 문장을 나라면 그림으로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할지도 우리 친구들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과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Excellen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병을 빨리 찾기를 기대하는 우리 마음과는 다르게 병을 계속 못 찾고 있죠. 우리 다음 일기에는 병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By nine. By nine sounds like mine. By nine sounds like sign. By nine sounds like line. Mine, sign, line. By nine, 9시까지. Let's move on to the second card. The second card had this on it. A.M. 오전이라는 뜻이고요. 읽을 때는 AM 이렇게 읽습니다. AM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점을 빼서 소문자로 AM 쓸 수도 있고요. 점을 빼고 대문자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고 다 올바른 표기고 다 오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계에 이렇게 써 있으면 오전 10시일까요? 오후 10시일까요? AM이니까 오전 10시겠죠? 아침 10시. Okay. AM, 오전. Now, AM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Sam, Graham, Jam, AM. 다 M으로 끝나요. So, Sam, 사람 이름인데 주로 남자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요. Graham, 100g. 200g 할 때 그 그램 단위, 무게의 단위를 gram,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하고 the final one, jam, 딸기 잼, 블루베리 잼 할 때 그 잼을 영어로는 jam, jam이라고 해요. 잼,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잼과의 다른 점은 입술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시작을 합니다. jam, jam 이렇게 해요. Alright, so let's read the words out. AM, Sam, Graham, and Jam. Once more. AM, Sam, Graham, and Jam. AM, 오전. Let's sing it. AM, 오전. AM, 오전. AM, 오전. AM sounds like Sam. AM sounds like Graham. AM sounds like Jam. Sam, Graham, Jam, and AM. AM, 오전. Once more. AM, 오전. AM, 오전. AM, 오전. AM sounds like Sam. AM sounds like Graham. AM sounds like Jam. Sam, Graham, Jam, and AM. AM, 오전. 참고로 오후는 AM이 아니라 Do you know? Do you remember? PM. 입니다. PM. Alright, so let's take those two cards, add some more words in, and come up with today's magic sentences. Really? 9:20. Okay. I'm B.A.M. Sorry. Bye. There. I'll mix it up and say abracadabra. Done. We have these two sentences. Okay, I'll be there by 9:20 a.m. I'm really sorry. Let's have a closer look at both of these sentences. All right, this was the first sentence. Okay, I'll be there by 9:20 a.m.
1: 우리가 지난 이틀간 했던 문장과 아주 비슷하죠. 끝부분만 다르고 I'll be there, 내가 거기에 있을게, 즉 그때 도착한다인데
0: by 9:20 a.m. by 9:20라고
1: 하면 9시 20분까지이죠. 우리가 방금 했던 매직 카드에 나왔던 단어들.
0: And the second magic card had this on it. AM. A.M.
1: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이 모든 콤비네이션 다 사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전 9시 20분까지 거기에 도착할게 라는 뜻이 됩니다.
0: Okay, I'll be there by 9:20 a.m. I'll be there by 9:20 a.m. Okay, I'll be there by 9:20 a.m.
1: 그리고 미안하니까
0: I'm really sorry. I'm really sorry.
1: Okay, 그럼 이번에는 9시 20분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넣어 볼게요.

9시 20분까지 도착할 게가 아니라, let's see.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할 게. 9:30. 9:30. Okay, I'll be there by 9:30 a.m. Okay, I'll be there by 9:30 a.m. The next one. 10시 40분. 어떻게 읽죠? 10, 40. 이렇게 읽으니까 10:40. 10:40. Okay, I'll be there by 10:40 a.m. Okay, I'll be there by 10:40 a.m. One final one, 11시 50분. 11은 11:50. Do you remember? 10, 20, 30, 40, 50. 그래서 11:50. Okay, I'll be there by 11:50 a.m. Okay, I'll be there by 11:50 a.m. 자, 우리 대화 속에서는 원래는 오전 9시에 보기로 했고 15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 am을 넣지 않고 I'll be there by 11:50 또는 원래 숫자였던 9:20 여기까지만 해도 당연히 오전이라는 걸 친구가 알겠죠? 그래서 you can take am out. am을 그때는 빼도 됩니다. 그런데 오전인지 오후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넣어야겠죠? am 이런 식으로. Okay, I'll be there by 11:50 a.m. Alright, 그럼 원래 숫자였던 9:20 a.m.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불러볼게요.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또 어떠한 문장을 여러분이 말해야 될까? 이거를 다른 건 다 잊어도 요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해달라는 띵! 만약 글을 본다면 이걸 전해줄 수 있겠니? 이걸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친구들한테 편지 같은 거 잘 썼습니까? 저는요, 친구들한테도 쓰고 제가 좋아했던 남학생한테도 쓰고 그죠? 야, 내가 주기 좀 부끄러운데 너 걔 보면 이거 좀 전해줄 수 있니? 자, 여러분 과연 이런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오늘 어떤 어휘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까? Shall we take a look? 짜란! Oh, recently. Recently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 바다가 보이죠? 예전에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다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사람들이 다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요. 맞아요. 자, 이거 발음하실 때 recently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냥 recently, recently 이렇게 트 발음을 꿀떡 먹으세요. 그냥 recently, recently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해볼게요. Recently, recently, very good. And next, no problem, no problem.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자 하나의 그냥 문장으로 쓰는 거죠. 이 자체를. 그쵸? 자, 여기에도 no problem 이라고 있는데 problem 하면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런데 앞에 no가 붙었어요. 즉, 문제 없다? 맞아요. 그럼요. 그거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러죠 뭐. 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Oh, no problem. 그러면 문제 될 거 없죠. 해주죠. 그럼요. 그럼 그렇고 말고요.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No problem. No problem. Oh, no problem. No problem. Very good. And next. Flunk. Flunk.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친구 보세요. 어디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다 sorry. 죄송하지만 당신 떨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지다니 이럴 수가.
0: 자, 낙제하다, 떨어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flunk. 네,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어디 해외에 놀러 갔을 때 그 원어민들이 쓸 때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자주 써요.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못 들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 현재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Flunk. Flunk. Very good. And next. Raise.
1: Raise your hands.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0: 자, 여러분. Raise 하면 이렇게 뭔가를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 봉을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샤이니 손을 올리는 것도 제가 들어 올리는 거죠. 이럴 때

0: 모두 rais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Raise. Raise.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1: 어, have you seen Mike recently?
2: No, I haven't.
1: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2: Sure, no problem.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어, 그 it 이라는 거, 전해주라는 그 it이 뭔지 궁금하네요. 왠지 러브레터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말하죠. Have you seen Mike recently? 라고요. 야, 너 have you seen? Have you seen? 하면 뭐뭐를 본 적 있니? 라는 말입니다. 어, 야, 너 마이크를 recently, 최근에 본 적 있어? 아, 예를 들어서 이 A가 마이크라는 애랑 좀 친한 친구인가 봐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겠죠, 그죠? B가 마이크랑 친한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A가 야, 너 마이크 요새 본 적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쵸? 따라서 말해볼게요.
1: Have you seen Mike recently?
2: Have you seen Mike recently? Have you seen Mike recently?
0: Okay. 그렇게 말했더니 B가요. No, I haven't. 아니다. 요즘에는 좀 못 봤다. 아, 그럴 수 있죠. 뭐 마이크가 요즘에 바빴거나 아니면 본인이 바빴거나 그렇죠? No, I haven't. 여러분, 잘 보면 앞에 질문을 have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답변할 때도 have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Have. 아, 그렇구나. 그래서 no, I haven't. 아니다. 마이크 요즘에 못 봤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2: No, I haven't. No, I haven't. No, I haven't.
1: Very good.
0: 자, 그랬더니 A가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여기서 합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1: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0: 자, 여러분 여기 if 보이세요? 빨간색 글씨로 표시돼 있습니다. 자, 이 if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만일 이런 거죠. 어떤 조건을 다는 겁니다. 만약 너가 글을 본다면, 네가 만약 마이크 보면 너 이거 그에게 좀 줄 수 있겠니? 하면서 뭘 주는 거죠, 편지. 이거 좀 줄 수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조건을 다는 if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1: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2: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0: Very good. 자, 우리 if 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1: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home.
0: 아, 맞아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있을 거다. 집에 머무를 거다. 그래요. 보통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 사람들 많이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말이네요. 그냥 집에 있겠다. 말해볼게요.
1: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home.
2: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home.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home.
1: If it rains tomorrow, I'll stay home.
0: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Aww,
1: if he funks the test, he'll be so sad.
0: 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funk, 아까 단어 할 때 만났죠? 떨어지다, 낙제하다. 그가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그는 너무 슬플 거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너무 점수가 안 나와서 막 떨어져. 그러면 정말 슬프겠죠. 읽어볼게요.
1: If he flunks the test, he'll be so sad.
2: If he flunks the test, he'll be so sad. If he flunks the test, he'll be so sad.
0: Very good. One more. 아, 여러분, 정답을 알면

0: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Very goo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조건을 다는 if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Okay? 자,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야, 너 마이크 보게 되면 그죠? 다시 조건을 달았죠? 보면 이걸 좀 전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걸 듣고 우리 B가 Oh, sure. No problem. 이렇게 말하죠. 아, 물론이지. 문제 없지? 아, 그럼, 그럼. 당연히 전해줄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게. 알았어?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의외로 여러분 입에서 바로바로 안 나올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sure. No problem. Sure. No problem. Oh, sure. No problem.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너 최근에 마이크 본 적 있어?
0: Speak. Have you seen mic recently?
2: 아니, 없어.
0: Speak. No, I haven't.
1: 어, 만약에 걔 보면 이걸 그에게 줄 수 있겠니?
0: Speak.
2: 어이, 그럼, 뭐, 문제 없지, 그럼.
0: Speak. Sure. No problem. 오! 자, 영어의 반하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부터 갑니다.
1: 그를 보게 된다면 이걸 그에게 줄 수 있니?
0: 자, 여러분, 보게 된다면 어, 조건을 달고 있네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빙! Time's up. 오케이, 여러분 말해보세요. That's right. Woo! 그렇죠. 읽어볼게요.
1: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0: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2: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0: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정답을 알면 손을 드세요. 자, 앞에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배웠던 건데.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야, 여러분. 정답을 알면 하고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 2, 1. Okay, the answer is woo. 그래요. if가 돼야 맞죠. 말해 볼게요.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Very good. Now let's move on. 오, 자, 최근에 이런 거 같은데요? 3, 2, 1, 띵! 자, 어떤 단어예요? Woo! Recently. Very good.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만약이라고 조건을 다는 if를 배웠습니다. 어, 너 그를 보면 이걸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니? If you see him, can you give it to him? 이게 오늘의 미션 문장이었죠.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이거 좀 길어서 어려워요. 그렇다면 쉬운 문장으로 외워두세요. If you know the answer, raise your hand. 이 문장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연습 많이 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코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디어 우리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넘어서 미래 시제에 도착을 했죠. 오늘은 will 사용한 부정문, 의문문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이 친구들 과연 어떻게 썼던 건지 기억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자고요. 그럼 문제 주시죠.

선생님, 문제가 너무 깁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미래 시제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조동사 개념이랑 조금 엮여 있다 보니까 기억이 조금 아득해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또 누굽니까? 바로바로 처방 내드려야죠. 자, 오늘 학교 시험 출제 유형 포인트 딱두 가지 순서만 알고 갑시다. will, 부정문, 의문문 순서만 잡고 가면 될 텐데요. 의문문은 우리 비동사 의문문이랑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주어랑 will, 위치만 바꾸면 돼요. 우리 비동사 의문문 할때 기억납니까? 주어, 비동사, cross 했던 거 기억나죠? will 의문문도 마찬가지. 주어, will, cross. 그리고 요거 똑같은 원리가 앞으로 나올 조동사들에서 계속 적용될 겁니다. 그래서 will, can, may, must, should 요런 친구들 전부 다 조동사였는데 이 조동사 의문문 만들 때 전부 주어랑 조동사의 위치를 바꾸면 됩니다.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 번만 하진 않을 거니까 여러 번 듣다 보면 외워지겠죠? 우선은 그렇게 한번 들었다 셈 치고요. 자, 그 다음에 will 부정문 같은 경우는요, will 뒤에 not을 붙입니다. 마치 우리가 do, did, does 뒤에다가 not을 붙였던 것처럼 똑같이 will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will not 이렇게 쓰고요. 줄이면 won't 해서 won apostrophe t 이렇게 쓰는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will not 동사 원형이다. will 의문문은 주어 will cross. will 부정문은 will not 동사 원형. 이것만 외우면 모든 문제 풀수 있는데. 과연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내일까지 그것이 준비가 될까요? 요거.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의문문은 순서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랑 will cross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will it be? It will be가 아니라 will it b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일까지라는 뜻으로 by tomorrow. 요게 내일까지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자, 다음입니다. 그들은 그 공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인데, 요게 조금 어려웠죠. 자, 그런데 우리 대원칙. 아까 not의 위치만 기억하면 됐죠. not 어딨어요? will not 동사원형, will not 동사원형. 그럼 일단 첫 번째 건 절대 아니겠네요. will not 동사원형이에요. 근데 will not 줄이면 won't라는 형태가 됩니다.

0: 된다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알려드렸죠.
1: Will not 줄이면 won't. 그렇기 때문에 won't go 이렇게 쓰면은 맞겠네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응? Will not 줄여서 won't가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외우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얘는 간혹 가다가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이 문제로 가지고 온 건데요. 자, 하나는 will 다음에 not 쓰고 동사 원형을 썼고, 다른 하나는 won't를 쓴 다음에 비동사를 am으로 바꿔 썼네요. 정답은 첫 번째 게 되겠고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will not 하고 동사 원형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죠. will not 동사 원형, will not 동사 원형. Please everyone, 동사 원형입니다. 우리 do, did, does 때도 그랬죠? 그리고 조동사 뒤엔 반드시 동사 원형 쓴다는 원칙도 공부했었죠. 이 친구 뒤에 비동사 그냥 원형 쓰면 돼요. will not 뒤에도 동사 원형 be 쓰면 됩니다. 굳이 이 be를 am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am으로 바꾸면 들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m이라고 굳이 바꿔 쓰지 말고 그냥 be라고 써주시는 게 맞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will not be 이렇게 쓰면 정답이겠고, 요 will not be를 줄여서 won't be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grammar였고요. listening point로 넘어갈게요.
2: listening point 1.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Listening point 2. They won't go to the park. They won't go to the park. Listening point 3.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1: 자, will it? 의문문은 맨 처음 시작보다 주어가 조금 더 높죠. Will it be ready? 한 다음에 끝은 올립니다. By tomorrow? 이렇게요.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내일까지 그것이 준비가 될까요? 두 번 드릴게요.
2: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1: 자, won't. 요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won't. want, 원하다 할 때 want랑 분명히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want. 요거랑 won't. 분명히 다르죠. 얘가 조금 더 오 하고 입이 모아지는 발음입니다. won't go. They won't go to the park. They won't go to the park. 그들은 그 공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드릴게요.
2: They won't go to the park. They won't go to the park.
1: 자, won't를 들어봤으면 will not 이것도 들어봐야겠죠? Will not be.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이렇게요.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나는 오늘 저녁에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듣겠습니다.
2: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1: 바로 speaking point 넘어가지요. 내일까지 그것이 준비가 될 거요인데, 일단 앞부분 이 의문문 뉘앙스부터 해보죠. Will it be? 자, will it be 한 다음에

ready까지요. 자, 준비가 될까요입니다. Will it be ready? 준비가 될까요? Will it be ready? 내일까지. By tomorrow? By tomorrow? 내일까지 그것이 준비가 될까요?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한번 더.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Will it be ready by tomorrow? 아주 좋습니다. 다음 문장이고요. 그들은 그 공원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인데, won't 들을 때도 주의 깊게 들었지만 발음할 때도 want 원하다가 아니라 won't 우 발음이 조금 더 들어가 있다는 걸 주의하고 발음해 주세요. They won't go to the park. They won't go to the park. 한번 더요. They won't go to the park. They won't go to the park.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인데요. 자,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부터 할게요. I will not be here. I will not be here. 한번 더. I will not be here. I will not be here. 오늘 저녁에까지 넣어볼게요.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I will not be here this evening. Very good. 너무 좋습니다. 자, 복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Will this weekend be sunny? I hope it will not rain. Michelle will be upset if it rains. I want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well. I w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again.
0: 자, 이번 주말의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괜찮을까? 하고 물어보는 듯한 그런 질문인데요. 해석 한번 해보죠. Will this weekend, 요게 주어입니다. Be, 요게 동사고요. Will 앞에 있는 거랑 주어랑 이렇게 크로스한 의문문이죠. 이번 주말이 be sunny? 날씨가 해가 쨍쨍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I hope, 나는 희망해요. It will not rain. 비가 안 오기를 희망해요. Will 다음에 not이 오는 거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upset 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뜻이 있죠? 화난 이라는 뜻입니다. upset 따라해보죠. upset. 좋아요. Michelle will be upset. Michelle은 화가 날 것이다. If it rains. 만약 비가 온다면. Michelle이라는 친구는 주말에 비가 오면은 화가 낼 것 같다고 합니다. 미셸은 비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죠?

0: want to make sure 하면서 나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Make sure 확실히 하고 싶다. 요거 자주 나오는 중의 표현이죠. Everything 모든 것이 goes well 잘 되기를 확실히 하고 싶어. 모든 게다잘 되는 거를 좀 확실히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 다음 문장 나옵니다. 단어 먼저 볼게요. Weather forecast. 날씨 예보라는 뜻입니다. Weather, 요게 날씨고요. Forecast가 예보예요. 같이 읽어보죠. Weather forecast. 좋아요. I will check. 나는 확인할 것이다. The weather forecast. 그 날씨 예보를 again. 다시.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비가 올려나? 미셸이가 비 오면은 화낼 텐데, 모든 게다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일기예보, 날씨예보 한번더 확인해 볼 거야. 요렇게 해서 글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볼게요.
1: Will this weekend be sunny? I hope it will not rain. Michelle will be upset if it rains. I want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well. I will check the weather forecast again.
0: Right입니다. 자, 먼저 세 문장 영작할 건데, 주어 동사 잘 볼게요. 내일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입니다. 일단, 주어는 내일이에요, 설마? 그거는 부사고요. 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설마 비가가 주어인가? 자, 조심하셔야 할 점이 날씨, 날짜, 요일, 명암, 거리, 시간. 요런 친구들은 주어가 it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이라고 주어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비가 오다, 요게 그냥 동사겠죠? 그러니까 it rain 요렇게 주어 동사가 되겠고요. 자, 근데 비가 오다가 아니라 지금 오지 않다죠? It rain이 아니야. Not rain인가? 근데 지금 미래 시제니까 it will not rain이 되겠네요. 내일까지 붙이면 it will not rain tomorrow. 요렇게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느낌이 오죠? 자, 요첫 번째 거는 이제 비인칭 주어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영작 볼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요걸 will을 한번 넣어서 해볼 건데요. 자, 주어는 당신이 저와 결혼해 주실 건가요?를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you겠고요. 동사는 결혼하다겠죠? 그러니까 marry, you marry입니다. 근데 미래에 결혼해 줄 거냐고 묻는 거니까 You will marry? 의문문으로 바꾸면 Will you marry? 저와에서 me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근데 이 marry라는 동사에 한해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 저와 결혼하다라고 해서 marry with me, with라는 전치사를 쓰고 싶어져요. with 뭐뭐와 함께. 근데 영어에서는 marry with이라고 쓰면 되게 어색해지기 때문에 그냥 marry 하고 바로 다음 me를 넣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녀는 내일 그 콘서트에 갈 예정인가요? 그녀는 이 주어. 가다가 지금 동사죠? go, will go, she will go가 되겠죠? 그거를 will she go 이렇게 바꿔서 to the concert 하고 내일을 tomorrow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to the concert가 조금 길어서 어려웠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will 부정문 1번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게 나머지 미래 시제 공부하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오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었죠? 출제 포인트 같이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듣기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대화 미언급 문제 유형인데요.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동아리 신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선택지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부분이 없어요. 자칫 놓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1번의 지도교사, 2번의 신청서 작성, 3번의 활동교실, 4번은 부원모집, 마지막 5번은 활동비 지원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을 텐데, 들리지 않는 거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죠. Listen up.
1: Hello, Ms. Liz. Could you tell me how I can start a new club?
2: Sure. What club do you want to create?
1: A dancing club. Mr. Lee has agreed to be our guidance teacher.
2: Great. Then you need to fill out this form and get it signed by Mr. Lee.
1: Thank you. Can we use the music room for our club?
2: Sure. But you probably need to get some club members first.
1: I already have 7 members who are willing to join.
0: 자, 여자가 언급하지 않은 선택지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한 정답 맞는지 지금 같이 들어보면서 정답을 찾아볼게요. 빈칸 채워 넣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Hello, Ms. Liz. Could you tell me how I can start a new club?
0: 자, Hello, Miss Liz. 그러면서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조동사 표현 들렸습니다. Could you? 이렇게 들렸죠. 보통 이제 연음이 되면 Could you?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드 발음 살려서 Could you?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Can you, could you? 뭐뭐 해줄래요? 라는 뜻이죠. 말해주실래요? 그 다음은 How I can start a new club? 그랬습니다. How I can start? 였을 텐데 우리 귀에 들릴 때는 How I can start. 그러면서 끝에 트 발음은 살짝 들렸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동아리를 어떻게 제가 시작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빈칸이 좀 많았죠? 다시 들어볼게요.
1: Could you tell me how I can start a new club?
0: 한번더 들어보죠.
1: Could you tell me how I can start a new club?
0: How I can start a new club? 이렇게 들렸고요. 자, 그랬더니 리즈 쌤이 대답해 주겠죠?
2: Sure. What club do you want to create?
0: What club do you want to create? 들으셨죠? 첫 번째 빈칸은 What club? 그래서 어떤 동아리를 do you want to 원하니 뭐 하길? Create. 그래서 create 하면 만들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동아리를 신설하고 싶은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것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What club do you want to create? What club do you want to create?
0: 자, 그랬더니
1: A dancing club.
0: Dancing Club을 만들고 싶어요. 춤 동아리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1: Mr. Lee has agreed to be our guidance teacher.
0: 자, Mr. Lee has agreed to be our guidance teacher. 이렇게 들렸죠? 빈칸 뭔지 좀 애매해요, 쌤. 다시 들어보죠.
1: A dancing club. Mr. Lee has agreed to be our guidance teacher.
0: Mr. Lee has agree 이렇게 앞에 어가 살짝 좀 앞에 해스락 연음되면서 잘안 들렸겠지만 분명하게 agreed였고요. 끝에 드가 잘 들리지 않더라도 앞에가 has잖아. 그러면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이거 has PP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딕테이션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귀로 들은 거 반, 내 문법 지식을 반을 활용해서 딕테이션을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has agreed라고 하는 현재 완료 시제였고요. 동의했습니다. 동의하다라는 뜻이죠. agree 그러면 뭐에? to be our guidance teacher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고 단어는 바로 guidance였고요. 가이드가 안내하다란 뜻인 건 많이 들어봤죠? 거기다가 ANC를 붙이면 우리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guidance, 그러면 안내란 뜻이어서 안내 선생님이라는 거 결국은 지도교사라는

0: 대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라는 문장이에요. 우리 1번의 선택지가 지도교사였거든요. 지워져야겠죠? Guidance teacher. 알아들었어야 지워졌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보죠.
1: Mr. Lee has agreed to be our guidance teacher.
0: 한번 더.
1: Mr. Lee has agreed to be our guidance teacher.
2: Great. Then you need to fill out this form and get it signed by Mr. Lee.
0: Great. Then you need to fill out this form and get it signed by Mr. Lee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두 단어 연음되면서 fill out 이렇게 들렸죠? Fill out. 작성하다 채워넣다. 요거 예전에도 한번 들었어요. 요거 다시 들어보죠.
2: And get it signed. Then you need to fill out this form.
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get it signed 였는데요. 끝에 ed가 잘 안 들렸거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문법 지식이 있었다면 get 동사, it 목적어, 그리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우리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 공부하고 있죠? 요 포인트에 나중에 등장을 할 텐데요. 이 자리는 signed라고 하는 pp 자리였습니다. 왜 pp가 왔냐면 여기 it이 양식이거든요. 양식을 작성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양식 입장에서 작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signed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의 pp 자리였어요.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이 양식을 작성하고 그리고 사인을 해라. 누구에 의해서 사인이 되게 해야 된다? By Mr. Lee. 그래서 이 선생님의 사인을 좀 받아와야 된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2: Then you need to fill out this form and get it signed by Mr. Lee.
0: Get it signed. Signed. 아주 살짝 들렸죠?
1: Thank you. Can we use the music room for our club?
0: Thank you. Can we use the music room? 요거는 명확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음악실이 되겠습니다. For our club. 그래서 우리 동아리를 위해서 그러면 음악실을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자, 좀 전에 신청서 작성이라 fill out this form 2번 선택지 지워지면서 3번의 활동교실은 음악실이 될 텐데요. 어쨌든 방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지워집니다.
2: Sure, but you probably need to get some club members first.
0: But you probably need to get some club members first. 그 첫 번째 빈칸은 probably. 조금 분명하게 들렸어요. 여기 조금 빨리 발음되면 probably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probably, probably, 아마도란 뜻이죠. 부사죠. 그래서 아마도 필요할 거다. Get some club members, 그러니까 동아리의 회원들을 먼저 모집하는 게 필요할 거야. 부원 모집에 대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 I already have seven members who are willing to join.
0: I already have seven members who are willing to join. 첫 번째 빈칸은 already, already이죠. already, 이미, 벌써라는 부사였고요. 저 벌써 7명의 부원들이 있어요. Who are willing to join.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을 써서 기꺼이 뭐뭐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투부정사 파트 할 때 배웠던 표현인데요. 기꺼이 가입을 할. 기꺼이 가입에 동의를 할 7명의 부원은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부원 모집도 다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언급되지 않은 건 마지막에 활동비 지원만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단어 공부하고 5형식 동사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복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전미어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단어 뒤에 오늘은 ant나 ent가 붙는 단어들은 어떤 품사로 바뀌면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 오늘도 역시 행위자입니다. 그럼 행위자 시리즈를 쭉 볼 거야,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는 er, or, ee가 붙는 행위자였고요. ant나 ent가 붙어도 행위자를 나타낼 수 있구나. 단어에 좀 익숙해져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assistant입니다. 뭔가 assistant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도 같고

어시스트가 돕다라는 뜻이에요. assist, 돕다. 여기에다 ant를 붙이면 돕는 사람이 되므로 보조자 또는 조수라는 명사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끝에가 ant로 끝나면 형용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ant는 명사, 형용사 둘다 되는데 명사일 때는 행위자, 형용사, 그 다음에 형용사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형용사로는 보조의 보조니까 아무래도 좀 직급은 낮겠죠? 그래서 하위 직급에라는 뜻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attendant입니다. 자, attend 동사 중요하죠? 필수 동사인데요. attend가 참석하다란 뜻도 있지만 수행하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ent를 붙이게 되면 attendant, 수행하는 사람, 즉 시중을 드는 사람, 수행원, 다시 attendant, 시중을 드는 사람,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 servant. 요 단어도 아마 너무 흔해서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servant의 이 ser은 사실 serve, v까지 나와 있죠? a serve예요. serve가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ant를 붙이면서 이는 탈락이 되고, 스펠링은 저렇게 되는 거야. servant. 그러면 얘는 뭐겠니? 봉사하는 사람이니까 하인이인 거예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하인이나 고용인이 되겠습니다. servant. 한번 더, servant. 자,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이번에는 ent가 붙는 단어예요. 뭐 ant랑 비슷한데요. 스펠링 차이가 조금 있는 거고요. resident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는 resident이지만 실제로 합쳐진 단어는 reside, 거주하다라는 동사예요. reside에다가 ent를 붙이면서 이는 중복이 되니까 한 번만 써주면 되겠죠. 발음은 resident가 됩니다. 거주자가 되겠죠. 역시나 ent도 명사로는 행위자, 거주자, 그리고 형용사의 품사도 가능합니다. 형용사로는 그러면 거주하는, 살고 있는 resident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오형식 동사의 보어 자리에 이제 원형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 정사를 취하는 동사부터 출발했습니다. 투부 정사를 취하는 동사들의 미래지향적인 성격의 동사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요, 우리 투부 정사의 출제 포인트 할때 잠깐 만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뭔가 복습의 느낌이 좀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 맞추셔야겠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은 I watched him ride a bike in the park. 2번, Don't let him go into my room. 3번, They heard someone sing outside. 4번은 He helped him lift the heavy box. 5번 I made him to fix my car. 자, 정답이 명확하게 보여야 돼요. 아시죠? 일단 동사의 눈이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즉 보어 자리가 어법적으로 맞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그 동사들을 만나봐야겠죠? 우리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대표적인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기억해주면 돼요. Make, have, let. 일명 시키는 동사라고 우리가 기억해 썼고요. 자, help 동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넣어봤는데 우리가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준사역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가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었죠. 이두 개는 시키다란 뜻이 맞는데 사실 let 동사 같은 경우는 시키다라는 해석보다는 허락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보면 Jason made me clean his room yesterday라고 되어 있고. 자, 이때 clean은 맞습니다. 그쵸?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앞에 형광펜 칠해져 있는 이 make 동사 때문에 얘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뭐뭐하게 시키다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제이슨은 내가 그의 방을 어제 청소하게 시켰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때 투부 정사를 오답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왜냐면 뭔가 투부 정사를 써도 입에 착 붙고 앞으로 할 일인 것 같고, 미래 느낌이고, 이렇거든요.

네, 그치만 절대 to를 쓰지 않아요. ing 당연히 안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다. 꼭 make, have, let 기억해 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지각 동사도 또 대표적인 동사 원형을 목적격 for로 취하는 동사였던 거, 이제 만났었던 동사들이죠. 자, 지각 동사란 see, watch, look at 보다, 뭐 listen here, listen to here 듣다, 그 다음에 feel 느끼다, smell 냄새를 맡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는 동사들이었습니다. 자,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Jason saw her take a walk last night. 자, 제이슨은 그녀가 어젯밤에 산책하는 것, take a walk, 산책하는 걸 보았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때 take 동사 원형을 쓸수 있는 이유도 saw, see의 과거형이죠. 요 동사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가능했었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는 절대 안 되는데, 근데 ing는 돼. 이때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 뭐,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인 ing는 가능하죠. 그래서 원형과 ing가 둘다 되는 동사가 바로 이 지각 동사들이었죠. 그쵸?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문제 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건 그럼 이제 동사랑 보어만 연결을 딱 시켜봐. 그러면 지각 동사니까 원형. 사역 동사니까 원형. 역시나 지각 동사니까 원형. help 동사 역시 원형 가능하죠. 근데 마지막에 make 사역 동사니까 얘도 역시나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절대 투부정사가 올수 없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에 나는 그가 공원에서 자전거 타는 걸 봤다. 2번은 그가 내 방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3번은 그들은 누군가가 밖에서 노래하는 걸 들었다. 4번, 그는 그가 그 무거운 상자를 드는 걸 도와주었다. 마지막은 나는 그가 내 차를 수리하도록 시켰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그냥 방금 본 그거야, 얘들아. 지각 동사는 뭐라고, 얘들아? 동사 원형도 되지만 현재 분사의 ing를 목적격 보어로 취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이때 ing를 쓸수 있는 이유는 ing가, 즉 현재 분사가 진행의 의미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 동작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를 본 거야. 그게 강조될 때는 또 ing를 쓰게 되죠. Jason saw her singing beautifully on the stage. 그 제이슨은 그녀가 무대에서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라는 문장이고요. 이 saw 때문에 ing도 되고요. 정답 하나 더 되는 거 아시죠? 방금 본 것처럼 동사 원형도 가능한데요. 투부정사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번 문제 풀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모두 고를게요. 1번은 everyone saw you. ing 원형 되겠네요. Wearing didn't wear the skirt. 모든 사람들이 너가 그 스커트 입고 있는 걸 봤어. 자, 이번엔 I let my little sisters. 자, 지각 동사니까 이번에는 원형만 되겠네요. Have some cookies. 내 여동생들이 쿠키를 좀 먹게 허락해 주었다. 자, 3번은 Mark heard. 지각 동사 her mom talking 또는 talk on the phone. 마크는 엄마가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다. 자, 마지막 역시 동사만 확인합니다. help 동사니까 두개 돼요. 그렇죠. 원형과 투부정사만 되겠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이 solve 또는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푸는 걸 도와주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복습 느낌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또 다른 형태의 출제 포인트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맛있는 간식을 쌤이 보여줄게요. 바로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간식이죠. 오늘은 약과에 대해서 볼 거고요. 전통적인이란 단어는 형용사 traditional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traditional은 전통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이고요. translate는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edicine는 약이라는 명사죠. 그리고 ingredient은 재료를 말해요. 혹은 무언가를 만드는 성분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occasion는 어떤 행사 혹은 뭔가 경우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마지막 단어 equivalent는 동등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equal를 생각을 하시면 equivalent라는 형용사도 쉽게 기억이 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았던 이런 단어들이 약과에 관련된 내용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우리 listening clear로 내용 먼저 확인해 볼게요.
1: Yakgwa is a traditional honey cookie that's shaped like a flower. When translated to English, yak means medicine, while gwa means sweet. The treat is so named because of the health benefits and sweetness that honey has. Unlike most cookies, this snack is prepared by deep frying instead of baking. It's made with simple ingredients like sesame oil, rice wine, honey, and ginger. Yakgwa is traditionally eaten during special occasions, such as Chuseok, which is equivalent to the Western Thanksgiving, and weddings. Like most food, handmade yakgwa tastes the best.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니까, 뭔가 꽃 모양의 약과가 보이죠? 우리 같이 내용 함께 체크해 볼게요. 약과 is a traditional honey cookie. 자, 전통적인 뭔가 꿀로 만든 쿠키래요. 뭐가요? 약과가요. That's shaped like a flower. 자, shape은 어떤 모양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무언가 만들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That's shaped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모양을 띤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모양 자체가 뭔가 꽃 모양을 띠고 있죠. When translated to English, 약 means medicine. 자, 약과라는 이 단어에서 약이라는 음절을 보면 원래 약이란 뜻이 medicine, 그렇죠? 뭔가 약이라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고, while 과 means sweet. 자, 이때 과일할 때 과를 쓴다고 하는데요. 열매할 때 과, 그래서 뭔가 당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과의 뜻은 뭐다? 영어로 치면은 sweet, 뭔가 당을, 달콤함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약과는 뭐다? 뭔가 약으로도 쓰이는데 그 맛이 달콤한 것, 그런 이름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죠. The treat is so named because of the health benefits and sweetness that honey has. 자, 이런 약과는 주로 꿀로 만들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꿀이 가지고 있는 달콤함과 그리고 뭔가 약효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다고 해요. Unlike most cookies, 대부분의 쿠키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like라는 말이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unlike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것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쿠키와 같지 않게 This snack is prepared by deep frying instead of baking. 자, 보통 쿠키는 베이킹을 통해서 이렇게 구워지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약과는 굽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그렇죠. deep frying이니까 기름에 튀겨가지고 만든 스낵이라고 해요. It's made with simple ingredients. 약과는 단순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like sesame oil, 참기름이라든지, rind wise는 청주 혹은 막걸리 같은 걸 말합니다. And honey, 그리고 꿀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And ginger도 들어간대요. 자, ginger는 생강을 뜻하게 되어서 약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설명하고 있죠. 약과 is traditionally eaten during special occasions. 자, 원래 약과의 유래를 살펴보면 얘들아, 뭔가 전통적으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0: 하지만 약과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대요. 약과가 널리 같이 공유가 될수 있었대요. Such as 추석, which is equivalent to the Western Thanksgiving.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는 명절은요, 그렇죠. 뭔가 서양 문화권, 특히 미국에서 뭔가 Thanksgiving, 추수 감사절의 개념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나 아니면 weddings, 이런 결혼식 날에 주로 약과를 먹을 수 있었대요. Like most food. 자, 볼게요. 다른 대부분의 음식처럼 handmade 약과 taste the best. 직접 손수 만든 그러한 약과가 제일 맛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은요, 뭔가 전통, 우리나라의 전통 스낵인 약과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자, 이 내용 잘 이해했는지 true or false 문제로 정답 체크해 볼게요. Number one. 약과 is flower shaped. 이거 맞나요? 약과는 꽃 모양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뭔가 꽃이 그려져 있는 그 틀에다가 놓고 반죽을 놓고 찍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하게 꽃 모양을 띠고 있죠. 정답은 true이고요. 2번 볼게요. You can make 약과 by baking. 자, 우리 bake가 동사로 굽다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약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by baking. 뭔가 오븐에 구워가지고 구움으로써 약과를 만들 수 있어요.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약과는 매우 특이하게 다른 쿠키들과 다르게 굽는 것이 아니라 튀겨서 deep frying을 거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false입니다. 3번. Honey i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for 약과. Honey는 꿀이란 뜻이었잖아요. 자, 꿀이라는 것은 약과의 주요 재료입니다. 자, 이거 맞나요? 맞아요. 그렇죠. 정답은 true인데, 자, 원래 약과에서 약이 medicine, 약을 뜻하고, 과가 뭔가 달콤함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 자체가 이 스낵의 주요 성분인 꿀의 약효 성분, 꿀의 달콤한 성질, 이런 것을 본따서 이름이 약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main ingredients다. 뭐가? 아, 꿀이. 이렇게 볼수 있죠. 정답은 true입니다. 4번.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tend to have 약과 during special events.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우에만 이런 약과를 전통적으로 먹었다고 해요. 그렇죠. 정답은 true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예시로 나왔죠. 첫 번째는 추석. Equivalent to Thanksgiving과 같은 추석의 명절 혹은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 때 주로 약과가 이렇게 대우가 되었다, 대접이 되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true이죠. 자, 이제 우리 본문에서 다루었던 문장 중에서 speaking clear로 발음 연습해 볼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내가 뽑은 부분은 바로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건데, 첫 번째는 that's라는 말을 볼게요. 자, that이라는 지시 대명사 혹은 관계 대명사처럼 보이는 이런 that 뒤에 이렇게 오, 이렇게 지금 쉼표 같이 보이는데, 이런 쉼표가 위에 붙어 있죠? 이런 걸 영어에서는 apostrophe라고 해요. apostrophe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s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원래 문장에서 that과 is가 합쳐져서 이런 걸 축약형으로 만들 때 이런 apostrophe를 가운데 찍기도 해요. 그래서 that is를 줄여서 that라고 만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부분 shaped라는 단어의 앞 글자 앞의 사운드도 s 사운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that's shaped 다시 that's shaped 이 부분을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다 보면 that's shaped 다시 that's shaped라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that's와 s 사운드와 뒤에 나와 있는 단어의 앞 사운드 S가 같기 때문에 that's shaped라고 그대로 이어서 발음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They shaped like a flower. 아, like라는 전치사가 있고요. 관사 A가 붙었죠. 자, 이런 경우에 모음이 뒤에 따라 붙을 경우에는 like a를 빠르게 발음해 보면 like a. So, like a flower. Like a flower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전체 문장 세 명이랑 같이 소리 내서 발음해 볼게요. 약과 is a traditional honey cookie that's shaped like a flower. 자, 이 부분 언어민 소리로도 지금 체크해 볼게요.
1: Yakgwa is a traditional honey cookie.

0: that's shaped like a flower.
1: 네, 정말로 거의 한 덩어리처럼 that's shaped like a flower로 발음을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내서 발음해 보세요. (목소리)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제목을 K-Snack이라고 적어보았어요. 요즘에 K-POP 열풍, 많은 어떤 한류 열풍이 있죠. 그래서 어떤 단어 앞에 K를 붙여서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게 일종의 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간식의 이름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K-Snack. 대표적인 약과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자, 약과를 어떤 영어권 나라에 사는 그 원어민 친구가요. 약과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 잠깐 선생님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약과는 Korean Honey Cookies라고 일반 원어민들, 영어 원어민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약과 was popular with not only royalty, 자, royalty는 왕족이죠. But also ordinary people in the 고려 dynasty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원래 이 약과라는 것이 왕족에게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 시대, 언제요? 고려 왕조 시대, 그때에 또 역시 ordinary people, 평민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뭐가요? 약과가요. It had been continuously popular and the favorite food of people in Joseon Dynasty. 자, 이제 고려에서 우리 조선 왕조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조선 시대까지 쭉 이제 내려져 온 거죠. 무엇으로서? 그렇죠. 가장 인기가 많은, 가장 대중적인 어떤 스낵으로서 인기를 지켜오게 된 겁니다. 자, 아직까지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 그렇죠. 편의점이나 슈퍼나 시장이나 어디에서나 가도 약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약과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진짜 그래머 클리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어법상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자, A번에도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B에도 that, 그리고 C번에도 지금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정리할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that이 여러 가지 쓰임으로 영어에서는 쓰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쌤이 포인트로 둔 that은요.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로서 쓰이는 that은 크게 특징이 세 가지 정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그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있어도 괜찮아.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앞에 가리키만한 명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 아이를 선행사라고 하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어떠한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명사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구분하지 않고서요. 자, 세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명사예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A번의 that은 뭘로 쓰였는지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약과라는 명사,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당연히 주어 자리죠. 뒤에 비동사 is가 보이고요. 약과는 전통적인 허니 쿠키입니다. That's shaped like a flower 라는 그런 문장을 볼 텐데 that's에서 바로 is라는 이런 동사가 앞에 있는 that과 합쳐져서 that's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that is라는 이 동사와 앞에 있는 이 is라는 동사 한 문장이 동사가 몇 개? 동사가 두 개이니까 여기에서의 that은 뭔가 접속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돼. 두 번째, 관계대명사 that이라면 앞에 가리킬 만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꿀 쿠키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선행사까지 잘 갖추고 있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기서 that's가 that과 is가 합쳐져서 that's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때 비동사 앞에 앉아있는 자리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that은 뭐다? 그렇죠.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서 이게 뭐다? 꽃처럼 생긴 꽃의 모양.

고향을 띤 전통적인 꿀 쿠키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A번은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The tree is so named because of the health benefits and sweetness that honey has. 자, 전체 문장의 주어 동사 역시 the tree is라는 주어 동사 보이고요.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누가 봐도 동사로 보이는 has라는 아이가 보이네요. 자, has의 원형은 have죠? 맞아요. has의 원형은 have인데 여기 앞에 주어가 3인칭 단수로 쓰일 경우에는 have가 has로 쓰는 그런 규칙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have의 3인칭 단수의 수가 반영이 된 has가 동사라는 거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문장의 동사가 몇 개예요? 한 문장의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that도 반드시 접속의 역할을 해 주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닌가를 떠올릴 수 있으려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와 같은 아이들. 그래서 the health benefits and sweetness라는 이 명사구 덩어리가 대제에 대한 선행사로 잘 나와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여기에서 the honey has라는 부분을 볼게요. 자, have라는 동사의 뜻이 뭐죠? have. 그렇죠. have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갖다란 뜻이 있잖아요. 뒤에 무언가를 갖다라는 무언가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대수는요, 필연적으로 have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야말로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C번 확인해 볼게요. 약과 is traditionally eaten during special occasions such as 추석 that is equivalent to the Western Thanksgiving and weddings. 자, 여기에서 that을 또 가볍게 보면요. 앞에 주어 동사 약과 is라는 부분 보이고요. 역시 여기 뒤에도 that is라는 주어 동사가 보이네요. 그럼 여기서 that은 당연히 접속의 역할을 해야 되고 동사 앞에 앉아 있는 주어 자리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닌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 자연스럽게 어디랑 연결되죠? 이와 같은 추석이라는 명절은 서양에서의 땡스기빙에 상응하는 땡스기빙과 똑같은 명절, 그러한 추석이라는 말로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C번의 대승여 주격 관계대명사가 맞죠. 자,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건 뭡니까? A, B, C 중에서 하나만 달랐던 B번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정답은 B번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부정어 no는 명사와 함께 쓰일 수 없다. 정답은 X죠. 당연히 no는 뒤에 명사를 바로 취해서 꾸며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OS 퀴즈는 이건데요. 관계대명사 which는 that으로 대체할 수 없다. 자, 실은 원문에서 얘들아, 우리 원문에서는 which로 나왔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변형할 때 that으로 바꿨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정답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K-Snack 약과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재밌는 cartoon,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까요?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This is so exciting.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1: Why are you just standing there? You know the drill.
2: Drill? Do we need a drill? I'll get it for you.
1: No, no. You know what you're supposed to do. Don't just stand there. Do something.
2: Right, right. I have to get the cake we ordered for my mom.
1: Don't forget, it's the special three-tiered cake that I ordered myself.
2: I already know that.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All the food that my mom loves, beef, Kristen's mashed potatoes, Caesar salad, wow, I'm getting hungry.
1: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Oh, she's here. Is the cake ready, Kevin?
3: Surprise!
1: Oh, my. What a surprise. Happy birthday, Miss Kim.
2: Oh, my.
1: Thanks to you, I can have all the cake that I want. From my face, my arm. Yummy, yummy.
0: 네, 여러분, 커튼 재밌게 잘 보셨나요? 케빈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복습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우, 화창한 날씨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상차림이 보이네요. 자, 케빈이 얘기를 합니다. This is so exciting. 와, 정말 신난다.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아, 파티한 지가 꽤 됐었는데. 그러자 글씨니? Why are you just standing there? 아, 거기서 멀뚱멀뚱 뭐하고 있어? You know the drill.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You know the drill.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알지? You know the drill.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알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You know the drill.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케빈이 drill? 드릴? Do we need a drill? 우리 드릴이 필요하나? I'll get it for you. 내가 가져다 줄게.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you know what you're supposed to do.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넌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잖아. Don't just stand there. 거기 서 있지만 말고 do something. 뭐라도 좀 해. 그러자 케빈이 Right, right. 어, 그래, 그래. 알겠어. I have to get the cake we ordered for my mom. 아, 우리 엄마 드릴 케이크. 케이크 찾으러 갈게. 그러자 크리스틴이 Don't forget. 잊지 마. It's the special three-tiered cake that I ordered myself. 내가 주문한 정말 스페셜한 3단계 케이크. 잊지 마. 그러자 케빈이 I already know that. 아우, 당연히 알지.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넌 늘 탁월한 선택을 하잖아. 정말 믿어. 자, 정말 먹음직스러운 상차림입니다. 와우, 여기 별의별 게 다 보여요. 자, 케빈이 얘기를 하죠. All the food that my mom loves. 아, 우리 엄마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다. Beef, 와, 소고기, Kristen's mashed potatoes, 크리스틴이 만든 mashed potatoes, Caesar salad, 시저 샐러드. I'm getting hungry. 와, 정말 배고프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0: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엄마 오기 전까지 그 음식들 손에 대기만 해봐. Don't you dare. 자, 정말 중요한 또 표현이 나왔습니다. Don't you dare. 그러기만 해봐. 꿈도 꾸지 마. 정말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도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Don't you dare. 아시겠죠? 자, 어머님이 도착하셨네요. Oh, she's here. Is the cake ready, Kevin? 어, 오셨어, Kevin. 케이크 준비됐어? Surprise! Surprise! 그러자 어머님이 놀라시죠? Oh my, what a surprise! Oh, oh, surprise네. 자, 그러자 크리스틴 달려갑니다. Happy birthday, Miss Kim. Oh, hey, 생일 축하드려요. Oh, oh my. Oh, 저런. Thanks to you, I can have all the cake that I want. From my face, my arm. Yummy. 아, 고맙다. 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원하는 케이크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내 얼굴에 묻은 케이크, 내 팔에 묻은 케이크. 네, 여러분, 이렇게 재밌게 또 카툰을 봤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1: Hello, my name is Jamie.
0: Hi, Jamie.
1: Hi, Kevin.
0: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뭔가요?
1: Today's 핵심 표현 is you know the drill.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도 알지?
0: 한번 따라해볼까요? One more time. Very good. 비슷한 표현도 있다고요?
1: Yes. You know what to do next. 다음에 뭐 해야 하는지 알지?
0: 그렇죠. 따라해볼까요? You know what to do next.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다고요?
1: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0: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따라해볼까요?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next. Very good.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갖고 다시 한번 카툰 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2: This is so exciting. We haven't had a party in a long time.
3: Why are you just standing there? You know the drill.
2: Drill? Do we need a drill? I'll get it for you.
3: No, no. You know what you're supposed to do. Don't just stand there. Do something.
2: Right, right. I have to get the cake we ordered for my mom.
3: Don't forget, it's the special three-tiered cake that I ordered myself.
2: I already know that. You always make the best choices. All the food that my mom loves, beef, Kristen's mashed potatoes, Caesar salad, wow, I'm getting hungry.
3: Don't you dare touch the food until she gets here. Oh, she's here. Is the cake ready, Kevin? What a surprise! Happy birthday, Miss Kim!
2: Oh, my.
3: Thanks to you, I can have all the cake that I want. From my face, my arm. Yummy, yummy!
0: You know the drill. 뭘 어떻게 할지 알지? 꼭 외워주세요. You know the drill. 복습, 복습, 복습.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서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in으로 시작하는 표현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올게요. Can you tell me why I'm in trouble? 제가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That's a good question. The company handbook states clear protocols in terms of work conduct. 좋은 질문이네요. 그 회사 책자에 보면요. 명확하게 업무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I still don't understand. Can you explain in more details? 저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뭔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건 처음 일을 하게 됐을 때 뭔가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일을 할 수 있는지 쫙 적혀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나눌 법한 대화였고요. 오늘 배우는 표현들 in trouble과 in terms of 두 가지입니다. in trouble 같은 경우는 우리 mix and match 한 5화, 6화, 7화 이때부터 꾸준히 등장했던 표현이어서 익숙할 거예요. in terms of는 살짝 생소할 텐데요. 둘 다 오늘 제대로 외우고 가자고요. 자, in trouble은 곤경에 처한 어려움에 빠진 이란 뜻입니다. 쉽죠? trouble이 뭐예요? 문제예요, 문제. 근데 문제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곤경에 처한 어려움에 빠진이라는 뜻이 바로 외워진다, 그쵸?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왜 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왜 제가 곤경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간단한 문장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She is in trouble. 그녀는 곤경에 처했어. 어려움에 빠져 있어. 요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한 게 바로 요런 케이스가 되겠죠. She's 대신에 I'm in trouble. 요렇게 사용하셔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이 바로 조금 더 생소할 만한 in terms of라는 친구인데요. 얘는 구어체에서는 많이 안 쓰고 문어체, 글 쓸 때 혹은 본문 교과서에서 많이 볼 법한 표현이에요. 뭐뭐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라는 뜻인데요. term이라는 말이 한 학기 혹은 용어 혹은 기간 등등등 term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어떠한 뜻으로 봐도 뭐 예를 들면 용어라고 할게요. 그 용어들 안에서 보면 혹은 그 기간들 안에서 보면 뭔가 그쪽 측면에서만 싹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라는 뜻이 완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term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사전 찾아보고 뜻을 조금 한번 정리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다소 어려운 문장이 등장을 했죠. 회사의 핸드북, 책자는 states, 얘기하고 있어요. clear protocols, 명확한 지침이에요. 업무 수행의 관점에서 명확한 지침들을 이미 써놨다. 즉, 회사 책자만 보면 다 적혀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왔어요. In terms of thinking and speaking.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의 측면에서 사람은

0: 동물과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man을 남자가 아닌 인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실제로 그렇죠.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생각을 할수 있고 언어로 말을 할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In trouble, 곤경에 처한, 어려움에 빠진 이라는 뜻이고, in terms of, 요만큼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자, 이두 가지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퀴즈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가 이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1번. 나는 그가 곤경에 처한 줄 알았지만, 그는 해냈어. 자, 어려움, 문제야. 문제 안에 빠져 있어? 그쵸, trouble. trouble 스펠링 가끔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trouble. OU, 이 부분 꼭 주의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thought he was in trouble, but he made it. I thought he was in trouble, but he made it.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네가 당장 떠나지 않으면 넌 아주 곤란해질 거야. 문제에 빠질 거야. 어려움에 처할 거야. In trouble. 자, 이런 식으로 in big trouble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커다란 문제에 빠질 거야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You'll be in big trouble if you don't leave soon. You'll be in big trouble if you don't leave soon. Great.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이 소설은 줄거리의 측면에서 잘 짜여졌다. 뭐뭐의 측면. 요만큼을 봤을 때. 그쵸? In terms of라는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자, well organized라고 되어 있죠? Is well organized. Is organized. 수동태고요. Well organized가 잘 짜여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This novel is well organized in terms of plot. This novel is well organized in terms of plot.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이 직업은 급여 측면에서는 좋지만 몇몇의 단점 또한 갖고 있다. 자, 측면. In terms of salar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막 그런 거 있죠. 그 되게 커다란 건물에 외벽 창문을 닦는 거, 막백몇층 올라가서 닦는 게 굉장한 급여를 갖고 있지만 위험하다는 단점도 갖고 있는 것처럼 직업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인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으로 퀴즈 풀어봤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이얼로그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Can you tell me why I'm in trouble? That's a good question. The company handbook states clear protocols in terms of work conduct. I still don't understand. Can you explain in more details?
0: 자, 요렇게 오늘 뭔가 인과 관련된 두 가지 표현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평소에 조금 많이 봐서 익숙했던 in trouble, 어려움에 빠진, 곤경에 처한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봤던 건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요만큼의 관점에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요두 가지 꼭 복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Hello everyone. 친구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0: Desk. Desk. Chair. C-H-A-I-R. Chair. Chair. Friend. F-R-I-E-N-D. Friend. Friend.
1: 그럼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school, 학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We go to school every day, right? 매일 학교 가죠. Okay, let's see our words for today. 첫 번째 단어는 desk, 책상이에요. 우리는 책상에서 공부를 하죠. We study on the desk. Chair, 의자가 다음 단어인데요. We sit on the chair. 우리는 의자에 앉아요. Chair. 그 다음은 friend, 친구예요. 친구들, 우리가 학교 가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반갑게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는 시간 보내죠. 친구, 영어로 friend.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책상, desk, desk. Good job. 의자, chair. Chair. Very good. 친구, friend. Friend. Excellent. 이제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0: Desk. Desk. Chair. Chair. Friend. Friend.
1: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The book is on the desk. 책은 책상 위에 있어. 친구들, 책상이 열어보였죠? desk였고요. 뭐뭐 위에는 on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책상 위에 on the desk.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The book is on the desk. Good job. Okay, now let's try this one. Please sit on your chair. 의자에 앉으세요. 여러분, chair, 의자 나왔고요. Please, 뭐뭐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sit, 앉아요. 앉아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Okay, now I want to hear you say it. Let's say it all together. Please sit on your chair. Good job. Okay, let's try this one. How often do you meet your friend? 너는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Every day? Once a week? 자, how often은 얼마나 자주 라는 뜻이에요. 여러 질문에 우리는 볼 수 있어요. Now, let's say it again. 큰 소리로 같이 따라해 볼까요? How often do you meet your friend?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넘어가 볼게요.
0: School. S-C-H-O-O-L. School. School.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Classroom, C-L-A-S-S-R-O-O-M. Classroom, classroom.
1: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School, 학교예요. 친구들, do you like to go to school? 학교 가는 거 좋아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요? 학교, school. 그 다음은 student, 학생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어를 배우는 student죠. We are all students. And you are a very good student. 그 다음은 classroom,

0: 교실이에요. 우리가 학교 가서 classroom에서 수업을 받죠. classroom. 친구들, class, 수업, room, 방, 수업하는 방.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classroom. 자,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게요. 학교, school, school. Good job. 학생, student. student, stu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교실, classroom, class에 강세를 넣어보면 좋아요. classroom, excellent.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볼까요?
1: School, school, student, student, classroom, classroom.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What did you do at school today?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했니? 우리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꼭 물어봐 주시죠. 자, What did you do? 무엇을 했니? 란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did you do at school today? Very good. Okay, you want to try this one? The students are studying very hard.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아까 배운 학생 student였고요. 여기는 뒤에 s가 붙어 있네요. 그 뜻은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students. 그리고 very hard는 아주 열심히란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 students are studying very hard. 발음이 너무 좋네요. Okay, here is our last sentence. My classroom is next to the library. 내 교실은 도서관 옆에 있어. 내 교실은 my classroom is next to. 생소하죠? 옆에 있다란 뜻이에요. 어디 옆에? library. 도서관 옆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봐요. My classroom is next to the library. Great job, everyone! 아주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봐요.
1: desk, desk, chair, chair, friend, friend, school, school, student, student, classroom, classroom.
0: 오늘 학교에 관한 단어들 배워봤어요. Did you have fun today? 재밌었나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5강인데요. 오늘도 여가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은 내가 응원하는 팀의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에요.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장의 열기가 뜨거워요.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멋진 골을 넣으면 모두가 환호하죠. 우리 팀이 이기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운동 경기 보는 것 좋아하시나요? 여기 그림을 보면 운동 경기와 관련된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배울 영단어의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축구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서 이렇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이기면 이렇게 우승해서 트로피를 받을 수 있고 지면 조금 낙담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런 표현들, 운동 경기와 관련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win인데요. 경기에서 이기다 라는 뜻으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뒤에 메달이나 상 등이 나와서 메달 등을 따다 혹은 획득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을 때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이 영단어 바로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win. W-I-N. win. 그래서 우리 승자를 뭐라고요? 승자, 이긴 사람을 winner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e want to win this game. We want to win this game. 우리는 이 게임에서 뭐 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 우리 게임을 하면 당연히 이기고 싶겠죠. We want to win this game 하면 우리는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win의 과거형은요, won이에요, won. 그래서 I won a gold medal in the race라고 했는데요. win a medal 하면 메달을 따다, 획득하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메달을 딴 거죠. 근데 무슨 메달을 땄다? gold medal, 금메달을 땄네요. in the race, 달리기 경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I won a gold medal in the race. 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win인데 이렇게 이기다로 쓰일 때도 있고 금메달을 따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이길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질 때도 있습니다. 그쵸? 우리 지다라는 표현은 lose라고 읽어요. 얘를 발음할 때는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lose 아니고요. lose. 굉장히 길게 발음을 합니다. lose. 그리고 이 s는 z 발음으로 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lose. 따라해 볼게요. lose. 지다입니다.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lose. l-o-s-e. lose. 지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볼 건데요. 조금 길어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Our rival is very strong, but our team will not lose. 여러분, 라이벌. Our rival is very strong. 우리의 상대팀이 매우 강해요. 하지만 our team will not lose. 우리 팀은 지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will not lose라고 했으니까 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fans cheered loud.

Sadly, but the team lost the gam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lost는 다른 표현 이런 거 아니고요. 위에서 나온 lose의 과거 형태입니다. lose의 과거 형태를 우리 lost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The fans cheered loudly. cheer이라는 건요, 여러분, cheerleader 한번 생각해보세요. 응원하는 거죠? 팬들이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하지만 그 팀은 게임에서 뭐 했어요? 졌다가 되겠네요. The fans cheered loudly, but the team lost the game. 우리 lose의 과거형인 lost까지 같이 기억해두면 더 좋겠습니다. lose, 지다였고요. 이어서 우리 player 알아둘게요. player. 이 player에서 play라는 표현이 경기를 하다입니다. 경기를 하다. 뒤에 있는 er은 뭐뭐 하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선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player, 선수. 써볼게요. P, L, A, Y, E, R. 읽을 때는 player. 한번 더, player. 네,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a famous soccer play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famous, 유명한 soccer player이야. 뭐 하는 사람일까요? 축구 선수가 되겠죠? soccer player 하면 축구 선수고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baseball playe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운동 종목을 나타내는 영단어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in the future 이라고 했어요. I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나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언제? In the future이니까 미래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예문 읽어볼게요. 시작! I want to be a basketball player in the future. 네, 같이 잘 읽어주셨죠? player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운동 종목 영단어들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축구하면요, 영어로 soccer이라고 합니다. 축구, soccer. 그리고 농구는요, 농구는 영어로 basketball이라고 합니다. basketball. 농구에 있는 골대가 바구니 모양이죠? 이 바구니를 우리가 영어로 bask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asketball 하면 농구라는 스포츠고요. 또 이어서 야구입니다. 야구는 baseball. 뭐라고 해요? baseball.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인데요. 우리 배드민턴 읽을 때 배드민턴이라고 하지 말고 삼음절로 읽는 거예요. badminton. 한번 더. badminton. 네, 앞으로 이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는 badminton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는 그대로 읽어요. tennis. tennis. 그리고 오른쪽에 배구라는 스포츠는 volleyball. V니까 volleyball. 이렇게 읽어주어야겠죠? 자, 여기에 있는 스포츠, 종목 영단어들은요, 읽고 쓰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교환해 보면서 꼭 체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배운 영단어들 복습해 볼 건데요. 우리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면 이렇게 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P로 시작해요. Player. Player. 자, 우리 팀이 이겼어요. 우승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자, 이기다라는 단어는 win. 자, 그런데 질 수도 있어요. 1대5로 졌습니다. 우리 경기에서 지다라는 표현은요, lose라고 해요. 단어의 발음 주의해 주세요. lose. 자, 여기까지 오늘 운동 경기와 관련된 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0: welcome to our show. It's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아주 잘 오셨어요. 오늘 함께할 노래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Big Little.
0: 오늘의 노래는 Big Little. 세상에 많고 많은 크고 작은 것들 중에 오늘 노래에는 big animals, 큰 동물들과 little animals, 작은 동물들이 등장한답니다. 어떤 동물들이 나올까요? 노래를 들으며 확인해 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오늘 노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했죠. 이 동물들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저와 함께 익혀봅시다. 첫 번째 동물은 네, 몸집이 크고 무시무시한 이 동물, 곰이죠. 곰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Bear, bear, 곰, bear, great, 좋아요. 다음 동물은 멍멍, 귀여운 강아지. 강아지를 뭐라고 하죠? Dog, dog, 강아지, dog, great job, 잘했어요. 다음 동물은요, 입이 크기로 유명한 이 동물, 하마입니다. 하마는 hippo라고 불려요. hippo, hippo, 하마, hippo, nice. 다음 단어 볼까요? 개굴, 개굴,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또 뭐라고 할까요? 네, frog라고 부른답니다. frog, frog, 개구리, frog.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동물은 바로 바닷속을 헤엄치는 몸집이 큰 이 동물, 고래입니다. 고래는 이렇게 불러요. Whale, 고래, whale, whale. Marvelous!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 두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볼까요?
1: Let's go! Bear
0: 곰
1: Dog
0: 강아지
1: Hippo
0: 하마
1: Frog
0: 개구리
1: Whale
0: 고래
1: Shrimp
0: 새우
1: Clap
0: 박수 소리
1: Bee
0: 큰
1: Little
0: 작은 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연습해 보겠습니다. Mushy-mushy한 곰은 bear. Bear. Mong-mong 귀여운 강아지는 dog. Dog. Ibi 큰 하마는 hippo.

Expo. Giggle, giggle, giggle. 우리는 frog. Frog. 바닷속 고래는 whale. Whale. That was perfect.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장 공부에 도전해 볼까요? 네, 이번 노래에는 동물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아주 큰 곰이에요. I'm a big, big bear. I'm a big, big bear. 나는 아주 큰 하마예요. I'm a big, big hippo. I'm a big, big hippo. That's great. 다음 문장은요. 나는 아주 작은 강아지예요. I'm a little, little dog. I'm a little, little dog. 이번엔 개구리로 말해볼까요? I'm a little, little frog. I'm a little, little frog.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래를 불러볼까요? Big Little, let's start!

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동물의 다양한 영어 이름들, bear, shrimp, whale 이런 이름들을 꼭 기억해 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주변에서 듣자 하니 친구 한 명이 요즘 그렇게 몸 만들기에 열심이라네요.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했다나요?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며?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Someone said you exercise hard these days.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배워볼게요.
1: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2: That's right, I am.

0: can't catch up to me, though.
1: You really think so? Shall I show you what I can do?
0: Oh, Kevin, you don't look well. Don't overdo it. Where? I hate mice.
2: No, not a mouse. My leg. It hurts.
0: Oh, you scared me, Kevin. You should have said cramp. Let me help you.
1: Oh, thanks. What would I do without you? You saved my life.
0: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1: It's always food.
0: Of course.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요즘 케빈이 운동에 그렇게 열심인가 봅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이 케빈을 살짝 약 올리듯 도발을 하는데요. 이 크리스틴의 도발에 넘어간 케빈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무리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맙니다. 오늘 카툰도 너무 재밌고요. 또 그 속에 유용한 표현들 많이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생생한 영화의 묘미 느껴볼게요. 크리스틴이 어디서 들었는지 요즘 케빈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한다며?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래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문장이 좀 길죠?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요. I, 나는, heard, 들었어, that, 뭐뭐라는 것을 하고 뒤에 오는 문장을 이끌어주고요. You're, 너는 무엇무엇이다. Working out이 운동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입니다. Really, 매우, hard, 열심히, these days, 요즘에. 다 붙여주면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내가 듣기로는 네가 요즘에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더라 라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노란 부분 강조해서 조금 빠르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와우, 잘했습니다. 요즘에 너 운동 되게 열심히 한다더라 라고 들었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못 따라올걸? You can't catch up to me though 라고 했어요. 나 따라오려면 너 한참 멀었어. 자, 이때 사용한 표현이 catch up입니다. Catch up이 바로 무엇을 따라잡다, 누군가를 따라잡다인데요. to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붙여줄 수 있어요. Try and catch up to me 라고 하면 어디 한번 날 따라잡아 보시지 라는 뜻이 되죠. Catch up 그리고 catch up to 누구누구 같이 기억해 두고요. 하필이면 크리스틴이 이렇게 약 올리듯 얘기를 해서 이 케빈이 자극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여줄까? 하더니 쌀가마니를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표정이 좋지 않죠. 케빈, 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Don't overdo it. Don't overdo it. 아, 무리하지 마. 크리스틴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Overdo라는 표현 재밌죠? Do는 하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Over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overdo, 지나치게 하다, 무리하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오버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Aren't you a little overdoing it? 너 지금 좀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막 무리하던 케빈이 으악! G! 나 지났어! G! 그랬더니

크리스티는요, 이게 쥐라고? 생쥐 말인가? 놀라고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쥐가 아니라 내 다리가 아픈 거야. 아, 크램프 말이구나. 그래요. 우리말로는 쥐라고 해서 막 장난으로 냐옹냐옹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쥐라는 게 우리말 바른 표현으로는 사실 경련, 그죠? 근육이 이렇게 당기듯이 아픈 건데요. 이걸 영어로는 크램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쥐라고 해서 영어로 바로 마우스 또는 마이스로 옮기면 당연히 대화가 통하지 않겠죠. 이 크램프라는 표현은 I have cramp in 하고 신체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I have cramp in my leg. 나 다리에 쥐났어. 가 되겠네요. 자, 크리스틴이 막 이렇게 주물러 줬더니 You saved my life. 네 덕분에 살았어. 네가 날 살렸어. 역시 쥐났을 때는 주물러 주는 게 최고니까요. 근데 이때를 또 놓치지 않는 크리스틴이요. Since I'm your lifesaver, how about thanking me with pizza? 무슨 뜻인지 딱 알겠죠? 내가 네 생명을 살렸다니,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라니, 그러면 피자로 고마움을 표시하면 어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은인, 또 구세주라는 표현이죠. Life saver입니다. Life, 생명, saver, 구해주는 사람이죠. 이건 진짜로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좀 가벼운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는 항상 음식 생각뿐이구나. It's always food. 라고 오늘의 대화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돌아가서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I heard that you're working out really hard these days. I heard that 기억하면서 비슷한 표현 볼게요. 누가 그러던데 너 걔 좋아한다며 작은 새가 와서 나한테 말해주더라 라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여자면 on her 말할 수 있겠죠. 야 누가 그러던데 너 그 남자애 좋아한다며 어떻게 말한다고요?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you have a crush on him.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Rumor has it. 소문에 의하면 풍문으로 들었소가 되겠네요. 그 파티 취소됐대.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Rumor has it the party is cancelled. 이 상황 그대로 연습해 볼게요. 소문에 의하면 그 파티 취소됐대. 어떡해요?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Rumor has it that the party is cancelled. I heard that. 또는 a little birdie told me that. Rumor has it. 다양한 표현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에도 생생한 카툰과 즐거운 영어 표현으로 만나요. 안녕!

0: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 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 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강도를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icken noises. I guess you're a chicken.
2: Yeah, that's right. Because today is all about birds. Oh. And a chicken is a kind of a bird.
1: I love birds.
2: Yeah, so stay tuned for more about birds today on Sesame Street.
1: Oh, hey, is there room in that nest for two?
2: Oh, sure.
1: Oka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요소 모아서 다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친구랑 하굣길에 간식을 먹기로 했어요. 아, 무엇을 먹을지 고민된다. What do you want to eat? 너는 뭘 먹고 싶니? 피자? 햄버거? 그래, 우리 피자 먹자. 클릭!
1: What do you want to eat? Let's have pizza. What kind of pizza do you want? What about cheese pizza? I love it.
0: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채워볼 빈칸이 먹다, 종류, 매우 좋아하다 세 가지가 있네요. 먹다 친구도 알 것 같아요. 종류? 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우 좋아하다는 고민하겠지만 답을 딱 보면 아하 할 것 같아요. 우리 한 문장씩 살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먹다 먼저 채워볼게요. 먹다는 당연히 그렇지 eat. Eat 알고 있죠? 이 A가 만나서 E 길게 소리 나요. 그럼 What do you want to eat은 무슨 뜻일까? What, 무엇을, do you, 너는 하니, want to eat. want to 다음에 동작 오면 뭐뭐 하고 싶다가 되잖아요. 너 뭐 먹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죠. What do you want to eat? 대답이요. Let's have pizza네요. Let's는 뭐뭐 하자. 여기에 have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일까? have 아니지. 먹다 have죠. Let's have pizza. 우리 피자 먹자. 그랬더니 what 종류? 종류 친구들 알고 있어요? 하하하, 종류는요, kind예요. 선생님, kind가 친절한 아니에요? 맞죠. 친절한도 맞는데 여기서는 종류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친구들 그냥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안에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느껴봐야 돼요. What kind of 하면 무슨 종류의 라는 뜻이 되겠죠. What kind of pizza? 어떤 종류, 무슨 종류의 피자를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무슨 피자가 좋아? 무슨 피자 먹고 싶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What about cheese pizza? What about은 뜻이 다른 뜻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는 어때? How about과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Cheese pizza니까 치즈 피자 어때? 하, 선생님이 토핑 막 많이 올려가지고 쫙쫙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 친구는 아주 심플한 맛을 좋아하나 봐. What about cheese pizza? 치즈 피자는 어때? 그랬더니 I 매우 좋아해. 매우 좋아하는 건 뭐예요, 친구들? 좋아하는 건 like잖아? 그러면 like very much 또 될 수 있겠지만 like very much를 한 단어로도 말할 수 있어요. love. love가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우, 아주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I love it. 완전 좋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it은 무슨 뜻? 그렇지, cheese pizza를 it으로 받아줬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대화 리듬 맞춰서 읽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eat? 요건 선생님 말 안 해줘야 되겠다. 요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만 강조한다면 친구들의 선택은? 그렇지, 무엇을 원하니 먹기를이 되겠죠. What do you want to eat?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to eat? 좋아요. 대답이요. Let's have pizza. 이건 어때요? 여기 어디 강조할까요? 아, 그렇지. 이건 다 강조해요. 하자. 뭐 하자고요? 먹자. 뭘 먹자고요? 피자. 다 중요하죠. Let's have pizza. Let's have pizza.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무슨 종류의 피자를 원하니? 어디 강조할까요? 선생님은 하나, 둘, 셋, 네 개 찾았어. 그렇지. What kind? 무슨 종류? 그리고 피자 원하니예요. What kind of pizza do you want? 친구들도 손 하면서 What kind of pizza do you want? Awesome. 밑에 치즈 피자는 어때? 어때? What about cheese pizza가 되겠네요. 친구들도 What about cheese pizza? 마지막, 완전 좋아.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I love it!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너무 좋아가 되겠죠. I love it. 친구들도 I love it. Awesome.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같이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오늘도 speaking 누르고요. 친구 클릭해서 scene 7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이 중요해요, 친구들. 잘 듣고.
2: What do you want to eat?
0: What do you want to eat?
3: Let's have pizza.
0: Let's have pizza.
2: What kind of pizza do you want?
0: What kind of pizza do you want?
3: What about cheese pizza?
0: What about cheese pizza?
2: I love it.
0: I love it. Yes.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모양을 그리면 잘하고 있는 거다. 자,

0: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talk more 해볼 시간이죠. 우리 대화 속의 문장, 오늘은 요거 준비했어요. What about? 뭐뭐는 어때? How about? 둘이 많이 쓰고요. What about도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어요. 뒤에 제안하는 뭔가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 대화처럼 What about cheese pizza? 치즈 피자는 어때? 물어보는 말, 제안하는 말. 자, 그럼 오늘도 도전! 스파게티는 어때? What about? 다음에 스파게티 넣으면 돼요. 우리 스파게티 알잖아. 그렇지. Spaghetti. Spaghetti. 여기 강조 주죠. What about spaghetti? 스파게티는 어때? 하고 제안하고 물어볼 수 있다. 두 번째, 요거는 어때요? 우유는 어때? 우유는 어때? 우유 넣어볼게요. 우유는 milk. milk. 알고 있죠? 주의할 점, milk 두 박자 아니에요. 한 박자로 milk. 그러면 우유는 어때? What about milk? What about milk?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마지막 문장이요. 아이스크림은 어때? 아이스크림. 우리말은 다섯 박자지만 영어는 어떻게? 그렇지. Ice cream. Ice cream. 이렇게 발음해 줘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은 어때? 전체 문장. What about ice cream? What about ice cream?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렇게 뭐뭐는 어때 물어보는 거 우리는 오늘 음식으로만 연습해 봤지만은요. 그거 말고 뭐 축구는 어때? 농구는 어때?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것 넣어서 말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클릭하지 않은 다른 답 있잖아요. 그답 클릭해서 친구들 스스로 또 대화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말하기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온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웠죠. 사실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어디어디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to, into, out of, 그리고 toward 요 네 가지 표현을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1. Prepositions of Direction. I can use the express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0: It's warm-up time!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it's the playground! 놀이터네요. 놀이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그쵸? 자, 일단 저기 여자아이를 보니까 터널 쪽으로 달려갈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난 그쪽으로 갈 거야. I'm going to the tunnel.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To 쓰면 되겠죠. Then what about when you're at the tunnel? 자, 터널에 도착했어요. 들어갈 때는 뭘 쓰면 될까요? 오, 맞아요. Into the tunnel. 그러면 나올 때는 빠져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꺼낼 때는 we use the expression out of. That's right. Then what about the slide? That looks fun too, right? 그러면 slide, 미끄럼틀 쪽으로 간다고 할 때는 oh, I think you guys all know. Toward, very good. So we can use all those expressions. 자, 그러면 오늘 말하기 주제 듣고 오겠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ere I'm going using the preposit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0: Alright, let's review. 복습 시작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I can say where I'm going using the preposit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자, to, into, out of, toward.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말할 수 있다인데요. Prepositions,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전치사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건 나중에 문법 배울 때 배우는 표현이기는 해요. 요런 단어들의 그룹을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표현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Where are you going? 요 표현은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야? 였습니다. 자, 이렇게 where are you? ing라고 하면 어디로 뭐뭐를 하러 가고 있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먹고 있어? Where are you eating? 이 되겠죠. 자,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Where are you eating? 어디에 머물고 있어? 어디에서 지내고 있어? Where are you staying? Where are you staying? 점심은 어디서 먹고 있어? Eat 대신에 have lunch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Where are you having lunch? Where are you having lunch? Good job. 자, 어딜 가고 있느냐? I'm going to the park. 자, 여기서 이제 to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고 있다? I'm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오면 돼요. park는 공원이었죠. I'm going to school 이라고 하면 나는 학교에 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매일 아침 우리 친구들 I'm going to schoo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 카페에 가고 있어요. I'm going to the cafe. 특정 카페니까 the cafe 라고 한다고 했죠. I'm going to the cafe. I'm going to a concert. 이 경우는 어떤 콘서트인지 명확하게 몰라요. 어떤 가수의 콘서트인지. 그래서 그냥 a concert 이라고 하는 거죠. I'm going to a concert. 자, 영어가 이 어하고 더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확 달라지니까 많이 연습해 줘야 된다고 했죠. Oh, can I join you? 나도 같이 가도 돼? 라는 표현도 있었죠. 이렇게 can I로 시작하는 문장은 제가 뭘 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약간 허락을 구하는 그러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Can I come? 나도 가도 돼? 라는 뜻이죠. Can I come? 근데 우리도 나도 와도 돼? 나도 가도 돼? 둘다 사용하듯이 영어도 Can I go? Can I come? 둘다 사용 많이 합니다. Can I eat here? 저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Can I eat here? Can I do it later?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이죠. Can I do it later? Put your toys into the box. 자, 이제 into를 복습해 볼 텐데요. Put your toys into the box라고 했죠? 이렇게 어느 장소에 뭐뭐를 넣으세요. 그쪽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할 때는 into를 쓴다고 했어요. Put 뭐뭐 into 어떤 장소. 한번 연습해 볼게요. Apple, 사과죠. Basket, 바구니. 자, 사과들을 바구니 안에 넣어 볼게요.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그쵸? 사과 드리니까 apples, s를 붙여줘야 되고 앞에 더는 the로 읽는다고 했어요. Put the apples into the basket. Shoes.

말이죠. 여기서 them은 장난감들이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Great! 너무 좋아. Oh, 뭔가가 생각났어요. Put this teddy bear into the box first 라고 얘기를 했죠. 이 테디베어를 박스 안에 먼저 넣어. First가 우선 먼저라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Got it.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었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었죠. 자, all right. 요거는 got it 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알겠어요. 라는 의미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out of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Take the apples out of the bag.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줘 라는 말이죠. 이렇게 out of는 어디 어디에서 뭔가를 꺼낼 때, 끄집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죠. Take 뭐뭐 out of 장소 한번 해볼까요? Phone, pocket, 전화기를 주머니에서 꺼내보겠습니다. Put the phone out of the pocket. 그쵸? Put the phone, oh, take the phone. Take the phone out of the pocket. 자, take가 이제 가져가다라는 의미인데 out하고 같이 붙어서 꺼내다라는 의미로 take out을 사용한다고도 했었어요. 자, milk, fridge, 우유를 냉장고에서 꺼내볼까요?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Take the milk out of the fridge. 그렇죠. 잘했어요.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가방 안에 바나나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Should I also take out the bananas? 바나나들도 꺼낼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Should I also 뭐뭐는 제가 요 행동을 했는데 요 행동도 할까요? 라고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Should I also run? 뛰기도 할까요? 저 달릴까요? Should I also run? 제가 폴을 초대했는데 Sarah도 초대할까요? Should I also invite Sarah? 라고 할 수 있죠. Should I also invite Sarah? 제가 방에 불도 끌까요?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Should I also turn off the lights? 라고 하면 되겠네요. Yes. Please take them out too. 자, 여기서의 them은 바나나들을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Please take them out too. 네, 꺼내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I'm done 이라고 하면 저 끝났어요. 라는 의미죠. 그렇죠? I'm done. Done이 끝난 이라는 뜻으로 I'm done은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죠. Thank you. 내가 부탁한 거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도 당연히 와야 되겠고요. 자, 이제 toward 복습해 볼게요. Kick the ball toward me 라고 하면 내가 있는 쪽으로 공을 차줘 라는 표현이었죠. toward가 쪽으로 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toward me 라고 하면 내 쪽으로 그 행동을 해 라는 의미죠. 내 쪽으로 달려와. Run toward me. Run toward me 라고 하면 되고요. 나에게로 수영해서 와. Swim toward me. Swim toward me 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있는 쪽으로 와 라고 할 때는 come toward me. Come toward me 라고 하면 되고요. Sure, here you go. 물론이지. 여기 있어. 자, 간다. 이런 표현이 바로 here you go 라고 했죠. 보통은 뭔가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던져주거나 이렇게 차주거나 할 때 여기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Here you go. Thanks. 고마워 라고 하면서 now 이제 throw the glove toward me. 자, 이제는 뭘 던져달래요? Glove, 장갑을 던져달라고 하네요. 그렇죠? So throw가 바로 던지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Ready? 준비됐어? 라고 하면서 catch 라고 했죠. 이 catch가 잡아 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잘 던졌을 땐 nice throw 라고 할 수 있겠죠? Nice throw. 그런데 잘 받았어요. 그럴 때는 nice catch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Nice catch. Very good.
자, 이제 다시

0: 놀이터로 올까요? 저기는 저 여자애가 터널 쪽으로 달려간대요. 그럴 때는 I'm running towards the tunnel. I'm running toward the tunnel. 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to도 쓸 수 있어요. 그로 뭐 터널로 가는 거니까 I'm running to the tunnel. 그럼 도착해서 들어갈 때는 I'm going into the tunnel. 그쵸? 나올 때는 I'm coming out of the tunnel.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미끄럼틀 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I'm going toward the slide. 맞아요. I'm going toward the slide. 맞아요. 이렇게 out of, to, into, toward 다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1: I'm going into the tunnel. Come out of the tunnel. Now, I'm going out of the tunnel. Run toward the slide next. I'm running toward the slide.
0: Tamk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s to, into, out of, and toward. to, into, out of, 그리고 toward를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이제 할 수 있죠? Check!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쭉 복습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꼭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너무 기분 좋은 날이지? 왜냐면 today is Friday, 금요일이잖아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기분 좋게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1. Teen Inventors. Friday. Write about amazing inventions by teens. I can write about inventions made by teens.
0: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쌤이랑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운 표현들을 모아서 글쓰기 완성하는 날이죠? Alright. 자, 오늘 today's topic, 주제는요. Amazing inventions by teens. 입니다. 자, teens가 바로 10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놀라운 발명품들, amazing inventions, 10대가 만드는 놀라운 발명품들을 주제로 한번 글쓰기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다양한 발명품들, 발명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잘 기억해보고 선생님이랑 글쓰기 해보자. Alrighty. 자, look and talk를 보면서 선생님이랑 아이디어를 모아볼게요. Okay?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와, 네 명의 10대 발명가들이 짠짠짠짠 보이네요. 그쵸? Let's talk about the 14 inventors. Alright?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발명가는요. 짜잔! Louis Braille입니다. Louis Braille. Louis Braille이 만든 게 바로 Braille죠. Braille이 뭐였지? 바로 점자였죠, 그쵸? Louis Braille invented Braille. 기억나지요? 자, 우리 한번 글쓰기를 해보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짜잔! 빠바밤! Helps blind people 할 텐데, 빈칸.

네, 우리 한번 채워보자. 자, 첫 번째는 발명품에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점자는 영어로? 그렇지, 브레일죠. 자, 브레일 helps blind people. 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게 해주죠? 그쵸? 맞아요. 읽게 도와주죠? read까지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일 helps blind people read. 점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읽게 도와줘요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Alright. 자, 그 다음 발명가는요. 빠밤. 앤 매카신스키 나왔습니다. 앤 매카신스키, The Hello Flashlight 나왔어요. 자, The Hello Flashlight는 Flashlight가 얘들아 송전등이었잖아, 그쵸? 자, 그녀의 발명품 이름이 The Hello Flashlight였는데, 자,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electricity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을 낼수 있는 전등이었습니다, right?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빠바바밤, makes light using, 빠밤,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에는 발명품 이름을 넣어볼게요.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자, 이것은 배터리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해서 빛을 낸다 그랬지? 그죠. 체온을 사용한다 그랬잖아. 체온은 영어로 body heat였죠. 그래서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자, Hello Flashlight는 body heat, 체온을 사용해서 빛을 내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Alright. 자, 그 다음은 Angad Duryani 나왔습니다. Angad Duryani. 이 친구 기억나요? 친구는요, 19살 때 아주 멋진 발명품을 만들었죠. 아주 거대한 Air Pollution Cleaning Tower를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공기 정화 이런 타워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 이름이 바로 프란이래요. 자, 프란이 힌디어로 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숨을 편하게 쉬라고 프란이라고 이름을 정했나 봐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Cleans, air. 오, 간단해. 자, 첫 번째는 이 빈칸에는 우리 한번 발명품 이름을 넣어볼게요. 뭐라 그랬지? 숨. 힌디어로 프란이라 그랬죠. Prawn cleans. 자, 프란은 깨끗하게 해준대요. 무엇을 깨끗하게 해줄까? 더러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겠죠. Dirty air라고 적어볼게요. Prawn cleans dirty air라고 하겠습니다. Alright. 자, 그 다음은 Git and Jelly Roll 나왔어요. 이 소녀도 대단했는데요. 12살에 무엇을 발명했죠? Tethys라는 걸 발명했습니다. 물 안에 납성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주는 도구를 만들었어. 그쵸? Tethys. 오케이. 자, 해볼게요. Test if is clean or dirty.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빈칸에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Tethys라고 넣어줄게요. Tethys. Test if 뭐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려준다고 그랬죠? 그쵸.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Tethys, test if water is clean or dirty. Okay, Tethys는요,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test, 검사해준다 그랬어요. 그쵸? Alright,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Amazing inventions by teens. 자, 놀라운 발명품들. 10대의 놀라운 발명품들이 제목이죠. Louis Braille.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자, Braille는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ne Mackesinski. Anne Mackesinski, The Hello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자, The Hello Flashlight 손전등은요, 사람의 체온을 사용해서 빛을 냅니다.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은 Angad Duryani. Prawn cleans dirty air. 프라는 더러운 공기를 clean, 청소해줘요. 깨끗하게 해줘요. Git and Jelly Roll. Tethys test if water is dirty or clean. 자, Tethys는요,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테스트, 검사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머리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한번 크게 들어보고 따라해볼게요.

0: Amazing Inventions by Teens. Braille helps blind people read. Hollow flashlight makes light using body heat. Prawn cleans dirty air. Tethys tests if water is dirty or clean.
1: Hello, world.
2: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or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세계의 뛰어난 발명가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Who invented certain everyday supplies? 창의적인 발명가 덕분에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좋아졌는데요. 세계의 발명가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Are you ready? Here we go. Let's start with the light bulb. 먼저 전구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light bulb? Thomas Edison from the United States invented a light bulb.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사실 에디슨 이전에도 이미 여러 발명가들이 다양한 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전구들은 빛이 오래 가지 않고 가격도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에디슨이 전구 특허를 사들이고 더 좋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무려 1200회 넘는 실험을 해서 마침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구를 개발해냈어요. Edison invented the first practical light bulb.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영사기, 축음기 등도 발명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명을 남긴 사람입니다. Thomas Edison is described as America's greatest inventor. 미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불립니다.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3: I'm making a robot.
2: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a steam locomotive? George Stephenson from the United Kingdom invented a steam locomotive.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발명했습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관을 만들고 리차드 트레비식이 최초의 기관차를 만들었어요. 트레비식의 기관차를 발전시켜 본격적인 철도의 시대를 연 사람이 엔지니어였던 조지 스티븐슨입니다. George Stephenson brought a big change to transportation. 증기기관차의 발전은 일상생활에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과 물건의 이동 시간도 빨라지고 여행을 하는 것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Stephenson is called the father of the railways. 철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What are you doing?
3: I'm making a car.
2: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를 볼까요? Who invented the printing press? Johannes Gutenberg from Germany invented the printing press.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했습니다. 활판 인쇄는 종이, 화약, 나침반과 함께 세계 4대 발명품으로 불립니다. The printing press is one of the major four inventions of the world. 최초로 실용

0: 적인 인쇄술을 개발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죠. Thanks to him, more people can get information easily.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1: I'm reading a book.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or. 다음 발명가는 한국의 발명가입니다. Who invented a sundial? 장용실 from Korea invented a sundial. 한국의 장용실은 해시계를 발명했는데요. 조선시대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인 장용실은 추구기, 해시계, 물시계 등을 발명했어요. He also invented a rain gauge, a water clock, and a celestial globe. 장영실 was called the greatest scientist of 조선.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불렀어요. What are you doing?
1: I'm making a clock.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발명해준 발명가들을 알아보았어요. We looked at some great inventors. 고마운 발명가들 덕분에 우리가 어느 날 편안히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참 많네요.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3: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inventions made by teens. 나는 10대들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적을 수 있다 없다?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선생님, 끝나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기탄젤리 라오가 만든 테티스 있죠? 어떤 사람은 테티라고 발음하고 테티스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수업에 만나요. 바이바이,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이번 주 우리 영화관에 가서 티켓도 사고 그리고 학교 연극도 준비해봤죠?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9. Movies and Theaters. Friday. Dragon Kingdom Review. I can write a short review about a movie.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의 주제, Today's topic is Dragon Kingdom Review. Dragon Kingdom이 무엇일까요?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는 영화랑 그리고 연극 관련된 표현들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배웠던 표현들을 활용해서 짧은 영화 리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재밌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Dragon Kingdom은 바로 우리가 쓸 영화의 제목이에요. 우리 영화의 내용, 그리고 배우의 연기,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장면까지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볼게요. Movie Review Dragon Kingdom 이라고 맨 위에 헤드라인이 써져 있네요. 사진을 보면 왼쪽 사진은 극장에서 직접 이

영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아, 이 영화 티켓을, 영화표를 손에 쥐고 이렇게 셀카를 찍은 듯한 그런 장면이죠. 아래에 별점도 있는데, 자, 그럼 우리 이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에 우리 지난 주말 나는 드래곤 킹덤을 보았다 라고 하면서 이 리뷰 쓰는 거를 시작해 볼까요? 지난 주말이니까 last weekend이겠죠. 그리고 I 땡땡 Dragon Kingdom. 자, 지난 주말 나는 드래곤 킹덤을 보았다. 그러면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이 이 빈칸에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자,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그쵸? 네, 보았다는 watched입니다. watched. 그래서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Very good. 네, 그래서 드래곤 킹덤을 보았는데, 보기 위해서 오후 4시 상영표 한 장을 사서 가운데 줄에 앉았대요. 자,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해야 하는 것. 이제 티켓을 사고, 그리고 가운데 줄에 앉았다라는 내용을 이제 풀어볼 건데, 그래서 이제 한 장을 샀다. I got a ticket for 땡땡 and sat in 땡땡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오후 4시 상영표. 뭐, 요런 그 표현이 그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맞아요. 우리 오후 4시 상영표. 그러니까 4시 상영표는 어떻게 얘기했었죠? The 4 o'clock, 4시죠. Show. Show는 상영. 그때 그 시간에 상영하는 그 영화를 뜻한다. 그래서 The 4 o'clock show 하면은 4시 상영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and sat in 한 다음에 이제 가운데 줄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이 빈칸에, 두 번째 빈칸에 넣어야 하는데요. 한번 넣어보세요. 3, 2, 1. 네. 가운데 줄. 가운데 줄은 이제 가운데는 middle이고, middle. 그리고 줄은 row였죠. row. 열 줄을 row라고 합니다. 그래서 in the middle row.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이 영화는 용감한 공주와 마음씨 착한 용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이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영화는 뭐에 관한 이야기다이니까 The movie is about 한 다음에 뒤에 이렇게 풀어주면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and a kind drag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 빈칸에 용감한 공주를 한번 써서 넣어볼까요? 자, 용감한 공주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용감하는 brave, 그리고 공주는 princess. 그래서 a brave princess 하면은 용감한 공주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The movie is about a brave princess and a kind dragon. The movie is about a brave princess and a kind dragon. 네,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영웅 역할을 맡았다라는 단어를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my favorite actor가 되겠죠? My favorite actor. 땡땡, the hero. 자, 여기서 역할을 맡았다라는 단어를 이 빈칸에 넣어야 하는데, 역할을 맡았다, 연기하다라는 단어 우리 배웠을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역할을 맡았다는 play라고 했어요. 놀다가 아니라 역할을 맡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0: 네, 너무 잘했어요. 그럼 그의 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는 정말 훌륭했다. 우리 훌륭했다. 아, 무언가를 보고 감상할 때, 아, 너무 훌륭했다. 이 표현 우리 배웠었잖아요? 자, 빈칸에 한번 넣어주세요. He was 땡땡. 3, 2, 1. 네, amazing. 감탄사로도 amazing 많이 하는데, 아, he was amazing. 이렇게 할수 있다고 우리 배웠었죠? 자, 따라해보세요. He was amazing. He was amazing. 네, 아주 좋은 단어예요. 우리 amazing 말고 다른 단어도 배웠었는데, 환상적이다. 환상적이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3, 2, 1. 네, fantastic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e was fantastic. He was fantastic.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 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 I liked 땡땡 best. Best.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한번 이 빈칸에 넣어볼까요? 마지막 장면. 3, 2, 1. 그쵸? 마지막은 final. 그리고 장면은 scene. 그래서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하면 나는 마지막 장면이 가장 좋았다입니다. 따라해보세요.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네. 흥미진진하면서도 조금 무서웠다. 흥미진진. 그래서 it was exciting, but 조금 무서웠다. 조금 무서웠다. 자, 그럼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요? 3, 2, 1. 조금이니까 a little. 네.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하면 조금 무서웠다라고 말을 할수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네. 판타지 영화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추천한다. 자, if you like 땡땡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ecommend는 추천하다예요. 그래서 I recommend this movie 하면 나는 이 영화를 추천한다. 근데 그 앞에 if you like 당신이 만약에 땡땡 movies를 좋아한다면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자, 빈칸을 그럼 한번 넣어주세요. 3, 2, 1. 네, 너무 쉽죠? 판타지 영화. 판타지 영화는 영어로 fantasy movies. 자,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네, 좋아요. 나의 평점은 별 5개 만점에 4개다. 그래서 I give it 땡땡. Out of 5 stars. 자, 이거는 좀 새로운 표현인데, out of 5 stars. 그러면 별 5개 만점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 give it. 나는 이거에 준다. 무엇을? 4개. 그러니까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4개니까 4가 들어갑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give it 4 out of 5 stars. I give it 4 out of Five stars.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렇게 멋진 글이 완성이 됐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The movie is about a brave princess and a kind dragon.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He was amazing.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I give it 4 out of 5 stars. Yay!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원어민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Last weekend, I watched Dragon Kingdom. I got a ticket for the 4 o'clock show and sat in the middle row.

0: The movie is about a brave princess and a kind dragon. My favorite actor plays the hero. He was amazing. I liked the final scene best. It was exciting, but a little scary. If you like fantasy movies, I recommend this movie. I give it 4 out of 5 stars.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은 영화 드래곤 킹덤의 리뷰를 쓰면서 이번 주에 배웠던 표현들을 쭉 복습해봤는데요. 친구들도 최근에 본 영화를 하나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 영화는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는지를 차례대로 써다보면은 아주 멋진 리뷰가 탄생할 거예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can you remember what we've learned this week? 이번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 기억하나요? 자, 내용은 다 기억 안 나지만 주제는 기억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What was our topic?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expressing problems.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그 표현들을 한 번 더 우리가 라이팅으로 복습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라이팅 주제 혹은 그리고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et's listen!
1: Week 29. Expressing Problems. Friday. Write a letter to a friend. I can write a letter to a friend about my problems.
0: Welcome back, everyone. It's Pattern to Story Time. 자,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expressing problems에 관한 표현들을 배웠죠. 어떠한 것이 이상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부터 무엇이 작동이 안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배웠는데요. 다 기억하죠? 기억하면서 우리 today's topic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oday's topic is write a letter to a friend about my problems. 자, 문장은 길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어떤 writing 주제가 나왔나요? Write a letter. 어떤 뜻이죠? 맞아요. 편지를 쓰기인데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To a friend. 맞아요. 친구에게 편지 쓰기인데 어떤 내용에 관한 편지일까요? About my problems.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친구에게 편지 쓰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re's today's picture. 자, 선생님이랑 그림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What's happening in this picture? 어떤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나요? 아, 이 남학생이 지금 친구에게 문자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Look at the boy. 이 학생이 지금 컴퓨터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나 봐요. 아, I think he's having a hard time.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컴퓨터 스크린을 잘 봐주세요. 아, he has a folder. 근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is in it. 아무것도 없어서 하고 아쉬워합니다. 뭔가 저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파일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라면을 먹으려고 챙겨왔는데 쏟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 더 핸드폰을 봐주세요.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문장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How are you? 잘 지내니?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나는 오늘 컴퓨터로 숙제를 하는 중이었어 라는 문장입니다. Let's do it one more tim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합니다. With my keyboard. 뭐에 문제가 있었다? 키보드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문장인데요. 우리는 뭐뭐에 문제가 있었다 라는 표현을 기억해야 돼요. Something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나요? 맞아요.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내 키보드에 뭔가가 문제가 있었어. 그 다음, so, 그래서 타자를 칠 수 없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없었다는 I couldn't, 그리고 타자를 치다는 type입니다. 자, 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so I couldn't type. 다음 문장 볼게요. Then, 그리고 나서 내 숙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 couldn't find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무엇을 못 찾았다? 내 숙제 파일입니다. 그래서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까지 쓰면 되고요. 그 다음도 볼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어디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어디에 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나요? In the wrong folder. 아, 우리가 처음에 그림만 봤을 때는 저장을 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른 파일에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부터 한번 써볼까요? 우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because이고요. 내가 그것을 어디 어디에 놓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은 I left it을 쓰면 됩니다. 자,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Good. Next sentence. 나는 실수로 무엇을 쏟았다 입니다. 무엇을 쏟았나요? 라면이죠. 영어로는 instant noodles라고 하고요. On my desk, 책상 위에 실수로 라면을 쏟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실수로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 accidentally이고요. 아, spilled가 쏟았다라는 단어죠. 자, 그래서 I accidentally spilled로 시작하면 됩니다. Let's read.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Next sentence. Besides, 자, 여러분, besides라는 단어는 게다가 혹은 심지어 지금 앞에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 더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 휴대폰은 작동되고 있지 않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이 작동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맞아요. isn't 혹은 aren't working인데요. 있지 않았다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my phone wasn't working으로 써야 되고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Because the battery

0: was dead. 아,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Good. 다음 문장 볼게요.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아, 정말 끔찍한 숙제 날이다 라고 끝납니다.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쓴 글을 한번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편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편지를 친구한테 쓰기 때문에 처음에 Dear Emma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Dear Emma, Emma에게 How are you? 잘 지내니?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나는 오늘 컴퓨터로 숙제를 하는 중이었어. 자, 여기까지 한번더 읽어볼까요?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다음 문장.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내 키보드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So I couldn't type. 그래서 나는 타자를 칠 수가 없었어입니다. 이 문장도 같이 읽어봐요. Something was wrong with the keyboard, so I couldn't type. 다음 문장.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그리고 나서 나는 내 숙제 파일을 찾을 수가 없었어.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잘못된 다른 파일에 넣었기 때문이야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Very good. 자, 여러분, 이 부분 우리 dear부터 우리 folder까지 한번더쭉 멈추지 말고 같이 읽어봐요. Dear Emma,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so I couldn't type.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Very good. 자, 다음 넘어갈까요?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나는 실수로 책상에 라면을 쏟았어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다음 문장.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게다가 내 핸드폰은 작동이 되지 않았어.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왜냐하면 배터리가 다 닳았기 때문이야. 읽어볼게요.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자, 이 문장 무슨 뜻이었죠? 아, 정말 끔찍한 숙제의 날이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도 읽을게요. Your friend. Jake, 아, 너의 친구 제이크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더 읽어볼까요?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Your friend, Jake. Great work, everyone. 자,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 듣고 만날게요.
1: Dear Emma, how are you? I was doing my homework on the computer today. Something was wrong with my keyboard, so I couldn't type. Then I couldn't find my homework file because I left it in the wrong folder.

0: I accidentally spilled some instant noodles on my desk. Besides, my phone wasn't working because the battery was dead. What a terrible homework day. Your friend, Jake.
1: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2: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How was it?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어땠나요? 오늘은 제이크라는 친구가 정말 끔찍한 하루를 보냈던 내용을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날 겪어본 적 없나요? 계속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날이 있었죠. 그런 날에는 오늘 선생님 수업을 기억하면서 같이 글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
3: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5: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3: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4: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좀 더 신나지 않냐? 왜냐하면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거든. 자, 선생님이랑 재밌게 수업하고 맛있게 저녁 먹고 신나게 주말을 즐겨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라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Today is Friday. Woohoo! 자, Friday는 뭐 하는 날이죠? 그렇지요. 쓰기 하는 날이지. 오, 쌤, 쓰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 쓰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쌤이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의 주제가 뭐였더라? 바로바로 Who lives on the farm? Who lives on the farm? 우리 요거 꽤 얘기했었던 주제잖아.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농장에는 누가 사나요? 였지요. 자, 오늘 이 주제로 재밌는 글쓰기가 기다릴 것 같은데 글쓰기 주제를 확인해 볼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a farm animal.
0: 자, 오늘의 글쓰기 주제는 빠바밤. Write about a farm animal. 뭐에 대해서 쓰래, 얘들아? 따라라롱. Farm animal. 농장 동물에 대해서 써보래요. 아, 근데 농장 동물 너무 많잖아. 딱 한 마리만 골라서 써볼 거야. A farm animal. 우리 다 생각해보자. 무슨 동물에 쓸 것인가? 우리 한 번 3초 안에 생각해봅시다. 3, 2, 1. 쌤은 생각했어. 뭐게요? 알아맞혀보세요. 힌트 줄게. It's a big animal and it gives us milk. 그 다음에 they go moo.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cow예요. cow는 바로 소였지. 얘들아, 소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게? 반갑소. 미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우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쫙쫙쫙쫙 뻗어나가 볼게요. 자, 카우를 생각하면 일단은 무슨 소리를 내지? 무 소리를 내지요. 무. 우리 한국말로는 이제 음모 소리를 낸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무 소리를 낸다 그런다 했지요. 자, 무 소리를 낸다는 것도 쓰면 재밌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소들이 어디 살아? 그렇지요. barn에 삽니다. barn은 외양간이야. 자, 왜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쓰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소는 외양간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소가 뭘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또 써야지. 소는 뭘 먹고 살지? 그렇지요. 풀을 먹지요. 풀은 영어로 grass가 되겠습니다. 잔디라는 뜻도 있죠. gras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들아, 소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 너무 신비롭고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동물인 것 같아. 우유도 주고 우리를 위해 치즈도 만들어주고 그쵸? 요거트도 만들어주고 그쵸? 자, 우유를 만들어주는 이 소는 아주 흥미로워요. Interesting 이라는 것도 써볼게요. 이 네 가지 아이디어로 오늘 글쓰기를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그렇다 하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의 Magic Patterns, 우리의 글쓰기를 아주 신나게 그리고 쉽게 도와줄 Magic Patterns 소개해드릴게요.
1: Magic Patterns. I see a It makes a sound. It lives in a It eats the is very interesting.
0: 얘들아, 잘 듣고 왔어요? 자, 오늘도 글쓰기 신나게 아주 쉽게 매직 패턴스와 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를 볼게요. 매직 패턴 number one은 바로 I see a 예요. 나는 뭐뭐가 보여요 라고 할 때 쓰는 패턴입니다. I see a 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쓸 거냐? 쌤이 쓰기로 한 농장 동물은 뭐지? 반갑소. 카우였지요? 저는 카우, 소가 보여요. I see a cow. 따라라라. 피아노 연주해야 돼. I see a cow. 우리 친구들도 해볼까? 시작. I see a cow. 따라라라. 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고른 농장 동물은 뭐예요? horse예요? 뭐, pig예요? 그 다음 뭐, duck? 오리인가요? chicken인가요? 자, 한번 넣어보세요. I see a, 시작! I see a, 잘했어요. 자, 그럼 2번 가볼까요? 빠밤. 두 번째 매직 패턴은 얘들아. It makes a, sound. 얘들아, sound는 소리야. 자, 아까 소는 무슨 소리를 낸다 그랬지요? 음모. 자, 영어로도 과연 음모라고 할까요? No. moo라고 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it makes a moo sound. One more time. It makes a moo sound.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t makes a moo sound.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차례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고른 농장 동물은 무슨 소리를 내나요? 넣어보세요. It makes a sound. One more time. It makes a sound.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지? 입 벌리고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매직 패턴 3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It lives in a, 예요. live 하게 되면, 뭐뭐, 살다란 뜻이죠? live는 살다란 뜻인데, it lives in a, 하면, 그것은 어디 어디에 살아요? 라는 패턴이에요. 아까 쌤이, 소는 어디에 산다 그랬죠? B로 시작했는데, 그렇지요? barn에 산다 그랬어요. B-A-R-N, barn. barn은 외양간이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속담 기억하죠? 자, 그 외양간이 바로 barn이에요. 읽어볼게요. It lives in a barn. 따라, 라라라. 준비됐어? 시작! It lives in a barn. 시작! It lives in a barn. 잘했어요!

0: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barn도 있겠고요. 만약에 넓은 들판에 산다면 field, F-I-E-L-D라고도 넣어도 되겠고요. 한번 만들어봐. 시작! It lives in a... It lives in a... 잘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번엔 4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4. It eats... 자, 그것은 뭘 먹어요? 라고 하는 패턴인데요. 자, 소는 뭘 먹었지? 그렇지. 자, 풀을 먹었죠? 풀. 잔디가 영어로 뭐였지? grass 였습니다. 그래서 grass 넣어줄게. It eats grass. One more time. It eats grass. 친구들 잘해. It eats grass. 잘했어,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고른 동물이 뭘 먹는지 한번 써보세요. It eats It eats 뭐 치킨이라면 곡물을 먹겠죠? grains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풀을 먹는다면 grass 넣어도 되고요. 시작. It eats 잘하고 있어. 자, 드디어 마지막 패턴이에요. 요번 오늘 패턴 조금 어렵지 않다. 잘 따라하고 있어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자, 요번에는요. is very interesting. 자, interesting이 아까 무슨 뜻이었어?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란 뜻이었어. 선생님은, 소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동물이라 생각해. 왜 영어로 interesting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소는 굉장히 재미있는 동물이야. 자, 소가 영어로 cow였죠?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볼게. The cow is very interesting. One more time. The cow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고른 동물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어렵잖아요? 해볼게요. 시작. is very interesting.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요?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다시 읽어줄게. I see a cow. 나는 소가 보여요. It makes a moo sound. 뭐가 영어로 moo라 그랬죠? 자, 그것은 뭐, moo 소리를 내요. It makes a moo sound. 그 다음에는 그것은 외양간에 살아요. It lives in a barn. It lives in a barn. 자, 따라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It eats grass. 자, 그것은 풀을 먹어요.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t eats grass.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he cow is very interesting. 자, interesting은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란 뜻이었어. 소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The cow is very interesting. The cow is Very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기억하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방금 생각한 글 또는 써본 글을 쌤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 잊지 마라, 알았지? 선생님이 다 읽고 댓글도 달아줄게요. 어려운 거 있으면 한국말로 써도 돼? 선생님 고쳐줄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 I see a cow. It makes a moo sound. It lives in a barn. It eats grass. The cow is very interesting.
0: 끝난 줄 알았죠? 듣고 따라하기 하면 빠이빠이인데 아니에요. 쌤은 아직 너네랑 빠이빠이 할 준비가 안 됐어요. 자, 한번 오늘의 질문, 오늘 썼던 거, 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줘 볼게. 자, 처음부터 I see a cow. 자, 나는 소가 보여요. It makes a moo sound. 그것은 moo, moo 소리를 내요. It lives in a barn. 그것은 외양

약간을 살아요. It eats grass. 그것은 풀을 먹어요. The cow is very interesting. 소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 잘 읽어봤나요? 잘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씩 따라했지요? 다 따라한 거라고 믿어도 되지요? 우리 친구도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일주일이 벌써 다 거의 지나갔어. 금요일인데 너무 신나지? 선생님은 주말도 너무 좋은데 너네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 그래도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 끝나고 저녁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주말도 신나게 보내고요. 월요일에 선생님이랑 또 신나고 재밌는 행복한 수업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바이바이, 버터플라이!

얘들아, 안녕.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이 대충 레이디가 좋아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 어디냐면 아주 넓어. 그리고 이곳을 가면 비행기를 정말 많이 볼수 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고 이런 걸볼수 있는 곳 어디게? 맞아, 맞아. 공항이야. 공항에 가려면 탑승권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탑승권을 가지고 뭘 타? 바로 여기 있는 비행기, 비행기. 아, 비행기 또 타고 싶다. 공항 가면 우리가 내가 말한 것처럼 착륙하고 이륙하는 거볼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봤어. 몇몇 비행기들은 이륙하고 있었고, 다른 비행기들은 착륙하고 있었어요. 아, 이륙과 착륙.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어려운 거다. 그리고 특히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몇몇 비행기들은, 그리고, 다른 비행기들은, 우리 이거, some이랑 other, 이렇게 표현해 볼 거야. 어떻게? Some planes were taking off. Taking off가 뭐냐면, 바로 이륙이다. And others was landing. 나 과거 진행형으로 잘쓴것 같은데. 봐봐, ing 잘 쓰지 않았어? 어디가 틀린 거지? 어?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금은 독해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시간이에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명사 주어에 대한 정리 시간입니다. 대명사 주어, 우리가 명사 주어 잘 알아봤었는데요. 대명사 주어도 굉장히 중요했죠. 인칭 대명사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하게 지시하는 대명사들이 있었고, 내가 특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라고 또 지칭하는 게 있었죠. 부정 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용어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대명사 주어 정리한다. 특히 앞에 있는 이 대가 무엇이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대명사 중에요. 형용사로도 쓰이는 것도 있었죠.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명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 있는 이 코끼리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할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코끼리 여러 마리 있죠? 이걸 그들은이라고 받아볼게요. 그래서 they, 그들은 are 뭐다? The biggest land animal.

가장 큰 육지 동물들이다라고 대명사 주어 써서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한 대명사 주어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주격 인칭 대명사 살펴봤어요. 특히 주격 인칭 대명사 단수와 복수,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쵸? 1인칭의 단수는 I, 나는. 그러면 복수는 뭐예요? We가 된다. 그리고 2인칭, 너, 당신을 의미하는 말, you. 똑같았어요. 그리고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야. 자, 그 외의 사람들을 우리가 말할 때는 he, 그는, she, 그녀는, it, 그것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단수 말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복수 있죠? 여러 명 있어요. they라고 우리가 지칭한다.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 함께 봤습니다. 이것만 봤나요? 아니죠. 뭐 있어요? 지시대명사 있었습니다. 특정한 것들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 This. 또는 사람을 우리가 지시대명사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분, 이 사람이라고 할때 this라는 말 같이 써서 사용할 수 있죠. 복수는요. These가 될 거예요. 이것들, these 또는 이 사람들, 얘네들, these가 됩니다. 그런데요. 먼 대상, 멀리 있어요. 나보다 저기 멀리 떨어져 있어. That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those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단수와 복수 형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런데 주어 자체로 이들이 쓰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또 뭘로도 쓰인다? 형용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this cup, 이 컵, 이 가까이 있는 이 컵을 말할 때 this cup. 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 멀리 컵이 있어요. 그럼 저 테이블에 있는 컵은요, that cup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 컵을 지금 this와 대시 꾸며주고 있잖아요. 형용사로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가장 핵심, 우리 친구들이 좀 알기 어려웠던 거, 부정 대명사 함께 보도록 할게요.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해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러 갔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주세요. I like one. 나 이거 좋아요. 이거 one이라고 할때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거 하나 주세요. 그럴 때 another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 주세요. The other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똑같아요. One another는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여러 개다. 그것도 똑같이 the other라고 할까요? 아니죠.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여기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The other가 아니라 the others. 왜냐하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S 빼먹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지시 형용사, 부정 형용사 이러한 것들이 다 뭐다? 형용사로도 쓰인다. 이 모자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 다른 모자도 보고 싶어요. 다른 모자도 주세요라고 할때 다른 또 다른 모자라고 할때 another hat. 그래서 another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처럼 hat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부정 형용사로도 쓰이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this hat 또는 that hat 해서 형용사로 지시대명사가 쓰이는구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명사 주어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먼저 요거 영어 단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영어 단어는 우리말 뜻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강조했던 것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Glacier 뭐예요? Glacier는요, 빙하를 의미합니다. 빙하. 그다음 두 번째 Meltdown은 뭐예요? Meltdown은 아이스크림이 Meltdown했어요. 그러면 아, 녹아내리다라는 말이에요. 녹아내리다. 그 다음 3번 sound like입니다.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거예요. 뭐뭐처럼 들리다. 그래서 sound like 뭐뭐처럼 들리다. like가요. 뭐뭐처럼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4번은요. fill은요.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워요. 뭘로? with가 붙어서 이 with 뒤에 나오는 걸로 가득 채우다라는 거죠. 무엇 무엇으로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shape.

shape이라는 거는 모양이라는 말이고요. 도형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6번 볼게요. Remind A of B입니다. Remind라는 이 동사 자체가 무엇이냐면 무엇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시키다라는 말이다라고 했는데요. A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A에게 B를, 이 of 뒤에 나오는 B를 생각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뜻이 조금 긴데 사실상 우리 영어 문장 생각나게 하다죠. 그래서 사실상 이 굉장히 여러분들 자주 볼수 있는 구문입니다. 생각나게 하다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6번, 7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6번, 7번에 이렇게 별표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keep. keep 자체만으로는 무엇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그 상태로 유지시키는 건데, 이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왜요? keep 뒤에 나오는 이 from 뭐뭐 ing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를 또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이 keep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keep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keep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무엇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keep 뒤에 나오는 무엇무엇이 또는 무엇무엇이 이게 바로 ing 하는 내용을 못하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하지 선생님 다시 쓸게요.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지 않도록 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keep에 오히려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6번, 7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요, 우리말 뜻을 바로 영어 단어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유용한. 일단 유용하다. 쓸모가 많다라는 거죠. 자, 뭘까요? useful입니다. 그렇죠. useful. 요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번에는요, 도움이 되는이에요. 돕다라는 동사는 help. 라는 건데 help에다가 똑같이 뭐 붙여요? help에 ful 붙여서 helpful이 도움이 되는입니다. 이번에는 모으다, 수집하다. 동전을 모아요. 그러면 모으다 C로 시작하는 단어 collect가 되고요. 11번에 jar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쿠키 단지라고 하면 쿠키 jar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JAR 쉽지만 잘 생각 안 나는 단어예요. 자연은 여러분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Nature, nature. 그다음 거대한. 그냥 큰 거는 big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대한 거. 그거는 H로 시작하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Huge가 되겠습니다. 14번에 무엇무엇을 가로질러는 바로 across가 되겠죠. 우리가 길을 건너잖아요. 그때도 across, 건너다라고 할때 across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함께 써봤고요. 앞에서 했던 영어 단어를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뜻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있는 단어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Melted down, 녹아내린 거죠. 그래서 녹아내렸다라는 뜻이고요. Nature, 자연이었습니다. Reminds. 자, reminds는요, 뭐뭇을 생각나게 하다. 근데 reminds 혼자 쓰는 게 아니라 remind A of B 함께 봤었고요. shape. 이거는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sounded. 우리가 sound like를 봤거든요. 그래서 뭐뭇처럼 아마 들리다라고 함께 쓰일 거예요. 1번 볼게요. The word, 그 단, 어떤 단어인데, pig라는 단어는 뭐처럼 들렸다, 뒤에 like, 그리고 뭐뭐처럼 들렸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뭐뭐처럼, 그러니까 sound가 아니라 sounded, 과거형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unded like pig. 자, 두 번째, people started making jars in the mama of a pig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people 주어가 되겠고요. started 동사 나오죠?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는데? 무엇 하기 시작했는데? making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바로
항아리를 돼지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있어요. Jars, 항아리들을요, 어떤 모양으로? In the, 무슨 모양으로? In the shape of a pig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번 볼까요? The glaciers, 빙하들이 뭐 했다? 녹아내렸다라는 동사 들어가야 되니까 과거형 melted down 써주시면 되겠죠. 자, 과거형 어떻게 되는지 함께 잘 봤어요. 4번 볼게요. All lakes, 모든 호수들이 are perfect. 완벽해요. 뭐 하기에 완벽하냐? For enjoying 뭐뭐뭐. 뭐 하기에 완벽해요? 자연을 즐기기에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을 그럼 즐기기에. 자연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Nature 써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래에 있는 이 우리말 뜻을 보고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이 문장을 유추할 때 여기에서 이 순서대로 그대로 넣으려고 하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아, 영어의 어순은 주어와 뭐가 먼저 온다? 동사가 먼저 온다라는 걸 보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all lakes, 이게 바로 뭐다? 주어가 되겠고요. 뭐뭐 하기에 완벽하다. are, 뭐뭐이다. 완벽하다. perfect. 그래서, 아,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구나. 어떤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는지 친구들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5번 볼게요. It's pig shape. 그것의 돼지 모양은, 그럼 여기까지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나 동사 필요하네. 아래쪽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무엇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라는 동사 뭐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동사 중에 reminds라는 게 되겠죠. remind인데 여기 s부터 써. reminds us. 우리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뭘 어떤 걸 생각나게? of 뒤에 나와 있는 거. The old word pig. 우리들한테 무엇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pig라는 이 단어를 생각나게 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remind 다음에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라고 지금 여기서 해석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 여기 있는 이 대상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좀더 암기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함께 풀어 봤고요. 이번에는요, 문장을 함께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지금까지 강의를 꽤 많이 함께 했는데요. 특히 이 전체 강의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문장 형식에 대한 것이었어요. 문장 형식이 총 5가지가 있었고, 이 5가지 문장 형식의 공통점,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한다? 주어로 시작한다. 주어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동사 다음에 무엇무엇을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며 그래, 목적어가 필요해. 그리고 또 목적어에 따라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나올 때도 있었다. 자, 그럴 때 동사는 무엇이었는지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런 문제 계속 풀어보고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하는 게 정확해지면요. 정말로 긴 문장이 나와도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서 금방 해석해 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석의 힘을 가지시려면 문장 분석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는 C, 목적어 O, 목적격 보어는 OC, 부사적 수식어 M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주어가 항상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죠. Some houses, 몇몇의 가정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목적어 필요합니다. A piggy bank,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 써주시면 되죠. 여기서 더 나아간다. 몇 형식? 3형식 문장이다. 두 번째 볼게요. It is useful. 그것은요, useful, 유용해요. 자, 그럼 볼게요. 주어, 동사, 무엇으로 해당하는 건가? 아니죠. useful이라는 건 유용해요. 뭐가 유용한데? 아, 그게 유용하대. 유용하다는 거 지금 여기 앞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보어가 된다. 그런데 뒤에 for 전치사 나오면서 유용한데 도대체 어떻게 유용하다는 거야? 구체적인 정보 주고 있죠. 그래서 for keeping coins from moving around 라고 했을 때 바로 통전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사실상 문장 형식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무엇이다? 문장 형식을 바꾸지 않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한다. 보통 부사적 수식어 고를 때는요, 이 앞에 for 또는 to 이러한 전치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치사 보이면, 오, 그래, 맞아. 전치사 앞에서 내가 한번 끊어서 읽어야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This little bank, 이 작은 bank, 뭐예요? 은행. 돼지저금통을 말하는 거였죠? 이 작은 은행은요, is 동사, 비동사입니다. Helpful. 뭐가 helpful한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앞에 있는 주어, 보충 설명해주니까 이게 보어가 되겠네요? 오, for라는 전치사 앞에서 끊어, 끊어. 이거는 바로 부사적 수식어가 될 거야. For saving money. 돈을 저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This is why we call them piggy banks today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예요? 이다 주어 동사까지 썼고요. Why? 이것은 무슨 이유냐? We call them 우리가 piggy bank라고 piggy banks라고 오늘날 부르는 이유이다입니다. 이것은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why? 뭐뭐이다. 그러면 요 전체가 이 앞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바로 이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보어 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These lakes. 이 호수들은 주어 나왔고요. Were formed. 형성되었다. 자, 형성되었다. 형성되어 해서 여기까지 딱 여러분들 끝나요. 그런데 thousands of years라고 어떤 개념,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죠. 뭐뭐 전에,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다. 그래서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붙여주면서 문장을 좀더 길게 해주고 구체적인 정보 주고 있다. During the last ice age 마찬가지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한다. They made deep holes. 자, 그러면 주어. 그들은 만들었을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 필요하니까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these holes. 이러한 구멍들은. 자, 그러면은 요거는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S 우리 함께 써주시고요. Filled. 채워요. 그런데 앞에 with가 나왔네요. With water and became lakes라고 했는데요. 자, and를 중심으로 사실상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이러한 구멍은요, 채워요. 뭘로? With water. 이거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겠고요. 그리고 물로 채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 became lake. 그리고 나서 뭐뭐가 된 거예요? 호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these holes became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었어요? Lakes. 그럼 여기 있는 호수는 누구를 설명한다?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거죠. Lakes가 뭔데? 아, 이러한 구멍들이었어. 그래서 보어가 된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항상 선생님이 이 부사적 수식어는 전치사 앞에서 좀 끊어서 읽으면 내가 부사적 수식어 잘 구별할 수 있다. 대부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전치사로 시작할 때 전치사 명사 이런 식으로 끊어서 부사적 수식어가 많이 나오니까 길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연습이었고요.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Some houses have a piggy bank. 우리 아까 했었고요. This little bank is helpful for saving money. 이것도 했었죠. 이거 앞에 주어, 동사, 그리고 helpful 뭐하다? 보어가 되겠죠. 누구 설명? 앞에 있는 거 설명해 주고요. For saving money. 이거는 부사적 수식어. 앞에 있는 for, 전치사 보고, 아, 뒤에 saving money. 여기, 전치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명사 붙어서 나오는 거 부사적 수식어구나. These holes became 되었어요. 뭐가 되었어요? Lakes. 호수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호수 누구 설명해줘? 앞에 있는 주어 설명해주는 거네. 무엇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4번 볼게요. Some people prefer city life. Some people 주어가 되겠고요. Prefer

course, 선호하다, 동사가 되겠고요. 선호하다, 무엇을 무엇을 더 좋아하다, 무엇 무엇, 을에 해당하는 거 필요하죠? City life라는 목적어 필요합니다. 5번, those paintings. Those paintings, 저 그림들은 주어, look, 뭐뭐처럼 보이는데, very colorful, 뭐뭐처럼 보인다. 지금 colorful한 건 누구예요? 그림들이죠?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석하면서 뭐가 보어고, 어떤 게 목적어고, 우리 친구들이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마지막 문제는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 써서 문장 완성하는 거죠. 돼지 저금통 나왔습니다. 뭐라 그러죠? A piggy bank. 돼지 저금통은요, is 뭐다?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어요. 뭔데? 자, 유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유용하다, useful이 되겠죠? 그래서 useful, 여기까지 딱 끊고, for keeping coins. 뭐 하는데? 동전을 보관하는데 유용하다. 뒤에 나오는 거는 뭐가 될까요? 부사적 수식어 되겠죠? 두 번째. They use. 그들은 used. 사용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들은 사용했다. 여기까지 했고, pig라고 불리는 항아리를. 자, 그러면 뭐뭐를 이라는 게 필요하네요. 항아리 뭘까요? jar. 그쵸? 항아리를 사용했는데, 뭐라고 불리는? called a pig. 이거라고 불리는. 3번 볼게요. 사람들은 동전을 모았다입니다. 그럼 모았다, 모다라는 동사가 필요해요. 앞에 people 나왔죠. 사람들은 무엇 무엇을 모았다입니다. collect라는 여러분 단어, 동사에 모았다. 과거형이니까 뒤에 ed 붙여서 collected coins. 여기 나와 있는 이 coins가 뭐가 돼요? 바로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았다. 무엇을 모았는데? 을에 붙은 게 필요하죠? 목적어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 그러면 몇 형식? 바로 3형식 문장이 되겠죠? 4번과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거대한 빙하들이 땅을 가로질러 이동했다. 그러면 딱 문장에서만 봤을 때 huge 빙하들이 주어 필요하죠? glaciers. 그쵸? glaciers. s 꼭 붙여야 되고요. moved 이게 동사가 되겠죠? 앞에 나오는 게 주어, 동사. across the land. 땅을 가로질러서 이동했다라는 거고요. 5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구멍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구멍들은 물로 채워졌다. 이 구멍들은 에서 주어는 나왔어요. 채워졌다. 우리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죠? 동사는 fill. 채우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ed 붙여서 filled. 근데 무엇으로? with water. 그래서 fill 다음에 with. 무엇무엇으로 어떤 걸로 가득 채워졌는지 우리가 붙일 때 with라는 전치사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동사를 외울 때 특히 이 동사랑 어떠한 전치사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걸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항상 문장으로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고요. 또는 내가 여기까지는 좀 힘들어요 할 때는 동사 옆에 붙어 있는 매일 같이 쓰이는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전치사까지는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봤고요. 자, 여기에서 몇몇 비행기들은 이륙하고 있었고 다른 비행기들은 착륙하고 있었어요라고 할때 부정 형용사가 쓰였는데요. 부정 대명사와 형용사가 쓰였는데 some planes라고 할 때는 부정 형용사. 이렇게 형용사 역할을 해요. some 우리 친구들 알죠? 몇몇.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others가 쓰였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때 one, another 또는 the other 할때 얘가 단수인지 그리고 어떤 게 복수인지 some, others 그리고 the others. 선생님 지금 발음할 때 숫자가 붙여져 있는 거는 뭐다? 바로 복수가 돼요. 그래서 단수는 뭐고 복수는 뭔지 우리 친구들이 명확하게 알고 나서 단수와 복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아, 쓰이는 동사가 달라진다. 비동사 형태가 달라.

0: 빠진다. 비동사 중에 am, are, is 있었죠. 자, 그리고 그냥 동사는요, 동사 s를 붙이는지 아니면 그냥 붙이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 부분, 특히 선생님이 이 밑줄 그은 이 부분에 어디가 틀렸는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고쳐서 써주세요. 자, 여기까지 대명사 주어 함께 정리해 봤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새롭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4: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슬기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나 있어요.
0: 예. 자, 호텔이에요.
1: 아.
0: 호텔에서.
1: 네.
0: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0: 아, 조식이 중요해요.
1: 아,
0: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다 가면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1: 네.
0: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자리 맡아두기 해서 학생이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하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0: right.
1: 그 체크해야 되거든요.
0: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1: 네, 맞죠.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1: 어허,
0: 겁니다.
1: 네. 예.
0: 자, 이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0: 중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1: All right.
0: 슬기롭게
1: 도전!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아, staying?
1: What room,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아, room number?
0: Number?
1: Yes.
0: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well,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아, sorry.
0: 예, okay. 310.
1: Ah,
0: yes.
1: Okay. Room 310.
0: My mom will come two minutes later.
1: Oh, your mom is coming in two
0: yeah,
1: minutes?
0: Yeah.
1: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Room key?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Me?
1: Yeah.
0: Room key? I have?
1: Do you?
0: Ah, yeah, yeah. Oh, 아, 요, 여기,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예. 아, 아, 아 엄마가 오시네요.
1: 어. 아, 아, is that your mom?
0: Yeah.
1: 아.
0: 그, 저기, here, key, room key.
1: Okay, you
0: and
1: have?
0: And my mom coming.
1: Ah, okay, great.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4: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4: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0: 네.
2: 주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어, 몇 호실에 묵고 있죠?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0: 네.
2: Right.
0: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 냐 이거죠.
2: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 몇 호실이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2: Okay.
0: Yeah.
2: Alright.
0: Are you staying?
2: Okay.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몇,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0: 네.
2: So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정답은요?
0: 어, 아, staying.
2: Because.
0: 아.
2: Yes.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랑 뭔가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0: 그러네요.
2: 그리고 지금 한참 묻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0: 네네.
2: So 무슨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ing은 머물다, 묵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 시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0: 예.
2: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0: 오.
2: 저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0: room.
2: room. what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0: 예.
2: 의역이 되면서 몇 호라고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 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0: What color?
2: 하면? What color, right? What color?
0: Mm-hmm.
2: How about 몇 호실? 무슨 방? 다시 한번
0: What room?
2: room? Okay,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병적이 아닙니다.
0: 그렇죠?
2: 가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을이 뭐라고요?
0: 무슨 색은 what color?
2: What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0: Are you?
2: 과거로.
0: Did you choose?
2: That's it. 아.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아.
2: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0: 예.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죠.
0: 네.
2: 그래서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0: 네.
2: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0: 예.
2: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0: 어. What room
2: 과거로?
0: did you stay
2: in?
0: In.
2: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oh I stayed in 몇 호실
0: 예.
2: 이렇게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0: 네.
2: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0: 아.
2: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0: 예.
2: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0: What color did you choose?
2: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0: What room did you stay in?
2: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네,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0: 룸넘버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1: 네. 오케이.
0: 자, 미션입니다.
1: 오.
0: 310호실이요.
1: 예스.
0: 그래서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좀 맞는 느낌?
1: 그렇죠. 왜냐하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0: 네.
1: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굉장히 현명한 역할 분담이에요.
0: 달려간
1: 거죠. 네, 맞습니다. 3, 1, 0.
0: Okay.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10 호실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넘버 써볼까요? 넘버.
0: 예. 넘버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0: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1: 네.
0: 그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1: 오고 있다는 건데.
0: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1: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0: 와요.
1: 와요.
0: 와요.
1: 네.
0: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1: 네.
0: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빠졌습니다.
1: 아?
0: 그렇죠.
1: 아.
0: 근데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이제
1: 그래요?
0: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 수 있다는
1: 예.
0: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1: 네.
0: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1: 오.
0: 앞에 하나, 나머지 두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 달라요.
1: 아.
0: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말했는데
1: 아,
0: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을 하나씩 다 읽거나
1: 예.
0: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 개 읽거나
1: 아.
0: 이런 식으로. Right? So,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So,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Alright, so room 310 or 310. My room,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2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 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0: 자, 비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1: 네.
0: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1: 예.
0: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1: 그렇지.
0: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1: 무조건 지켜질
0: 네네네.
1: 수밖에 없는 미래의
0: 맞아요.
1: 일.
0: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1: 네.
0: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0분
1: 있다가 버스가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1: 네.
0: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1: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1: 오,
0: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in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채우고
0: 뭐 그 30분 뒤에?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1: 예.
0: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1: 그쵸.
0: 페리를 타기도 해요.
1: 오?
0: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0: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1: 아.
0: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오, 네. 너무 좋은데요?
0: 거의 주차를 해.

0: 놓고.
1: 길 막힐 때는 최고겠네요.
0: Yes.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수 있다? 아,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구나. 예.
1: Oh.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Mm-hmm.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1: Okay.
0: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Okay.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나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할수 있다.
1: I can.
0: 나오다가 뭐예요?
1: I can
0: 나오다.
1: come out.
0: come out.
1: 네.
0: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0: 그렇죠?
1: minutes.
0: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그러니까
1: 네.
0: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예.
0: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둘 중에 둘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예, 둘다 모르겠어.
0: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그죠? 이럴 줄
1: 아,
0: 알았어요.
1: 이거 알죠?
0: Within,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So,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그리고
1: 아.
0: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그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1: 못
0: 못 채우고이기
1: 채웠네요.
0: 때문에
1: 아, in
0: 해야체에서
1: less
0: 더
1: than.
0: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1: 네.
0: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오케이,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um is coming in 2 minutes.
0: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1: 네.
0: 방 열쇠를 가지고 있나요? 요즘엔 카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요즘에는 막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띡 이렇게 태그해서
0: 맞아요. 그러니까
1: 들어가고.
0: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1: 있어요.
0: 있는데,
1: 있어요.
0: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0: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1: 그러면은 여기 room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0: 오케이.
1: 예.
0: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오,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1: 오.
0: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오, 키 어딨어? 키 어딨어? 하도
1: 그쵸.
0: 하니까. 그죠?
1: 모를 수가 없어요.
0: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이
1: 예.
0: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1: 오.
0: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1: 지금 당장.
0: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는
1: 그러네요.
0: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1: 그렇죠. 그렇게.
0: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아.
0: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그게
1: 그렇죠.
0: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재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되시겠네요.
0: 당신과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 네.

0: 강조해 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1: 아.
0: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그러면서 왜? 그러면서 아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 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1: Bill.
0: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1: Receipt.
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1: Sir,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With
0: 이러면
1: you?
0: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냐?
1: Oh.
0: 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1: yes.
0: 뭐 교환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1: Mm-hmm.
0: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1: 네.
0: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 Mm-hmm.
0: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 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1: Receipt.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1: 네.
0: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1: 네.
0: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1: 아~
0: okay?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1: Yes.
0: Or, 뭐,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뭔가요?
0: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아, 엄마가 오시네요.
1: Nice timing.
0: 아.
1: 예. 여기요.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0: Okay.
1: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0: okay.
1: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가볼게요.
0: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느낌.
1: 예, 그렇죠.
0: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1: 네.
0: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 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1: 네.
0: Or right here.
1: Right here.
0: 이런 것도 괜찮겠죠.
1: 편한데요.
0: 바로 여기에요.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 아.
0: 많이 많이 씁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1: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0: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죠?
1: 네.
0: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1: She comes here.
0: That's it.
1: 예,
0: right?
1: 맞아요.
0: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1: 네.
0: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1: Here이 먼저 앞으로 빼고
0: 네, 원래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네. 온다 여기에.
1: 그렇죠.
0: 그런데 감탄의 느낌?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 네.
0: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 안 와? 그랬다.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1: Here they come.
0: 그렇죠.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1: 네.
0: 잘해줬어요.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1: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0: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1: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0: Yes.
1: 네.
0: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Here he comes.
1: Here he comes.
0: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 다 대명사죠, 그렇죠?
1: 그렇죠.
0: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고 한가.
1: 네.
0: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1: 마유 슬기
0: 뭐 그 슬기 네.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1: 네.
0: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1: 아.
0: 그래서 예를 들어 고유 명사. Oh,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라고.

0: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Oh,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어?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1: Yes. Okay?
0: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또 동작 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Alright.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엄마가,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그렇죠. 자, 페리가, 그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oa comes.
3: Uh-huh.
0: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yeah.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오시네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1: 오.
0: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1: 네네네. Here she comes.
0: 그래,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어, 그들이 와.
1: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come.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어, 그가 온다.
1: 오.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근데 그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마유.
1: 네.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어,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5: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4: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5: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room 310. Okay.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2: Oh, is that mom. Your mom? Hi.
0: Great job, you guys.
1: Yes.
0: 어,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0: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0: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1: 그쵸.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아, 뭐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1: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럼요.
0: 영어가.
1: 그리고 또 이게 완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 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스텝 바이 스텝. 저는 영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22강이고요. 우리 이제 목적어 졸업했어요. 오늘은 비동사의 보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보어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퀴즈 잘 풀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는 것이었죠. 문장이 They need to find food in their animals였습니다. 해석은 그들은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 먹이를 찾을 필요가 있다였어요. 자, 그들은 필요가 있다. 먹이를 찾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물들을 위해요. 그렇죠?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 에 해당하는 전치사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for 적어주면 되겠죠? for 우리 지문 해석하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전치사예요. 무엇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는 their animals라고 해서 명사 목적어가 온 것도 보이시죠? their animals는 for 전치사의 목적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For their animals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 이 부분이 우리 지난 유닛에서의 핵심 포인트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유닛 8 비동사의 보어 처음 시작할 건데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보어라는 개념이 우리 처음 나왔습니다. 비동사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 보어라는 것을 선생님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 보어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로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이야. 이렇게요. 비동사 뒤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불러. 라고 쉽게 보어를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다음 유닛에 들어가면 아 비동사 말고도 일반 동사 뒤에도 보어가 올수 있네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은 보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한다면 아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도 불러요.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이시죠? 주격 보어요. 보통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라고 하면 주격을 생략하고 그냥 보어라고도 많이 해요. 그냥 보어 하면 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목적격 보어라는 것도 따로 배우게 될 건데요. 일단은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주격이 생략된 말이다라고 여러분이 일단은 알아주셔도 괜찮습니다. 보어로는요, 명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말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목적어에는 뭐만 올수 있었죠? 그렇죠. 목적어에는 명사만 올수 있었는데요. 보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weather is perfect for a picnic. The weather, 날씨는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고요. is, 이다. 그쵸. 동사에 해당을 하겠죠. 비동사예요. is. 자,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나온 perfect, 완벽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보어. 그쵸? 비동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아, 보어구나. 여러분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는 for a picnic. 소풍에. 여기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나온 전치사 구가 될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우리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우리가 보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문장의 형식을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영어에서 문장의 형식,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있었습니다. 자, 이 표는요, 우리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배울 때 한번 다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선생님 다시 한번 복습하고 보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형식은요, 주어 동사죠. 가장 필수적인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부르고요.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예요. 그쵸? 주어 동사 보어가 나오면 2형식이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면 3형식입니다. 2형식과 3형식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우리 이제 오늘 보어 배우고 나면 전혀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2형식, 3형식, 보어랑 목적어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다음 4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것이었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개 나오면 4형식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뒤에 보어긴 한데 여기 나온 이 보어, 주격 보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목적격 보어예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번 교재에서 다룰 거니까요. 5형식, 그 다음에 2형식, 특히 보어가 나온 5형식과 2형식 문장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적어는 졸업했어요. 목적어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여러분 선생님께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스텝 인 들어가 볼게요. A 첫 번째, 명사, 형용사, 보어예요. 비동사의 보어는 여기 나와 있죠. 주격 보어라고 하고 의미상으로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주어랑 주격 보어는 결국 알고 보면 같은 대상이에요. 이 주격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두 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비동사의 종류로 am, are, is 있었고요. 과거형 was, were까지 있었죠. 자, 그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를 주격 보어라고 하고 주어랑 주격 보어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같은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보어로 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즉, 보어로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적어는 명사만 올수 있지만 보어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됩니다. 예문 볼게요. He will be the team leader next year. 그는 주어죠. Will be. 자, 우리 친구들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will은요, 단지 미래의 의미를 좀더 의미를 추가해주는 조동사일 뿐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뒤에 있는 be입니다. be는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 형태예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m, are, is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변형된 거예요. 아시겠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will be라고 써준 겁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온 the team leader. 자, 이 부분이 바로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는 팀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언제? Next year. 내년에요. 여기 하나씩 여러분 위에 설명에 맞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그가 결국 팀 리더죠. 팀 리더가 결국 그고요. 주어와 이 주격 보어는 여기 설명에 나와 있듯이 같은 대상입니다. 그가 팀 리더가 되는 거니까 그가 팀 리더라고 볼수 있고 팀 리더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라고 할수 있지요. 따라서 이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그 둘은 같은 대상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좋아요. 이제 self check 좀더 살펴봅시다. 보어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the owl is active at night. The owl, 올빼미는요. 그 다음, is 뭘까요? 비동사죠. 그 다음에 active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활동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올빼미는 활동적입니다. 즉, 그 올빼미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형태죠. 그 올빼미가 상태가, 아, 활동적이구나. 언제? At night, 밤에요. 올빼미는 밤에 활동적이다. 즉, 야행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동사 뒤에 온이 형용사는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The Great Pyramid of Giza is a historical landmark. The Great Pyramid of Giza. 자, 여기 이 문장에서 주어가 길다고 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비동사 여기 있죠? 비동사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아, 그 뒤에 있는 a historical landmark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로 쓰였구나라고 문장을 파악한 다음에 해석을 해주시면 더 빠릅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여기 나온 이 주어가요. 기자의 대피라미드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역사적인 랜드마크다라고 해서 그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무엇인지 뒤에 있는 주격 보어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보어라는 거예요. 보어는 우리가 그 문제 풀면서 보어를 C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C 보어는요, complement 줄여서 우리가 C라고 적었어요. complement 하면 뜻이 보완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완하다, 즉 앞에 있는 주어를 보완하다,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해서 보어라는 의미를 아 뜻을 그 단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Complement 줄여서 C라고 하기도 하고 보충 설명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고마운 친구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동명사 보어입니다. 앞에는 명사 형용사 보어였죠? 이번에는 동명사입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동명사도 비동사의 보어로 올수 있어요. 여러분, 동명사는 동사가 이제 명사의 형태로 바뀐 거잖아요.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요.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의 형태로 바뀐 게 보이시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비동사 뒤에 동사 ing 붙는 거 우리 많이 본 형태예요. 뭐예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 기억나시죠? 현재 진행형. 나는 공부를 하는 중이다. I am studying. 그렇죠? 비동사 뒤에 동사 ing 이렇게 쓰죠. 진행형 동사랑 형태가 같아요. 비동사 뒤에 동사 ing 붙였으니까 진행형 동사인지 동명상 보어인지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해석해야 해요. 그쵸? 문장을 보다 보면, 자, 여기 예시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guards are keeping the building safe. 그 guard 하면 경호원들이에요. guards 복수죠. 경호원들은 are 복수니까 are 비동사 are 왔고요. 그 뒤에 keeping keep이라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가 왔어요. The building safe. 그 빌딩을 안전하게. 이렇게요. 어? 비동사 뒤에 ing? 동명사 보험가 현재 진행형인가? 여러분 헷갈리시죠? 자, 선생님이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문장을 딱 맞닥뜨렸는데 이게 동명사 보험인지 혹은 현재 진행형인지 헷갈리면 지금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그쵸? 그 경호원들은 지금 지키고 있다. 지키는 중이다. 어때요? 의미가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우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금을 넣어봤는데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네.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히 동명사 보어에는 지금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Her job is keeping the building safe. 그녀의 일은, 자, 그녀의 일은 is keeping까지 보고 우리가 이거 현재 진행형인가? 헷갈려서 지금을 넣어볼게요. 그녀의 일은 지금 지키는 중이다. 그녀의 일은 지금 지키는 중이다. 어때요? 자연스럽나요? 아니죠. 이렇게 지금을 넣었을 때 자연스럽지 않다 하면 그 문장은 동명사 보어로 쓰인 거예요. 그녀의 일은 지키는 것이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네, 그렇게 여러분 혹시 헷갈린다면 구분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녀의 일은 지키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 건물을 안전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확실히 두 문장이 다른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좋습니다. Self-check 좀 더 살펴볼게요. 보어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볼게요. 1번, The best part of school is making new friends. The best part of school까지가 전체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 바로 뒤에 비동사가 온 거 보이시죠? 해석하면 그 학교의 가장 좋은 부분은 The best 하면 가장 좋은이잖아요. 최고의. 학교의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이냐? Making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making,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make 뒤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요. 것이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ing 형태가 온 거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His favorite activity is drawing cute animals. 그의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activity, 활동은요. 자,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다. 그 뒤에 is라는 비동사가 왔죠. is 뒤에 붙은 drawing, 그쵸? drawing. 자,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현재 진행형인가? 헷갈린다면 무엇을 넣어봐라? 그쵸? 지금을 넣어봐라. 그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지금 그림을 그리는 중이다?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죠. 따라서 그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명사 보어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을? 귀여운 동물들을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동명사 보어 우리 친구들이 잘 학습을 한 거예요. C번 보면요. 투부정사 보어도 나옵니다. 이 투부정사요, 우리 친구들,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죠? 먼저 명사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비동사의 보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투부정사가 그 부사나 형용사 용법이 아니라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이렇게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be honest. The most important thing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 뒤에 비동사 온 거 보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To be honest.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비동사 뒤에 붙은 to be honest.

포인트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가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To be honest,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예문 좀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Their mission is to help people in need. 그들의 미션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is, 비동사 나왔고요. 아, 그럼 그 뒤에 오는 이 to 부정사 여기까지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그들의 임무는 도움이 필요한, people in need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to help, 돕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즉, 뒤에 있는 보어가 그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his dream is to be an astronaut. astronaut,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해서 익숙한 단어죠? 그의 꿈은 is 무엇 무엇이다. 자, 무엇이다? 뒤에 있는 보어가 설명해 준다. 그의 꿈은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이다. 그의 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어예요. 네. 자, 마지막 내용은 대절 보어입니다. 우리가 명사, 형용사, 그다음 동사도 심지어 동명사로 바꾸면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절, 즉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들어있는 하나의 절을 보어로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that을 붙여서 그 하나의 절을 명사의 역할로 바꿔줘야 합니다. 기억나시죠? 대절은 절을 명사의 역할로 바꿔준 그런 친구입니다. 대절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동사의 보어로 올수 있어요. 그렇죠? 뭐뭐가 뭐뭐라는 것, 뭐뭐가 뭐뭐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뭐뭐가 뭐뭐라는 것, 뭐뭐가 뭐뭐 한다는 것, 그쵸? 절이니까 그 안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자, 문장 한번 봅시다. The problem is that they don't recycle things. The problem, 그 문제는 is, 입니다. 그쵸?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뒤에 보어가 필요하겠죠? That they don't recycle things. 그들이 don't recycle 하면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죠. Things, 물건들을요. 근데 그 앞에 that이 붙어서 뭐뭐 한다는 것. 그들이 물건들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의 절을 명사의 역할로 바꿔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줍니다. 그쵸? 문제가 그들은 물건들을 재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보어, 네,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해 준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self check 살펴봅시다. 보어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The key point is that we should not waste energy. The key point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죠. 그 다음에 is 비동사 왔습니다. 그 핵심 요점은 key point 하면 핵심 요점이에요. 그렇죠? 핵심 요점은 무엇이냐? 그 뒤에 있는 긴 여기 대절.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보어입니다. 핵심 요점이 무엇인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그렇죠. waste 하면 낭비하다라는 뜻이라서요. should not 무엇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동사예요.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핵심 요점이다. 무엇을? 에너지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대절이 앞에 있는 key point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the main idea is that teamwork leads to success. 자, 여기 비동사 찾아주시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The main idea요. 주된 생각은 뭐뭐이다. 뒤에 대절이 꾸며줘요. teamwork예요. 그대로 teamwork가 leads to 하면 이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 teamwork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뭐로? success, 성공으로. 이렇게요. 대절이 앞에 있는 주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적어랑 보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꼭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목적어는요, 여러분,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동사를 보충해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동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목적어죠. 그치만 보어는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줘요. 목적어와 보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마무리 활동에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오늘의 키 포인트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배운 거, 비동사의 보어죠. 아까 문장의 형식을 설명할 때 보어가 들어간 문장은 이 형식 문장이었어요. 그쵸?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은 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보어는 뭐라고 한다고요? 맞아요.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붙은 보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죠. 주어랑 주격 보어는 결국에 같은 대상이고, 그쵸? 같은 상태이다. 네, 예를 들어서, she is a teacher. is라는 비동사 뒤에 온 a teacher은 그녀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 주고, 그녀가 결국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결국 그녀예요. 같은 대상이죠. The owl is active at night. 올빼미는 활동적이다. 비동사 뒤에 와서 이 active라는 형용사는 올빼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둘다 보어예요. 보어에는 명사도 올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명사죠. 동명사도 비동사의 보어로 올수 있으나 중요한 거, 무엇과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맞아요. 현재 진행형이랑 형태가 같기 때문에 해석할 때 구분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His job is teaching math 하면요. 그의 직업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동명사 보어인데요. He is teaching math now. 지금이 들어가서 그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는 중이다. 두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보어로 쓰일 수 있지요? 명사적 용법이 보어로 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절이요. 대절은 해석할 때 뭐뭐라는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이 부분 여러분 오늘의 핵심 포인트들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어로 나를 소개해요라는 활동은요. 지금부터 어떤 친구가 자기 소개한 글을 여기 띄워줄 건데요. 그글 속에서 보어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에밀리가 자기소개 글을 썼어요. Hello, I'm Emily. I am happy today. My dream is to be a teacher. My hobby is playing soccer. The problem is that I lost my soccer ball. The best part of my day is reading books. 이 문장, 아, 자, 이 글이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요. 명사, 형용사 보어는 무엇인가요? 자, 명사 보어, 형용사 보어 하나씩 이글 속에 들어있는데요. 잘 찾았나요? 어디 있나요? 그렇죠. I am Emily라는 문장에서 am이라는 비동사 뒤에 붙은 에밀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는 명사 보어고요. I am happy. 나는 행복한 상태이다라고 해서 happy라는 형용사가 주어를 설명해 줬죠. 이렇게 보어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동명사 보어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동명사 보어 보이시나요? 맞아요. My hobby is playing soccer. 그쵸? 그 다음에 the best part of my day is reading books라고 해서 둘다 ing, 동명사의 형태로 바뀐 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 보어는 어디 있나요? 투부정사 보어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My dream is to be a teacher. 내 꿈이 선생님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주격 보어인데 투부정사의 형태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절 보어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The problem is that I lost my soccer ball. 내가

0: 소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문제다. 문제가 무엇인지 대절이 꾸며주고 있죠? 네, 이렇게 보어를 찾는 겁니다. 네, 오늘의 레벨업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동명사 보어에 해당하는 문장을 찾는 문제예요. A. His job is teaching math. B. He is teaching math now. 자, 두 가지 문장 중에서 동명사 보어가 들어간 문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보어 잘 복습해보고 퀴즈도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문 독해의 힘 레벨 3 21강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유닛 7 조동사 can, may, should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엔 항상 많은 복습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부의 흐름 learning flow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어보았죠? 퀴즈 타임으로 중요한 문장을 한번더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이지 가이드에서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한번더 정리합니다. 이어서 스텝 아웃에서는 또다시 복습을 합니다. 자, 문장 분석하고요. 또 어휘도 살펴볼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번더 반복 학습해야겠죠? 워크북 준비해 주세요. 어휘, 문장 공부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리뷰 코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어봤던 독해 지문 두개 중에서 선생님이 중요한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퀴즈 타임 문제 다 풀어보았나요?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The Earth's gravity will pull them down 이란 말이 따라 나오네요. 지구의 중력은 그것들을 아래로 끌어당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빈칸의 표현은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 어떤 말로 쓸수 있을까요? 바로 otherwise입니다. 자, 여기에 않으면이라는 그 부정어는 없죠. 그냥 이 하나의 말이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 돼요. 우리 함께 써볼게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앞에 내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될 텐데, 앞에 사실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기억날까요? 바로 They are flying fast around the Earth란 말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they는 satellites, 인공위성이었어요. 인공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빨리 돌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이란 얘기는 네, if not을 써서 만약에 그것들이 지구 주변을 빨리 돌고 있지 않으면이란 말로 쓸수 있겠죠. 즉, otherwise는 앞에 나온 문장을 풀어서 if not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음과 같이 쓸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If they are not flying fast around the earth, 그것들이 지구 주변을 빨리 돌고 있지 않으면 지구의 중력이 그것들을 아래로 끌어당길 것이다. 라는 뜻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지문 기억나시죠?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한번 복습해봤고요. 이어서 easy 가이드로 조동사 can, may, should 한번더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조동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조동사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세 개가 나왔죠? can, may, should예요. 자, can은 능력과 가능의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추측과 허가의 의미를 갖기도 해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찌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can이 능력의 의미를 가질 때는 다른 표현을 또쓸 수가 있어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였죠? be able to입니다. 비동사 able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주면 can과 같은 의미가 돼요. He can stand alone now. 그는 지금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네.

다음, he's able to walk too. 그는 또한 걸을 수도 있다. 자, 앞에도 서 있을 수 있다. 이번에는 걸을 수도 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문장은 be able to를 써서 나타냈죠. 자, 이 표현은 바로 can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He can walk too. 이렇게요. 자, 이처럼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추측과 허가의 뜻을까지는 may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추측의 의미일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허가의 의미일 때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보세요. You may have this. He may have one already.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져도 된다. 자, 뭐가 좋을까요? 네, 여기서는 가져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그는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져도 된다. 뭐가 적절하죠? 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가 적절하겠습니다. 자, 앞에 may have는 허가고요. 뒤에 may have는 추측의 의미로 쓰였어요. 이처럼 똑같이 쓰여도 문맥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해석하고 또 쓰셔야 됩니다. 자, may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충고와 조언의 의미로 should를 배웠습니다. should가 충고나 조언의 의미일 때 어찌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말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의무일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should는 강한 의무가 아니라 약한 의무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는 우리가 다음 유닛에서 배울 must 또는 have to가 있어요. 네, 이 표현은 법이나 규칙같이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조동사고요. should는 권고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We should leave early to avoid the traffic. 우리는 일찍 떠나야 한다. 뭐 하기 위해서? 교통체적을 피하기 위해서. 네, should leave는 떠나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때는 네,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왜요? 교통체적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So should leave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can, may의 부정문과 또 의문문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can, may의 부정문은 문맥에 따라 단순 부정이 아닌 금지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can의 부정문은 이렇게 쓰죠. can에다가 not을 바로 붙여 쓰는 can not이 있고요. 줄여서 can'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첫 번째 문장, I cannot swim 하면 나는 수영할 수 없다. 즉, 수영할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로 능력의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때로는 능력의 부정이 아니라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거든요. You cannot enter this room. 당신은 이 방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옛날 enter는 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금지하는 건가요? 네, 금지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can not이 이렇게 금지의 의미로도 쓰이고요. may not도 마찬가지예요. may not도 여러 문맥에 따라 추측의 부정이 될 수도 있고 금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He may not be home. 그는 집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없을지도 모른다. 즉 추측의 부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students may not use their phones in class. 그 학생들은 그들의 핸드폰을 수업 중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금지의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can과 may의 부정문은 단순 부정 아닌 금지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또 can과 may의 의문문도 때에 따라서 허락 요청의 의미로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May I tell you something? 제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해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하는 문장이죠. 또 can I tell you something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 can, may, should 배운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스텝 아웃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스텝 아웃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entences, 문장을 분석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They may not be the perfect solution. 그것들은 may not be 아닐지도 모른다. 추측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아닐지도 모른다. 뭐가 아닐지도 몰라요? 완벽한 해결책이. 자, 주어는 그것들은이 되고 may not be는 조동사와 비동사가 쓰인 동사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the perfect solution은
주어가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아닌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뭐예요? 주격 보예요. 그래서 보씨로 나타내면 돼요.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They may not be the perfect solution. 잘했어요. 자, 2번입니다. This way we can keep our planet healthy.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행성을 healthy, 건강하게. 자, this way는 이런 식으로란 뜻으로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적 수식어라고 볼수 있고요. we, 우리는 주어죠. 그 다음 can, keep 하면 조동사 can과 동사 원형에 쓰였습니다. 할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무엇을 유지할 수 있는지 our planet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행성은 뭘 말할까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Earth, 지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healthy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건강하게라고 해석합니다. 자, 어떻게 유지하냐? 우리 행성을 건강하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healthy로. 자, 이 healthy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즉, 앞에 나온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목적격 보호예요. OC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문 같은 경우는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문으로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면 뭐뭐하게 무엇을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말로는 뭐뭐하게라고 해석되니까 이 자리에 부사를 써야 될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보호에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healthy 이렇게 형용사가 왔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is way we can keep our planet healthy. 좋아요. 자, 3번 가볼게요. It can be made into any shape.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 어떠한 모양이로든. 네. 자, 주어 is이고요. 그다음 can be made 하면 조동사 can과 지난 유닛에서 배운 비동사 pp, 즉 수동태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자, 동사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into 다음에 썼습니다. 전치사가 있는 부사적 수식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It can be made into any shape. 잘했습니다. 자, 이제 4번 가볼까요? A cheetah can run at speeds of 113 km per hour. 치타는 달릴 수 있다. 속도로. 어떤 속도로? 시속 113km의 속도로. A cheetah. 치타는 주어이고요. 그 다음, 이 치타가 뭘할수 있는지 can run으로 썼죠? 자, 달릴 수 있다. 능력의 의미입니다. 동사 부분. 자, 그 다음에 per hour. 벌써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시간당이라는 뜻이니까 속력을 말할 땐 시속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시속 113km의 speed, 속력으로.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부사적 수식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A cheetah can run at speeds of 113 km per hour. 잘했어요. 다음, 5번입니다. All guests may use the pool after 10 a.m. 모든 손님들은 수영장을 오전 10시 이후에 사용할지도 모른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사용해도 된다. 허가일까요? 추측일까요? 네, 이때 쓰인 may는, 네, 허가죠. 그쵸? 이건 안내문 같은 데 나오는 거니까 이래도 좋다라는 허가의 의미고요. 주어는 all guests, 모든 손님들이 됩니다. 다음 may use가 동사 부분이 되고, 그 다음 use의 목적으로 the pool이 나왔고요. 그 다음 after 10 a.m. 10 a.m.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네, 잘 정리되었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All guests may use the pool after 10 a.m. 네, 잘했습니다. 자, 문장 분석 잘 해봤고요. 이제는 words, 단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Plastic is bad for the blank. 플라스틱은 나쁘다. 어디에? 환경에. 자, be bad for 하면 어디 어디에 나쁘다란 뜻이고요. 환경을 뜻하는 단어를 써봐야겠죠. 바로 environment입니다. 자, 스펠링 좀 헷갈리니까 같이 스펠링 불러보면 써볼게요. environ, environ, environment, 환경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Plastic is bad for the environment. 좋아요. 다음, we can use blank materials.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재료들, 어떤 재료들?
친환경적인 재료들. 자, 이 materials를 꾸며주는 친환경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를 찾아야 됩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 말은 친환경이란 말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친과 환경. 먼저 환경부터 우리가 에코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에코. 여러분, 에코백이라고 들어봤죠? 환경을 위해서 가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든 백이 아니라, 네, 에코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환경을 위한 백을 말합니다. 그때 에코가 환경을 뜻하고, 그 다음, 친하다라는 의미로 friendly를 쓰는데, 하이픈으로 연결해 주세요. friendly. eco-friendly 하면 친환경적인. 같이 읽어볼게요. We can use eco-friendly materials. 잘했어요. 자, 다음. There are many blank around the earth. 있다. 많은 무엇이 지구 주변에. 무엇이 있다? 인공위성이에요. 자, 이런 인공위성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Satellites라고 했습니다. 자, many가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써야겠죠? S, A, T, E, L, L, I, T, E, S. 이렇게 써요. Satellites.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are many satellites around the earth. 네, 잘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They should move fast so they can stay in blank. 그것들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그것들은 머무를 수 있다. 어디에? 궤도에. 자, 궤도를 뜻하는 단어를 찾아 써야 됩니다. 궤도, 혹시 기억나나요, 여러분? 바로 orbit이 되겠죠? 자, orbit. 자, 우주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많이 나오니까 익혀두세요. 자, 읽어볼게요. They should move fast so they can stay in orbit. 좋아요. 자, 이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wise, the Earth's blank will pull them down. 자, 이 문장은 정확히 우리가 퀴즈 타임으로 풀어봤던 문장이네요. 자, 이번에는 otherwise가 아니라, 네, 요 빈칸이 가운데 나왔는데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고요. 지구의 무엇이, 중력이 그것들을 아래로 당길 것이다 라는 뜻이 돼야 돼요. 자, 중력은 영어로 gravity입니다. gravity. 네, 또 과학 용어가 나왔네요. gravity. 네, 같이 읽어볼게요. Otherwise, the Earth's gravity will pull them down.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독해 지문에서 배운 어휘 복습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워크북으로 또 가서 반복 학습해야겠죠? 네, 워크북 준비해 주세요. 네, 여러분. 별책 준비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B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말 뜻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자, benefits란 말도 나와 있고, circles, floating, solution, harmful. 다 봤던 단어들입니다. 자, 한번 1번부터 볼게요. The new material is not blank. 그 새로운 재료는 안타, 뭐하지 않다? 해롭지 않다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이미 not이 안타니까 해로운 이런 뜻을 가지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해로운, 어디 있나요? 자, 맨 끝에 여기 적혀 있습니다. harmful이에요. harmful. harmful. 함이, 이 harm이란 단어가 피해, 위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 가득한, 네, full이 되면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해로운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new material is not harmful. 네, 다음 2번입니다. You may think they're just blank.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지 모른다. 무엇을? 그것들이 단지 그냥 뭐 하고 있다고, 뭐 하고 있다고? 떠 있다고 라고 써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may think는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으로 추측의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think의 목적으로 they are 주어 동사가 나온 명사절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명사절 앞에 that이 생략돼 있는 거죠. that은 that 명사절은 목적으로 쓰일 때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네,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쨌든 they are just 하고 떠 있다고라는 의미가 되도록 써야 되는데 떠다니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를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가 비동사고 뒤에 동사의 ing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쓸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floating 써볼게요. floating.
floating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 may think they're just floating. 잘했어요. 자, 그 다음 3번. They may not be the perfect blank. 그것들이 may not be 아닐 수도 있다. 아닐지도 모른다. 무엇이? The perfect 완벽한 해결책이. 자, 그러면 해결책이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명사는 solution입니다. 자, solution. solution. 해결책이에요. 자, 여러분, solve라는 동사 많이 보셨죠? 해결하다. 이게 동사고요. 이에 대한 명사 형태로서 해결책은 solution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This material has all the blank of plastic. 이 재료는 가진다. 모든 무엇을 플라스틱에, 모든 무엇. 이점들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점을 뜻하는 단어는요, 바로 benefits입니다. 같이 써볼게요. benefits까지. 자, benefits, 이점, 이로운 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단어를 넣어서 문장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This material has all the benefits of plastic. 잘했습니다. 다음 5번 가볼까요? The ISS blank the Earth about every 90 minutes. ISS는 뭐였죠? 국제 우주 정거장이었어요.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의 줄임이거든요. 국제 우주 정거장 ISS는 지구를 대략 매 90분마다 뭐 한다? 한 바퀴 돈다. 라는 뜻의 동사를 쓰셔야 돼요. 자, 돌다란 뜻으로 쓰이는 동사가 바로 circle입니다. 자, circle은 동그라미란 원이란 뜻의 명사도 있지만 동사로 쓰이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도는 걸 의미해요. 돈다라는 뜻으로. 자, circle 쓰면 circle 하고 s 붙여줘요. the iss가 3인칭 단수니까요. 잘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 ISS circles the Earth about every 90 minutes.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네, Part A 옆작으로 가서 sentences 공부를 해봐야겠죠?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보는 공부입니다. 벌써 여러 번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순서를 써가면서 문장을 쓰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그는 걸을 수도 있다입니다. 네, 이 문장 우리 이지가이드에도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던 문장인데요. 이미 보기로 예시로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그는이 주어예요. 그러면 he 나오고요. 그다음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 조동사 can 있죠? 근데 can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었죠? 능력의 의미일 때 be able to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be able to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동사 is부터 쓰고 그다음 able, 다음 to, 다음으로 걷다라는 동사 원형이 to 다음에 나와야 돼요. 뭐뭐 도라는 의미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To 이렇게요. 자, 그러면 완성됐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He is able to walk too. 좋아요.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지구에서 멀리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네, 이런 뜻인데요. 먼저 그것들은 이 부분이 주어예요. 그럼 주어로 맨 처음 와야 될 단어는 they가 되겠죠. 그것들은 이렇게 왔고요. 그다음 동사 부분 찾아야 돼요.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 may를 쓰고 그다음 날아가 버리다. 멀리란 의미까지 포함하도록 fly away를 may 다음에 동사 원형 부사로 써볼게요. 네, fly away 그다음 뭐뭐로부터란 의미로 지구로부터란 의미로 전치사 from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다음과 같죠?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They may fly away from the earth. 잘했어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지구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자, 주어 또 나왔네요. 그것들은이에요. 자, 그것들은 우리 대명사 they로 계속 썼어요. they 쓰고, 그 다음 동사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로 조동사 can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can 쓰고 그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하나로 묶어서 fall back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요게 can 다음에 나오고 어디로 떨어진다? 지구로 떨어진다.

따라서 뭐뭐로라는 의미로 to가 전치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They can fall back to the earth. 네, 잘했습니다. 다음 4번이에요. 당신은 동물원에서 동물들에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네, 당신의 모모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금지의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럴 때

목적으로 누구에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The animals가 와야 돼요. 5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In the zoo, 동물원에서 이미 써 있네요. 자, 그럼 완성된 문장은 다음과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You may not feed the animals in the zoo. 잘했습니다. 자, 이제 순서 써봤으니까 문장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쓸수 있겠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조동사 can 또는 may 또는 should를 써야 돼요. 자, 의미를 보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should 써야겠죠? 자, 먼저 주어부터 써야 돼요. We 쓰고 않는 것이 좋겠다니까 조동사 should 다음에 not까지 쓰고요. should not 다음으로 사용하다는 뜻을 가지는 동사 원형 use. 그 다음 목적어 플라스틱은 이미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We should not use plastic. 잘했어요. 다음 2번. 그는 이미 하나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자, 이 문장 이지가이드에서 봤던 문장인데 여러분들 할수 있을까요? 쉬워요. 할수 있어요. 자, 주어는 그는이에요. 그쵸? He 쓰고 그 다음 동사 부분이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네, 추측하고 있습니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는 may죠. 따라서 may 쓰고 가지다란 뜻으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have 써요. have의 목적어가 뭘까요? 하나를, 즉 one이죠. 보기에 나와 있네요. one 쓰고 이미라는 의미는 already로 이미 적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may have one already. 그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좋아요. 자, 다음 3번. 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재킷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자, 이 문장 긴데요.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때문에 앞에서, 때문에 뒤에서 끊어야 돼요. 추워질지 모르기 때문에가 이미 쓰여 있어요. Because it may get cold. 여기서 may get cold를 추측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추워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재킷을 가져오는 게 좋겠다. 뭐만 하는 게 좋겠다. 충고, 조언으로서 should를 써야 됩니다. 주어가 you죠. 따라서 you 먼저 쓰고, 그 다음 should. 다음 동사는 뭘 써야 될까요? 가져오다란 뜻을 가지는 보기의 단어 bring을 써줄까요? bring. 그 다음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bring의 목적어 써줘야 됩니다. 재킷을, 자, 재킷은 a jacket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쓰면 완성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 should bring a jacket because it may get cold. 잘했어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음악을 틀수 없어요. 뭐뭐 할수 없어요. 라는 뜻으로 써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can이 떠올라야 되고, 이때 의미는 능력의 부정이 아니라 바로 허가의 부정. 금지죠. 금지. 금지의 의미가 되도록 한번 써볼게요. 당신은이니까 you. 다음, 할수 없어요. cannot 써볼게요. 자, cannot은 붙였어요. 다음, 음악을 틀다 할때 재생하다라는 의미로 play를 씁니다. 다음, 음악을이 바로 play의 목적어인데 이미 쓰여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here도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You cannot play music here. 네, 좋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can, may, should에 대해서 잘 배워봤는데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선생님이 내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보길 바랍니다. 네가 연습하면 너는 영어를 잘쓸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저기서 끊고 쓰셔야 돼요. 네가 연습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뭐뭐 하면이니까 if라는 말을 넣어서 앞에 쓰고 다음으로 너는 영어를 잘쓸수 있다란 말을 조동사를 사용해서 써야 합니다. 자, 뭐뭐 할수 있다라는 말 뭘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여기 재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차근차근히 완성해 보고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조동사 다음 시간에도 더 많이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예습 미리 해오는 거예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5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여러분들 이제 어휘 공부 저랑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자, 이번주에도 건강과 안전 관련된 어휘들, 자,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해요. 자, 학습의 순서는 뭐 매주 동일하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단어들을, 자, 제가 쭉 다섯 개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예문까지,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단어 설명이 다 끝나게 되면, 오늘 공부했던 단어들 가지고, 마무리로 퀴즈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배웠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건강과 안전 관련된 단어. 자, 첫 번째,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첫 단어는 이제 pill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pill 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영사전상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작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rounded. rounded라고 하는 것은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object는 우리가 이제 영영사전상의 정의를 이야기하다 보면 참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어휘인 것 같아요. 자, 저것은 물체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체가 어떤 물체예요? You swallow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swallow가 중등용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거는 이제 중등용 단어로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swallow는 삼키다의 뜻이죠. 자, 그래서 자, 그 당신이 삼키는 작고 동그란 물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하나가 있는데 뒤쪽에 대시 하나가 더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이고 요절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의 절이 되겠습니다. 자, contains 어때요? 포함하는 거죠. 뭘 포함합니까? 바로 medicine, 약품이죠. 혹은 vitamins, 비타민 같은 거죠. 자, 우리말로는 비타민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vitamin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etc는 기타 등등이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물체다. 결론은 뭐죠? 알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약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정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sleeping pill 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슬리핑 필은 뭘까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올 때 먹는 이제 수면제 정도가 되겠죠. 자, 필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원어민들은 사실은 필이라고 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자, 태블릿이라고 하는 단어와 캡플릿이라고 하는 단어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 태블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 태블릿 PC 할 때 쓰는 그 태블릿과 스펠이 똑같은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LET가 뒤쪽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뭔가 작은 것들을 의미해요. 피그, 돼지잖아요. 그 피글릿라고 하면 새끼 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기 돼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캡플릿도 릿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캡은 모자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캡플릿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 캡슐의 캡이에요. 이게 지금 모자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루약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캡슐 속에 가루약이 들어있는 거 여러분도 보신 적 있죠? 요게 조그맣기 때문에 caplet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태블릿은 원래, 요런 네모 모양의 명판 따위를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그렇게 아주 거대하진 않죠. 그래서 저것도 lit가 이제 붙은 것인데요. 여러분들 가루약을 갖다가요, 꽉!

꽝꽝 뭉쳐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요런 모양으로 자른 거예요. 자른 겁니다. 자, 그래서 캡슐 속에 들어있진 않지만, 자, 일반적인 알약을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블릿 PC에도, 자, 태블릿 PC도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이것도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모양에서 근거한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 의약 계열 혹은 약학 계열로 넘어가서 사용이 됐을 때는 알약의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p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지만 tablet이라고 하는 단어와 caplet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부담스러우시면 이것은 중등용 단어가 아니에요. 둘 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들 외우시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부담스러우시면 자, pill만이라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알쓸 연관 어휘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예문으로 가도록 하죠. This discovery. 자, 이 발견입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도와주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그런데 뒤쪽에 develop an anti-aging pill이라고 하는 것은 discovery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자들이 이거 하게끔 도와줄지도 모른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목적 보호로 보시는 것이 맞죠. help는 목적 보호의 형태를 투부정사로 취하기도 하고 원형 부정사로 취하기도 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 지점에서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려보자면 어때요? 반복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억력이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아요. 잊어버릴 만하면 이렇게 한 번씩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장기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이렇게 등장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한번좀더 써주시고 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 그다음에 수험, 특히 수험 영어 능력이 자, 향상되고 강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요. develop은 타동사로 사용되면 개발하다의 뜻이에요. 무엇을 개발하나요? 자, anti라고도 읽고 anti라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anti-aging 이것이 좀더 저에게 좀 익숙한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읽을 거고요. anti-aging은 그러니까 뭐예요? 노화 방지가 되겠죠. anti가 원래 반대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aging이 나이를 먹는 거니까 anti-aging이라고 하면 자, 노화 방지의 pill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용 알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죠? For humans는 앞에 있는 develop을 수식하는 MD로 보셔도 되고, 자, 인간들을 위한 뭐 알약이라고 해도 되니까 이것은 MA로 해석하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발견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 노화 방지용 알약을 과학자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pill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poi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oison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 반반 될것 같아요. 나 이미 알고 있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poison은 뭐라고 소개가 되어 있냐면 subst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ubstance는 물질이에요. 그 영양사전의 정의를 우리가 자, 계속 보고 있는데, 보다 보면 참 자주 등장하죠. 왜냐면 어떤 물질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이 와 있네요. Can make people or animal ill or kill. Kill them. 여기까지. 그럼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사역동사잖아요. 목적어와, 자,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A 혹은 B가 요게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형용사 목적 보호를 취하고 있고요. 하나는 원형 부정사 목적 보호를 취하고 있어요. 등위 접속사를 중심에 두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나 혹은 동물들이 아프거나 혹은 그들을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가 와 있나요? 그들이 자, 그것을 마시거나
먹었을 때 먹는

남해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물이나 사람이 먹었을 때 아프게 하거나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죽게끔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물질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독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이나 독약을 poison이라고 하니까 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단어도 예문으로 넘어가시죠. mushrooms.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mushrooms는 자, 버섯이 되겠습니다. contain은 포함하다. 뭐를요? deadly. pois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eadly는 치명적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치명적 독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문은 마무리를 짓는데 요 deadly는 중등용 단어가 아니라 여기다 써놨지만 사실은 여러분들께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dead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데드가 죽은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ly가 붙었는데 또 형용사예요. 맞죠?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deadly는요. 부사로도 써요. 예, 하지만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자,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형용사 플러스 ly인데 왜 명사를 수식하고 있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알고 있어. 이해했어. 이렇게 갈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deadly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치명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 중등용 단어는 아니지만, 글쎄요, 저는 좀 중등용 단어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poison 마무리 짓고 세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suffer. suffer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차례 사실은 언급했던 단어인데, 그때마다 저의 심정은 어땠냐면, 아우, 요거 정리를 한번 좀 해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의 주제가 건강과 안전이기 때문에 요 단어를 좀 골라봤어요. suffer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pain은 고통, illness. 이것도 역시 뭐 건강과 안전 관련된 그런 단어겠죠? 질병 되겠습니다. ill 하면 아픈 거니까. 자, 고통이나 질병이나 혹은 injury, 부상 따위를 경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죠? 뭐, 고통받다 정도의 그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자동사로 자,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요 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from이 뒤에 따라오죠? 뭐로부터 고통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또 있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experience는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그런데 something unpleasant 이렇게 돼 있어요.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형용사가 수식할 때 뒤에서 앞으로 가죠. 자, 그래서 unpleasant는 불쾌한. 불쾌한 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시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defeat라고 하는 것은 패배. loss는 상실. damage는 손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나쁜 것, 요런 불쾌한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나쁜 것을 겪다라고 하는 타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suffer라고 하는 단어는 꼭 여러분들께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안에서 보시면 주의하셔요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여건이 안 돼서 못했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사로 쓰였네요. 뭐로부터? 부사적 수식어가 왔습니다. mental illness라고 하면 자, 정신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죠. 그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습니다. 언제 받지요? 자, 어떤 지점에서 포인트는 한 점을 말하죠. 자, 근데 그 지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그들의 인생의 어떤 일정 지점에서 이런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 짓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자, 친숙한 학생들도 있죠? 자, 일단 요거는 품사가 형용사고요. 자, 의미는 unable to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눈이 먼 혹은 시각 장애가 있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강과 안전 관련된 단어를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blind는 항상 이렇게 세트로 함께 다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deaf와
자, 함께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고요.

0: 것을 늘 추천받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저도 알쓸 연관 어휘로 자, death를 여러분께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Labrado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brador's라고 하는 것은 강아지의 한 종류죠. 개의 그 종류인데, 이제 커다란 개입니다.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도견으로 많이 쓰이는 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강아지들이 이용된다, 사용된다, as guide do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견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인도견인가요? 바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혹은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도 좋기 때문에 MDMA 둘다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4번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으로 가겠습니다. pass away. pass가 원래 통과하다의 뜻이잖아요. 통과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away는 멀리라고 하는 얘기니까 멀리 떠나갔대요. 자, 그래서 이 표현은 실제로 그렇게 멀리 떠나갔다의 뜻도 있지만 polite expression이에요. for die.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대한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도 죽었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돌아갔다의 표현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망하다 혹은 돌아가시다 정도의 표현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중등용 단어로 자 등재가 돼 있어서 건강과 안전 관련 어휘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문 안에서 종종 보실 수 있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지막 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peacefully, 평화롭게 sleep,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십니다. 자, as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듯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요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5번까지 마무리 짓고, 자,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블라인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뭔가요? 자, 눈이 먼 시각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고요. 자, suffer는 고통과 관련된 단어죠. 그래서 고통받다, 겪다, peel. 자, 알약, 정제가 되겠습니다. pass away는, 자, 좀, 죽다의 고상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oison은 독약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번 마무리 짓고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독을 포함하고 있다. Deadly poison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알약을 개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알약? 자, 노화 방지. 그래서 anti-aging pill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3번까지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이제는 앞쪽에서 배우신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Pill. Pill. This discovery may help scientists develop an anti-aging pill for humans. Poison. Poison. Some mushrooms contain a deadly poison. Suffer. Suffer. Many people suffer from mental illness at some point in their lives. Blind. Blind. Labradors are used as guide dogs for blind people. Pass away. Pass away. Some people peacefully sleep and pass away, as my grandmother did.
0: Yeah.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5개의 단어들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고 자, 재미있게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필요한 복습 자, 꼭 이루어져야겠죠? 자, 반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3: 따라간다.

0: 한명 2분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닝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영어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오늘 책을 벌써 끝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영어 실력도 올라가고요. 책 읽는 힘도 올라가고요. 어휘력도 올라가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카올릭스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친구 이 머리 스타일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특별한 용어가 있는데 은근히 웃기답니다. 이게 소랑 관련이 있습니다. 책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여러 번 나오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오늘 한번 아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his is hard work, Dottie exclaims.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The day of the Moo 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Dottie says,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0: 카올릭스의 바로 그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책을 읽은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책을 끝내는 완독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픽션으로 시작하네요. 픽션,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가 되어 있네요. 지금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Mrs. O'Leary가 adds, 더합니다. 넣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추가합니다. The sugar, 설탕과 cream과 그 다음에 and eggs, 그리고 계란들을 추가를 합니다.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그리고 나서 she packs, 그녀는 채웁니다. pack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는 짐을 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니까 쭉 읽어보니까요. 바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n she packs salt and ice. 소금과 얼음을 싸는 게 아니라 소금과 얼음을 around the container. 그 컨테이너라고 하면 용기입니다. 저는 참 용기가 있습니다. 이 용기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 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 주변에 소금과 얼음을 채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과 얼음을 채우고요.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Dottie는 crank라는 것은 바로 기계를 돌아가게 하다, 크랭크를 돌리다. crank라는 것이 이렇게 기계 중심에 어떤 모터가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 축을 바로 crank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돌리나 봐요. 그럼 이걸 돌리면 뭔가 아이스크림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세로일 수도 있고 가로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중심 축을 crank라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돌리는 것이죠.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Dottie는 cranks the ice cream maker. 아이스크림 만드는 이 기계를 돌아가게 합니다. Until, 언제까지요? She's worn out. Worn out이라는 거 아주 흔히 일상에서도 쓰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Worn out이 뭐지? Worn out의 원형, 동사로 쓰면 바로 wear out이라는 것입니다. Wear out이라고 하면 지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worn out은 매우 지친이 됩니다. 그렇죠. 매우 지친. 그래서 wear

wear이라는 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상태도 나타내지만 wear이라는 게 닳다, 닳게 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체력을 닳게 하다, 그래서 없어지게 하다, 거기에서 나왔겠죠. 그래서 worn out이라고 하면 매우 지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할 때까지요? Until she's worn out. 그녀가 완전히 매우 지칠 때까지 도리가 계속 뭘 한다고요? 아이스크림 메이커를 이렇게 그 크랭크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This is hard work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Dottie exclaims. Dottie가 exclaim이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소리치다라는 의미입니다. Dottie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This is hard work.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힘든 일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무슨 일이든 쉬운 게 있겠습니까?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고맙습니다.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려요.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로 이 픽션이 마무리가 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바로 이 맥락을 쭉 타고 가고 있다면, 이 맥락을 놓치지 않았다면 바로 Mrs. O'Leary에게 누가 하는 말요? 바로 Dottie가 감사 인사를 표하는 거겠죠. Mrs. O'Leary가 바로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Dottie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 있는 오늘 how to make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how to make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표현과 바꿔 쓸수 있는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어떻게 될지 중학교,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이고요.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함께 fun reading grammar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의문사에 to 부정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닐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wondered what to do next라고 돼 있네요. 그녀는 궁금해했다.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라고, 뭐뭐를 해야 할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what to do 안에 있는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의문사가 있고 거기에 to do가 있잖아요. 여기 to 부정사가 있죠. 이 to 부정사 안에 보니까 to 부정사는 항상 to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다고요. 왜요? 딱 보니까 알수 있잖아요. 안에 동사가 들어 있잖아요.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 to 부정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to do에 있는 이 to do를 원래 있었던 주어 동사로 다시 복귀를 한번 시켜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She wondered. 그녀는 궁금해한다. What to do next? 그 의미를 잘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합니까?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녀겠죠. 왜요?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이 문장에. 자, 그럼 이거를 원래 있었던 문장으로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She wondered what she should do next.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what to do가 무언가를 무엇을 해야 할지가 되기 때문에 해야 하다라는 should를 넣어준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보니까 원래 do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 do는 누가 하냐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누가 하는 것이죠? 이 문장 안에 보니까 이 do를 할수 있는 그 주체가 바로 she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기 제일 앞에요. 그래서 what she should do next로 고쳤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쉽죠?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do 부정사는 그 안에 있었던 주어를 활용해서 혹은 의미적으로 어떤 행위자를 한 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should를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동사, to 부정사에 있는 그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예문도 한번 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to go? 너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Where to go? 내가 어디 가야 될지를. 내가는 여기 지금 아직까지 없으니까 어디 가야 될지를 나에게 알려줄 수 있니?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어딘가에 가는 것이죠. 어딘가로 가는데 누가 가는 거예요? You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I, me라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Can you tell me? 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니? Where to go? 어디에 가야 되는지. 그럼 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는 바로 me의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거 어렵지 않죠. 요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Thanks for teaching me. 자, 이전에 오늘 책에서 나왔던 그 표현입니다.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ow to make ice cream.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0: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Thanks for teaching me.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how to make는 누가 만드는 것이죠? Mrs. O'Leary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는 Dottie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how I should make ice cream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그 주체인 주어와 그 다음 should가 들어간다는 점, 그 의미가 포함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의미가 의문사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동사는 그대로 쓴다라는 점 보시고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음원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1: Mrs. O'Leary adds the sugar, cream, and eggs.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his is hard work," Dottie exclaims. "Thanks for teaching me how to make ice crea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자, 이거 좀 웃긴 건데요. 뭐냐 하면 A tuft of hair, tuft라는 것은 뭉치, 다발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여기에 이 아이의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차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고 일어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뭉치. 이 뭔가 조금 단정하진 않잖아요. 이게 뭔가 지금 이 부분이 맞죠?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좀 단정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a tuft of hair 머리카락의 뭉치나 다발인데요. That won't lie flat 이렇게 평평하게 혹은 단정하게 누워 있지 않는 지금 여기에 이런 머리카락 같은 그런 뭉치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is called 뭐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a cowlick, cowlick이라고 부릅니다. Cowlick 이게 왜 그러냐면요. Perhaps 그 뒤에 그대로 나오죠. Perhaps 아마도 that's because 그것은 아마도 뭐뭐 때문일 것입니다.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이해하셨습니까?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머리카락처럼 보입니다. 어떤 머리카락처럼 보이냐면 a cow has licked. 어떻게요? 소가 핥은 것 같은 머리카락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에 소가 와서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소가 핥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마치 소가 와서 소의 침을 무척하면서 쓱 핥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뭔가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핥은 모양처럼 잡혀서 삐뚤하게 되어 있는 단정하지 않은 뭔가 이렇게 딱 올바르게 평평하게 딱 누워 있지 않는 이런 머리카락이 되었다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a cowlick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cowlick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소가 lick이 핥다잖아요. 그래서 소가 핥은 것 같은 거기에서 이름이 온 것이죠. 그래서 바로 a cowlick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The day of the Moo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자, the day 그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of the Mootown Festival. Mootown Festival 이 축제의 그날은 is warm and sunny.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a big bowl of ice cream. 그리고 나서 Mrs. O'Leary는 sees Dottie. 저기에 누가 있었냐면 Dottie가 있었네. Dottie를 보고요. And gives her. 그리고 그녀에게 줍니다. A big bowl of ice cream. 아주 큰 아이스크림이 담긴 큰 그릇을 줍니다. 많이 담겨 있겠죠?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역시 식성이 어마어마합니다. After 뭐한 후에 she licks the bowl clean. 그 그릇을 아주 깨끗하게 핥은 후에, 즉 끝까지 핥아먹은 후에 Dottie says. Dottie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ow, 우와,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라고 돼 있네요. 이 아이스크림은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야. I've ever had.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서 최고의 아이스크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영어책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막 샘솟아 나죠. 자, 그러면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The day of the Mootown Festival is warm and sunny. Mrs. O'Leary sees Dottie and gives her

0: a big bowl of ice cream. After she licks the bowl clean, Dottie says, "Wow! This is the best ice cream I've ever had."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ack. Pack. They pack lunch for school every day. Container. Container. Then she packs salt and ice around the container. Crank. Crank. Dottie cranks the ice cream maker until she's worn out. Tuft. Tuft. A tuft of hair that won't lie flat is called a cowlick. Lick. Lick. Perhaps that's because it looks like hair a cow has licke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지켜볼 것은 바로 claim. claim이라는 것은 주장하다 혹은 외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앞에 claim 앞에다가 접두사, 즉 앞에 머리에다가 붙이는 것이죠. 이 단어의 머리에다가 접 붙인다라고 해서 이 접두사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단어와 또 다른 단어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claim이라는 것은 외치다 혹은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것은 exclaim이라는 것입니다. exclaim과 그 다음에proclaim이라는 것이에요. exclaim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에서 ex가 들어가면 밖을 의미합니다. 밖. 밖으로 나간다 할 때 그 밖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부가 아니고 외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claim은 주장하다, 외치다이니까 아, 그래서 외치다, 소리치다가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 뭔가 소리를 내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proclaim에서 pro는 앞을 의미합니다. 뒤도 아니고요, 옆도 아니고요, 앞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앞에다 대고 주장하거나 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에다 대고 주장하거나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언하다.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딱 단정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주장을 딱 펼치고 뭔가 약속하듯이 뭔가 공지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claim이라는 것, 이런 어근이라고 하죠. 이런 말뿌리를 활용해서 그 앞뒤로 여러 가지 단어들, 접두사일 수도 있고요. 접미사일 수도 있고, 꼬리에 붙이니까요. 접미사라고 하죠. 꼬리 밑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단어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원리로 단어를 이해하면서 암기하게 되면 훨씬 더 단어를 많이 그리고 쉽게 이해하고 암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0: 것을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늘고 있죠. 소위 고령화 시대입니다. 이런 고령화 시대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매인데요. UN에서는 이 치매 환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모습이 참 많은데요. 물론 마스크도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온라인 쇼핑이 활황입니다. 지난 7월에 온라인 쇼핑 규모가 이번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그리고 재미있는 20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이야기를 Today's Topics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WHO라고 돼 있죠? 헤드라인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혹은 according to라는 느낌으로 이 이야기가 누가 한 말인가 출처를 밝힐 때 쓰는 표현입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참 많은 정보가 달려 있군요. 치매 환자가 2030년까지는 40% 껑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 내용 들어옵니다.
1: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2: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New Skills 확인합니다.
1: Dementia.
2: Dementia.
1: To rob somebody of.
2: To rob somebody of.
1: Disorder.
2: Disorder.
1: To project.
2: To project.
0: 첫 번째 단어는 주제가 되겠죠? dementia라고 하는 치매가 되겠습니다. dementia. To rob somebody of. 바로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deprive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빼앗다, 박탈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disorder. 장애 혹은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eating disorder라고 하면 섭식 장애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project. 우리가 이제 명사로 project를 얘기할 때는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지금은 project라고 해서 추정하다, 추산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염두에 두고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를 앓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5,500만 명에 달합니다라고 할때 환자라고 해서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이렇게 넘버를 줄여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지금처럼 사람들이 living with dementia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뭐암 환자가 됐든 치매 환자가 됐든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표현이 병이 나오고 patients가 나오는 거예요. cancer patients, dementia patients. 두 번째는 people, 사람입니다. 그리고 with 병이 나오죠. 이건 아니고요. people with 병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뭐 patients나 people with cancer 혹은 dementia. 이때 with를 쓴 이유는 여기에 living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즉, 이 질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people living with 혹은 people with 질병 이렇게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dementia라고 하는 치매는 a disorder. 어떤 질환인가 봤더니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일단 환자들에게 일단 기억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and cost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연간 전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1조 3천억 달러, 한화로는 거의 1,500조에 해당하는 비용을 안기게 되는 그러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With populations aging. 전 세계적으로 population을 쓴 이유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여러 나라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the number of sufferers 혹은 the number of dementia patients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들의 수가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그렇습니다. 보통 연도 앞에는 전체자 in을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만약에 in 2030이라고 하면 2030년에 가 되는 거죠. 2029년도 아니고 2031년도 아니고 2030년이 되는 반면에 기준점을 잡는 바를 쓰게 되면 2030년까지는 그게 2029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8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030년까지는 숫자가 7,800만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And 139 million by 2050. 2050년까지는 환자가 1억 3,9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하나 보실 것은 project예요. expect하고 좀 다르죠? 물론 바꿔 쓸 수 있지만 조금 느낌이 달라요. expect는 구태여 뒤에 숫자가 꼭 나와야 되진 않아요. 그냥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라고만 할 때는 expect를 쓰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지만 project는 조금 더 산술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인데 이 project가 나오면 무조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2: WHO. Dementia patients set to jump 40% by 2030. According to a new WHO report, more than 55 million people worldwide are living with dementia, a disorder that robs them of their memory and costs the world $1.3 trillion a year. With populations aging, the number of sufferers is projected to rise to 78 million by 2030 and 139 million by 2050.
0: 두 번째 주제가 되겠는데요.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7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들어봅니다.
1: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2: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0: $1,000 in July, up nearly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1: 그렇게 어렵진 않죠. 아무래도 한국 얘기니까요. 그래도 몇 가지 단어는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hit a record high.
0: To hit a record high.
2: On year.
0: On year.
2: To make up.
0: To make up.
2: Transaction.
0: Transaction.
1: 첫 번째 표현은 to hit a record high. 역시 많이 나왔던 표현이죠. 최고치를 기록하다, 최고치를 찍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high 대신에 low를 쓰게 되면 to hit a record low. 요거는 역대 최저점을 찍다 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on year.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전년도 대비, 정확히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라는 의미로 on year. 혹은 year on year 라고 해서 앞에 year를 한 번 더 써주실 수도 있어요. year hyphen on year 라고 해서 역시 전년 대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make up. 뭔가를 이루다, 형성하다, 혹은 100% 가운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transaction. 거래를 얘기할 때 쓰죠. money transaction 이라고 하면 돈 거래고요. business transaction 이라고 하면 사업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부분도 보니 South Koreans라고 해서 한국 국민들이 나와 있군요. 우리 한국인들은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이건 비교급이지만 의미는 최상급이죠. More than ever bef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최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인터넷으로 쇼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자, 온라인 쇼핑에 들어간 전체 금액을 보면 hit a record high,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요. of $14 billion in July.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of는 동격을 얘기하죠. 그게 얼만데?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점을 찍었는데요. 7월 달 미국 달러화로 14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16조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up nearly 25% on year 라고 되어 있군요. 뭔가가 올랐을 때, up, 혹은 떨어졌을 때, down, 얼마, 바로 쓰는 구문인데요. year on year, 혹은 on year, 전년 동기간 대비, 다시 말하면 작년 7월 달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약 2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모바일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ly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만큼을 형성하다, 구성하다, 차지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모바일 쇼핑의 경우에 전체 인터넷 쇼핑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모바일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 숫자를 한 번에 듣는 훈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2: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0: Online shopping hits record high in July. South Koreans are shopping online more than ever. The total value of online shopping hit a record high of $14 billion in July, up nearly 25% on year. Online shopping is especially popular on smartphones, with mobile shopping making up near 72% of all online transactions.
1: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고 또 활용해보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To make up, 화장하다가 아니고요. 뭔가를 이루다, 형성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본의 경우 50세에서 64세 연령대가 전체 노동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령사회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자, 전체 노동 인구의 30%를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n Japan, 50세에서 64세, those aged between 50 and 64. 그렇습니다. 5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already make up more than 30%

0: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women make up 뭐요? more than 50% of the nation's workforce. 예컨대 그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전체 내용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In Japan, those aged between 50 and 64 already make up more than 30% of the workforce.
2: In Japan, those aged between 50 and 64 already make up more than 30% of the workforce.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또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dementia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메인 이슈로 봤던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치매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약 40%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이제 그 치매에는 알츠하이머스 혹은 이제 스트로크이라고 하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치료약은 없습니다. 아직 치료약은 없다라고 할때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생활 습관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라이프스타일 맞습니다.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춘다. 뭐 슬로우 같은 단어 떠오르긴 합니다만 어떤 내용일까요? 보죠. There is no known cure for dementia. 요거 중요합니다. 물론 요거 없어도 돼요. 근데 there is no treatment for dementia. 그죠? 치매 치료가 없습니다. There is no cure for dementia.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뭐꼭 dementia, 치매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가 각종 질병에도 많이 쓰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치료약은 없습니다라는 개념으로 쓰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But studies have shown that, 근데 연구에 따르면, according to studies, some 40% of cases could be avoided or delayed by a healthy lifestyle. 그렇습니다. 애초에 avoid, 피하거나 delay,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요. 그리고 따라해 봅니다.
1: Dementia. There is no known treatment for dementia, but studies have shown that some 40% of cases could be avoided or delayed by a healthy lifestyle.
2: Dementia. There is no known treatment for dementia, but studies have shown that some 40% of cases could be avoided or delayed by a healthy lifestyle.
0: 오늘도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표현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한 자리에 묶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Dementia.
2: Dementia.
1: To rob somebody of.
2: To rob somebody of.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On year.
2: On year.
1: To make up.
2: To make up.
0: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 자료는 항상 있으니까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방송들 다 보관돼 있으니까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하시고요. 역시 방송 자료 모든 영어 표현과 내용들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언제라도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와 비슷하게 인사를 드릴까요? 다시 보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최현수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3강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전부 다 복습하셨죠? 자, 먼저 우리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공통점이 많다라는 문장을 완성했어야 됐는데요. 자, my father and I. 자, 아버지와 나는요. 가지고 있는데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자, 두 단어 어떤 표현 들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그렇죠. In common. In common이란 표현 들어가면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맞춰주셨을까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오늘 학습할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today's word point를 통해 보면 여러분, 우리 basic words의 자, day 7부터 day 9까지 오늘 또 신나게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백팩, 백팩 여행. gather, gather 했다. recycle, recycle 해야 한다. creative, creative한 정신. garbage, garbage를 버려선 안 돼. meal, 밀을 먹어야 해. popular, 매우 popular 해. anymore, anymore 먹지 않아. draw, 깜짝 파티를 draw. stick, 걷기용 stick. combination, combination 된 것이다. culture, 중국 culture. catch, 물고기를 catch. aid, 지팡이의 aid. trick, 비열한 trick. go ing, 수영을 go ing 하자. make a noise, make a noise 해선 안 돼. take out, 쓰레기를 take out. add A to B, add 이미지들을 to 그 보고서에. be interested in, 언어 과목에 be interested in.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backpack이란 단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는 언젠가 전 세계를 모두 backpack 여행할 것이다. 자, backpack. I'll backpack all around the world someday. 자, 언젠가 백팩 여행을 할 거래요, 여러분. 자, 백팩을 메고 여행하는 건데요. 이미 여러분 백팩, 학교 다닐 때 백팩 하고 다니잖아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 배낭이란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동사로도 알아두세요. 배낭 여행하다라고 동사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backpack, 그쵸? 자, 그 다음, 자, 122번이에요. gather, 여러분. gather, 동사인데요. 자, 어린이들이 나무 아래에서 밤을 gather 했다. 여러분, 우리 가을에, 밤나무에서 후두두두 이렇게 떨어진 밤을 이렇게 개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The children gathered chestnuts under the tre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gather, 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모아야 됩니다. 자, 모이다 또는 모으다, 수확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gather 뭐라고요? 그렇죠. 모이다, 모으다, 수확하다. 좋아요. 다음 단어 볼게요. 자, 123번입니다. 자, recycle. 너무 쉬운 단어. 여러분, 학교 교실에 여러분, recycle 하라고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레기통 분류해 놓으셨죠? 그렇죠? 자, 우리는 빈병 같은 물건들을 recycle 해야 한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돼요. We must recycle this, such as, 요거 배웠죠? 예를 들어서, empty bottles. 자, 빈 병과 같은 것들, recycle. 그렇죠. 다시 순환시켜서 사용하는 거 뭐한다 그래요? 그렇죠. 바로 재활용하다. 또는, 자, reuse라는 단어를 여러분 또 다시 use, 사용하는 거니까 재사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recycle, 재활용하다. 자, 좋아요. 다음 단어 보도록 할게요. creative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자, 형용사입니다. 학생들은 creative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 students, 자, 학생들은 must have,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요. 자, creative spirit, 자, 요거 알죠? 여러분 배웠어요. 정신이죠. 아주 creative. 자,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런 사람이라고 하죠.
바로 창의적인, 창조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 우리 명사형으로 쓸 때는 ity 형태의 어미로 끝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좋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창의성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자, 125번인데요. garbage. 아까 우리가 recycle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garbage를 여 종류에 따라서 recycle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이곳에 garbage를 버려서는 안 된다. 자, we 우리는 must not throw garbage away here. 여기에 아무렇게나 garbage를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재활용해야 되는 거 또는 적절하게 버려야 되는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바로 쓰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음식물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trash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쓰레기를 가리키는 단어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주로 물기 없는 쓰레기를 trash라고 한다라는 거 센스 있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garbage, 쓰레기, trash, 쓰레기. 자, 그 다음에 126번이요. meal입니다. 명사인데요. 자, 그 불쌍한 어린이는 하루에 한 밀만 먹어야 했다. 하루에 한 밀. 자, the poor child had to have only one meal a day. 하루에 밀을, 맘마를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야. 밀, 맘마. 뭐죠? 그쵸. 우리 커서는 맘마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식사라고 하죠? 끼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이것도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127번 볼게요, 여러분. popular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자, 커피는 전 세계에서 매우 popular 하다. 요즘에 되게 popular 한 여러분 아이돌들이 되게 많아요. 막 세계적으로 가서 이렇게 상도 받고요. 그쵸? 자, coffee is very popular. 그렇죠. 커피도 매우 popular 하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popular 해요. 그쵸? popular.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인기 있는 대중적인이고요. 자, 아까 ity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미로 ity로 끝날 때 인기라는 명사 형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8번 anymore. 이거 너무 쉽다. 이거 교과서에서 되게 틈만 나면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자, 부사입니다. 자, 양념 같은 존재예요. 내 아들은 anymore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는다. 지금까지 엄청 좋아했어. 근데 나 지금부터는 이제 anymore 안 먹어. 안 먹는 거야. 자, my son doesn't eat fast food anymore.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전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자, 요즘에 최근에는 지금부터는 전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자, 그 다음 표현 129번 draw 여러분 보세요. 동사인데요. 우리는 그녀를 위해 깜짝 파티를 draw 해야 한다. 파티는 어떻게 해야 돼? 파티 먹는 거 아니잖아요. 파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We must draw a surprise party. 이거 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억나죠? 깜짝 파티를요. 그녀를 위해서 draw. 이거 던지는 거 아니죠? 이때는 무슨 뜻이야? 파티는 열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draw는요. 기본적으로 던지다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허를 치는 의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개최하다, 열다, 별표 쳐주세요. 개최하다, 열다. 여러분들이 던지다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개최하다라는 의미로 시험 문제 많이 내십니다. 허리 찌르는 문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130번 스틱. 여러분, 이거 스틱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죠? 그 노인은 걷기 위해 걷기용 스틱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this old man needs a walking stick to walk. 자, 걷기 위해서 스틱 뭐예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죠. 바로 막대기 지팡이고요. 자, 우리 동사로 붙이다라는 뜻이 선생님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붙이다가 어디서 나왔죠? 생각해보세요. 스티커, 여러분. 스티커에 스틱 있죠?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붙이다, 찌르다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ombination도 많이 들어봤네요, 여러분. 야식하면 combination 땡땡이 너무나 인기죠. 분홍색은 빨간색과 흰색이 combination 된 것이다. 빨간색이랑 흰색을 컴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쵸? 피자에도 여러 가지 재료를 컴비네이션 한 피자가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죠. 결합, 조합, 혼합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일련의 번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번호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combine 하면 동사로 결합하다. 그렇죠? 자, T-I-O-N 나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T-I-O-N 별표 명사형 어미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132번 culture
culture, 그렇죠. Korean culture, 한류 우리가 할때 culture 되게 많이 쓰는데요. 너는 중국 culture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니? How much? 얼마나 많이 do you know about Chinese culture? 너무 쉽다. 그렇죠. 뭐예요, 여러분? culture 바로 그거죠.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 표현 가볼게요. 133번. catch. 여러분, 동작 힌트. catch. C 모양. 요렇게 해야지 C인가요? 어쨌든 자 동사인데요. 너는 이 강에서 물고기를 캐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C 모양이니까 캐치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잡는 거죠. 그렇죠? 캐치는 뭐라고요? You must not catch fish in this river. 너는 이 강에서 물고기를 붙잡아서는 포획해서는 잡아서는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치 뭐라고요? 잡다. 자, 134번 에이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먹는 에이드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그 할머니는 지팡이에 에이드를 받아 걷는다. 스틱이었죠? 워킹 스틱. 지팡이에 무엇을 받아요? 그렇죠. 그거요. The old woman works with the aid of a walking stick. 그렇죠. 지팡이에 요걸 받아야 돼요. 도운 원조 또는 동사로서 도와주다 원조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35번. trick. 야, 너 나한테 지금 trick 하는 거야? 자, 요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넌 비열한 trick을 써서는 안 돼. You must not play dirty tricks. 더러운 비열한 trick.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그거.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그쵸. 묘기, 비결, 속임수. 장난이야. trick 뭐라고요? 속임수. 그렇죠. 자, 136번. go, ing, 생소하시다고요? 지금 알면 됩니다. 왜냐고요? 지금 알아야지. 나중에 여러분 봤을 때 기억할 수 있고요. 이게 꿀 아이템이 될 거거든요. go, ing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수영 go, ing 하자. 그렇죠. let's go. 너무 쉽죠? 가자. 어디에? swimming. 수영에 가자 하면 이상하잖아요. 수영하러 가자.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그래서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뭐뭐 하러 가다. 요런 느낌 가시면 됩니다. 자, 137번. make a noise. 자, 노이즈 여러분 아시죠? 노이즈가 심하다. 요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업 시간 동안에 make a noise에서는 안 된다.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들한테 혼나요. 그렇죠? we must not make a noise during class. make a noise. 노이즈를 만들다. 무엇을 만들다? 그렇죠? 소란을 피우다. 뭐 떠들다. 요런 표현이에요. 138번. 자, take out. 이거는 길거리 가다 보면 take out 너무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 나는 금요일마다 쓰레기를 take out 한다. 쓰레기를 집에다 싸놓으면 냄새 나겠죠? 어떻게 해야 돼? take out 해야 돼. I take out the garbage every Friday. 그렇죠? 자, take out. 자, 가지고 나가다, 꺼내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됩니다. 자, add A to B. 여러분, 자, add. 이거 조금 생소하시다고요? 수학에서 많이 볼수 있는 단어인데요. 너는 add 해야 한다. 뭐를? 몇몇 이미지를. 그렇죠? 어디에다가? 그 보고서에다가. 그렇죠? add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그냥 알려드릴게요. a를 b에 추가하다, 첨가하다. 뭐라고요? 더하다란 의미예요. 더하다. You must add some images to the report. 자, 동그라미. add 동그라미, to 동그라미. add a to B의 느낌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A를 B에 추가하다. Add A to B 뭐라고요? A를 B에, 그렇죠. 추가하다. 자, 140번. 자, Be interested 동그라미 in까지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언어 과목에 Be interested in 해야 된다. 그렇죠. Students have to 해야만 하는데요. Be interested in 해야 돼요. 그렇죠. Language Arts 언어 과목에, 자, interest를 가져야 돼요. Interest. 여러분, 이거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흥미란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자, 뭐뭐에 흥미를 갖는, 뭐 관심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리 Show Me the World을 통해서 복습하고 오도록 할게요. Backpack, 배낭여행, gather, 모이다, recycle, 재활용하다, creative, 창의적인, garbage, 쓰레기, meal. 식사끼니, popular, 인기있네, anymore, 최근에는, throw, 던지다, stick, 막대기, combination, 결합조합, culture, 문화, catch, 붙잡다, aid, 도움원조, trick, 묘기비결, go orange, 하러가다, make a noise, 떠들다, take out, 꺼내다, Add A to B, 추가하다, be interested, 관심 있다.
Amusement. Amusement 하게도 public. public 화장실.

dump, dump가 났다. lock, 번호 lock이 달린. exit, 복도 끝에 exit. invent, invent 한다. flee, flee가 물다. earn, 돈에 earn. ahead, ahead에 있는. present, present와 같은 시간. across, 그 거리에 across. customer, customer가 있다. matter, 모든 matter는. lawyer, lawyer 한 길. kingdom, kingdom이 있었지. on Saturday, on Saturday에 영어 공부를 한다. put A in B, put 동전 몇 개를 in 돼지저금통에. run away from, run away from 하고 있다. sit by, 네, sit by 어떠니. head for, 어디로 head for 하고 있니.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우리 단어 공부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amusement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요. 자, 명사예요. amusement 하게도 그의 가짜 수염이 떨어졌다. to my amusement, his first beard fell off. 자, 뭔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아저씨 역할인 거예요. 갑자기 콧수염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우하하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즐거움, 재미. 자, amuse 하게 되면 즐겁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렇죠? amusement, 즐거움. 자, 142번 public, 요것도 여러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이 주변에 public 화장실이 있나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public 화장실. Is there a public toilet around here? 그렇죠?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공공의, 일반 국민의. 자, 명사로도 있습니다. 국민, 공중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다음 표현이에요. 자, 143번. 이거는 그거 자체가 완전히 그냥 그 의미인데요, 여러분. dump. 그렇죠? 무언가가 dump 된 거예요, 여러분. 책이 탁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dump가 났다. 그렇죠? There was a dump when the book fell off the table onto the floor. 그렇죠? 자, 책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소리가 나겠죠. 쿵 소리 납니다. 자, 쿵 하고 떨어지다라는 동사도 있다라는 거 치다까지요. 좋아요. 자, 144번. lock. 여러분, locker 들어봤죠? 운동하러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원래 입던 옷을 locker에 넣어요. 자, 내가 짐을 넣고 잠그는 그런 거죠. 그렇죠? 번호락이 달린 여행 가방이 있다. There is a suitcase with a combination lock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자, 자물쇠, 자물쇠를 채우다, 잠그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쉬운 단어였죠. 자, 145번 여러분, exit 요거 꼭 있어야 돼요. 화재가 나면 여러분들, 자, 요 모양인가요? 요 모양인가요? 어쨌든 자, 이렇게 뛰어가는 모양의 그런 표시 보신 적 있으시죠? exit인데요, 이 복도 끝에 exit이 있다. There is an exit at the end of the hallway. 그렇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이겁니다. 탈출구, 뭐 비상구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나가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46번 invent. 선생님은 invent 하면 에디슨이 떠올라요. 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invent 한다. People invent new things because there is a need.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디슨 요구하는 사람이었죠. 뭐 하는 사람? 그렇죠. 발명하다, 창작하다. 에디슨의 직업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뒤에 OR 붙이시면 돼요. inventor.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147번. flee. 어이구, 잘 안 씻으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flee가 물어도 코끼리는 아프지가 않대요. 워낙 크니까요. 그쵸? 자, the elephant does not feel a flea bite. 자, flee가 bite. 앙, 무는 거죠. 그쵸? flee 엄청 작아요. 그렇죠. 뭐예요? 벼룩이죠. 148번. 앙, 그렇죠. 자, 돈을 earn 하는 쉬운 방법은 없다. There is no easy way to earn money. 그렇죠.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돈을 earn 하려면요. 그렇죠. 돈을 earn 얻으려면요. 그렇죠. earn 얻으려면 뭐라고요? 돈을 얻다, 벌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149번 a head. head가 뭐예요, 여러분? head, 머리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a head에 있는 우리의 길은 위험으로 가득하다. a head에 있는, 자, 나의 앞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head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왜냐하면 머리라는 것은 주로 앞에

이미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way ahead까지 주어요. is full of, be full of danger. 위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에? 우리의 앞에 있는, 앞으로, 앞에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0번. present. 자, present와 같은 시간은 없다. 예전에 이거 예문에서 본적 있어요. 그쵸? past, 과거, future, 미래, present 언제? 그렇죠. There is no time like the present. 그쵸? 지금? 지금 이 순간, 그런 노래 있죠, 여러분들. 그쵸? 현재 선물이에요. 그쵸? 현재에 출석한, 반대말로 absent, 결석한이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유식해 주실 거예요. 자, 151번. across. 내가 여기 있어. 근데 across는 저기에 있는 거야. 자, 그 거리 across에 식료품 점이 있다. There is a grocery store across the street. 그렇죠? 저기 뭐라 그래요? 그쵸? 자, 뭐뭐에 가로질러 건너편에. 152번. customer.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죠. 그 가게에는 다섯 명의 커스터머가 있대요. There are five customers in the store. 그렇죠. customer, 명사인데요. 바로, 자, 고객, 손님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러분, client도 잘 쓰이는 단어인데요. 주로 전문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온 의뢰인이나 고객을 가리켜요. 뭐 변호사한테 온 의뢰인, 요 정도가 되겠죠. 자, 153번 mirror인데요. 모든 mirror는 액체, 기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mirror예요. All matter is liquid, gas or solid. 자, solid은 고체, gas는 기체, liquid는 좀 어렵죠. 액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mirror 하면은 물질. 하나 더. 자, 요게 더 봐. 여러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문제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lawyer. 여러분, 형용사예요. 배움에는 로열한 길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썼죠, 여러분? lawyer. 요 R 표시, 여러분. 요 R 느낌으로 가세요. 왕할때요 R 느낌. 그렇죠? 왕이랑 관련 있는 표현이 여러분. There is no royal road to learning. 배움에는 어떤 길이 없어? 왕족들이 하는 그 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시어스의 경우에는 여러분 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뜻이죠. 성실한, 충실한. 그러니까 두개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겠죠. 어떻게 구분? R은 왕의 R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155번. Kingdom. 그렇죠. UK 들어보셨죠? United Kingdom. 그렇죠. 자, 옛날 옛적에 쥐들의 킹덤이 있었다. 왕이 있는 국가, 여러분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was a kingdom of mice. 그렇죠. 왕이 있는 나라, 왕국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 자, on Saturdays. Every Saturday와 같은데요. 우리는 on Saturday, 즈의 동그라미에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한다. 자, 우리 걸러서 하면 안 돼. 토요일마다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on Saturday, 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토요일, 마다 반드시 S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put A in B. 자, put 자체가요, 뭔가를 딱 놓다, 두다, 요런 느낌이에요. A를 뭐뭐 안에, 그쵸? A를 P 안에 넣다,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 아들을 넣었어, 주었어, 동전 몇 개를 돼지조금통에 띵그르릉 이렇게 넣었다 보시면 되겠죠. My son put some coins in the piggy bank. 피기, 자, 피그가 돼지잖아요. 돼지 정통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를 B에 놓다. 자, run away from. 자, run 뭐예요? run. run 뭐 하는 거야? 뛰어가는 거죠. 그쵸? away from. from 뭐뭐로부터 바깥으로 뛰어가는 거 합쳐보세요. 쥐가 고양이 run away from 하고 있다. 고양이한테 잡히면 끝나. 끝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뭐로부터 도망치다. A rat is running away from a cat. 이런 느낌 가시면 됩니다. 다음 단어입니다. sit by 나와 있는데요. sit by 너무 쉽죠? sit down 할때 사용하는 그 sit이에요, 여러분. 네, sit by 어쩌니? 그렇죠? 자, why don't you 뭐 하는 게 어때? sit by me. 네, 옆에 sit 뭐 하는가? sit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뭐 옆에 앉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helpful. head가 뭔가 앞에 이미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아까 ahead에서 배웠잖아요. 지금 너는 어디로 head하고 있니? Where are you heading for now? 그렇죠? 어디로 앞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니? 향하여 가다라는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 단어 우리 역시 또 show me the world 해보고 올게요. amusement, 즐거움, public, 공공의, dump, 큰 소리, lock, 자물쇠, exit, 나가다, invent,
발명.

정하자 Fling 벼루 On To 늘보자 Ahead 앞으로 Present 현재 Across 가로질러 Customer 손님 Matter 문제 Lawyer 왕족의 Kingdom 왕국 On Saturdays 토요일마다 Put A and B A, B에 놓자 Run away from 도망치다 Spy 옆에 앉다 Head full 향해 가다 Cut 토막으로 Cut Machine 세탁 Machine Work 여전히 work하지 않아 through 서울을 through 해서 during 너무는 during doubt doubt는 지식의 열쇠 wing 닭은 wing이 있지만 eagle 그 eagle은 rub 비누로 rub해라 tail 앞면이야 tail이야 bark 개들은 bark하고 chase 체이스하지 마라 attention attention을 쏟아야 해 need 물 한 잔이 need해 community community에 대한 의무 watch out for 해야 한다 take notes 했다 make a signal 했다 make a left turn 했어 hold out 두 손에 hold out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또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 보도록 할게요 cut 여러분 우리 가위로 cut 할 때 그 의미 많이 봤었는데요 자, 그녀는 생선을 여러 토막으로 cut 했다 먹으려면 요리하려면 이렇게 cut 해야 되겠죠 she cut the fish into several pieces 너무 쉬워요 바로 그렇죠 자르다 절단하다 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chine 자 명사인데요 여러분 그는 세탁 머신에 자신의 양말을 넣었다 자 세탁 그렇죠 머신 우리 뭔가 되게 지치지 않은 사람의 머신 같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뭐라고 해요 기계 장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he put his socks and the washing machine 자 washing machine은 세탁하는 기계 세탁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machinery라고 하면 여러분 기계 종류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ork 보겠습니다. 자, 동사인데요. 자, 그 컴퓨터는 여전히 work하지 않는다. The computer still doesn't work. 자,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야. work하지 않아. 그럴 때 이거 하지 않는다. 바로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이라는 의미로도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쭉, 자, 별표 칠게요.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전치사 표현인데요. 명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예요. 쭉. 자, 한강은 서울을 쭉 해서 흐른다. 자, 한강이 서울을 이렇게 쭉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하는 거죠. 자, 통하여, 꿰뚫어, 뭐, 관통해서 요런 느낌이에요. 자, the Han River flows through Seoul.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during, 여러분, 요것도 많이 쓰이는 전치사인데요. 나는 런던에 머무는 during. 그녀를 만났다. 그렇죠. I met her during my stay in London. 자, 런던에 있는 당연히 그렇죠. 동안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동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6번. Doubt. 그렇죠. 너무나 많으면 좋지는 않지만 적절한 doubt는 필요해요. Doubt는 지식의 열쇠다. Doubt is the key to knowledge. 그렇죠. 자, doubt부터 시작하는 거 바로 뭡니까? 의심, 의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심하다, 믿지 않다라는 동사의 의미까지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wing, 자, 이거 새들이 가지고 있는 wing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닭은 wing이 있지만 날 수가 없죠? Chicken has wings, but it can't fly. 그렇죠, 날 수가 없어요. 조금 푸드덕거리다 말잖아요. 뭐가 있지만, 그렇죠? 새, 곤충 등의 날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단어들이. 그렇죠? 자, eagle, 그렇죠. eagle, 새들의 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엔. 그 eagle은 사냥꾼을 보고 날아갔다, 잡히면 안 되니까요. The eagle saw the hunter

and flew away 날아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새들의 왕 어떤 새 떠오르시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독수리 보시면 되겠어요. Rub 그렇죠? 너의 손에 비누를 rub해라 그렇죠? 만지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rub 하셔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문지르 답입니다. Rub your hands with the soap. Soap 하면 비누겠죠? 자, tail 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것을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자 앞면의 반대말이겠네요. 테일은 그렇죠. 앞면의 반대말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뒷면 또는 꼬리라는 의미까지 같이 알아두시고요. 반대말로 머리는 바로 뭐겠습니까? 앞면은 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bark. 자, 개들이 서양 사람들은요, 멍멍을 bark, bark, bark 이렇게 생각했대요. 걔들은 bark하고 고양이들은 야옹거리고 쥐들은 찍찍찍거린다. Dogs bark, cats meow, and rats squawk 이렇게 보는 건데요. bark하면 그렇죠. 동시에 두 마리의 토끼를 chase하지 마라. 그러다가 둘다 놓치니까 don't chase two hares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마리 땡땡, 바로 이거죠? 그렇죠? 토끼를 쫓지 말아라, chase 뭐라고요? 쫓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추적, 추격까지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attention, 자, pay attention to me, 나한테 attention을 줘, 그렇죠? 너는 너의 건강에 attention을 써야 한다. You should pay attention to your health. 뭡니까? 그렇죠. 자, 주목, 주의, 관심이죠. attentive는 형용사 형태의 어미인데요.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4번. need인데요. 이거 너무 쉽죠? need. 그렇죠. I need a cup of water. 나는 물한 잔이 needed하다. 너무 목말라서 물한 잔이 필요한 거예요. 동사로 필요하다. 명사 의미도 같이 있어요. 필요, 결핍, 어려움까지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5번, community. 자, 한국인은 그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특정한 의무들이 있다. Koreans have 30 duties, 의무죠. To their community. 자, 사람과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요걸 이룹니다. community. 바로 요거죠. community, 공동체, 지역사회 가시면 되겠어요. 자, watch out for, watch 자체가 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너는 낯선 사람을 watch out for 해야 된다. 낯선 사람 따라가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겠죠. 항상 watch out for 해야 됩니다. You must watch out for strangers.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다. 경계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ake notes. 여러분, take는 뭔가 소유. 내가 갖는 느낌이라 그랬죠. 노트는 여러분, 우리 필기한 노트예요. 메모 이런 의미 있겠죠? 그녀는 연설 내용을 꼼꼼히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 뭐 하고 있나요? 지금 take notes 했죠? She took notes on the speech carefully. 그렇죠. 뭐한 거예요? 메모하다, 기록하다, 필기하다 이런 느낌 가시면 되겠습니다. Make a signal. 자, signal이란 드라마도 있었는데 여러분, make a signal. 그렇죠. 경찰을 그 자동차에게 멈추라고 make a signal 한 거예요. 우리 사인 봤죠? 사인 배워봤어요. 뭐 표시라는 느낌 있었죠? The police made a signal for the car to stop. 어떻게 한 거예요? 표시를 낸 거니까 바로 신호한 거겠죠? signal 자체가 신호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179번 가볼게요. Make a left turn.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ft 자체가 왼쪽이라는 표현인 거 아시죠? 자, 두 블록을 간 다음 모퉁이에서 make a left turn 해라. 자, 왼쪽으로 우리가 턴하는 거 돈인 거죠, 그렇죠? 바로 보겠어요, 그렇죠? 좌회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우리 간단하게 turn left 보셔도 돼요. 자, 그 two blocks and make a left turn 좌회전 하세요. 어디서요? At the corn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hold up. 자, 행동묘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톰은 나를 보고 그의 두 손에 hold out 했다. 그렇죠? 뭔가 주라는 그런 묘사인 것 같은데요. 방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바로 손 등을 내밀다인데요. Tom saw me and he held out. 자, held는 hold의 과거죠. held out his both hands. 그의 두 손을요, 내뻗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 20 단어,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보고 올게요. cut. 자, 르다. machine. 기계 장치. work. 작동하다. 주. 통하여. during. 동 안에. dot. 의심 후, wing, 날개, eagle, 독수리.

0: The bibida, tail, 구리드며, bark, 짖다, chase, 추격하다, attention, 주목관심, need, 필요하다, community, 지역사회, which offer, 주의하다, take note, 메모하다, make a signal, 신호하다, make a left turn, 좌회전하다, hold out, 내밀다. Better place.
1: 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들의 디자인은 창의적이고 아름답다. Their designs are pink and beautiful. 아름다운. 자, 창의적인이 필요하겠네요. 창의적인이란 단어 바로 creative였습니다.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The password can be 될 수 있어요. A 빈칸 of letters, 문자, and number, 숫자. 자, 문자와 숫자에 이게 돼야 되겠죠. 바로 조합이란 단어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Combination. 자, 그 지하철역은 공항 건너편에 있다. The subway station is 빈칸 from the park. 자, 공원으로부터 건너편에라는 표현 들어가야 돼요. 바로 요거죠. Across. 자, 그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 자, he worked for the good of the 공동체. 뭘까요? 그렇죠, 그거야. Community. Community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a bag. 자, 가방은 가방인데요. The people carry on their back. 등에 메는 가방 뭐예요? 그렇죠, backpack. 자, customs. 자, 어떤 관습이나 생각이나 등등등인데요. Of a particular country. 그렇죠, 한 나라는 어떤 사회에 있는 거 좀 어렵나요? 맞아요. 문화라고 하는 단어 있었죠. 바로 자 culture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to create something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데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를 발명하는 거죠. 그렇죠. invent. 자, to move something back and forth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against another. 자 다른 것에 이렇게 맞대어 가지고요. 뭐 하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비비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rub. 자, 좋습니다. 마지막 퀴즈인데 여러분들. 자,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즐거움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 만들어서요. 그 정답을 우리 마오코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꼭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셔야 되겠죠? 어디로 오시면 되나요? 자, 여기 아래 보이시는 EBS 중학 검색하시고요. 마이 워드코치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 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요. See you later.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3강에 오셨고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밑줄 친 어휘가 정말 이 문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번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가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4번 문제 풀었거든요. 오늘 5번부터 10번 문제 풀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5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아마 어휘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최신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거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최신 기출은 뭐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다. 그 요즘 기출문제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5번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What is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물음표로 시작하고 있어. 자, 도대체 Soft Pass River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밑에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밑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 One way to visualize its spirit is to liken to a footpath in the fore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의 spirit이라고 하면 뭔가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이념 혹은 그것의 영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요. 비유하는 것이래요.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하는 것이냐면 그 숲속에 있는 footpath이라고 하면 오솔길이거든요. 그 숲속에 있는 오솔길에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오솔길에 어떻게 비유를 해줄 거냐면 suppose 한번 가정을 해보래요. A tree falls across a foot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나무가 오솔길 위로 넘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제. 그랬을 때 a soft path respo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soft path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면요. Would be simply to redirect the trail around the fallen tre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넘어진 나무 주변으로 해가지고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soft path의 반응일 거래. 자, 그럼 얘들아 눈치를 조금 채야 돼. Soft path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것은 뭔가 자연을 인위적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나무가 그 도로 위에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우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선택한다고 했어. 자연을 많이 건드리지 않는 방법이구나. 까지는 우리 파악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a more intervention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개입적인 반응. 자, 얘들아 지금은 개입을 많이 안 했어, 자연에. 그런데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would be to remove a tr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나무를 치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 맞겠지. 원래는 우회로를 만들었었는데 더 개입적이려면 나무를 일단 없애주고요. and restore the original rou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있는 그 길을 다시 복원하는 거지. 자, 그런데 심지어는 더 개입적인 반응은요. might be to strengthen and pave the pa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길을 쭉 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야?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더 개입적인 방법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insert it more permanently in the landscap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 경관에 그러한 길을 더 영구적으로 넣어놓기 위해서 도로를 쫙 포장해 놓는 것이 더 뭐한 방법이다? 더 개입적인 반응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어디에 밑줄 그어져 있어? permanently 라고 하는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permanently 무슨 뜻이야? 영구적이게 라고 하는 뜻이잖아. 즉, 아 지금 도로를 왜 포장했어? 도로를 더 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더 도로를 더 우리의 경관에 영구적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오케이 2번도 괜찮은 선지입니다. 그랬을 때 A true high modernist step would, of course, 당연히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라고 하면 얘들아 누가 봐도 자연을 막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진정한 하이모더니스트의 단계는 당연히 would be to create a super high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일 거래.
자, 뭔가 자연을 지키지 않는 하이 모더니스트 느낌이 나오자마자 초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어. 자, 이 내용이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건데, 초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요, that removes the landscape and bulldozes straight through all obstacles in the topograph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싹다 없애버리는 거래? 그 자연 경관을 싹다 없애버리고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들을, 뭔가 지형에 있는 그 방해물들을 싹다 불도저처럼 밀어버리는 그 초하이웨이,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괜찮죠? 왜? 지금 앞에 주어가 누구였어? 하이 모더니스트였잖아요. 그래서 그 매우 고도로 발달된 모더니스트들은 뭐할 거야? 이런 초고속도로를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은 맥락이죠. 그래서 3번까지도 지금 괜찮은 어휘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뭐였어, 얘들아? Soft path engineering. 이게 지금 궁금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이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a unique advant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of intellectual modes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지적인 겸손에 있어서 독특한 강점이 있다, 독특한 장점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살펴봐야 될건 뭐냐면요. modest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맥상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올바르게 쓰였는지 보려면 뒤에 문맥을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정말 지적인 겸손함을 보였는지. 자, with respect to what we actually know about river movement and its environmental eff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 지적으로 겸손하래. 자, 그리고 그 강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intellectual modesty, 지적으로 겸손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뒤에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볼까? In contrast to hard path engineering과 대조적으로, 자, 근데 얘들아, 누가 봐도 대조적이어 보이기는 하지. 앞에서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왔고, 뒤에서는 hard path engineer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둘다 대조적인 것처럼 보여. 자, 그런데 이번엔 대조적으로, hard path engineering에서는요, soft path engineering accepts variability in the river's mo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등장했었던 soft path engineering의 우리 첫 번째 든 예시 생각나? 만약에 오솔길에 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그걸로 우회로를 만든다고 했어. 즉,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 말인즉슨 뭔가 강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지 않고 초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지적으로 겸손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4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와 대조적으로 하드패스 엔지니어링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자연의 뭔가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soft path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강의 움직임의 다양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뭐로써? As insignificant until proven otherwi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강의 움직임을 뭐로써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어, 지금?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어.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랑 너무 다른 내용 아니에요? soft path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어? 아, 자연 친화적이라고 했는데 그 자연 친화적인 시선이 강의 움직임을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 아니지, 중요한 것이라고 봐야지. 자, 그럼 이때 insignificant를 significant로 바꿔주면 되겠네. 자, 그럼 답은 5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backwaters 지류라든지 단명하는 습지라든지 갈래와 수로 그리고 늪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드패스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인데, 자,
are presumed by soft pass engineering. 우리의 soft pass engineering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자

자연인 애들을 뭐라고 여긴다? To be ecologically important. 생태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어휘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6학년도, 즉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 30번 문제니까 한번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너가 쓰고 있는 그 작품에 대해서 무엇을 얻는 거? 청중을 얻는 거. 너가 어떤 글을 쓰는데 거기에 청중을 얻는 것은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not just A, but B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finding a voi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만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ensuring that 이하를 보장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무엇을 보장하냐면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의도한 그 독자들로 하여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지금 너의 목소리가 공명한다는 말인즉슨 너의 글을 읽는 독자 마음 속에서 울려야 된다는 말이잖아. 즉,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말이겠지. 그랬을 때,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은 무엇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냐면,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을 알고 있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냐면,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경쟁자로부터 뭔가 뚜렷이 다르고, 그 소비자들에게 콕!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지, 기업가들은. 자, 그랬을 때, they achieve this.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기업가들이겠죠. 기업가들은 이것을 성취해낸대. 여기서 말하는 성취해내는 이것은 자신의 브랜드를 뭔가 다른 경쟁자들과 다르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소비자들로부터 뭔가 기억에 남게 만드는 것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성취한대? 자, 세 가지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ing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청자를 pinpoint, 정확하게 찾아내므로써. 그치? 얘들아,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청중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아내야지 아주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독특한 가치의 제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세 번째,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인식 가능한 그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라고 해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기업가들이 본인의 브랜드를 만드는 그세 가지 방법이야. 자, 이때 핀포인트 하는 거 너무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치? 자신이 목표로 하는 청중을 뭐 하는 거?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 중요하죠. While scholars, 반면에 그 학자들 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는 기업가 얘기였고, 학자들은요, 초반에는 이러한 상업적인, 즉, 기업가들이 하는 이러한 개념들을 뭐라고 생각했대? Alien, 뭔가 낯설다고 생각했대. 아, 이거 너무 기업가 애들이 하는 거야. 우리 학자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아. 라고 해서 뭔가 낯설다고 생각을 한 반면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while이 나오면 뒤에 내용은 반대 내용이 나와야겠지. 자, 그런데 they actually engage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자들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냐면요. In a similar pract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대. 자, 그러면 얘들아, 앞에 지금 scholars, 학자들이, 아, 이런 기업가적인 개념 너무 낯설어 라고 했는데, 반면에가 나온 다음에 실제로는 그러한 비슷한 관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잖아. 그럼 앞에 나오는 alien, 낯선이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겠네. 왜? 뒤에 나오는 similar와 반대되는 포인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학자들이 언제 이런 비슷한 관행을 보였냐면요.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학술적인

아닌 그런 뭔가 저서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두기 위해서 이런 기업가들과 비슷한 관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관행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볼게.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생각해봐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너가 논문을 읽을 때왜 내가 이 논문을 쓰게 되었는가? 그 동기, 그리고 뭔가 literature revi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헌 연구 부분을 한번 보았을 때 the aim, 내가 그 논문을 쓴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is to highlight,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gaps라고 하는 건 공백이거든요. 어디에 있는 공백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요, in the existing research, 지금 현존하는 연구에서 공백 부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백 부분을 내가 논문으로서 증명해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논문을 쓰는 거죠. 자, and 그리고 and position ones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어디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m,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과되어진 부분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gaps, 공백이라고 하는 게왜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자, 뒤따라 나오는 these overlooked areas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과되어진 부분 자체가 지금 앞서서 말하고 있는 공백이랑 딱 맞아떨어지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gaps 부분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the challenges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challenge, 어려운 점이 있나 봐요. 어려운 점은요,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not just A, but B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 학술 논문을 쓸때 어려운 점은요,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렵지. 창의적인 생각을 발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but in cultivating, 기르는 것도 어렵다는 거야. 무엇을 기르는 거?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 think, oh, this sounds like the auth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엇을 길러내는 게 어렵대요? 구별 가능한 voice,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기르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얘들아, 이때 말하는 distinctive voice, 뭔가 구별 가능한 목소리. 지금 여기서는 논문이라고 했으니까, 구별 가능한 서체라고 말해볼게. 자, 그래서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 아, 이거 그 작가님이 쓴 거네. 그 사람이 쓴 거네. 라고 딱 알아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별력 있는 서체를 기르는 것 자체도 어렵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기르는 게 진짜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It i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음 문장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네요. Expression of your voi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the development of unique voice, 너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발달시키는 것, 개발시키는 것 사이에 뭐 하는 것이다? Balancing,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앞 뒤에서 나오고 있는 expression of your idea가 앞에서 나오는 developing innovative ideas 이 부분을 의미할 거고, 그리고 뒷부분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가 앞에 등장하고 있는 cultivating distinctive voice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길러내는 것 또한 어렵다라고 이어지는 이 4번 선지가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나의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거래. 자, 그런데 이 독특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that leaves a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관객에게, 즉, 너의 청자에게 temporary impress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단기적인 인상이거든? 너의 청자에게 단기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되지, 얘들아. 오랫동안 남는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너의 목소리가 그 청자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된다고 했잖아. 공명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그러니까 이때 5번은 temporary에서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lasting, 오래도록 남는 너의 목소리가 청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러한 독특한 목소리를 개발시키는 것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잡으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 어휘가 템

수치가 아니라 단어의 정답은 뭐였어? lasting이라고 해서 지속되는 이란 뜻이었어. 즉, 반이어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5번에서 temporary가 정답이 아니네. 그러면 얘를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7번 문제로 넘어갈 거고요.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In technological design, 어떤 기술적인 디자인에서요, an aspiration towards seamles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eamlessness는 이음매 없음이거든? 자, 그런데 이음매가 없다는 거는 매끄럽게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쌤은 여기서 매끄럽게 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래서 열망은 열망인데 매끄럽게 하는 그런 열망은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요.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blend seamlessly into our everyday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래. 무엇을? The technological experience for hum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위한 그 기술적인 경험이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정말 매끄럽게 우리의 일상에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얘네들의 목표래.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음매 없이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누구의 지금 목표이다? Technological design, 기술적인 디자인의 목표래. 자, 조금 더 읽어볼까? Essentially, 본질적으로 this aspiration, 이러한 열망은요, aims toward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experiences, 어떤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목표냐면, people are no longer aware of. 사람들이 더 이상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 무엇을? 그 기술을, 인터페이스를, 그리고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하냐면, between human technology and human-human inter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과 기술 사이의 상호작용을 서로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을 목표로 하고 있대. 자, 얘들아, 지금 이거 두개 사이에 그 차이점을 모른다는 말인즉슨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거잖아. 무엇과 기술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매끄럽게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no longer aware, 더 이상 인지하지 못한다, 이상한 점을. 이라고 하는 거 A번 잘 쓰여지고 있다. 그치? 그랬을 때 considering the metaphor of seams in clothing이라고 나오고 있어. 무엇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의 옷에서 이러한 이음매들에 대한 비율을 한번 고려를 해 보았을 때 we can say that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열망한대요. 무엇을 열망하냐면 the seamless aesthet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음매가 없는 미학을 열망한대. 즉, 이음매가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거를 열망한다는 거겠지. 자, by stitching the seams close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땀한땀좀 촘촘하게 짜는 거야. 왜? 이음매가 없어 보이려고, 매끄럽게 보이려고. 그리고 pressing them flat, 그들을 꽉 눌러주는 거지. 그리고 making sure they are hidden on the insid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이음매들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숨기는 거지. 얘들아, 안쪽으로 숨겨야지만 뭐할수 있어? 이음매가 없이 매끄럽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 상황에서도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그 미학을 따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옷 안에 그 실을 한 거를 이음매들을 보이지 않게 넣은 거. 너무 잘된 표현이죠. 자, 그래서 so that we wear clothing rather than pieces of fabr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천들을 직물들을 걸치고 있는 대신에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음매가 없이 보이도록 그것을 안쪽으로 숨긴다라는 거지. 심지어 옷을 입을 때에도. 그랬을 때 When designers and engineers talk about technological seamlessnes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기술자들과 디자이너들이 이런 매끄러운, 기술적인 매끄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종종 무엇을 말을 하냐면요. Ease of use and conven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용하기에 편한 거, 쉬운 거, 그리고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n interface design, 어떤 앱을 만드는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있어서요. An aspiration, 열망은 어디, 무엇을 향한 열망이냐면 seamlessness, 이러한 매끄러움을 향한 열망은 ensures that, 무엇을 보장해 주냐면 얘들아, 그 이음매가 없이 매끈하다는 거는 뭔가 사용하기 쉽고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잖아. 그 말인 즉슨 무엇을 보장해 주는 거냐면 The experience for the users f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래.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음매 없이 매끄러운 거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그 경험이 물 흐르듯이 유해야 되고 그리고 and is not stressful or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용자의 경험이 짜증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왜? 그것이 바로 이 기술자들이 원하는 바이잖아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매끄럽게 이런 사용을 하는 거. 그랬을 때 most of us, 우리 중에 대부분은요 would have had experiences. 어떤 경험이 있을 거냐면 poor interface designs or ap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혹은 이러한 앱들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 거래, 우리 직장에서. 자, 그런데 얘가 형편없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앱인지를 살펴보려면 뒤에 문장을 봐야 되는데 That makes things more complicated and irrita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무언가를 더 복잡하고 그리고 짜증나게 만드는 형편없는 디자인이나 형편없는 앱을 경험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지금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형편없는 디자인이 맞죠. 자, 그러니까 D번까지도 괜찮은 내용이네요. And have longed for more seamlessness interfa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을 고대해 왔대요? 뭔가 매끄러운 인터페이스를 고대해 왔대. 자, 그랬을 때 technological seamlessness. 자,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이음매 없음, 즉 기술적으로 매끄럽다는 것은요, can also include 무엇을 내포할 수 있냐면 less visible screens and new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스크린 을 내포하고 있고 혹은요 Virtual Reality Technolog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현실 기술은 기술인데 With Seamless Technological Design 뭔가 이음매가 없는 매끄러운 기술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술을 포함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aim is 자 목표는 뭐야? 얘들아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야. 목표는 is to immerse the user experience. 자, 사용자의 경험을 담궈버리는 거지. 자, 그렇게 함으로써 the visual interaction might be described as an inside the scre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자의 경험을 스크린 안에 담금으로써 사용자의 visual interaction 이러한 시각적인 상호작용은요 아마도 그 스크린 안에서 묘사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인 거죠. 자, 그랬을 때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seamlessness 어떤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 humanoid robotic design 휴머노이드 로봇의 디자인에 있어서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뭘 거야 얘들아? 인간과 그 기술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랬을 때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의 매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한대요? To make humanoid, 휴머노이드 로봇을 distinguishable from a human body, 인간의 몸과 구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겠죠. 자, 그럼 여기서 distinguishable이 아니라 어떤 표현으로 바꿔야 돼?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는 부정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반이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반이어를 잘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최신 기출문제가 계속 출제된다는 거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8번 2025학년도 얘도 상대적으로 최근 문제.

볼게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nformation i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good decision making.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선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쵸, 얘들아? 좋은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는 중요하죠. 그랬을 때, and so, a variety of guardrails exi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할 거래. 얘들아, 가드레일이 뭐냐면 여러분 아마 차도를 보시면 차가 이쪽으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뭔가 그 회색으로 처진 그거를 아마 여러분 부모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이 보았을 건데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인도해 주기 위해서 친 거를 우리는 가드레일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가드레일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볼게. 어떤 가드레일이냐면요. That shape what information is avail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 그 가드레일이 존재한대요. 아,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나 봐. 자, 다음 내용 볼게.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어. 미국에서는요, 기업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업 공시법은 제한한대요. 무엇을 제한하냐면 What a company's executive can share publicly and whe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임원진들이 무엇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지 뭐한대? 제한한대. 아,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까지만 공개하세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니까 지금 가드레일이 존재하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럼 1번이 맞다는 것까지는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정보를 정말 제한하는 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게. Share too much information and you risk being fi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래? 너는 벌금을 물게 될 거래 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아, 너무 많은 정보를 나누지 못하게 limit하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럼 2번까지도 우리 쉽게 맞다는 거 볼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in other context, 근데 다른 맥락에서는요, the reverse is tr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대가 사실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반대라고 하면 지금 이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정보 너무 많이 제공하지 마 였어. 그래서 too much information을 공유하는 순간 너 벌금이야 라고 했지. 그러면 이에 대한 반대는 너 정보 이만큼까지 다 제공해 라고 하는 게 반대 상황이잖아. 자, 그랬을 때 the reverse is true. 반대 상황이 진짜래. 자, 그러면 one is forbidden. 어떤 사람이 제한되어진대. 자, forbidden. 금지되어진대요. 뭐 하도록 to make public certain infor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정 정보를 알리는데 뭐 한대? 금지되어진대. 얘들아, 지금 방금 반대 사례가 진짜이다 라고 지금 말했잖아. 그러면 그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돼? 요구되어야지. 자, 그러면 require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요, 특정 정보가 대중에 공개되도록 요구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밑에 예시가 진짜인지 한번 볼게. Pharmaceutical companies need to disclose possible side effects for their dru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제약 회사들은요, 무엇을 공개해야 되냐면 그들이 만들어낸 그 약물들의 side effect라고 하면 뭐야, 얘들아? 부작용.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당연히 공지를 해야만 하고요. And the food industry, 식품 산업에 있어서도 무엇을 공개해야 돼? Nutritional lab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식품들이, 그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nutritional labels, 그 식품표, 식품 성분표라고 하죠. 식품 성분표를 공개해야만 한대. 자,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서 required라고 바꿔지는 게 맞겠네. 자,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 때때로는 such a 다음에 얘들아 불어가 등장하고 있어. 우리 불어 해석 못하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 The French call it poetic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프랑스인들이 이것을 뭔가 시적으로 사용하나 봐요.
자, 그런데 프랑스인들이 시적으로

사용하는 이거는요, may apply to company's cli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업의 뭔가 고객들한테도 적용이 되나 봐. 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요. 뭔가 얘들아 불어기는 하지만 영어가 많이 보이거든요. obligation, information. 얘들아, obligation은 의무잖아. 그리고 information은 정보니까 아, 뭔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 말하는 건가? 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그 기업의 고객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된대. 고객에게도 무슨 의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기도 하구나. Insurance policies are an exam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예시래. 그랬을 때그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나 어떤 의무가 있냐면 disclose, 공개할 의무가 있대. 어떤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보험 회사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은 뭐 해야 된다?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치, 얘들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을 다 감추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그런 의미에서 고객들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disclose라고 하는 단어 잘 쓰여지고 있네요. 그랬을 때, in a similar way, 비슷하게, the state itself, 그 국가 자체도요, makes available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다양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individuals make better decisions. 개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선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국가도 어떤 정보를 공개한대요. 자, 그랬을 때, laws ar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법은 당연히 공개되어지죠. 얘들아, 법이 감춰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따라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public,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citizens can obey them. 그렇게 함으로써 공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시민들은 그 법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At least in a democratic state.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자, 그랬을 때 public registers, 공공등록부, 뭐 예를 들어서 for cooperation, 뭔가 기업이라든지 혹은 토지대장이라든지 그런 공공등록부 같은 경우도 help people decide,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냐면요. whether to engage in a business trans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거래에 정말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준다. 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까지도 한번 끝내보았고,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건데요. 20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역시나 최근 기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few pick up a novel and criticize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ew라고 하면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한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야. 지금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거의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래. 소설 한 권을 딱 집어 들어가지고 막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래. 왜 그걸 비판 안 해, 소설을? 왜냐하면 the situation it describes, 소설이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소설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never existed in real life. 현실 세계에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설 안에 있는 그거를 막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아마도 even when we should criticize fictions, 우리가 진짜 소설을 비판해야 하는 그런 때에도, 자, 왜 비판을 해야 되냐면요. for giving us inaccurate, 우리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혹은 biased views of the stat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편향된 시각을 갖도록 만든 그 소설을 비판을 해야 할 때에도, it generally escapes our sco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간대. 왜? It's only fiction, we say.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냥 소설이잖아. 라고 말을 한대.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것을 소설은 피해가는 것이 맞죠? 왜? 아우, 소설인데 뭘. 그냥 넘겨. 라고 하는 거니까 피해간다고 하는 A번 표현 아주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ut, of course, 당연히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more than just
something made u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은 근데 단순히 만들어진 거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if it were not, if it were only that, 그것이 만약에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즉, 아우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였더라면, we would not bother engaging with 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에 몰두하지 않았을 거래. 자, 그리고 and it would not occupy such a large part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차지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잘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요.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몰두하지 않았을 거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몰두하다, engage with라고 하는 단어와 occupy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일맥상통하게 좀 통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소설이 그냥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몰두했겠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했겠어? occupy, 차지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B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are drawn to fiction, to invented stor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런 소설, 그리고 만들어낸 이야기에 끌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if we think about this,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it may seem od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odd라고 하는 단어가 맞으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이상해야 돼.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이상한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reading or watching on screen a story that never happen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발생한 적도 없는,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그 이야기를 읽고 그거를 스크린에서 보는 거에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마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솔직히 현실 가능성이 엄청 많진 않아요. 그쵸?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단 말이죠. 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현실에서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존재할 가능성이 있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고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라고 생각하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C에 odd라고 나오는 표현도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We are not learning any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거는 그 어떠한 것도 배울 수 없대. 이 저자 말로는 적어도 그래요. 자, 그랬을 때이 세상에 대해서 적어도 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We are not gaining any kind of useful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유용한 경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대. 소설을 통해서는. 자, 그런데 그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That will help us navigate our lives more effec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더 효율적으로 인도해 줄수 있는 그 유용한 경험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유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effectively라고 하는 표현이랑 맞물려 떨어지면서 D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랬을 때 또한, we are not learning any new skills. 우리는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or developing any new materials. 어떤 새로운 물질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래. 뭐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most of us, of course, will argue that.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거야. There is a great deal of valu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야, 엄청난 가치가 있어. 소설을 읽는 데 있어서. In engaging with fi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설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리고 and other kinds of art 다른 예술에 몰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대부분은 말을 한대요. 비록 these things may teach us nothing about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가르쳐 주지는 못하지만
무언가, 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value,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spend insignificant amounts of our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에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대. 얘들아, 상당하지 않은 부분을 쓴다는 거는 적은 부분을 쓴다는 거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적은 부분을 쓴대요. 어디에 몰두하는데? Such fiction. 이러한 소설을 읽는데, 소설에 몰두하는데 뭔가 적은 시간을 쓴대.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뭐 말했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런 소설에 열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쓰는 거야? Significant. 상당한 시간을 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in을 지워서 significant amount of time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는 놀라울 일이 아니냐면요. 이런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TV나 혹은 스포츠, 비디오 게임, 소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이 10억 달러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오케이, 이가 잘못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역시나 최근 기출 2025학년도 3월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ranslating a literacy text is challenging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프랑스 문학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And 그리고 it is often said there will be an inevitable loss in trans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말해 지냐면요.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밖에 없는, 손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어떤 뭐 하는 데 있어서? In translation,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100% 똑같이 의미를 옮겨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하는 내용이네. 그랬을 때, but that challenge.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요, 종종 무엇을 유발해 내냐면요,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 아, 창의적인 재번역. 뭔가 손상되는 부분, 손실되는 부분도 있지만,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자, 근데 그것은 that offer the prospect of a gain in translation as we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에 있어서도 뭔가 얻어질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는 뭔가 창의적인 번역, 재번역이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지금 창의적인 재번역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무언가 손상되는 것, 손실되는 것도 있지만 얻어지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게딱 대조적으로 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gain이라고 하는 표현 잘 쓰고 있고요. 그랬을 때, a washing machine manual, 어떤 세탁기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does not present the same challe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진 않대. 뭐는? 세탁기 매뉴얼을 옮기는 거.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제품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번역한다고 해서 그 매뉴얼이 달라져요, 의미가? 어떤 거에 손실이 일어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Nor, 그리고 뭐 또한 일어나지 않냐면요. Therefore, does it inspire the same creativity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똑같이 무엇을 유발하지는 않아? 창의력에 있어서의 똑같은 challenge, 어려움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nor, therefore, 그러므로 지금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면서 어떻게 됐어? 주어 동사 도치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therefore, it does not inspire 똑같은 창의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즉, 똑같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까 똑같은 창의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 지금 위아래가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지. 그러면 same이라고 하는 표현 쓰는 거 너무 괜찮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청소기가 아니라 뭐죠? 워싱머신이라고 하면 세탁기죠. 세탁기 매뉴얼에 있어서 똑같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똑같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창의성 또한 유발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하지만 where in terms of the opposition between

between literacy and non-literac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떠한 측면에서 지금 여기 컴마 컴마 찍어서 사비 벗고 있으니까 살짝만 한번 괄호를 쳐 보면요. But where might we position philosophy's language?이라고 묻고 있어. 지금 의문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비 벗고를 살짝 괄호를 쳐 보면 의문문이 확실히 보이지. 하지만 where might we position?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어야만 할까요? 이런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에 두어야만 할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철학적인 언어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어. 그런데 하나를 더 묻고 있거든. Might philosophy want to avoid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그 철학이 피하기를 원할까? 무엇을 피하냐면요. Translatory econom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의 경제를 피하기를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번역의 경제 우리 잘 모르니까 뒤에서 수식해 주고 있거든. That aims for a gain in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뭔가를 얻는 것, 즉 창의적인 것을 얻는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하지만 but risks a lo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손실을 기꺼이 위험 부담을 하는 그 translatory economy, 번역의 경제를 정말 피하는 것을 원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지금 물음에 대한 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Philosophy, 철학은요, wishes, 무엇을 희망하냐면 to convey its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철학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그것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어 한대. 근데 진리가 어떤 채로 전달되기를 원하냐면 intact, 전혀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원하고요. And without loss, 아무런 손실도 없이 딱 전달되는 거를 원해. 그렇겠지, 얘들아. 내가 문학 작품을 열심히 썼는데 그게 각국으로 퍼지면서 다 의미가 달라져. 그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의 philosophy, 철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냐면 그 가치, truth,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상태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떠한 손상, 손실도 없기를 바라는 거야. 심지어 and without gain ei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뭔가 창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없어도 돼. 그냥 손상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것을 희망한대요. 혹은 or at least 적어도 it might hesitate. 그 철학은 주저할 수도 있대요. 자, 주저하는 게 맞는지 볼 거거든. 무엇을 주저할 거냐면요. To offer its truth to transl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진리를 번역에 제시하는 것, 제공하는 거를 hesitate, 망설인대요. 자, Without further clarification of what a gain actually mean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장담받지 못한다면, 보장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철학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translation, 번역에다가 제시해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를 hesitate,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내가 뭘 얻는데? 그거를 모른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번역에다가 쉽사리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겠지. 자, 그러면 hesitate라고 하는 C도 잘 쓰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it cannot be a matter of offsetting stylistic loss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특별한 문체 손실으로 상쇄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렇다면 The loss. 자, 손실은 손실인데 어떤 손실이냐면 philosophy fears이라고 나오고 있어. 철학이 진짜 두려워하는 손실. 뭔가 내가 번역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loss of meaning. The compromising of a tru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두려워하는 거야? 의미에 있어서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거야. 즉, 그게 뭐야? 의미가 손상된다는 말은 그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진리가 훼손된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한대. Thus, 그러므로 philosophy,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might refuse, 자, 거절할 수 있어. 어디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냐면요, on the side of the non-literary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비문학적인 언어에 위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대. 어? 얘들아, 비문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이지.
뭔가 지금 방금 앞서서 나왔었던 예시처럼 뭔가 세탁기 매뉴얼처럼 전혀 번역을

한다고 달라지지 않는 거잖아. 그 말인즉슨 이런 철학이어 non-literary language, 비문학적인 언어 쪽에 위치되는 것을 refuse, 거절할 이유가 있을까? 아니지, 오히려 좋아하겠지. 자, 그럼 이때 얘 뭐로 바꿔 쓸수 있어? prefer, 오히려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죠. 자, 그럼 D가 답이 되었겠고요. 자, 그런데 and express itself in unstylish langu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철학은 스스로를 뭔가 문체가 없는 language,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뭔가 비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문체가 없게 표현을 함으로써, no translator, 그 어떠한 번역가도요, 자극되어지지 않는 거죠. 아우, 저 사람 참 무례하다. 그리고 bold acts, 참으로, bold act 하면 뭐예요, 얘들아? 뭔가 대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자, 그래서 creative rewriting,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시 쓰는 거에 있어서, 야, 저 사람 진짜 무례하다. 저자의 의도를 모르네? 라고 자극받아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만듦으로써? Unstylish language, 뭔가 문체가 없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랬을 때요, if philosophy wishes, 만약에 그 철학이 원한다면, to increase its range, 그 범위를 넓히기를 원한다면, 즉 내가 뭔가 다양한 국가에서 내 문학 작품을 써보고 싶어. 를 원한다면, 혹은 avoid being restricted to the national or religional tradi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인 전통에 의해서 제한되기를 꺼려한다면, it needs a translation model. 그것은 무엇을 필요로 할 거냐면 어떤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할 거래. 자, 이 번역 모델이 뭐냐면요, that conveys philosophical truth to the world without any economic fluctuations of loss and g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전 세계에 이 loss and gain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얻는 것과 손실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변동 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translation model, 번역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번역 모델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 내용이니까 2번까지도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문제 푸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밑줄 친 어휘 문제 끝까지 볼 거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마무리 지면은 주말이 또 마음이 편해져요.
1: 그렇죠. 예.
0: 네.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슬기 씨.
1: 예.
0: 우리가 여행을 갔어요.

0: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1: 너무 좋아. 캐리어 지금 나 있어요.
0: 자, 호텔이에요. 아. 호텔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1: 짐 맡기는 거.
0: 아, 짐 맡기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 체크인. 아,
0: 조식이 중요해요. 아. 먹어야죠. 저는
1: 그죠.
0: 그 다음 날 네. 그 딱 씻고 나서 그 뭔가 뽀송한 느낌에
1: 그렇죠.
0: 에어컨이 딱 나오는 뭔가 조식하는 데도 가면 그 행복 말로 못합니다.
1: 특히나 이제 저는 육아를 조금 하니까 아하. 남이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내가 밥을
0: 하시다가
1: 네, 내가 밥을 안 해도 되는
0: That's
1: 게
0: right.
1: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네요. 경솔했어요. 죄송합니다.
0: 많은 분들이
1: 예.
0: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제목이요. 조식을 위해 엄마 대신 아. 자리 맡아두기 해서 아. 학생이 아 엄마 아빠가 오시는데 먼저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1: 그쵸.
0: 그런 상황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아, 보통 몇 호에 묵냐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1: 그쵸.
0: 왜냐면 그 조식을 미리 신청해 놨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1: 그렇죠. 왜냐면 조식이 포함인 그 객실이 있고 포함이지
0: 맞아요.
1: 않은 객실이 있기
0: That's
1: 때문에 그
0: right.
1: 체크해야
0: 요즘에는
1: 되거든요.
0: 좀 그런 식으로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자,
1: 맞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여기요. 아, 엄마가 오시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거죠. 네.
1: 어허,
0: 자, 이
1: 예.
0: 문장들을 다 오늘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아, 배고픈데 잘 됐다. 조식 먹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staying?
0: What room
1: What
0: are
1: room?
0: you staying in? What
1: Ah,
0: room number?
1: number?
0: Yes.
1: 아,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0: I don't know this language. I'm
1: Ah,
0: sorry.
1: okay. 310.
0: Ah,
1: Yes,
0: okay. Room
1: my
0: 310.
1: mom will come 2 minutes later.
0: Oh, your mum is coming in 2 minutes. Well,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oom key?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Me?
0: Yeah.
1: Room key? I have?
0: Do you?
1: 여기 가방 안에 여기요.
0: 아.
1: 엄마가 오시네요.
0: Is that your mom?
1: 예예예예예.
0: 아.
1: 그 저기 here key, room key,
0: Okay, you
1: and
0: have.
1: my mom coming.
0: 아, okay, great, great, great.
1: Yeah.
0: 오케이. Okay. Hi, mom.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거기서 보통 그렇잖아요.
1: 네.
0: 조식 있는데 딱 가면 그 앞에서 몇 호실에 묵고 있죠? 라고 먼저 물어본단 말이에요.
1: 네.
0: Right.
1: What room are you in? 몇 호실에 너가 묵냐? 이거죠.
0: 일단 이게 what room이라는 게몇 호실이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당신은 묵고 있습니까? 몇 호실에 이거니까 여기에 머물고 있냐라는 뜻으로 stay 저 한번 써볼까요?
0: Okay.
1: 예.
0: Alright.
1: Are you staying?
0: Okay. 네. So, 몇 호실에 묵고 있죠? 이거는 보통 고정이 된 수준으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 네.
0: So,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정답은요?
1: Staying.
0: Because. 비동사가 있으니까 비동사랑 뭔가 ing가 오는 게 어울리게 되겠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지금 한참 묻고 있냐. 그래서 진행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1: 네네.
0: So 무슨 room에 are you staying in?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Again, stay는 머물다, 묵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보면 what이라는 게 의문사잖아요.
1: 예.
0: 그렇죠? 근데 그 what이라는 것으로만 의문사로 질문을 만드는 거는 일단 1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what 뒤에 명사를 넣는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여기 what 뒤에 명사 뭐예요?
1: Room.
0: Room.

0: room 이러면 그냥 무슨이 아니라 무슨 방이에요. 그게 네. 의역이 되면서 몇 토라고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what 명사라고 해서 무슨 명사 뭐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 몇 명사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색이라고 하면
1: what color?
0: What color? Right? What color? How about 몇 토실? 무슨 방? 다시 한번.
1: What room?
0: Room? Okay.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고 얘를 여기서 끝내면 이병작이 아닙니다.
1: 그렇죠?
0: 가 볼게요. 무슨 색을 너는 선택했니? 자, 일단은 무슨 색이 뭐라고요?
1: 무슨 색은 what color?
0: What color? 자, 너는 선택했어.
1: Are you
0: 과거로
1: did you choose?
0: That's it. What color did you choose? 그러면 무슨 색을 너는 골랐니?
1: 예.
0: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의문사 뒤에는 질문 어순이 따라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what color를 did you choose? Did you choose는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것도 이 동사를 써볼게요.
1: 예.
0: 대신에 시제만 좀 바꿔서 몇 호실에 당신은 묵었나요?
1: What room did you stay
0: in?
1: In.
0: So what room did you stay in? 그럼 I stayed in 몇 호실
1: 예.
0: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So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1: 네.
0: 질문 앞에다 의문사를 붙이는 거. What, where, who, 뭐, why 이런 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근데 조금 올리고 싶다. What color? What room? Right? What time? Right? 이런 식으로 what shape? 명사를 붙이는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1: 예.
0: Okay, so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at color did you choose?
1: What color did you choose?
0: 자, 이번에는 What room did you stay in?
1: What room did you stay in?
0: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0: 네, 물론 이제 What's your room number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1: 네.
0: Okay. 자, 미션입니다.
1: 오.
0: 310호실이요.
1: Yes.
0: 그래서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자리를 좀 맞는 느낌?
1: 그렇죠. 왜냐하면 조식 시간대 가면요.
0: 네.
1: 정말 분주하고 자리가 없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굉장히 현명한 역할 분담이에요.
0: 달려간
1: 거죠. 네, 맞습니다. 310.
0: Okay.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310 호실이다 라는 뜻으로 이제 저는 number 써볼까요? Number.
0: Yeah. Okay. Number 310.
1: Yes.
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자, 이거 뒤에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요?
1: 우리 엄마는 오고 있어요. 2분 있다가. 여기서 나눌까요?
0: 2분 있다가 오고 있다고요?
1: 네.
0: 그럼 나중에 오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1: 오고 있다는 건데.
0: 그 한국어로도 좀 이상한데요?
1: 아, 2분 있다가 올 거예요.
0: 와요.
1: 와요.
0: 와요.
1: 네.
0: 오케이. 비동사 ing가 아직 제대로 안 들어간 겁니다.
1: 네.
0: 좀 살려드릴게요. So, 맞는지 보겠습니다. 정답은 room이 빠졌습니다.
1: 아?
0: 그렇죠.
1: 아.
0: 이제 숫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room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room은 당연히 방이란 뜻도 되지만 공간이나 여유도 될 수 있다는
1: 예.
0: 거.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숫자를 얘기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1: 네.
0: 지금 슬기 씨가 얘기한 310 or 310 이렇게 하나의 디짓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310.
1: 오.
0: 앞에 하나, 나머지 두 개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1: 이거는 본인의 선호에
0: 따라 달라요. 310은 안 쓴다고 거의 말했는데 그걸 써도 What? 이럴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것을 하나씩 다 읽거나
1: 예.
0: 아니면 앞에 하나 읽고 뒤에 두 개 읽거나 이런 식으로. Right?
1: So
0: 예를 들어 이게 10층이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좀 나눠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네.
0: So 뭐 예를 들어서 11, 15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It's up to you. Okay? Right, so room 310 or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 지금 비동사 ing 나왔습니다.
1: 네.
0: 제가 지금 슬기 씨가 해석하는 게 저 솔직히 말해서 우리말로 했을 때도 헷갈리는 해석이에요.
1: 그렇죠.
0: 우리 엄마는 오고 있는데 2분 있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가라는 말은 왜 붙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비동사 ing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0: Alright, 바로 비동사 ing 뭐뭐 한다, 뭐뭐 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는 제가 100번, 1000번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0: 자, 미동사 ing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확정된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고도 했죠.
1: 네.
0: 그래서 저희 엄마 2분 있다가 와요.
1: 예.
0: 팩트예요. 그냥 이미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확신이 더 있거든요. 이거는 마치 무슨 뭐 계약서를 엄마가 계약서를 쓴 느낌. 2분 있다 옴. 이렇게
1: 그렇지.
0: 그만큼 거의 정해졌다는 느낌입니다.
1: 무조건 지켜질 네네네. 수밖에 없는 미래의
0: 맞아요.
1: 일.
0: 그래서 올 거예요라는 것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와요. 이렇게 팩트처럼 고정해버리는 거예요.
1: 네.
0: So, 예를 들면 요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가 오늘 사실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 The bus is coming in 10 minutes. 그러면은
1: 10분 있다가 버스가 와요.
0: 이거예요. 오고 있어요는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거는 뭔가 추측의 느낌도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정해졌어요. 이 스케줄 보세요. 이거 정해졌어요.
1: 네.
0: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와요. 이런 느낌이죠.
1: Okay? Yes.
0: 자, 이것을 기반으로 저 뒤에 in 2 minutes라고 하는 거 이게 아직 엄마가 안 왔다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1: 오,
0: 전에도
1: 맞아요.
0: 말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in이라는 건 얼마 안에가 아니라고 했었죠.
1: 있다가?
0: 있다가입니다.
1: 네.
0: 그래서 in 뒤에 시간이나 기간을 쓰면 그만큼을 딱 채우고 온다는 말입니다.
1: 그쵸.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 30 minutes라고 하면 20분에 10분에 온다는 얘기 아니라요. Right?
1: 30분을 채우고
0: 뭐 그 30분 뒤에? 1초에 올 수는 있겠죠.
1: 예.
0: 그 정도에 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을 할 때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트레인을 타기도 하지만
1: 그쵸.
0: 페리를 타기도 해요. 배를 타고 건너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0: 미국에서 제가 뉴저지 쪽에 처음에 이민 가서 살았었는데
1: 네.
0: 거기서 뉴저지에서 뉴욕시티로 건너갈 때 있잖아요.
1: 아.
0: 길이 너무 막히니까 그냥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서 건너가는 경우도 있어요.
1: 오, 네. 너무 좋은데요?
0: 네, 거의 주차를 해놓고.
1: 길 막힐 때는 yes. 최고겠네요.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페리는 떠나요. 5분 있다가요.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냥.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사람 영어를 원래 하는 사람이구나.
1: 예.
0: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Mm-hmm.
0: 자, 이런 거 있죠.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1: Okay.
0: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숙제가 요 정도 있으면 끝날 것 같아. 10분
1: 네.
0: 있으면 딱 끝나는 게 거의 확정 느낌이에요.
1: Okay.
0: 그랬을 때 나 나올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You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Hey,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okay?
1: Mm-hmm.
0: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1: 오, 진짜 이거 간단한데요?
0: 간단해요.
1: 네.
0: 그러니까 in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만큼 딱 채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Yes.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Mm-hmm.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사실 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in은 얼마 있다가 채우고라면 만약에 그러면 쌤 in 30 minutes인데 30분도 안 돼서 그 내라고 하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하실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30분 안에.
0: 네. 기억 안 나시죠?
1: 네.
0: 네.
1: 30분 안에.
0: 그러면
1: 잠깐만,
0: 예. 뭔가 하나 단어가 있어요. 그걸 쓰던가요? 아니면 in 이렇게 쓰면 됩니다.
1: 아.
0: 둘 중에 둘 다 모르겠다 말아도 괜찮습니다.
1: 네. 둘 다
0: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예.
0: 자, 그래도 이거 하도 보시면 이게 조금씩 느낌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알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오게 될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So.
1: 아.
0: 그죠? 이럴 줄 알았어요.
1: 아, 이거 알죠?
0: Within, less, in less than.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단어만 계속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익혀지지 않아요.
1: 그쵸.
0: 문장 내에 이거 다 써보고 in과 비교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1: 네.
0: 문장으로.
1: 어.
0: So, within이라고 하는 거, in less than이라고 하는 거, 얘가 조금 더 격식이에요.
1: 아.
0: 그리고 in less than 같은 경우에는 in이 얼마를 채우고 있죠?
1: 네.
0: 근데 그것마저도 차마 못
1: 채웠네요.
0: 이기 때문에 해야체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310 써도 되고요. 310 써도 상관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가보도록 할게요.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Oka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0: 열쇠가 다 카드키로 나오잖아요. 띡 이렇게 태그해서
1: 맞아요.
0: 들어가고.
1: 그러니까 근데 어떤 지역은 또 이게 있을 수도
0: 있어요.
1: 있는데
0: 있어요.
1: 오히려 근데 카드로 된 거를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Do you have your room with you? 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방키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과 함께. 그죠?
1: 어디서 나누면 좋을까요?
0: 그러면은 여기 room 키고, have your room key. 여기서.
1: 오케이.
0: 예.
1: 자, do you have your room key? 오, 괜찮아요. 근데 with you는 왜 들어갔지? 할수 있습니다.
0: 네.
1: 정답. Perfect.
0: 오.
1: 그죠? 키는 근데 사실 키, 오, 키 어딨어? 키 어딨어? 하도
0: 그쵸.
1: 하니까. 그죠?
0: 모를 수가 없어요.
1: Right.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 you have 명사? 뭘 가지고 있나요? 이
0: 예.
1: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에 with you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0: 네.
1: 이게 약간의 느낌을 바꿔줍니다.
0: 오.
1: 자, 제가 해석을 지금 해놨는데, 명사 가지고 있나요?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0: 지금 당장.
1: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소지하고 있냐를 강조하고 싶다. 이럴 때는
0: 그러네요.
1: 이렇게 쓰게 됩니다. I mean, do you have your room key? 이러면, 네, 방에는 있는데요?
0: 그렇죠. 그렇게.
1: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0: 아.
1: 그쪽에서는,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있어야 내가 보는 거니까, 그게
0: 그렇죠.
1: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소지하고 있냐 이런 의미가 될수
1: 당신과
0: 있겠네요.
1: 함께 어딘가 여기 몸에 있냐라는 것을
0: 에.
1: 강조해 줄때쓸 수가 있습니다.
0: 으흠.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냥 방 쓰지 말고 친구한테 너 열쇠 지금 가지고 있어?
0: 아.
1: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넌 너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니?
0: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그렇죠.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그러면서 어, 왜? 그러면서 아, 내가 차에 잠깐 가서 내가 뭐, 너 대신에 뭐 가져오려고. 이럴 수도
0: 아, 그쵸,
1: 있으니까.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이 영어로 뭐죠? 영수증?
0: Bill.
1: 아, 그거는 청구서고요. R로 시작하는 거.
0: Receipt.
1: Receipt.
0: Receipt.
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손님, 당장 그 영수증 가지고 계신가요?
0: Sir,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그렇죠. Do you have the receipt 정도가 아니라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With
1: 이러면
0: you?
1: 지금 혹시 바로 보여줄 수 있냐?
0: 오.
1: 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 환불 요청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교환
0: Yes.
1: 원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0: 으흠.
1: Yes. So, just like this. So, with you를 빼도 맥락상 통하지만
0: 네.
1: 이렇게 강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었을 때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0: 으흠.
1: 이거 그나저나 영수증 할때 이거 receipt가 아니라
0: Receipt.
1: Receipt입니다. P는 묵음입니다.
0: Receipt.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0: Do you have your key with you?
1: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0: Do you have the receipt with you?
1: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0: 네.
1: 우리가 돈 같은 거 있냐, 당장. 내가 좀 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어볼 때는요.
0: 네.
1: With you를 쓰기도 하는데, 현금 같은 경우에는 on을 더 많이 써요. 오케이?
0: 아.
1: Okay? So, do you have $5 on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좀 잠깐 필요한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니? 이런 식으로 돈에 관련해서라면 with 가능한데 on을 더 많이 쓴다.
0: Yes.
1: Or, 뭐, do you have any cash with you? 이런 게될 수도 있겠고요.
0: 네.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0: 뭔가요?
1: 아, 여기요. 하면서 줬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오는
0: 아,
1: 거예요. 아,
0: 그러네요.
1: 엄마가 오시네요.
0: 나이스 타이밍. 예. 여기요. Oh, here she comes. 여기 엄마가 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요라는 거니까 here you are 할게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약간 뭔가 격식 표현으로 좀 약간 풀 센텐스로 한번
1: 아우,
0: 가볼게요.
1: 맞습니다. 약간 뭔가 예전에 문법책에서 보신 것 같은
0: 에, 그쵸.
1: 느낌인데. 자, here you are. 오케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0: 네.
1: 그런데 오늘 그냥 더 편한 거저 가져왔을 뿐이에요. Here you are or here도 좋아요.
0: 네.
1: Or right here. 이런 것도
0: Right here.
1: 괜찮겠죠? 그렇죠? 바로
0: 편한데요?
1: 여기에요. 뭐,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0: 네.
1: Here you are 쓴다고 너무 이거 교과서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0: 아.
1: 많이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요. Right here 바로 여기에가 나왔고 저 뒤에 보세요. Oh, here she comes. 이거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이런 데서 이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0: 진짜
1: 있어요.
0: 많이 들어봤어요.
1: Right? 그런데 hold on one second. 우리가 문법을 생각을 했을 때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죠?
0: 네.
1: 그래서 슬기 씨 이거 보지 말고
0: 응?
1: 그냥 그녀가 여기 온다라는 거 원래 보통 뭐라고 써요?
0: She comes here.
1: That's it.
0: 예, 맞아요.

0: Oh, she comes here. 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자, 이거는 어느 정도 굳어진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건데, 어느 정도는요. 그래서, 아, 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런 어순을 쓰기도 합니다.
1: here이 먼저 앞으로
0: 네, 원래
1: 빼고.
0: 문법상은 she comes here가 맞죠. 그녀는
1: 네.
0: 온다, 여기에.
1: 그쵸?
0: 그런데, 호! 감탄의 느낌? 예, 네, 그래서, here Joe comes! 이러면, 주어가 온다! 갑작스럽게 반갑거나, 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얘네들 어디 간 거야? 왜안 와? 그랬더니, 얘네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여기 온다. 이렇게 쓰면 어떡해요? Here she가 아니네요?
1: Here they come.
0: 그쵸? comes도 아니라 come입니다. 복수니까. 너무 잘해줬어요. Oh, here they come. How about this? 그가 온다.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가 온다.
1: Here he comes.
0: 그렇죠. Here he comes. 이런 느낌. 약간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1: 그쵸.
0: 확실하게 놀란 게 있어요.
1: 약간 이게 목소리가 좀 업이 되네요.
0: Yes.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re they come.
1: Here they come.
0: Oh, here it comes.
1: Oh, here he comes.
0: 네. 자, 다만, 제가 예외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they나 he나 she나 이런 거다 대명사죠, 그쵸?
1: 그쵸.
0: 그건 이렇게 써요. 그런데, 만약에 고유 명사를 쓰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명사, 그 외에, 다른 거 아무거나, 뭐, 고유 명사든, 일반 명사든,
1: 마유, 슬기,
0: 뭐, 그런
1: 모두죠.
0: 슬기, 뭐, 어떤 사람, 뭐, 이런 게 나오면은요. Here, come 쓰고 나서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유 명사, here comes Mayu 이렇게 써요. Here Mayu comes라고 쓰지 않아요. 그리고 the bus 이것도 얘는 일반 명사죠. 그랬을 때 here the bus comes가 아니라 here
1: Here
0: comes
1: comes
0: the
1: the bus.
0: bus. 자연스럽지
1: 오,
0: 않아요 느낌 자체가.
1: 이거 완전 그 애기 동화책이나 이런 데서
0: Yeah,
1: 버스 노래 나올 때, Oh, here comes
0: comes
1: the
0: the
1: bus.
0: bus.
1: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0: That's right.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문법식으로 연습해보는 거 좋아요. 좋고, 나중에 입으로 계속 한번 해보세요. Here they come. 이런 식으로 말로 해보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을 때, 좀 이상한데? 느끼게 될 겁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310호실이요.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Alright. 여기요. 엄마가 오시네요.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Alright.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2: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2: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In 시간 기간 해서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의 엄마가 2분 있다가 오세요.
1: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0: 그렇죠? 페리가 5분 있다 떠나요.
1: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0: Yes. One more. 나 1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 나 나갈 수 있어, 10분 있다가.
1: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The ferry is leaving in 5 minutes. I can come out in 10 minutes.

0: Alright,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Jua comes. 근데 이런 식으로 쓰려면 중간에 대명사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가보겠습니다. 엄마가 오시네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엄마가 여기 오시네요.
1: 오.
0: 아, 그러니까 그녀라고 할게요. 그녀.
1: 네. Here she comes.
0: 그래서 here she comes. Alright. 그들이 오네. 그들이 와.
1: Here they come.
0: Here they come. 복수니까 comes 아니라
1: Come.
0: come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 그가 온다.
1: 오. Here he
0: Here
1: comes.
0: he comes. 근데 그가 마유다. 그러면 here comes Mayu
1: 네.
0: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e she comes. Here they come. Here he comes.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3: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2: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3: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at room are you staying in?
1: Ah, room 310. My mom is coming in 2 minutes.
4: Do you have your room key with you?
1: Right here. Oh, here she comes.
4: Oh, is that your mom? Hi.
0: Great job, you guys.
1: Yes.
0: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왜 오늘 학교 안 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y didn't you come to school today?
0: 그렇습니다. Why didn't you? 동사 원형.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 쓰고 나서 뭐 시간, 기간 쓰면 얼마 있다가 되는 거죠.
1: 그쵸.
0: 자, 그러면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나 3개월 있다가 돌아와.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자, 주말입니다. 주말에 그냥 이렇게 쉬고 하면은, 물론 쉬는 거 중요하지만요.
1: 네.
0: 약간의 복습, 약간의 뭐 그런 것들을 해주면, 또 이게 월요일이 또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1: 그럼요.
0: 영어가.
1: 그리고 또 이게, 완전 알았다. 라고 했을 때는 또 100% 내게 아니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본인 것으로 만드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Bye.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1: 인기, popularity입니다.
0: 네, 인기. I thought you were saying an English word that starts with E. 네, 인기고요. popularity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 새로운 주제를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
1: Alright.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s helpful.
0: 인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도움은 돼요. 라는 내용이에요. Mm-hmm. Which is also true, I think.
1: It's very true.
0: 네, 인기가 전부는 아닌데 도움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약 문장을 들을 건데 오늘의 주인공은?
1: We have Alex, who's from the USA.
0: 네, 알렉스입니다.
1: Perfect. Let's call him out and listen to his speaking summary. Alex 씨,
0: 나와주세요.
2: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0: 네, 구체적으로 인기가 뭘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지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 Alex said,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0: 네,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mm-hmm. 그래도 popularity isn't everything. Yeah. 인기가 전부는 아닌데, but it helps us 우리가 to accomplish mm-hmm. certain things in life. Mm-hmm.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mm-hmm. 특정 어떤 것들은 성취하는데 도움은 된다.
1: Yeah, yeah, for sure.
0: I don't think anybody can disagree with this.
1: Perfectly.
0: 네,
1: right.
0: 그래서 살면서 어떤 걸 성취하는데 인기가 도움이 되기는 된다고 합니다. Okay.
1: All righ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Popularity isn't everything, but it helps us to accomplish certain things in life.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there.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1: Yes, it's definitely important for making an impact on the world, but also if you have a product that you're trying to sell in business, popularity can still be very important, right?
2: 그렇죠. 만약에 상품 자체만 보면 상품이 인기가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상품을 알리는 사람도 인기가 있으면 사업 면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1: Of course.
2: 그 알렉스 씨가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 좋은 메시지를 퍼뜨리려면 인기가 도움이 된다.
1: Of
2: 이런
1: course.
2: 이야기가 들어 있었죠.
1: Of course.
2: 자, 그럼 첫 줄로 돌아가서 공부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line by line.
0: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1: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2: 네, 카메라를 보면서 뭔가 머리를 이렇게 좀 만지는 듯한 포즈를 취하다가 인기라는 거, popularity라고 하면서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1: Right.
2: 인기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에서 그 popularity isn't everything 형태가 being
1: Being
2: popular
1: popular.
2: isn't everything 똑같은 형태인데 단어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1: Yeah, for sure. And he asks us a question next. He says, "But is that really the case?"
2: 네, but is that really the case?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Something is the case라고 하면 something is true.
1: It's true. It's
2: 해당
1: right. It's correct.
2: correct or it is what's going on.
1: It's what's going on.
2: 해당되는 상황이다라고 할때 이제 be the case. 케이스가 그냥 상자 케이스를 가리킬 수도 있고 경우도 될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경우 이 경우는 그런 경우다라는 의미로 is that really the case?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Is that really the case?
2: Is that really the ca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렉스 씨의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쓰는 말인데 그냥 본인이 한말 있잖아요. Popularity is important or is it? 이렇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반문은 or is it?
1: Or is it?
2: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죠.
1: We use it a lot, typically more for joking, but yes, in that case, we definitely wouldn't say, but is it the case?
2: Yeah.
1: Or is it?
2: I'm your new teacher.
1: Or are you?
2: Or am I? 뭐 이렇게 그 자신이 한 말은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 형태를 적용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is that really the case라고 했고요.
1: And he says next,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2: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저는 현재 온라인 비디오 콘텐츠를 하고 있어요라고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좀더 풀어서 번역하자면 인터넷에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고 있어요.
1: Yes, I am now making videos that I upload
2: Or I'm now making videos and uploading them
1: online.
2: online.
1: So many different ways you can
2: 얼마든지
1: say it.
2: 바꿀 수 있죠.
1: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0: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1: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For real. I make stuff here.
2: See, 일반적으로 see, 여기서는 see하고 check it out 같이 엮여서 그냥 한번 보세요. Please look. 이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다른 문맥에서 see 하면 커 봐.
1: Yeah,
2: 이렇게도
1: that's
2: 많이
1: fine.
2: 써요.
1: See, I
2: See?
1: told you
2: Yeah,
1: that
2: exactly.
1: blue shirt was not for you.
2: It's not for me.
1: I'm just joking.
2: 그래서 see 그거지만 여기에서는 그거보다는 그냥 have a look.
1: Yeah, have a look.
2: Check it out. 보세요. This is my studio. 제 스튜디오예요. I make stuff here. 저는 여기에서 stuff를 만들어요. stuff가 그냥 것들 이것저것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데

0: 그냥 이것저것이라고 하거나 것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서 문맥상 비디오를 만들어요라고
1: videos.
0: 바꿨습니다.
1: I make videos or content. And the way he said, this is my studio.
0: Yeah.
1: We speak like that when we're like showing off something. So you got a new car. This is my new car. This is my house. You should try it.
0: Okay, that's interesting.
1: Okay, so next he says,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0: 그리고 part of being successful, successful, 성공적인, being successful이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이룬다는 거, 성공적이라는 것의 일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Is having people follow you.
1: Yeah.
0: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물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1: no.
0: follow you online.
1: online.
0: 요즘
1: or social media.
0: 현재 소셜미디어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1: Yeah, for sure.
0: 사람들이 팔로우를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에서.
1: Mm-hmm. And he says next, he elaborates by saying,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0: 영향을 주다.
1: Influence. Influence.
0: Influence. 그래서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That's
0: people,
1: so true.
0: Yeah, people. 엄밀히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influence의 목적어니까 people whom you influence 그렇게 되겠지만 who도 그냥 구어체에서는 whom과 구분 없이 씁니다.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That's true.
0: Yeah.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1: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0: And yeah, 그리고 물론 여기서 yeah라는 것은 그래요라고 일부는 인정하면서 물론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어쩌면 인기가 인생에서 전부는 아닐 수 있죠.
1: But he says next,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0: 그런데 if you want to 그냥 사실 if you want to influence 해도 됩니다.
1: Yeah.
0: 영향을 주고 싶다면 그런데 if you want to be able to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싶다면 즉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의미고요. To do different things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해보라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싶다면
1: He tells us more next.
2: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1: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0: 퍼뜨리다.
1: Spread. Spread.
0: 네. 물론 펼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Spread your wings, right? 펼치다. 그런데 퍼뜨리다 또는 빵에 이런 초콜릿 잼 같은 거 바르는 것도 you're spreading jam.
1: Yes, you spread jam or you spread chocolate sauce or you spread marmalade onto that toast.
0: 이것도 spread예요. 결국 하나에 모여있던 덩어리가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퍼뜨리다.
1: So delicious.
0: 아니면 소문이 퍼지는 것도 the rumors are spreading 등등.
1: Oh, and speaking of bedrooms, the cover that you put on your bed, we call it a bedspread.
0: Bedspread.
1: Bed sheets. Yeah, because you spread it all over your bed. Right?
0: That's right. Bedspread. 그 침대 매트 위에 1차적으로 덮는 거.
1: Yeah.
0: Bedspread.
1: It's a bedspread.
0: 네. 이불이라는 거 자체 언제 다시 시간을 내서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불을 가리키는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1: We have a lot.
0: Blankets,
1: blankets, covers, duvets.
0: So many. Anyway.
1: Anyway, bedspread.
0: If you want to be able to,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싶으면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퍼뜨릴 수 있기를 바란다면
1: Then he says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0: 네, at some point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we have to accept 인정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That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은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Be aware of something 하면은 어떤 것을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1: Yes. 네. You have to say, hey, this is here and it's kind of important.
0: Yeah. So somebody can say, do you know about this problem? And you can say, I am aware of it.
1: Yes, I am aware. I know about it. I know it exists. Right.
0: 나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아직 뭔가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할 때. So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언젠가는 해야 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 And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this clip.
2: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1: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0: 이 문장 형태만 보면 완전하지 않은 문장인 것 같은데 앞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Be aware of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1: Right, just be aware.
0: 이 형태를 그대로 가져다가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그러니까 something that we should give our 100% focus to. 이 형태에서 앞에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딱 여기 maybe 어쩌면 not give our 100% focus to what? Popularity.
1: Popularity. Right.
0: 거기에 100% 집중은 하지 않더라도 right?
1: Yes. Then lastly,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0: 충격, 영향.
1: Impact. Impact.
0: 네, make an impact 하면 영향을 주다 on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영향을 주고 싶다면 we need to be aware of it. 알렉스 씨도 이렇게 강조해서 aware를 강조해서 말해줬어요.
1: Aware of it. Right?
0: 완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인기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기를 주는구나 정도는 알고는 의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1: That's right. Okay, perfect. Let's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Popularity. My parents always used to say, being popular isn't everything. But is that really the case? I'm now doing online video content. See, check it out. This is my studio. I make stuff here. And part of being successful is having people follow you, having people who you influence out there. And yeah, maybe popularity isn't everything in life, but if you want to be able to influence people to do different things, if you want to be able to spread your ideas to other people, at some point we have to accept that popularity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be aware of. Maybe not give our 100% focus to, but we need to be aware of it if we want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t some point 이 세 단어를 이용한 패턴이 나왔었는데요. at some point in time 이런 의미가 뒤에 생략이 되어서 언젠가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point in time 시간에 있어서의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어느 시점엔가는 아니면 언젠가는 두 번째 패턴은 want to 그리고 be able to를 합친 거예요. 오늘 여러 번 나왔었죠. want to be able to 뭐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다 아니면 뭐뭐를 할 수 있고 싶다.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인기나 인지도가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소개하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eing a celebrity-like figure and being popular is helpful. Some politicians have benefited from this strategy. Popularity helps. It goes hand in hand with influence. However, popularity fades where there is no purpose being fulfilled.
0: 다시 한번 볼까요?
1: John says,
0: being a celebrity-like figure. 그러니까 celebrity는 유명인사, celeb이죠. 그래서 celebrity-like figure라는 것은 유명인사와 같은 존재.
1: Yep.
0: 말 그대로 그냥 유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1: A famous person.
0: 네, 유명한 사람인 것, 그리고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Some politicians have benefited from this strategy. 일부 정치인들은 이 전략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걸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1: True that. Next we have one from Tatiana.
0: Popularity helps. 인기는 도움이 됩니다. It goes hand in hand with influence. 영향력과 함께 가는 거죠. 네, 인기가 있으면 영향력도 있다. However, popularity fades. 그런데 인기라는 것은 점점 없어집니다. Where there is no purpose being fulfilled. Fulfill이라는 것은 이루고 달성하는 걸 말하고요. Purpose,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도 달성이 안 되고 있으면
1: yeah.
0: 그냥 인기가 있었던 거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1: Of course, because there's always a reason why you're popular. Yeah. And if that reason goes away, so does the popularity.
0: Popularity will also fade away.
1: True that. All right, well, those were some interesting posts that we had and also a very interesting clip sent by Alex. And just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tuning in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좋아했었던 노래의 한 가사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한 추억여행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시는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알켈리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I Believe I Can Fly 라는 제목의 노래를 보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골라와 봤거든요. 같이 살펴볼게요.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길지 않았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재밌는 건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것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콕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문장의 윗부분 If I just believe it 에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만약 내가 그것을 믿으면요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히려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아랫부분이죠. There is nothing to it. 사실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게 머릿속에서 알쏭달쏭하단 말이에요. 요 간지러운 부분을 제가 지금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오늘의 문법 요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은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습관처럼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잖아요. 이렇게 읽혀지게 돼요.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There's nothing. 무엇에 아무것도 없냐면요. To it. 그것에.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실 근데도 여전히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알쏭달쏭한 그 느낌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만 더 가보자면요. There's nothing to it.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즉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는 우리말로까지도 의역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이 전치사 to의 쓰임이에요. to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 시간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거 있는 그대로 외워서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몇 개의 예문 보면서 조금 더 감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Cooking this dish is easy. There's nothing to it. 자, 해석을 해보자면 cooking this dish. dish가 접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요리를 말하기도 해요. 해서 이 요리를 하는 것은요, is easy. 쉽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There's nothing to it. 이라고 나옵니다. 아, 이거 쉬워요. 별거 없어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그냥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기억했다가 툭툭 사용하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다음 문장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Anyone can use this app. There's nothing to it. Anyone can use this app. There's nothing to it. 자, anyone. 누가 됐든지 can use this app. 이 앱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앱을 쓸 수 있어요. There's nothing to it. 이거 아, 특별히 어려운 거 없거든요. 별거 없거든요. 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 There's nothing to it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의역해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이 예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것에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정도의 의미 모두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넣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의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R. Kelly라는 가수가 부른 I believe I can fly. 제목 자체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여러분? 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 라는 제목의 그 노래 안에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예요. If I just believe it. 내가 만약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한다면요. There's nothing to it. 별거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난 그것을 해낼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사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가 이 노래를 중학생 때 처음 접했었던 것 같고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또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가사가 엄청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 이 노래는 이런 뜻이구나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그 쉬운 가사들 중에서 이 부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 There's nothing to it 정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이건 누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감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아 이런 뜻이구나 별거 없어요 라는 뜻이구나를 알았을 때 굉장히나 그 궁금한 내 누가 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공부한 것들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담이 없어요.

왜? 오늘의 공부한 그 문법 포인트 있는 그대로만 활용해 주면 되니까요. 자, 우리말 먼저 읽어 볼게요. 전화를 거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간단해요. 라는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냐면은 가끔씩 이렇게 여행 가서 호텔 같은 데 묵으면요. 호텔 안에 그 이렇게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 걸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행을 가면 핸드폰 그냥 쓰면 되는데 외국 나가면 내 핸드폰 비싸서 그냥 또 호텔에 있는 거 그거 전화로 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 걸려면 뭐뭘 눌러서 뭐 한다며 뭐 하세요. 이게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생각해 보면서 자, 전화를 거시려면 이 버튼 누르세요.부터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거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냥 이렇게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누르세요. Press this button. Press this button.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버튼을 누르는 겁니까? 전화를 걸려고요. To make a call. Press button. Press this button to make a call.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 간단해요라고 누가 설명을 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말로 간단해요라고 뭔가 말을 하고자 라는 생각이 들면 많은 분들이 그냥 It's simple 또는 It's easy 와 같은 문장만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될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하나 배웠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There's nothing to it. There's nothing to it. 이거 전화 거는 거, 여기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정도의 뜻으로서, 우리말로 간단해요라고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얼마나 이거, There's nothing to it 딱 말해주면, It's simple! 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아, 조금 더 있는 기분 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Press this button to make a call. There's nothing to it. 좋아요. 한 문장 더 보도록 할게요.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 사실 별거 없어요. 그쵸? 자, 이 문장 만들어 보겠는데, 영어 공부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이 어려워요. 그쵸? 자, 이때, 조동사, might 한번 써줄 수가 있습니다. You might think,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당신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뭘 생각할 수도 있어요? It's hard. 어렵다고. 뭐 하는 게 어렵다고? 자, 가주어 쓰는 거예요.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But, 하지만, 특별할 거 없어요. There's nothing to it. 이렇게 문장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영어 공부 특별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Grammar Inside와 함께 영어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 생각해 보면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might think it's hard. To study English. But there's nothing to it.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항상 우리 Grammar Inside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줄 수 있는 그런 뭐 명언, 영화의 대사, 노래의 가사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의 문장 정말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하시면, 그쵸?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하려는 게 뭐든지 간에 그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힘들 때도 힘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 인사이드의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편하게 나비 자세 하고 계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out there, out there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out there, 직역하면 저 밖에? 저 밖에서? 이런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충분히 out there, 이 세상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라는 뜻입니다. out there.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this pose is one of the simplest hip openers out there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세는 고관절을 열어줄 수 있는 아마도 가장 단순하고 쉬운 자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뜻 다 되니까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Are you sure this is the best car?
2: Man, it's the best option out there.
1: I don't know about that, but I'll give it a go.
2: Of course you will.
0: 네, 첫 번째 대화 봤죠?
1: Are you sure this is the best car?
0: 이럽니다. 너 확실해? 이게 best car, 정말 최고의 차라는 거.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man, 야,
1: it's the best option out there.
0: 최고의 옵션이야. 이렇게 했어요. out there. 오늘의 표현 딱 나왔죠? man, 야, 이게 이 세상에, 아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진짜 최고의 옵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1: I don't know about that.
0: 그건 모르겠고, 네 말을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I don't know about that.
1: But I'll give it a go.
0: I'll give it a go. 한번 시도는 해볼게.

0: I thought you might be hungry. But why did you bring me so much? You're my favorite thing out there.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0: There's no way I can finish all these food. There's no way.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I can finish all these food. 정말 이 모든 음식을 끝낼 수가 없어요. Well, I thought you might be hungry.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you might be hungry. 배고플까 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but why did you bring me so much? 아니, 음식을 모두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You're my favorite thing out there.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e my favorite thing out there. 그렇게 해서 사람을 favorite thing out ther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
2: Yogis, we're all like butterflies now, but don't fly away, okay? Next class, we are going to do the cobra pose. The cobra pose. Ready?
1: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나비 자세 해봤습니다. 고관절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이니까요. 여성분들 생리통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남성분도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코브라 자세 해볼 겁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out there 이란 표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라는 뜻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표현으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2: I will see you so soon, okay? Eat well!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영킴의 Go Go Listen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영킴. 여러분, 아만타니 섬은 미개척지라고 하는데 무엇이 없는 미개척지라고 하는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캐쳐볼까요? Shall we?
1: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For them, the growing crop would be a great joy. The three-year-old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2: Margarita, 괜찮아요.
0: 잘 캐치하셨어요, 여러분? 네, 잘하셨네요. 전기가 없는 곳이라고 하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전기가 없는 미개척지 마을.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캐치되셨겠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로 빛을 희미하게 비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2. All they do is dim

0: 전기가 없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빈칸 빈칸 the 빈칸 with solar energy 했는데 자, 첫 번째 빈칸 all they do 뭐뭐이다 is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하는 뭐뭐가 전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빈칸에 dimly light 자, 이게 희미하게 비추다 자, 이런 의미고요. The blank with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로 뭐 여기 나오는 the light 자체가 네, 자 희미하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뭐로 비추는 거죠? Solar energy,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때 light 발음하실 때 L 사운드니까 랄랄랄라 light, light 이렇게 발음하시고 R 사운드로 시작하는 단어는 우 하면서 앞으로 내쉬면서 right, right 철자 한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다르죠. 발음하실 때 그 입의 위치를 파악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And supply themselves 라고 했으니까 자급자족으로 하는 거죠. 공급을 자기 스스로를 하는 겁니다. For them, the blank blank a great joy 했는데 빈칸에 growing crop 이게 뭘까요? 재배하는 거예요. 뭘요? 작물을 재배하는. 그들이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요. blank a great joy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ould be 뭐뭐 될 것이다.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would 여기 사용된 조동사의 쓰임이 미래 가능성을 나타낼 때 한 80% 정도의 가능성을 의미하면서 조동사 would를 썼다라는 거 이런 거 의미 파악하실 때 도움 되실 거예요. The blank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하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3-year-old 형용사죠. 3살짜리 마가리다 그 당나귀 보이셨죠 여러분? is a special friend 특별한 친구인데 누구의? farmer 아브라함의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Give a shot.
1: Amantani Island is known as the wild village with no electricity. All they do is dimly light the light with solar energy and supply themselves. For them, the growing crop would be a great joy. The 3-year-old Margarita is a special friend of farmer Abraham.
2: Margarita, 괜찮으세요?
0: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www.evisi.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hat.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urious versus wonder. Curious versus wond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urious, 그리고 wonder.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일단은 curious부터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curious. Three syllables. 네, 세 음절이죠? curious. curious. 네, 강세는 앞부분에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curious. curious. Very good. Okay, curious. 호기심과 관심으로 인한 뭔가 궁금한 마음을 curious라고 합니다. Okay? So curious is when you want to find out about something and you have interest in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How can you not be curious? Curious. 호기심이 많은. Curiou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나는 그가 왜 안 왔는지 궁금하네. 네, 그래서 내가 궁금하네. 궁금한 기분이 있다. 이럴 때는 I'm curious. 호기심 있을 때, 궁금할 때, curious.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여기서 혹시 curious George 아시는 분들 있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동화책 캐릭터인데요. Curious George, 정말 호기심 많은 그런 원숭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이에요. Okay,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그래서 George는 궁금하다. 무엇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About everything. 즉, George는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George is curious about everything.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can you not be curious?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것의 뜻은 너는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 How can you not be curious? How can you not be cu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How can you not be curious? How can you not be curious? 다음은 wonder로 넘어갈게요. 네, wonder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O이지만 U 발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Okay? Wonder. Wonder. Wonder는 아니에요. Wonder. Wonder. Very good. Okay. Wonder는 똑같이 뭔가 궁금한 마음인데요. Curious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wonder는 걱정이나 의심이 좀 포함된 궁금한 마음입니다. 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Okay? So wonder is being curious about something, but usually it's out of worry or some sort of suspic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it is true. Do you wonder why? Wonder, 궁금하다. Wond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네, 여기서는 궁금하지만 걱정스러운 궁금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하네. 근데 뉘앙스가 궁금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네, 여기서 I'm curious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하고 뉘앙스가 확실히 달라요. Okay? I wonder라고 하면 뭔가 조금 의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wonder if it is true. I wonder if it is true. 나는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해. 네, 여기서도 똑같이 뭔가 걱정되면서 의심되면서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onder if it is true. I wonder if it is tru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는 왜 그런지 궁금해? Do you wonder why? 너는 왜 그런지 궁금해? Do you wonder why? 여기서도 똑같이 wonder. 궁금한 건데 걱정스럽고 의심이 조금 있는 궁금함입니다. Okay.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Do you wonder why? Do you wonder why?
네, 정리해 드릴게요. curious, curious. 이거는 뭔가 호기심이 많을 때 curious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wonder는 궁금한데 약간 뉘앙스는 뭔가 걱정스럽고 의심하면서 궁금할 때 wonder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curious 그리고 wonder.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m curious to know why he didn't come.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I wonder if something happened to him. 'Great work,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Okay, curious 하고 wonder. 이제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고 직접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Don't forget to make your own sentences. And of course, don't forget to check out our website and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as well. Okay,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 이번 주쭉 다뤄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자, 상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죠. 건강검진이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쭉 여러 가지 검사들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 이후에 이제 치과 검사 얘기까지 좀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아 관련된 얘기는 좀 따로 뽑아볼게요. 단어들이 좀몇개 있더라고요. 자, 첫 번째. 치과 검진. 일단은 치과를 덴티스트라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덴털이란 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외래어로도 듣게 되는 말인데, 오늘 그 단어 많이 나오겠죠? 치과 검진은 그래서 덴털 체크업. 건강검진에서는 체크업을 쓰는데 앞에다가 medical 대신에 dental checkup 이러면 치과 검사가 되겠죠. 들어볼까요?
1: Dental checkup. Dental checkup.
0: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검사 받다라는 방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치아 검사를, 뭐, 치아 검진을 받다라고 한다면, have one's teeth checked. 이것도 get 동사도 좋고, have 동사도 좋은데요. get one's teeth checked 해도 되고, have one's teeth checked 해도 되고요. 저 내가 검사를 받다 여감으로 요 자리에는 get이나 have가 자꾸 오면 됩니다. I had my teeth checked. I had my teeth checked. 과거로 혹은 I got my teeth checked. I got my teeth checked. 자, 주로 건강 검진 중에 치과 검사나 치아 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들어볼게요.
1: Have one's teeth checked. Have one's teeth checked.
0: Very nice. 자, 뭐에 대한 검사를 받다, 검사 받다는 테스트를 동사로도 쓸수 있어요. 혹은 책을 동사로도 이렇게 쓸수 있고. 그래서 get checked for 혹은 get tested for 이렇게도 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치아 검사 쪽이니까 충치가 있는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I got checked for cavity 하면 돼요. 뭐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겁니다.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 get checked for 이런 형태로 써요. 들어보세요.
1: Get checked for. Get checked for.
0: 요 뒤에는 그 검사 받는 대상 명사가 나와야겠죠. 자, 문장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치아 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치과 검사도 같이 받았어. 요거 가볼게요. medical checkup이고. 그렇죠? 치과 검사는 dental checkup 해도 되고, 치아 검사를 받았다고 풀어줘도 되고.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괜찮네요. 건강검진 받는 동안 치과 검사도 같이 받았다. 다시 한번. I got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자, 들어보세요.
1: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I had my teeth checked while I got my medical checkup.
0: Very good.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치아 건강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치과 검사 보면 대부분 뭡니까? 충치죠?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뭐 잇몸의 건강 상태, 그쵸? 뭐 치주염이라든가 이런 염증 상태, 뭐다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치아 건강을 뭐라고 합니까? health라고 하겠죠, 건강은. 근데 치아는 계속 앞에 붙인 단어가 dental health. dental health. 우리의 치아 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죠, 치과 선생님이. 자, dental health. 들어볼게요.
1: Dental health. Dental health.
0: 우리 치아 건강 주제는요, 저희가 매 10분영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듯해요. 충치는 뭐예요? cavities, 그죠? have cavities, have cavities. 물론 이건 복수를 써서 일반화 시켰는데요. 충치 하나? 단수를 쓸수 있죠. I have one cavity in my molar. 그러면 나 어금니 쪽에 충치 하나 있어요. 하나도 돼요. cavity. 근데 일반적으로 충치를 복수형 만들어서 have cavities 하면 충치가 있다. 일반화시킨 거고, 충치가 두 개다. two cavities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단복수 다 가능하고 가산명사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cavities. Have cavities.
0: 좋아요. 자, 잇몸 출혈 이런 게 이제 잇몸 건강도 보게 되잖아요. 자, 잇몸을 영어로 gums라고 합니다. gums. 출혈은 bleeding이죠. bleeding. blood는 피고, 출혈은 bleed고요. 출혈하다. bleeding 하면 ing 형태로 명사가 돼서 이게 출혈이란 명사가 되겠죠. bleeding in one's gums. bleeding in one's gums 하면 잇몸의 출혈 같은 거를 또 보게 됩니다. 그죠? 자꾸 이제 출혈 나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잇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 bleeding in one's gums. 물론 소유격 바꿔주시면 되고요. 들어볼게요.
1: bleeding in one's gums. bleeding in one's gums.
0: Wonderful. 자, 그러면 충치가 있다고 좀 전달을 받았다. 치과 검사 받았는데 나 충치 4개래. 이런 말 영어는 어떻게 할까요? 자, 충치가 네 개니까 아까 four cavities 전달받았다. I heard. Here의 과거 쓰면 될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전달받았다의 의미로 I was told 해도 되겠네요. I heard that 해도 되고 I was told. 이건 이제 언제 쓰는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무슨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해줬죠? 그러면 I was told that.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즉 여기선 치과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I had four cavities. 시제일치. 그죠?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충치가 네 개라고 하시더라고. 자, 들어볼게요.
1: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I was told that I had four cavities.
0: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이 형태의 문장을 잘 보시고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원어민들이 쓸 법한 문장 구조로 우리가 연습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치열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치아가 이제 고르게 나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치열이 이제 고르지 못한 경우 뭐 교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고르지 못한 치열 요거 하나만 좀 이 단어 좀 소개해 드릴게요. crooked라고 합니다. crooked. 요거는 삐뚤삐뚤이란 뜻이에요. 이리 붙여 가지고 형용사 만든 건데 crooked 이렇게 읽어야 돼요. crooked teeth. crooked teeth.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잘 들어 보세요.
1: crooked teeth. crooked teeth.
0: 삐죽삐죽 난 치열, 오케이? crooked teeth, crooked teeth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치아 교정을 뭐라고 하냐면 치아 교정기를 braces라고 하거든요. braces. 자, 교정기를 받다 이게 치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get braces, get braces 이게 치아 교정을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치아 건강 쪽 주제를 했었기 때문에 단지 건강 검진 라인에서 다시 한번 넣어서 복습하고 이 표현을 다시

0: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연습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Get braces. Get braces.
0: Alright. 나는 치열이 고르지 못해서 치아 교정을 받을까 고려하고 있다. 혹은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고민하다. Thinking 하면 돼요. I am thinking of. 여러분, 요게 고민하다예요. I am thinking of.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ing 붙여야 되죠? 교정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어. Well, because of my crooked teeth. Because of my crooked teeth. Crooked teeth. 고르지 못한 치열 때문에 교정을 할까 고민 중이야. 다시 한번.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Because of my crooked teeth. Okay? 자, 들어볼게요.
1: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I am thinking of getting braces because of my crooked teeth.
0: Alrighty.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치아 검진을 받다. 자, 충치가 있다. 치아 교정을 하다. 오늘 중심 단어들이었죠? Have one's teeth checked. 그죠? Have one's teeth checked. 물론 이걸 get으로 쓸 수도 있다 했어요. Get one's teeth checked. 검사 받다. 검진 받다. 들어볼게요.
1: Have one's teeth checked. Have one's teeth checked.
0: 충치가 있다. 일반화시켜서 have cavities. Cavities. 자, 발음이요. 들어볼게요.
1: Have cavities. Have cavities.
0: 자, 마지막으로 치아 교정하는 건 get braces. Get braces. 자, 들어볼게요.
1: Get braces. Get braces.
0: 그래서 have 동사는 그 상태고 get은 실제 교정을 하는 그 변화 자체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좀 구분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주 건강검진 관련된 주제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신체 건강이나 우리 건강 관련된 주제들은 앞으로도 뭐 여러 번 더 할 텐데 그 중에 건강검진도 정말 중요한 큰 주제 라인 혹은 테마 덩어리인 것 같아요. 자, 정리가 좀 잘 되셨길 바라고 방송 다시 보고 이렇게 복습하고 싶으시거나 그 이전 방송도 몇백 편 있거든요. 자, 보면서 여러분 다른 주제도 한번 관심 있게 영어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제공되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교환도 저희가 다 일주일 단위로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많이 이용 부탁드려요. 자, 실시간으로 저한테는 좀 질문 좀 하고 아니면 영어 관련된 이야기 어떤 거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well I guess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식사나 혹은 음료를 살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저녁 쏠게, 혹은 내가 점심 쏠게, 혹은 내가 커피 살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늘의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나 혹은 음료를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음식 is on me 라고 얘기를 해서 핵심 표현으로 점심 내가 낼게 이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음식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료나 혹은 술을 여러분이 살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 is on me 라는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지불을 한다, 혹은 낸다, 혹은 쏜다,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어순구조를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음식 하고 나서 is, are, on,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음식이나 음료는요, 그 대상이 지불합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대상을 나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상 자리에, 그쵸? 나, I가 아닌 me를 넣어서 음식 is are on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음식, 그 음료 내가 낼게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이제 복수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로 단수로 얘기를 해서 음식 is on me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음식 자리에는 음료도 되고 술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 자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거 내가 낼게 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점심 내가 낼게.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점심은 lunch입니다. 그래서요, lunch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점심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unch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Lunch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우, 점심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녁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저녁은? 그쵸. 바로 dinner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nner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저녁은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Dinner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Dinner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녁이 될 겁니다. 자, 되게 아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아침은 잘 같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아침을 막 같이 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 더 쓸 수 있는 것이 그쵸, 바로 브런치가 될 겁니다. Brunch is on me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주말에 이제 브런치 드시고 나서 야, 이거 브런치는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야, 그거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앞에 it을 붙여서 it is on me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식사를 이렇게 여러분 it is on me 혹은 dinner is on me 혹은 lunch is on me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쵸? 커피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coffee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커피는 내가 낼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Coffee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Coffee is on m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커피는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 차는 내가 낼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round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the next round is on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낼게 라는 느낌으로 다음 차 시에라는 느낌이 약간 나죠. 그래서 이 차는 내가 낼게, 이 차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The next round is on me. 한 번만 더. 시작. The next round is on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술은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rink is on me로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이번에 술 관련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음식이나 음료나 혹은 술 같은 거를 내가 낼게, 내가 쏠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What is on me로 되게 음식과 혹은 음료, 술 같은 거를 넣어서 What is on me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Lunch is on me. Lunch is on me. Dinner is on me. Dinner is on me. Coffee is on me. Coffee is on me. The next round is on me. The next round is on me.
0: 우리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점심 내가 낼게. 그쵸, 바로 lunch is on m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사겠습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lunch is on 하고 나서 we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us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me로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도 we가 아닌 us로 표현해서 lunch is on 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우 괜찮습니다. 점심 저희가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Lunch is on us. 한 번만 더. 시작. Lunch is on us.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조금 친한 사이면은 점심은 너가 사.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쵸? Lunch is on you. 이렇게도 여러분이 표현해서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은 다양한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핵심은 뭐다? 그쵸? 음식 is on 대상을 통해서 대상을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이 풀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커피는 내가 낼게. 그쵸? Coffee is on me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식당에서 되게 주인이 이런 표현들 많이 쓸 수 있어요. 커피 서비스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쵸? 우리 한국말로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무료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또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free라는 거를 쓰지 않고요. 이 표현 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on the house라는 표현이요.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제 되게 가게 주인이 서비스로 이제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on the house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서비스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coffee is on the house 라는 표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요거 집에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료라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Coffee is on the house. 한 번만 더. 시작. Coffee is on the house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house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thank you 라고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음식이나 혹은 음료나 혹은 술 같은 것들을 내가 낼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쵸? 음식 is on m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me 자리에 다양한 대상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내가 낼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it is on me 이 표현 하나 오늘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is just right here. 자, 바로 10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은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서 재미와 동시에 자신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The first step is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뒤에 뭐뭐 하든 결국에는 앞에 조건이 있으면 어떤 경우이건 간에 라는 뜻으로요. 어디에서 뭐뭐 하든 이란 뜻으로 다 알고 계시죠? where 다음에 ever만 붙이시면 돼요. wherever 아시겠죠? wherever you 동작한다는 뜻이겠죠? 이것만 달랑 외우시면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we gonna check out.

out more examples,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거 가지고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서 내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면, 어디를 여행하건, 내가 가능한 한 언제건, 사실은 이게 어디이지만 가능한 한을 붙이면 어느 곳이건 간에 혹은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의미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 뜻은 장소가 있고요. 그 장소가 여기건 저기건 어디든 간에 내가 어디에 있던, 그러면 wherever, 다음에 뒤에 you 다음에 있다. 그러면 I am here. I am here. You are there. 그러면 wherever you are, you are, you are 이거잖아요. Wherever you are. 물론 노래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Wherever you are, 어디 있던 됐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한다면 wherever you need me. 그렇죠? Wherever you need me. 어디를 여행하든 말이야. Wherever you travel. Wherever you travel. 간단하죠? 가능한 한, 내가 가능한 언제든 이게 어디지만 이 단어가 붙으면 네가 어디에 가든 간에 wherever possible 이렇게 많이 써요. Wherever possible. 물론 whenever possible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wherever possible의 뜻이 이게 어디 가능한 한 어디든 이런 뜻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 하면 어디 있든 간에 플러스 언제든 간에 뜻으로 예, wherever possible 이렇게 식으로 쓴다는 것도 한번 살짝 연습해 주세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비슷한 의미니까. 됐죠? 자, 정답만을 찾으려고 똑같은 정답 하나만을 자꾸만 외우려고 하시면 그걸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날 땐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이건 처리하는 말도 맞고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Then you have the flexibility, right? 바로 융통성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건 간에 연습하셔야 돼요. Wherever you are, you need to practice, right? 자, 이미 해드렸습니다. Your turn! 어디에 있건 간에. Wherever you are. 됐고요. 언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를 필요하든 간에 내가 거기 갈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Your turn. 맞습니다. Wherever you need me. 됐죠? 어디를 여행하건. Okay, your turn. Wherever you travel. 됐죠? T-R-A-V-L은 travel처럼 안 들리고요. travel처럼 들리고요. trip이란 단어가 주로 여행이란 뜻으로 명사로 많이 쓰인다면 얘는 travel은 그렇죠. 네, 바로 동작으로 여행을 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얘도 travel하면 여행이란 뜻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습관인 거죠. 맨 마지막에 내가 가능한 언제든, 언제든만 보고 어? 이거 whenever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쓰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wherever possible, 어디든 가능한 곳은 그 느낌은 어디든 가능한 곳 혹은 언제든 가능한 곳 다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조건을 달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step 2.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랑 함께 해달라고, 우리랑 함께 있어줘. 그러니까 부르면 나타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wherever you are, 무엇을 하든, 이것도 ever 붙이면 되죠. Whatever you do, 예전에 한번 whatever 했었습니다. Whatever you do, 커마, 커마, 우리랑 함께 있어줘. 그럼 뭐예요? 그렇죠? Be with us 해도 돼요. 그런데 머무르다는 뜻의 stay. I want you to stay with us. 그래서 바로 stay with us 됐죠?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stay with us. 어디에서 날 필요로 하면 내가 너한테 갈게. 거기에 바로 있을 거야. 그래서 wherever you need me, I'll be there. I'll be there for you. I'll be there for you. 노래 있잖아요. 렘브란트라는 그룹의 노래. 그렇죠? 자, 그래서 wherever you need me, I'll be right there for you. 이렇게 쓰셔도 right을 써도 되고요. 맨 마지막. 어디를 여행하든 확실히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그런 장소는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Wherever you travel. 쉽죠? 그 다음에 반드시 확실히 뭐해? Make sure.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To stay safe.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가서 행복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3를

쫓으시냐고 위험한 데 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wherever you travel, make sure to stay safe. 자, 그렇다면 부담되시면 버리시고요. 문장, 핵심 문장 하나 갖고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했습니다. 반응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을게. 항상 옆에 있을 거야. 자, wherever you are, whatever you do, stay with us.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케이, 알았어요. 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I will always be right beside you. 그래서 right beside you 하셔도 되고 right beside you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실 것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소고기가 있으면 소고기를 먹는 방법이 불고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갈비도 있고 바삭불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긴장되고 깝깝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변형해 볼게 라고 생각하시면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gain just right here, ebse.co.kr. 다음 시간에 뵐게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welcome back to 베이식분 영어. 지나킴의 go-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best friend, 지나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티리카카 호수에 대략 몇 개의 섬들이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Yeah, well done.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herishing this time. Cherishing. 이게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예요. 뭘요?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0: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1: 2.
0: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2: 네, 귀에 쏙쏙 캐치 되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나는 네 티티카카 호수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품고 있는 아마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lding을 뭔가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즉 품고 있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봤어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우리 이런 소리를 캐치하면서 의미 파악을 하셨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 보면서 아시죠? 틀린 부분, 놓친 부분 보면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take a listen.
3: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2: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cherishing this time. 체리가 아니라 여러분, 쉬, 쉬, 쉬. 요 발음이요. 쉬운 것 같지만 잘못 발음하면 체리처럼 체, 우리나라 말 어에처럼 체 이렇게 들리거든요. 쉬, 쉬, 쉬, 쉬, 쉬. 싱 뒤에도 쉬 이렇게 하셔야 되죠. So cherishing, cherishing this time 다 강세가 있는 내용어들입니다. 또박또박 발음하시면서 앞에 cherishing 네 싱이 아니라 싱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주의하면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Google listening 1 cherishing this time. Okay, Google listening 2 cherishing this time. Sing이 아니라 sing, got it? Google listening 3, cherishing this time.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장에서도 try it.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One more time.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Inca Civilization. 여러분, 여기 Inca, 이 모음 앞에서 정관사 the, the로 발음하시면 되고요. 정관사 the는 기능어죠.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The Inca. 그리고 civil-i가 아니라 이때 발음은 강세 앞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요. 뒤에 나온 i 부분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 자체가 약화되어져서 어처럼 발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civil,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Civilization, civiler, civiler. 아셨죠? Google listening 1, the Inca civilization. 제 발음하실 때 여기 울려야 됩니다. Z-zation. Google listening 2, the Inca civilization.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Inca civilization. 그렇죠. C 앞부분의 강세 확실하게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One more time.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4: Go-Go Listening.

0: 1.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1: 2.
0: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2: There's a big difference to pronounce civilization이 아니라 영국식 발음은 civilization 이렇게 발음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Cherishing this time, 이 시간을 간직하면서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호수 티티카카 호수로 더 깊게 들어가고 있어요.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아만타니 섬이 있는데요. 빈칸 이어졌죠? 여기 빈칸에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이라고 해서 잉카 문명을 모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 아만타니 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lright, move along. There are blank 40 islands on Lake Titicaca. 자, 있습니다. 네, 4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어디에? 티리카카 호수의 말이에요. 그런데 빈칸. About, 대략, 뭐 대충, around와 같은 의미죠. Blank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blank one.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of them all. 이게 기능어, 기능어, 내용어입니다. All 이 부분에 강조하셔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는데 그 섬들 중에 아만타니 섬이요. is a quiet, 조용하고, small, 작고, and blank one이라고 하는데 어떤 섬이래요? 마지막 단어 isolated. 이게 바로 외딴, 고립된이란 뜻으로 발음하실 때 isolated로 들리지 않고 isolated, isolated, one 이렇게 들린다는 거 알아두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final time.
3: Cherishing this time, I'm heading deeper into the Lake Titicaca. There is the Amantani Island holding the Inca civilization. There are about 40 islands on Lake Titicaca. Of them all, Amantani Island is a quiet, small, and isolated one.
2: 많이 하셨어요. www.ebce.co.kr로 오셔서 반복 학습 아시죠?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Wall versus barrier. Wall versus barrier. Wall, 그리고 barrier입니다.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word first. Wall, okay? 발음은요, 이거는 공할 때 ball 하고 똑같아요. 볼 아닙니다. B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게요. Wall. Wall, okay? 그리고 L 발음은 혀가 윗천장으로 닿아야 되죠? Wall, okay, very good. Okay, what is the difference? Wall 같은 경우는 집이나 방의 공간을 나누는 벽을 주로 wall라고 하죠. So, the thing that divides rooms in a home or a building or any sort of office, that is called a wall. 그리고 장벽과 같은 그런 구조물들도 다 wall이라고 합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The walls have ears. Wall, 담 혹은 벽. Wall,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sentence.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그 사진을 그 벽에 걸어줄래? 네, 그래서 방이나 집이나 뭐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공간의 벽은 다 wall라고 표현하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네, my mom painted. 우리 엄마는 뭐를 칠하셨어? 뭐를 칠한 거예요? 벽을 핑크색으로 칠한 거예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Okay,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y mom painted the wall pink.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 이런 말 있거든요.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What does this mean? 네, 직역을 하면 그 벽에도 귀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자. The walls have ears. 이런 말도 있습니다. Okay, let's read this out loud. The walls have ears. The walls have ears. 다음은 barrier로 넘어갈게요. 네, barrier 발음은요, 여기서는 R 발음이 많이 나오죠? 네, R 발음 제대로 연습할 수 있겠네요. 네, 첫 번째 음절은 barrier. barrier. 끝까지 R 발음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부분에 R가 있으면 항상 힘을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barrier가 아니고요. barrier, barrier. 혀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barrier, barrier. Very good. Okay. barrier 같은 경우는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주로 barrier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장벽도 barrier라고 해요. So, we can use the word barrier when we're talking about dividing rooms, but it is a little bit awkward. It's more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in the w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Barrier, 장벽, 장애물. Barrier, barri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그 경찰은 그 건물 주변에 장벽을 쳤어.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장벽을 치니까 wall보다 barrier가 적합하겠죠.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so that no one could go in.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그 새로운 제트기는 음속 장벽을 깼어. 네, 음속 장벽은 sound barrier라고 합니다. The new jet broke the sound barri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language barrier. Okay? 영어가 안 되고 저쪽은 영어밖에 못하고 우리에게는 언어의 장벽이 있어. 네, 언어의 장벽도 language barrier라고 합니다. Okay,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We have a language barrier. We have a language barrier. 네,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어는 wall. 이거는 담이나 벽을 의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특히나 집이나 사무실이나 건물 안에서 뭔가 방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벽을 wall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barrier 같은 경우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주로 barrier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들 배웠죠? sound barrier, 그리고 language barrier. 이것들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Can you put up the picture on the wall?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The police put a barrier around the building.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 몸 건강에 관련된 연관 주제를 하나 만나볼까 합니다. 바로 건강검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저희가 해마다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기본적으로 받는 목적이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이제 이상 신호들을 미리 좀 발견해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해서 뭔가 조치를 미리 함으로써 큰 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습니다. 자, 그 목적부터 시작해서 기본 검사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나 내시경, 엑스레이와 같은 그런 장비를 이용한 검사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상소견 같은 것이 나오면 정밀검사를 또 받게 되지 않습니까? CT나 MRI 같은 얘기도 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치과검사는 따로 떼서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너럴하게 건강검진 관련된 단어들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건강검진을 우리가 미리 받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단어들로 좀 풀어보고 영작을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건강검진, 아까 제목에 힐끗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검진이란 말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검사가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테스트란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테스트라고 안 하고요. 그죠? 개별 검사가 테스트죠? 검진은 체크업이라고 합니다. 쉽죠? 자, 두 개의 단어가 붙었으니까 힘은 앞에다 주고요. 체크업, 체크업. 그 앞에다가 medical 붙이면 건강검진 가장 무난하게 만들어집니다.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일단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medical checkup.
0: 오케이? medical checkup,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다음에 단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검진을 왜 받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우리 몸에 뭔가 위험 징후들, 뭐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그죠?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온다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요 두 가지만 잘 처리되면 문장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warning sign, 별거 없습니다. warning이 뭐예요? 경고하는이죠? warning sign 하면 경고 신호인데, 즉 우리 몸의 위험 징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warning sign. 자, 발음 잘 들어보세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이런 것들을 detect, 감지해내는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영작할 때 그 동사 넣어볼게요. 자, 조기에라는 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유가, 이게 병이 일단 생기거나 좀 악화되거나 진행이 돼버리면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인데, 그 조기에 해당하는 단어, 일찍에 해당하는 단어 early에다가요, 친구가 하나 붙어요. early on, early on. 그냥 early는 약간 일찍의 어감밖에 없고요. on이 붙어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early on. 자, 노란색이 어디 칠해져 있어요? 여기 칠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칠해져 있죠. 그러니까 힘을 걷어줘야 돼요. early on이 아니라 early on. early on. 이렇게요. 조기에 들어보세요.
1: early on. early on.
0: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단어들을 갖고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위험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뭘 통해서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죠? I get medical checkups every year. 그러면서 뭐, people take medical checkups every year. 이렇게 설명하다가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자, 발견이란 이 단어를 뭐, discover란 단어가 순간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감지하다란 뜻의 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detect. detect. 여러분, 탐정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tective라고 하거든요. 혹은 이제 경찰서의 형사를 detective라고 하는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말을 밝혀내는 사람을 detectiv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detect, 감지하다. 그쵸? 그래서 병의 징후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detect라는 단어입니다.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간단하면서도 너무 좋은 문장이네요. 조기에 몸의 이상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혹은 감지해낼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 들어보세요.
1: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0: Medical checkups are very important because you can detect warning signs early on. 이렇게 그냥 본인이 이 문장을 입에 붙여주면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냥 프로그램 붙여볼게요.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그죠? 프로그램 자체는 뭐 여러 가지 패키지도 있고, 뭐 특정 프로그램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edical checkup program. 들어보세요.
1: Medical checkup program. Medical checkup program.
0: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받는다.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이제 주기는 다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다를 겁니다. 정기적으로 해당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딱 하나에 집중합니다. 몇 번 저희 10분 영어에서도 했었던 표현이에요.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발음 좀 어렵죠? Regular. Regular. 해보세요. 듣고 따라해보세요. Regular. Regular.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일상에서 정기적으로라는 의미를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써보셨으면 하는 단어인데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그럼 한 번씩을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어로 뒤로 가는데 영어로 할 땐 이게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once every 2 years. 요거 every가 들어가면 반복의 의미고요. 구간 반복. Every 2 years. 요게 구간이 돼요.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됐습니까? 어순 잘 보세요.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1: Once every 2 years. Once every 2 years.
0: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on a regular basis를 넣어볼게요.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자, US가 들어가는 의미는 일반화시킬 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일반화시킬 때는 복수형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다. 정기적으로. On a regular basis. 쉬워요. 자, 다시 한번.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강세 살짝 주시면서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Many people get medical checkups on a regular basis.
0: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공공병원이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가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사설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사설병원을 영어로 큰 병원을 주로 hospital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에다가 privately run. 자, 이거 좀 붙여볼게요. 사설이 뭐냐면 privately run, 즉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때 privately run이라고 합니다. Privately run hospital. 들어보세요.
1: Privately run hospital. Privately run hospital.
0: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서 돈 내고 받는 건강검진 있을 수 있고. 자, 패키지는 그냥 check-up package, medical 생략을 해봤어요. 자,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다양한 패키지 상품들이 있잖아요. 자, 건강검진 프로그램들도. 들어보세요.
1: check-up package, check-up package.
0: 자, 마지막으로 다양하다, 폭이 넓다. 요 말은 꼭 건강검진에만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유용해서 여러분께 오늘 추천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이 vary라는 동사입니다. vary, 뭐예요? 다양하다라는 뜻이고 widely. wide는 폭이 넓다라는 얘기죠. 여기 보세요. 폭이 넓다. very widely. 폭이 상당히 다양하다. 즉 다양한 종류의 건강검진 패키지가 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보면 건강검진 패키지들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자, 그러면 주어를 건강검진으로 잡아주고 very widely.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ve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일반화시켜서 연습치고, vary widely. 다시 한번, man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이렇게. 자, 들어볼게요.
1: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Medical checkup packages va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건강검진의 기본적인 단어들과 목적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죠. 자, 위험징후란 단어 아까 나왔었어요. 경고란 단어 들어갔었죠. Warning sign. Warning sign. 들어볼게요.
1: Warning sign. Warning sign.
0: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On a regular basis. 들어볼게요.
1: On a regular basis. On a regular basis.
0: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여러 가지 패키지가 다양하다의 의미로 very widely.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들어볼게요.
1: Very widely. Very widely.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강검진 첫 번째 주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들이 정리되면서 끝났고요. 여러분이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 원하시는 경우는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맥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건강 조심하세요, 혹은 몸 조심하세요, 혹은 뭐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 패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뭘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be careful 하고 나서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무엇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이 돼서요. 그것에 조심할 것을 넣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좀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핵심 문장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럴 때 be careful of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 be careful of 무엇, 조심할 것, 어떻게 또 패턴 문장이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조심해 라고 할 때 그쵸? 일단 명령문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be 형용사로 얘기를 해요. be quie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조심해 혹은 조용히 해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이라는 명령문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이거 넣어주세요. 바로 전치사 of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무엇 해서 그 무엇 자리에 조심할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be careful of 무엇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조심할 것 자리에 다양한 무엇을 넣어가지고 어떤 것을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주의해라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럼 건강, 바로 health를 넣으세요. Be careful of your health.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건강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한번 만 더. 시작. Be careful of your health. 건강 조심해. 라고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야, 어디 나가서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차는? 그쵸? 차들이기 때문에요. Be careful of car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차들 조심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Be careful of cars.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cars.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cars. 그래서 차 조심하세요 라고 be careful of cars로 또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사람들을요, stranger 혹은 strange peop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strangers 혹은 여기처럼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한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혹은 strangers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ranger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낯선 사람들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단은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step이나 stair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이 이제 계단들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단 조심하세요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be careful of steps. 한 번만 더. 시작. be careful of steps 라고 해서 계단 조심하십시오 라는 문장 be careful of the steps로 연습도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조심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be careful, be careful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be careful of 무엇을 가지고 뭐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your health.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cars.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strange people. Be careful of the steps. Be careful of the step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문장을 길게 살을 한번 붙여보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계단 조심하세요라는 표현으로 be careful of the steps라고 배워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앞에 place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place는 그쵸? 여러분 제발이라는 의미보다는 그쵸? 제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에 붙이면 공손한 의미로 여러분이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좀 어떤 것을 좀 조심 좀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우리 같이 뭐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let's를 쓰죠. 그래서 우리 계단 좀 조심 좀 해요 올라갈 때 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t's be careful of the steps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조심하도록 해요 라고 여러분이 제안을 할 때는요 let's be careful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한 번만 더. 시작. Let's be careful of the steps. 혹은 여러분이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할 때는 그쵸? Be careful of the steps, please. 혹은 please be careful of the steps.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차 조심하세요 라는 거를 be careful of cars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렴. 항상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don't forge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to be caref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는 문장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 조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영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forget to be careful of cars. 라고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는 걸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forget to be careful 가지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Be careful, watch out 이런 식으로 조심하세요 라고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것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Be careful of 무엇으로 그 조심할 것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동안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딱 한 문장 안으로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요.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습관으로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the first step we're going to take is wha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필요하다면 하면서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회의를 그렇게 잡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요. 만일 어떤 상황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꽤 유용하거든요.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f necessary. 물론 이거는요. If it is necessary.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그러면 뭐 중간에 it is는 없어도 문맥이 뜻이 바로 다 통하니까 이렇게 줄여서 많이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문을 만들어 볼지. Ready? Okay.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엔 시간을 정해. 아니면 뭐 치즈를 더 넣어도 되고 요리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그럼 구하라고. 맨 마지막에 남은 음식 그거 냉동시키면 되잖아. 필요하다면. 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되게 간단하죠? 왜냐하면 뒤에 앞에 나왔던 필요하다면을 앞에 딱 쓰고 되고 나머지 거는 뒤에 나오는 것만 연결하시면 되니까. 자,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그러면 시간을 정하단 뭐죠? 시간은 the time,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set the time, 앞에 if necessary. If necessary, set the time. 그 다음에 뒤에 for the meeting, I mean for the staff meeting, I mean for the premiere, 영화 시사회 시간을 정하라고 필요하다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응용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해 요리를 할 때, 그렇죠? 뭐 파스타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치즈가 들어간 요리, 라자냐도 있고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추가하다 뭐예요? 추가하다 add, add예요. 그래서 if necessary add cheese. 더 많은 치즈라고 쓰고 싶으시면 add more cheese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라고. 자, 구하다라고 할 때 물론 get이란 단어를 써도 되지만요. 고용하다는 단어가 뭐 있어요? hire. 그래서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hire more people. 자,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냉동시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밥을 미리 해놨을 때 조금씩, 그렇죠? 나눠가지고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면은 먹기 편하듯이요. 그죠? 자, 그래서 if necessary 뒤에 얼리다는 단어가 뭔가요? freeze. 이거죠. 그죠? 그래서 freeze the leftovers. 그래서 바로 뒤에 leftover. 뒤에 남겨진 것. 보통 s가 붙으면 남은 음식을 leftovers라고 이런 형태로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머릿속에 남은 음식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가볼까요? 필요하다면 시간을 정해.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set the time. 자, 필요하다면 치즈를 추가하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More 빼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필요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봐. 자,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hire more people. 됐죠? 필요하다면 남은 음식을 얼리라고 냉동시켜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자, your turn. 맞습니다. If necessary, freeze the leftovers.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Freeze the leftovers. 어렵지 않죠? 자, 이걸 갖고 다시 한번 살짝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2. 필요하다면 다른 회의를 바로 잡아. 영어로 뭐라 할까요? 아까 나왔던 if necessary. 그죠? If necessary. 됐고요. 다른 회의를 잡아. 잡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개최하다는 뜻의 단어 hold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set up입니다. set up. S-E-T-T고 U-P. 그렇죠? set up another meeting. set up another meeting. 또 다른 회의를 그냥 바로 잡아. 바로가 영어로 뭐죠? as soon as possible. 물론 right away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기니까 ASAP 이렇게 얘기합니다. ASAP. 아시겠죠?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잘못 보고 아싸 이거 아싸 아니고요. 예, ASAP처럼 발언하시면 되겠어요. ASAP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그렇게 읽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필요하면 내 라자냐에 치즈를 더 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라자냐라고 한 거 보니까 상대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He's making some kind of lasagna, right? His own, with his own recipe. 자, 그래서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그렇죠? 예, add more cheese. 더 추가하는 거죠. 어디 어디에다가? 그러면 to가 나와야 됩니다. To your lasagna. Lasagna. L-A-S-A-G-N-A에서 발음은요. Lasagna처럼 발음돼요. Italian, 그렇죠? Italian 음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탈리안 음식은 층층이 만들어집니다. 치즈, 채소,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뭐 다른 또 고기, 다시 치즈, 파스타 이렇게 막 넣어가지만 그게 라자냐예요. If necessary, add more cheese to your lasagna.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시간제 근무자들을 더 고용해요. If necessary, hire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단어를 한 번 더 가르쳐드리려고 써봤습니다. Recruit 한 단어 써보세요. Recruit more part-timers. 그렇죠? 그래서 part-timers가 시간제 근무자들, 알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Full-timers 하면은 바로 정규 근무자들 이야기하고요. 정규직 근무자들. 좋습니다. 오늘 나왔던 표현들 중에서 다 부담되시면 이거 두 번만 반복해보세요. 문장은 딱 하나입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필요하다면 또 다른 회의를 바로 그냥 잡아버려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B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알았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 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테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If necessary, set up another meeting ASAP. 그렇죠?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아니면 ASAP.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실 수 있고요. 했더니 알았어, yep 하면서 그죠? If 그렇죠? Need it 해서 if it is neede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If needed 필요하다면 if necessary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e.co.kr. 친구들하고 나눠서도 보시고요. 가족들과도 한번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K-POP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 K-POP을 이끌고 있는 보이그룹도 많고 걸그룹도 꽤 많아요. 그 중에 뭐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랙핑크인데요. 이게 되게 우연히 제가 지금 또 핑크 옷을 입고 있죠. 아, 근데 이 블랙핑크의 최신 노래 중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문장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ove Sick Girls라는 가사에 보면 와, 이 문장 참 의미 있네. 아, 의미가 깊구나. 한번 내가 Grammar Inside에서 다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e were born to be alone. 한번 더. We were born to be alone. 자, 이 가사 과연 어떤 뜻이기에 제가 처음 이 가사를 듣고는 야, 요거 재밌네,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were born to be alone. 사실 오늘의 문장 자체가 모두 하나의 문법 요소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e born to 부정사는 해석을 해보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배운 것이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실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공부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쓰임이 그대로 여기에 접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겁니까? 투부정사적인 용법으로 그냥 봐주셔도 된다는 거죠. To be a leader.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의역하자면 그녀는 타고난 리더다. 리더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 좋은 리더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의역되는지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뜬금없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장. She was born to be a leader. 그녀는 타고난 리더이다. 왜 이렇게 해석됐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번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한번더 시작. I was born to do this job. I was born.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왜 태어난 거예요?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할 운명이다. 아,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맥락에 따라서는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 적성에 잘 맞아요. 나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던 것 같아요. 정도의 의미로도 의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아,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가 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born to be alone.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To be alone. Alone은 혼자인이란 뜻이니까 우리는 혼자이기 위해 태어났어요라는 뜻이 되죠. 이게 의역이 되면요. 우리는 혼자일 운명이에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냥 혼자 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먼저, 걸그룹의 노래에 가사로 쓰이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의미의 문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이 노래를 이제 Lovesick Girls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제목 자체가 Lovesick, 사랑에 빠진 이란 뜻이거든요.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감성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인데,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와,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병이에요. 노래 들으면서도, 와, 이 문장 재밌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직업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I was born to do this job.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라고 살짝 또 활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문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이에요. 모두들, 그가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다고 말해요. 이것도 오늘의 표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모두들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Everybody says. 모두가 말해요. Everybody says.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태어났다고. 자, 자질을 타고났다고. 요 우리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표현을 활용해 볼게요. 그가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He was born. 근데 뭐 하려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be born, 투부정사. He was born to be a singer 또는 to become a singer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먼저 문장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Everybody says he was born to be a singer. 한번더 시작. Everybody says he was born to be a singer. 직역을 하면 모두들 말해요. 그가 가수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가 되겠지만 의역해서 아, 걔는 처음부터 가수가 될 자질을 타고났었어. 이런 식으로도 우리나라 말로 의역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우리말을 보고 이렇게 영어 문장을 바꿀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뭐뭐 해야 해요라고 하니까 뭔가 have to. Must 이런 거 써야만 될것 같잖아요.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We were born. 우리는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린 태어난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To make the world. To make the world. 자, 이 세상을 근데 어떻게 만들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A better place.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결국 그 뜻을 의역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그게 우리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요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 두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한번 더. We were born to make the world
a bad

better place.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Be born,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어떤 그런 활용과 함께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해보시되 아까 이제 우리가 예문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I was born to do this job.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이게 내 적성에 맞아요. 이 일을 하는 게 내 운명인가 봐요. 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일을 찾으셨나요?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인가? 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 남겨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은 이거 꼭 하고 계세요. 스트레칭.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었어요. Stack it right on top.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nk about.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상상해보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쌓다라는 거예요. Stack. 이것만 얘기하면은 더미를 얘기해요. 뭔가 이렇게 물건이 쌓여 있는 더미인데 stack it, to stack 이러면은 이렇게 쌓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right on top, 바로 위라는 뜻이죠. 바로 위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think about stacking your spine right on top of your tailbone, 꼬리뼈 바로 위에 척추를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Then stacking your head right on top of your spin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척추 바로 위에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기울지 말고 바로 위에 쌓아 올리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문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문.
1: What did you do last night?
2: I went to the circus.
1: And you didn't take me?
2: What did you see?
1: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1: What did you do last night?
0: 너 어젯밤 뭐 했어? Last night. 어젯밤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제 뭐 했어? 이랬더니
1: I went to the circus. 이랬어요.
0: 나 서커스 보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ent to the circus. 그러니까
1: And you didn't take me?
0: 나 안 데려가고?
1: And you didn't take me?
0: 가져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안 데려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What did you see?
0: 뭐 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saw people being stacked right on top of each other.
0: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았대요. 뭘 봤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위에 쌓여지는 모습을 보았대요. 오, 신기했겠네요.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대화 볼게요.
2: What's all these stacks?
3: Those are my favorite books.
2: Favorite?
3: There are hundreds.
2: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0: 네, 두 번째 대화문도 살펴봤습니다. What's all these stack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더미들은 도대체 뭐예요? Stack, 이거만 쓰면은 이제 명사로 더미라는 뜻이었죠. So what's all these stacks? 물어보니까
1: Those are my favorite books.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좋아하는 favorite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인데요. 이러니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요?
1: Well, there are hundreds. There are hundreds.
0: 몇백 개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장 좋아하는 책이 됩니까? There are hundreds. 이러니까
1: I kept stacking one book on top of another.
0: 여기 오늘 편 나왔어요. 한 차례씩, 한 책씩 다 이렇게 쌓다 보니까 저게 됐어요 보다.
1: And it became what is now that.
0: What is now that. 그 한편으로 지금의 저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쌓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stack it right on top.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 마무리하러 갈까요?
4: Yes, we did it. We did the forward fold. On a seated position, Dundasana, right? Great job. Do it when you feel tired, okay? Next class, we will be doing the seated spinal twist.
0: 오늘 우리 앉아서 하는 전굴 해봤어요. 다리가 좀 많이 뻐근하고 피곤하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앉아서 하는 척추 트위스트 할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심플할 거니까요. 꼭 다시 와주시고요. 영어 표현 stack it right on top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stack, 쌓다란 뜻이죠. right on top, 바로 위에 그러니까 자주 써주시고요. 내일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4: I will see you so soon. Have the best day ever.
0: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하나 가져왔죠, 우리가.
1: That's righ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popularity.
0: Popularity. Yes. 인기입니다. 인기. 인기. 인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주에 다섯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1: Alright.
0: 자, 첫 번째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I experienced popularity in a bad way.
0: 저는 인기를 in a bad way, 안 좋은 쪽으로 경험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Okay.
0: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
1: 마가리타 씨입니다.
0: 네, 마가리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먼저 요약 문장 만나볼까요?
1: 마가리타 씨,
0: 나와주세요.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0: 네, 인기를 경험을 뭐 짧은 시간 했다고 하는데요. 별로 즐겁진 않았다고 합니다.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1: So, Margarita said,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0: 네, 마지막 I didn't like it 하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좋지 않았다도 되지만 즐겁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I didn't enjoy it.
1: I didn't enjoy it. It wasn't for me.
0: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인터넷에서 이제 인기 있었던 song cover, cover송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원래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고 내가 불러서 그것을 공연하는 것을 커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컨테스트 대회에서 winning, 우승을 한 후에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인기를 약간 맛봤어요. 그런데 즐겁지 않았다고 하네요.
1: Oh, you use that in Korean too. Like, 맛봤어.
0: 맛봤다.
1: Oh, 네. I know.
0: 약간 경험했다.
1: I learned too.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After winning a popular song cover contest online, I had a little taste of popularity, and I didn't like it.
1: All right,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When the results were announced.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게 바뀌었어요. 결과를 이야기할 때부터 결과, 우리말로는 결과들이라고는 잘 안 하고 결과라고 그냥 단수형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yeah. 영어에서는 이렇게 results, 결과들처럼 많이 이야기합니다.
1: Usually
0: results.
1: Results. Yeah. 네,
0: 그리고
1: What were the results? I won! And that was the day when popularity reared its ugly head at me.
0: 여기에서 좀 굳어진 관용 표현이 하나 쓰이고 yes. 있는데요. 고개를 쳐들다.
1: Rear one's ugly head. To 네. rear its ugly head.
0: 네. 사실 ugly를 안 쓰기도 해요. 안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ugly가 들어가죠. 그래서
1: yeah.
0: rear one's head. Rear one's ugly head. 그냥 rear one's head 자체가 고개를 쳐드는 건데 ugly.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을 그제서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 Yeah. So, you know, maybe something was hidden, but you started to see the bad side of it now. That's when my jealousy reared its ugly head. I couldn't handle it.
0: 네.
1: And I left a bad comment on Margarita's video.
0: You did?
1: No, I didn't.
0: You were one of them?
1: I was not.
0: 그래서 제 결과가 I won. 제가 우승을 한 거예요. And that was the day. 그날 바로 어떤 날이었냐면 when popularity, 인기라는 것이 reared its ugly head. 자신의 ugly head, 못생긴 얼굴이라는, 못생긴 머리라는 거는 여기서는 안 좋은 모습인데
1: yes.
0: 안 좋은 모습을 고개를 치켜들여서 보여준 거죠. 즉, 인기라는 것의 안 좋은 면을 그날 저는 yes. 볼 수 있었습니다.
1: Basically, she started to see the bad side of it.
0: Mm-hmm.
1: Let's yeah. look at the next part.
2: Even though I was getting the same amount of views, maybe even more, and the same amount of comments, they were all negative now. And some of them were even threatening.
1: Even though I was getting the same amount of views.
0: Even though, 비록 뭐뭐 했지만, I was getting the same amount of views. Mm-hmm. 같은 양의 조회수를 얻고 있었어요. 있었지만, uh-huh. 그런데.
1: She says, maybe even more. And the same amount of comments, they were all negative now.
0: 네, 그러니까 우승을 했다고 사람들이 더 이상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조회수도 계속 비슷했고 maybe even more,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평소보다. Mm-hmm. And the same amount of comments. 코멘트도 양이 똑같았습니다.
1: Mm-hmm.
0: 그런데 they were all negative,
1: negative now.
0: now. 이제 모두 다 부정적이었대요.
1: Mm-hmm. And even going beyond negative, she says, and some of them were even threatening. Threatening.
0: 네. 위협적인
1: threatening
0: 위협적인 또는 협박하는이라는 뜻도
1: yeah.
0: 가지고 있는데 threat 자체가 위협을 가리키고 threaten en 하면은 위협하다, 협박하다.
1: Mm-hmm.
0: 그래서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할 때 보통 드라마 대사 같은 거에 are you threatening me?
1: Are you threatening me right now?
0: 네,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하죠.
1: Huh?
0: 그래서 some of them them이라는 거는 the
1: comments.
0: comments. 네. 그 코멘트의 일부는 위협적이기까지도 했습니다.
1: Because they're jealous, girl.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People were accusing me of rigging the results and many other inappropriate things, which was very difficult for the naive, young 18-year-old me to handle. Thankfully, I had the support of my family and friends to pull me through it.
1: People were accusing me of rigging the results and many other inappropriate things.
0: People were accusing me of
1: rigging the results, to rig.
0: 네, 조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rig mm-hmm. 하면은. 그래서 this is rigged라든지
1: yeah.
0: this game was rigged라든지
1: rigged.
0: 이 경기는 조작된 거였어 라고 말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accuse someone of doing something 하면 너 그렇게 했지라고 혐의를 제기하는 거
1: mm-hmm.
0: 비난하면서 너 이렇게 했잖아라고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실제로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 of course. How
0: 사람
1: can he?
0: 네. Right? How can she?
1: Yeah.
0: Right?
1: She's not
0: 사람,
1: over there.
0: 사람들은 제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면서 또 어떤 말도 했냐면 many other inappropriate things.
1: It's inappropriate things.
0: 네.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한 거예요.
1: Yeah. Things that, you know, she didn't want to say. Mm-hmm. Bad things, mm-hmm. right? So next she says Which was very difficult for the naive young 18-year-old me to handle.
0: 이 모든 상황이 very difficult,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1: Mm-hmm.
0: For the naive, 순진하고 young, 어린 18살의 저에게는 to handle, mm-hmm. 감당하기가 힘든 일이었어요.
1: Mm-hmm.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summer of 이걸 이용해서 만들면 자, 첫 번째 그 가게는 2015년 여름에 문을 열었습니다. The store opened in the summer of 2015 또는 2015. 발음 연습해 보죠.
1: The store opened in the summer of 2015. One more time. The store opened in the summer of 2015.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1999년의 여름은 신나는 시기였습니다. The summer of 1999 was an exciting tim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 summer of 1999 was an exciting time. One last time. The summer of 1999 was an exciting tim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 go about one's 뒤에 여러 가지 명사를 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숙제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she didn't worry about it and went about her homework.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1: She didn't worry about it and went about her homework. One more time. She didn't worry about it and went about her homework.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그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습니다. It didn't bother me and I just went about my business. Business가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할 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0: 네, 오늘은 인기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Being popular can be a good and bad thing. Good because you're up there, and bad because some people will attack you. I experienced that already.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It was in a bad way in other people's eyes, though.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The end says,
0: Being popular, 인기 있는 것은 can be a good and bad thing. Mm-hmm. 좋으면서도 나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Mm-hmm. Good, 좋은 이유는 because you're up there,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Mm. 인기가 높다는 거고. And bad, because 안 좋은 이유는 some people will attack you. 어떤 mm-hmm. 사람들은 당신을 공격할 거기 때문이죠.
1: Of course.
0: I experienced that already. 저는 mm-hmm. 벌써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1: I'm so sorry, Vian. But anyway, Ben says,
0: I was popular for being the kid who plays little kid games.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임을 하는 아이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n other people's eyes,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it was in a bad way. 그 인기 있었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때 파악, 내용 파악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For sure.
0: 네, 그렇지만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볼 것은 good and bad aspects
1: good and
0: of
1: bad.
0: being popular.
1: That's
0: 그런
1: right.
0: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1: That's right. Okay,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That's right. We will come back.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Welcome to my kitchen. 네, 홀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호호, 우리도 이태리 갈 거예요. 오늘은 We're going back to Italy. 네, 오늘은 토마토 냉 파스타 만들 거예요. We're making cold tomato pasta. Are you ready? 냉

Here are our ingredients. 네, 우리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two kinds of cold tomato pasta. 우리 토마토 냉파스타 두 가지 만들 거예요. 뭐가 달라요? The pasta. 파스타는 달라. This is fusilli. Fusilli는 그 스파이럴 모양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올라가는 거예요. This is penne. Penne도 아주 맛있습니다. 이 두 개 다 토마토 냉파스타 잘 어울려요. We have broccoli, cherry tomatoes, 방울토마토, pasta sauce, black olives, 검은 올리브, parmesan cheese powder, acacia honey, 아카시아 꿀이요, and salt. 우리 소금 조금만 필요해요. First, we're going to cook the pasta. 우리 먼저 파스타 요리할 거예요. 파스타 요리했을 때 두 가지 필요해요. 뜨거운 물, 그리고 소금. 네, 파스타 요리했을 때 항상 소금 넣어야 돼요. Okay, let's put in some salt. 이 소금은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해드려요. 이렇게 소금 조금도. 오, 좋습니다. 이제 물, 소금 준비 다 됐어? 우리 파스타 넣을 거야. When the water is boiling, we can add our pasta. 한번 이렇게 하고, 스터링 하고, 이제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파스타는 조금 쫄깃쫄깃 단맛 좋아하는 사람 10분 정도 요리하세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필요했을 때 11분 아니면 12분 하세요. 오케이, 10분 다 됐어요. 이제 냉물 필요합니다. Now, let's drain the pasta. 후질이 먼저 물이 다 배고 이제는 차가운 물 이제 차갑게 만들 수 있어요.

파스타. We need broccoli. 우리 냉토마토 파스타, 브로콜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짝 요리할 거예요. So we put the broccoli in. Okay. You can see the color of the broccoli changes really quickly. 그 색깔 아주 아주 빨리 변해요. 브로콜리 살짝 데친해요. 영어는 blanch. B-L-A-N-C-H-E. We blanch the broccoli. 여기서 30초 아니면 1분만 요리하는 거예요. 혹시 보라색 브로콜리 봤어요? 우리 외국에 purple sprouting broccoli 인기가 있어요. 되게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Romanesco broccoli. 이 브로콜리 진짜 되게 신기해요. 문제는 한국에서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브로콜리 쓸 거예요. 아, 1분 다 됐습니다. 이제 채소 잘라요. 먼저 브로콜리. Let's cut the broccoli. Cut it into small pieces like this. 작은 모양 이렇게 잘라요. Good. Okay. 이제 망울 토마토 잘라요. Let's cut the cherry tomatoes. Cut in half. 이렇게 잘라요. Like that. 한 번 더 할 거예요. Hold like this. 조심하세요. And cut in half. Like that. 그리고 마지막. Black olives. 네, 마지막은 그 곱은 올리브 할 거예요. Now, let's cut the olives. Just like that. 원하시면 이렇게도 잘라드려요. 이렇게. 반. 올리브 왜 쓰는지 아세요? 맛은 아주 강해. 그래서 한입 올리브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자기 입속에 빵! 맛이 날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손 조심하세요. 네, 됐습니다. Okay, we finished our vegetables. Now it's time to make the cold tomato pasta sauce. 이제 냉토마토 파스타 소스 만들어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Put the pasta sauce in the bowl. Now add the honey. 꿀도 넣어요. And now we mix. 너무 달콤한 파스타 안 먹고 싶을 때 꿀 조금만 넣어도 돼요. 설탕보다 꿀은 몸이 훨씬 더 좋아요. 이제 마지막 스텝이요. It's our final step. 그리고 우리 토마토 냉파스타 끝날 수 있어요. We can finish our cold tomato pasta. First we add the tomatoes, 우리 방울 토마토. 또 we put olives, 우리 올리브도 넣을 거예요. And we put broccoli, 우리 마지막 브로콜리도 넣을 거예요. 이제 파스타 소스 넣을 수 있어요. Let's add the pasta sauce. One spoon, two spoons, one spoon, two spoons. Now it's time to mix. 네, 다시 믹싱 할 거예요. Mix everything together. 아, 그 고소한 파스타 소스 냄새도 나오고 그리고 싱싱한 색깔들이 너무 좋아요. 네, 밑에도 Make sure you mix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top and from side to side. Parmesan cheese powder. Let's sprinkle the cheese. You can sprinkle a little or you can sprinkle a lot. 우리 팬에 위해서도 할 거예요. Sprinkle a little or sprinkle a lot. I like a lot. 하하, 이제 토마토 냉파스타, 콜 토마토 파스타 완성됐습니다.

어, 좋아요. 그 푸질린 모양 때문에 좀 탱글탱글하는 식감이 있어요. 그 스파이럴 때문에요. It's delicious. 이제 펜에 한번 먹어봐야 돼요. 오, 재밌다. 재밌어요. It's a little chewy. 우리 토마토 냉 부질리 하고 토마토 냉 펜에 토마토 냉 파스타 만들었습니다. We made cold tomato pasta. 다음엔 어떤 음식 제가 한번 고민하고 다음에 왔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아, 한 주가 밝았어요.
1: 맞아요.
0: 주말에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1: 주말에 공부를 뭐 살짝 들춰는 봤어요.
0: 아, 들춰봤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은 거 아니죠?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1: 정답이에요.
0: 네. 오케이. 자, 오늘은요. 가정영어 중에 제목이요. 휴지 절약 정신이 너무 강한 엄마. 라고 해서.
1: 제 얘기인가요?
0: 예. 저번에도 한번 너 전화기 어디 두고 왔구나 할 때도 그렇고.
1: 네네네.
0: 진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 저는 휴지 진짜 많이 안 써요.
0: 아껴 쓰세요?
1: 네. 휴지 저는 딱 세 장이요.
0: 아, 세 장.
1: 예. 세 장.
0: 정확하게 개수가 3장이, 정해져 있군요.
1: 네, 세 장이 딱 맞아요.
0: 아, 딱 맞군요. 예. 그래서 오늘 휴지를 거의 다 쓴 상황인데 실제로 뭐 몇 칸 관련해서 나옵니다.
1: 어, 그래요?
0: 네. 오. 자, 미션 일단 우리말로 들을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1: 네.
0: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강력하고요.
1: 맞아요.
0: 자, 미션 2는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한 칸이면 더 강력하신
1: 여기 좀
0: 분인데요.
1: 하드한데요. 예,
0: 그렇죠.
1: 하드코어인데요.
0: 아, 지금 세 칸도 강력하다고 생각했는데
1: 손에 묻을 수 있는데요.
0: 한 칸이
1: 예.
0: 분이 있습니다. 자,
1: 예.
0: 이거 과연 영어로 가능할지.
1: 그러게요. 이게,
0: 일단은 휴지에 한 칸도 영어도 알아야 되고요.
1: 네.
0: 한 번에 몇 개, 이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1: 그러게요. 좀 생소한데.
0: 영어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휴지를 다 써서 그 최후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Running?
2: No, no, no.
1: Toilet?
2: You know toilet paper, the tissue?
1: Tissue?
2: Nearly all gone.
1: Gone.
2: Nearly.
1: Paper, nothing.
2: Nearly, nearly
1: Nearly?
2: nothing.
1: Really?
2: Really.
1: Really nothing.
2: Really, nearly.
1: Nearly?
2: Nearly all gone.
1: Who is nearly?
2: Running out. No toilet
1: No
2: paper.
1: toilet paper? Oh, really?
2: Almost.
1: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2: Huh?
1: 엄마가 toilet paper so expensive, so 아껴 save paper.
2: Save.
1: Yeah, I told you.

0: I told you.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어?
0: 한 번에. Once. Once. Only one paper. One tissue.
1: One square?
0: 그렇지.
1: Oh,
0: One. 에.
1: you.

0: 이걸 영어로 몰랐다고? 할 정도로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생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1: 그 일상의 영어인데 네. 이게 오 이렇게 내가 떠오르지 않다니. 예, 뭐 이랬어요 저도
0: 그렇죠.
1: 사실.
0: 에. 실제로 뭐 화장실에서 휴지가 모자라고 이런 거 다루는 건 우리 EBS 왕초보 영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1: 엄마 휴지 이러면 되지 않아요?
0: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배우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4: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3: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엄마, 우리 휴지 다 써가요.
1: 오.
0: 아,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1: 네네네. Mom, we are running out of... Running out이 뭔가... 뭔가 달리다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오. 그런 느낌인데요.
0: 맞아요.
1: 그죠? 그래서 다 써간다. 이것도 다 돼 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뭐가 휴지가 여기 휴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흠. 보통 이제 화장실 휴지는 롤로 돼 있잖아요. 롤.
0: 네. 네.
1: 그래서 롤 티슈.
0: 롤 티슈. 네.
1: 티슈.
0: 네.
1: 예.
0: 자, 한번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we are running out of roll tissue. 그게 아니라 들어봤을 거예요.
1: 뭐예요? 토일렛 페이퍼.
0: 페이퍼 되겠습니다. 토일렛이 뭐였죠?
1: 화장실이요.
0: 그렇죠. 페이퍼는 종이인 거고요.
1: 네.
0: 자, 그래서 화장실 종이 그게 바로 휴지 토일렛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뭘 흘리든, right?
1: 네.
0: 화장실에서 쓰든,
1: 네.
0: 얼굴에 뭔가 화장을 할 때 뭔가를 하든 다 휴지로도 해결 가능하고
1: 다
0: 많이들 휴지 있어? 휴지 있어? 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완전히 구분을 해요.
1: 오.
0: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휴지.
1: 예?
0: 이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다른 곳에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쓰지만 좀 구분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리고 이 티슈라고 하는 거. 우리는 티슈 뭐 하면 또 티슈 달라 이러잖아요. 이거 원래 뭐에 쓰는 것 같아요? 뭐에 쓰죠 우리?
1: 화장.
0: 맞아요.
1: 화장.
0: 티슈는 네. 보통 이렇게 뽑아서 화장과 관련돼 있는 거 있죠.
1: 오.
0: 그런 식으로 할 때 티슈를 쓰게 됩니다.
1: 예.
0: 냅킨은 뭐예요?
1: 식사.
0: 그렇죠.
1: 그래서
0: 얘는 식사할 때 쓰는 그 냅킨 네모
1: 네.
0: 모양으로 접혀 있는 거. 이 세 개를 구분을 하는데 영어에서 아,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 예.
0: 구분해서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아 휴지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1: 그죠.
0: 근데 영어에서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1: 만약에
0: 누군가,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밥을 먹다가, 뭐, 여기 묻었든 떨어뜨렸든 해가지고, 했을 때 뭔가 냅킨으로 닦거나, 아니면 뭐 티슈로 얼굴을 닦던가, 이런 게 아니라, 토일렛 페이퍼 주세요. 이래버리면, 아, 화장실 가려나 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1: 네.
0: 오케이. 자, 다 써버리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습니다.
1: 네.
0: 바로 run out. 근데 무엇을 다 쓰는지는 뒤에 of something을 이제 쓰면 돼요.
1: 네.
0: 슬기 씨처럼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정말 너무 달려서 out이 됐다. 힘들어서 이렇게 됐다.
1: 맞아요.
0: 결국 내 힘이 없어졌다 생각해도
1: 네.
0: 되고요. run이 실제로 물이 흐른다라고 할 때도 run 써요. 흘러서 out이 됐다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느끼는 대로 가져도 좋습니다. So something이 run out 한다는 거에다 of를 붙여볼게요. So, run out of something은 뭔가를 다 써버리다. 근데 진행형으로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1: 네.
0: 우리 다 써가고 있어요. run out이 되고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닳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휘발유 있죠?
1: 네.
0: 자동차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거 그냥 gas라고 쓰시면 돼요. gas.
1: gas.
0: 어떡하지? 우리 gas가 거의 다 바닥났어. 주유소 없나? 주유소 없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를 일단은 주어로 잡는 거예요.
1: We
0: 그리고 진행형으로 닳고 있다.
1: We are running out.
0: We are running out. 그 다음에 gas가
1: gas.
0: That's it. Oh no, we are running out of gas. 사실은 이렇게도 되고 이거는 뭐 지금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Gas를 주어로 삼을 수도 있어요. Gas is running out.
1: 아.
0: Gas가 run out 하고 있다. 혹은 그걸 겪는 사람을 주어로 쓸 경우에는 of를 붙이는 거예요.
1: 네.
0: So we are running out of gas.
1: 자,
0: how about this? 이번엔 주어를 나로 잡아볼게요. 이거 있잖아요. 제가 계속 슬기씨를 기다리게 한 거예요.
1: 네.
0: 이제 점점

0: 점 인내가
1: 바닥에
0: 바닥이 나고
1: 났죠.
0: 있는 거예요. 아, 나
1: 네.
0: 지금 참을성 한계가 왔어.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참을성, 인내가 영어로 뭐죠?
1: Patience.
0: 습이에요. Patience. 그러면
1: 네.
0: 나 인내가 다 닳고 있어. 한마디로 나 이제 인내심 나 끝까지 왔어.
1: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0: 그렇죠. I'm running out of patience. 이거는
1: 오.
0: 거의 원어민들도 암기된 수준으로 쭉쭉 나올 정도로
1: 오.
0: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나못 참겠어. 못 기다리겠어. 이런 느낌이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e are running out of gas.
1: We are running out of gas.
0: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1: I am running out of
0: 네.
1: patience.
0: 그리고 진행형으로 오늘은 쓰긴 했지만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라고 해서 단순형으로 써도 됩니다. 과거형 run의 과거 뭐예요?
1: ran.
0: ran이죠.
1: 네.
0: 그럼 그 ran을 써서 우린 돈을 다 썼어. 바닥이 났어. 과거형으로
1: We are running.
0: 과거형으로 we.
1: We ran out of money.
0: 그렇죠. We ran out of money.
1: 아.
0: 이러면은 돈을 과거에 다쓴 겁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사실 run out of something이 완전히 바닥난 느낌. 근데 진행형으로 쓰면 그러고 있다예요.
1: 네.
0: 완전히 닳진 않았어도.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1: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아, 그러니? 이러면 참 좋은데요.
1: 네. 보통 엄마 그렇지 않죠.
0: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그렇죠.
0: 네.
1: 아유, 엄마가 아껴 쓰라 그랬잖아. 보통 요 톤이죠.
0: 서범 형이 너무 좋은
1: 예.
0: 게요. 어슬기 씨가 완벽하게 그거를 재현해줘요.
1: 모든 상황에 뭐 제가 엄마 톤은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다른 역할들도 다 가능합니다.
0: 최적화돼 있어요.
1: 예, 그럼요.
0: 네.
1: I told you. 나 너한테 말했지. To use. 사용하라고 아껴서. 아껴서.
0: 자, 참고로 아껴서는 제가 의역을 해놓은 거고요.
1: 그래요?
0: 힌트를 드릴게요.
1: 네.
0: 직역으로 덜.
1: 덜.
0: 덜입니다. 더 적게.
1: 아, use less군요. 오, 큰 힌트가 됐습니다.
0: L-E-S-S 맞나요?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use less. 정답 맞습니다.
1: 오.
0: 뭐의 반대예요? less가.
1: more.
0: 그렇죠. more는 더
1: 더.
0: 많이 하지만 less는 더 적게가
1: 네.
0: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특히나 이제 집에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1: 네.
0: 이제 아이들에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하지
1: 그쵸.
0: 말라 그랬지. 이런 거 있죠.
1: 맞아요.
0: So, tell의 과거형 told를 써서 I told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잖아.
1: 네.
0: 물론 이제 좀 화를 내는 게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말하는 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네.
0: So I told you to do something. 그리고 참고로 원어민들은 여기에 flat, so real 비슷하게 발음을 내기도 해요. 빠르게 하려고 I told you to do something.
1: 네.
0: told you를. 이거는 여러분들 옵션입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숙제하라고 했지. 내가 너에게 너의 숙제를 하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그죠? Hey,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What are you doing? 이런 느낌. 자, how about this? 오, 요거 약간 트릭이 있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 그랬잖아. 나 지금 집중하잖아.
1: I told you to be quiet.
0: 오, 나이스.
1: Wow.
0: 자,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는데
1: 네.
0: 바로 이거죠. Quiet은 형용사니까 혼자 못 써요. 그쵸? So 비동사랑 함께 써서 I told you to be
1: Quiet.
0: quiet, you know?
1: 네.
0: So 얘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1: 네.
0: 내가 말했잖아. 뭘 말했어요? 이거 하라고.
1: Your
0: 내가
1: homework.
0: 말했잖아. 뭐라고요? 이거
1: To be
0: 하라고.
1: quiet.
0: Yes?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1: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Alright. 자, 여기서 응용을 해볼 텐데요. 이거 틀리는 거 저는 아예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1: 네.
0: 틀려도 돼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고 했지는 일단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 일단 그거.
1: I told you to eat that.
0: Eat that. 뭐 eat it. 이런
1: Eat it.
0: 식으로.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했지. 그거 내 거야, 그거. 이러면서.
1: I told you not to eat. Eat.
0: 뭐예요? 그거 거기서.
1: 에.
0: 맞습니다. 여러분들.
1: 오.
0: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할 때는요. to
1: Not
0: 앞에
1: to.
0: 얘만 넣어주시면 돼요. So, I told you to로 처음에 연습 100번 하세요.
1: 네.
0: 그 다음에 이걸 넣으세요.
1: I told you not
0: I
1: to.
0: told you not to eat it.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I told you까지만 이렇게 단독으로도 많이 씁니다.
1: 네.
0: I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말했지? 내가 뭐라고 하디?

0: 식으로 약간 조금 아이구야 남을 탓하거나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씁니다. Alright,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use less.
1: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어허.
0: 한 칸 세요.
1: 그쵸. One at a time. 한 번에 한 칸인데요, 이게.
0: 한 칸?
1: 칸이 비어져 있네요.
0: 아,
1: 빈 칸에 칸이 비어져 있어요.
0: 그러네요.
1: 네. Is enough. 그게 충분해.
0: Enough는 알 것 같고.
1: 네네. 그렇죠? 한 번에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칸에 들어가는 말이어야 되는데.
0: 네. 와, 이거는 사실, 영어 잘하는 약간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1: 네.
0: 막상 오히려 알아야 되는 이거 모릅니다. 진짜예요.
1: 와, 이거 근데 떠오르질 않는데요. 혹시 이거 들으면 알만한 단어인가요?
0: 완전 알아요.
1: 그래요?
0: 왜냐면은, 자, 우리가 그 토일렛 페이퍼 한 칸은
1: 네.
0: 무슨 모양이에요?
1: 정사각형! 아, 그러면은 스퀘어. 예. 잠깐만요.
0: 아니, 힌트를 드렸는데도.
1: 알아요. 스퀘어. 맞추면은
0: U죠? 중간에?
1: U예요.
0: 오케이. Okay.
1: Square.
0: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우후!
0: Alright, so 정사각형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휴지 한 칸을 부를 때도 이렇게 자주 활용을 합니다. Square.
1: 네.
0: 대신에 여기 된소리가 좀 날 거예요. Okay, so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Square가 아니라 Square처럼 비슷하게 날 겁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1: Square. Square.
0: Al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 번에 하나의 스퀘어씩.
1: 네.
0: 벌써 패턴이 좀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자, 얘만 비워두는 거예요. One 뭐뭐 at a time.
1: 네.
0: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에요.
1: 오케이,
0: 그래서 한 번에 한 무엇씩이라고 하려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명사만.
1: 네.
0: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챕터씩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너 오늘 막 10개씩 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한 번에 한 챕터씩만 공부해. 자, 그러면 나눠볼 거예요. 한 챕터를 공부해. 그럼 뭐라 그래요?
1: Study one chapter.
0: 그죠? 한 번에?
1: At a time.
0: That's it.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Mm-hmm.
0: How about this? 제가 막 뭔가를 먹고 있는데
1: 네.
0: 막 여러 조각을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1: 아유.
0: 이랬을 때 자, 한 번에 한 피스를 먹어. 한 피스를 먹어라.
1: Eat one piece at a time.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Eat one piece at a time. 저한테는 이게 불가능해요.
1: 그쵸.
0: 뭐가 됐든 간에.
1: 예.
0: 자, alright, so, 요 정도로 나누면 되겠죠?
1: 네.
0: 네, 낭독해 볼게요. Study one chapter at a time.
1: Study one chapter at a time.
0: Hey, eat one piece at a time.
1: Eat one piece at a time.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1: 뭐라고 하실까요?
0: 참사를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요. 아는 거예요.
1: 그렇죠.
0: 괜히 그렇게 했다가 뭔가 이렇게 홀이 생길 수도
1: 정말
0: 있고.
1: 정말 대참사예요.
0: 그렇습니다.
1: 네네. 자, you don't want to see. 너는
0: 뭐예요?
1: 당신은 보고 싶지 않죠.
0: 않죠.
1: 않다.
0: 네. 뭐를요?
1: 뭐를요? 참사.
0: 아.
1: Do you? 그쵸? 네. 그럼 여기 참사에 해당하는 참사가 사고잖아요. 예. 근데 엑시던트를 쓰기엔 언이 아닌데요.
0: 참사 재앙. 이거는 사실 영화 중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앙 영화 같은 거.
1: 네.
0: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영어 이 단어를 아시더라고요.
1: 뒤로 시작하죠.
0: Yeah, I think you know.
1: 좀, 예, 많이 놀라시는 눈치인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요. Disaster 뭐 이런 건데, 예.
0: Mom 속에 계속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1: 예, 그냥 막
0: 이러면
1: 썼어요.
0: 이러면 안 되는데.
1: 근데 들어는 봤어요, 저도.
0: Okay. Alright. Okay. Very close.
1: 그래요?
0: Okay.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Mm-hmm.
0: Okay. Yes.
1: 아~
0: 그냥 A, E 아니고요. 그냥 A만 쓰면 됩니다.
1: 그러네요?
0: 그래도 칭찬해요.
1: 아~
0: 너무 잘했어요. 자, disaster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참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가 진짜 무슨 뭐 홍수가 나고 뭐 큰 이런 일이 아니어도요.
1: 네.
0: 친구들끼리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를 할 때 와, 그거 완전 참사였어, 참사. 큰 일이었던 것을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지금 want to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don't가 나와서 부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죠? So, want to 동사 원형은 진짜 기본 패턴입니다.
1: 네.
0: 뭔가를 하고 싶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지 이거는 명사를 원하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want 명사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는 want to 동사 원형.
1: 네.
0: Right? So, for example, listen to 이런 거 들어봤죠?
1: 네.
0: 뭔가를 듣는 거예요. 자, 나 음악 듣고 싶다. 나 음악 듣고 싶어. 기본이지만 해주세요.
1: 네. I want to hear music.
0: Listen to.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그치? I want to listen to music.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얘처럼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Right?
1: 네.
0: 자,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해. 이사 나가는 거 뭐죠?
1: Move out.
0: Yes. 근데 그녀는 이사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좋아요.
1: 아.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n't가 맞겠죠, obviously.
1: 네.
0: So, just like this. 이 want to 동사 원형이 이건 너무 베이직인데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병작 어려워요. 원하는 거 나왔죠?
1: 네.
0: 과거형도 쓸 수 있어야 되죠. Wanted to.
1: 그렇죠.
0: 질문형도 Do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Did you want to도 써야 되고 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I want to listen to music.
1: I want to listen to music.
0: She doesn't want to move out.
1: She doesn't want to move out.
0: All right. 자, 보세요. 오늘은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부정문이죠?
1: 네.
0: 질문도 아니고 그냥 부정문이에요. 평소문의 부정문, right?
1: 그죠?
0: 근데 저 뒤에 뭐라고 돼 있죠?
1: Do you?
0: Do you? 자, 이렇게 써버리면 부정문을 쓰고 나서 상대방한테 말할 때 뭐뭐 하지 않잖아. 그 다음에 do you? 뒤에를 올려버리면
1: 네.
0: 상대방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So, 엄마, disaster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이렇게. 자, 하나만 해볼게요. 이건 하나만.
1: 네.
0: Right? 너 제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1: 아.
0: 맞지? 확인해 보는 느낌.
1: 네. You don't like Jackie.
0: Do you? 이러죠. You don't like Jackie. Do you?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이러면서 걔는 뭐 다른 뭐 애인이 있어. 막 이런 something like that 얘기를 하면서
1: 그죠.
0: 확인을 하는 느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그래서?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는 이 do you 이거를 부가 의문문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부가에서 의문하는 거.
0: 그렇습니다. 에.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다 부가 의문문 막 이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1: 맞아요.
0: 문장을 더 많이 써서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1: 그래서 저도 이게 그냥 부가 의문문 이렇게만 알고 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0: 근데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문법은 중요해요. 전 세계인들이 배우는 거고 유행을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뭐가 조금 아쉬운 거냐면 그 문법 용어 있죠. 이거는 이런 형식의 뭐 어쩌고 이거에 너무 집착하게 돼서 그래요.
1: 맞아요.
0: 그것만 아니라면 문법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1: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1: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You don't want to see a disaster, do you?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엄마가 아껴 쓰라고 했잖아.
1: I told you to use less.
0: 한 번에 한 칸이면 충분하다고.
1: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Mom, we are running out of toilet paper.
2: I told you to use less. I told you to use less. One square at a time is enough. One square.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어설픈 마술사와 눈썰미 좋은 아이.
1: 아이고.
0: 자, 마술 공연 보러 간 시츄에이션인데.
1: 네.
0: 제가 사실은요.
1: 예.
0: 미국에서부터 마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막 팔았거든요. 그 마술
1: 도구.
0: 필요한 도구들 있잖아요.
1: 네.
0: 막 집에서 연습하고 막 서로 막 이게 친구들이 놀라는 거를 너무 재밌는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그거는 언어를 넘어가잖아요.
1: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What is that over there? What is that in your hand?
1: 아.
0: 꼭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보시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오늘은 굉장히 좀 또 특별해요. 또 미션이 하나예요.
1: 어머!
0: 네, 미션 하나입니다.
1: 생일인가요?
0: 생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말로 미션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미션. 오늘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매직 같은 거죠. 네.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이런 사람이 또
1: 아유,
0: 있어요.
1: 아유, 그거 떨어뜨린 거눈 감아줘야
0: 아, 그러니까요.
1: 돼요.
0: 저하고 제 친구하고 마술로 약간 그
1: 부심.
0: 경쟁이 있어.
1: 아,
0: 마술 부심이
1: 경쟁심.
0: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실수한 거를 찾아내려고 이런 적이 있어요.
1: 아우.
0: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실수를 얼만큼 했을지 영어로 우리 또 마술 관람 한번 해야죠.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2: Doggone. I'll make this coin
1: 네.
2: disappear. Watch.
1: Disappear. Watch.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1: Disappear.
2: Watch.
1: 오,
2: Okay.
1: 재밌겠다.
2: I rub my hands like this.
1: Rub.
2: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Gone?
2: It's gone.
1: Gone, right. But,
2: Yes.
1: 저기, 지금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봤는데요.
2: 아, 짜잔, 짜잔, 우후.
1: 동전 떨어뜨리시는 거, drop coin,
2: Yep.
1: I saw. 그래도 박수.
2: I was just testing you.
1: 테스팅?
2: Good eye, kiddo.
1: 아,
2: I was just
1: 예.
2: testing you. Good eye,
1: 저잘
2: kiddo.
1: 봐요. 예. 이제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 더. 떨어뜨리지 않고.
0: 네, 제가 막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1: 뭐야?
0: 미국에서
1: 예.
0: 마술쇼를 막 여기저기 많이 보러 갔었거든요. 뭐
1: 오.
0: 뉴욕시티라든가 라스베이거스라든가. 그래서
1: 와.
0: 여러분들도 그 이런 걸 배워놨다가 직접
1: 네.
0: 안 쓰더라도 그런 쇼에 가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 오.
0: 요즘에는 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지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애기한테 하고 있는
0: Yes.
1: 마술 있어요. 봐봐, 봐봐. Look, look. 자, 펜 있지? 자, 보세요. 샤. 보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없다.
0: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요.
1: 예, 사실 여기 있었어. 이거
0: 여기서요?
1: 하는데도 지금
0: 놀랄 것 같아요.
1: 7살에는
0: 아,
1: 너무, 우와!
0: so
1: 이러면서
0: cute.
1: 놀라요.
0: 아,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1: 맞아요.
0: 좋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4: Sir, I saw you drop it.
3: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Hi,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지금 마술사가. 근데 사실 마술이요. 그 어떤 venue, right? Mm-hmm. 극장 같은 데 가서도 막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Street magic 같은 것도 많거든요.
1: 그쵸.
0: 그게 더 신기해요, 사실은.
1: 저는 네. 길거리 마술하는 거를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그 특히 mm-hmm. 해외에서.
0: That's right.
1: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0: 바로 up close하게 가깝게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Right.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1: 좋습니다.
0: 거의 간 거예요. I'll make this coin. Mm-hmm. 그 watch라고 해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만들죠. 보세요.
1: 아, I'll make. 나는 만듭니다. 이 동전을 사라지게. 그러면은 왠지 여기에서 한번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사라지다는 그거잖아요. Disappear. Mm-hmm. 제가 알아요. Mm-hmm. 사라지게, disappear하게 네. 만든다.
0: 끊는 게 약간 애매하긴 했는데.
1: 그래요?
0: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this coin disappear가 이렇게 되죠. So I'll make this coin을
1: 끊어야 돼요?
0: Disappear.
1: 아~
0: 그다음에 watch. 자, spelling D-I-S-A-P-P인가요?
1: 네.
0: P-P-E-A-R.
1: P-P-E-A-R.
0: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very, very nice.
1: 이런 건 좀 강해요.
0: 어, 괜찮네요. Alright, so P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Disappear 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1: 네.
0: 그런데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1: 응?
0: Vanish.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오케이. 이거는 얘보다는 조금 사용빈도는 떨어지죠.
1: 네.
0: 그렇지만 이 vanish라는 표현은 마술에서 특히 많이 써요.
1: 아, 마술에서?
0: 네. 이 vanish는 정말 증발한다는 수준이에요.
1: 오.
0: 그래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1: 야.
0: 굉장히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Oh, it just vanished.
1: 우와.
0: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1: 진짜 마술 용어 느낌인데요?
0: Right, right.
1: 네.
0: So, disappear, vanish. 의미,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드디어 make가 나왔습니다. make는 뭐예요?
1: make는 만들다.
0: 만들다.
1: 네.
0: 자, make something. 그 다음에 아.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동사원형을 넣는 거예요. Make something 동사원형.
1: 예.
0: Alright,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목적어를 동사원형하게 만들다가
1: 아,
0: 되겠습니다.
1: 맞아요.
0: 얘는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이 코인을 만들 거래.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사라지게.
0: Disappear하게.
1: 네.
0: 동사원형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1: 자,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마술사가 그 레이디, 여자분을
1: 네.
0: 사라지게 만들었어. 왜? 보통 마술쇼 보면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같이 있잖아요.
1: 네, 무조건 세트예요.
0: 그래서 네. 마술사가 영어로 뭐죠?
1: Magician.
0: Magician, right? 그 마술사는 그 레이디를 사라지게 만들었어.
1: The magician made,
0: uh-huh.
1: made the lady disappear.
0: 그렇죠. 바로 동사원형 오니까 살짝 어색하긴 하죠.
1: 어색해요.
0: 그렇죠? Right. 네. So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거의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날 울리지 마.
1: 오.
0: 직역을 하면 날 울게 만들지 마.
1: 그렇죠. Make me cry.
0: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그렇죠. Don't가.
1: 아, 그러네요.
0: Make me cry는 나 좀 울려봐요. 그렇죠?
1: So 아마 울고 싶을 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0: So don't make me cry.
1: 그렇죠. 한바탕 울고 싶을 때는 make me cry로.
0: 한바탕.
1: 예.
0: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ake라고 하는 거, 남이 뭐 하게끔 만든다. 얘는 to 같은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1: The magician made the lady disappear.
0: Oh, don't make me cry.
1: Don't make me cry.
0: Alright. 자,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려고 뭘 썼어요? 마술사가?
1: Watch.
0: Watch.
1: Yes.
0: 아까 look이라는 거를 아마 슬기 씨는 얘기를 했는데
1: 네.
0: 그것도 많이 써요.
1: 어...
0: 그래서 어떤 마술사는 look, look, look, look, look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watch, watch, watch 이렇게 많이 쓰는데
1: 아...
0: watch라고 하는 게 좀 일정 기간 동안 집중해서 본다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왕초보 영어를 보거나 할 때는 look보다는 못 써요.
1: Watch.
0: watch를 쓰죠. 네, 조금 더 그렇게 아 집중 그리고 한동안 계속 봄이라는 뉘앙스가 더 들어가 있다.
1: Mm-hmm.
0: 자, 읽어볼게요.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0: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손을 이렇게 비비면 사라졌어요.
1: 진짜 마술사다. I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아...
1: 그리고

0: 사라졌다. 어허. 여기에 비비다가 나와야 되겠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 I, 아.
1: 내 손을 비비다.
0: 비비다? 비비다? 비비다는 어쨌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pray 느낌? I pray my hands. 내 손으로 기도를 하면, 이렇게.
1: 아.
0: And it's gone.
1: 오늘은 굉장히 창의력이 너무 많이 갔네요, 창의력이.
0: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I pray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자, 비비는 것은 바로
0: 비비다? 아, rub!
1: Rub이죠, rub.
0: 맞네요.
1: Rub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우리 손 씻을 때 비빈다고 하잖아요. 손을 네. 이렇게 막 문지르고 비비잖아요. 네. 이것도 I rub my hands together like this. 걔는 뭐 이제 together를 같이 많이 쓰는 편인데 rub만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rub은 비비다, 문지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술사들 보면
0: 맞아요. 이러잖아요, 그거 그렇죠? 많이 해요.
1: 네. So I rub my hands like this 하고 it's gone이 됐다. 자, like this 전에 비슷한 게 한번 나왔었죠, 그렇죠?
0: 네.
1: 이게 뭐야? Like this.
0: 이것처럼.
1: 네, 이것처럼 이렇게.
0: 이렇게.
1: 특히나 뭔가 예시를 보여줄 때 상대방한테 뭐 시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문장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어, 댄스 수업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0: 그럼요.
1: Right. 그러면 보통 말로 설명 안 해주잖아요.
0: 네.
1: 행동으로 보여주죠.
0: 그렇죠.
1: Right. 그럼 선생님이 이래요. 당신의 다리들을 예? 양다리예요.
0: 예?
1: 다리들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0: 자, move your leg like this.
1: 어, 양쪽이니까 leg이 아니라
0: legs.
1: Legs. Like this.
0: Like this.
1: 네,
0: move your leg, like this.
1: Legs like this.
0: 어렵네요.
1: 자, 이번에는 이거 해볼게요.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0: 그죠?
1: 묘사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과거 진행형으로
0: 네.
1: 나 걷고 있었어. 이렇게. 나 이렇게 걷고 있었어.
0: I was walking like this.
1: 그렇죠. I was walking like this. And then something happened.
0: 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0: Okay.
1: So, 뭔가 describe를 할 때 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ove your legs like this.
0: Move your legs like this.
1: Oh, I was walking like this.
0: I was walking like this.
1: 네. And it's gone. Something's gone이 뭐예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0: 사라지고 없는 상태죠.
1: 맞아요.
0: 네.
1: Gone이라는 것은 형용사 역할을 하면서 사라진이라고 합니다. Right? So, 어디를 가버린, 완전 가버린.
0: Yes.
1: 노래에서도 뭐 she's gone
0: 오,
1: 이런 식으로 이제 쓰죠.
0: 슬픈
1: 그렇죠?
0: 노래.
1: 네. 자, 읽어볼게요.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0: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0: 네.
1: 마술사님, 저기 동전 떨어뜨리신 거 맞는데요.
0: 아, 정말.
1: 네.
0: 왜냐면 다른 친구들 지금 다 몰입하고 있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혼자 이게 무드를 깨뜨리는 아, 지금 발언이에요.
1: 분위기 깼어요.
0: 아, 참. Sir. I saw you eat. 여기서 eat이 동전인가 봐요. 뭐를 떨어뜨렸다. 나는 봤다. 네가 그걸 떨어뜨리는 걸.
1: 오.
0: 이거잖아요. 근데 과거니까 여기도 dropped로 해줄까요?
1: 그럴까요?
0: 네. Dropped it.
1: Okay.
0: D.
1: Alright. 오, 떨어뜨리다. 우리 저번에 뭐 fall이랑 이런 차이를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fall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0: 그죠.
1: fall은 떨어뜨리다는 안 되니까.
0: 그죠.
1: 자, sir, I saw you dropped it 이라고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정답은
0: 왜?
1: 그냥 drop it입니다. 자, 이거 일단은 drop은 떨어뜨리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0: 네.
1: 그리고 드랍이 아니라 드롭도 안 되고 DR이 충돌하면서 지읒 비슷하게 발음돼서요. 이렇게 따라해 주세요. drop, drop,
0: drop, drop.
1: 오케이. 자, 지금 왜 이게 과거에 떨어뜨린 건데 뭐 동사 원형이 됐냐
0: 네.
1: 있잖아요.
0: 네.
1: 여러분, 문법책에서 아마 이런 용어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아, 지각 동사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0: 네.
1: 갑자기 표정이 너무
0: 너무 알죠.
1: 지각 동사. 아까 전에도 아마 그게 사역 동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0: 메이크가 사역 동사예요.
1: Yes.
0: 아,
1: 어쩐지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자, 그 지각 동사라고 하는 거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right?

0: 뭐 느껴지는 거 이런
1: 에.
0: 것들. 자, 문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see 하고 나서 남을 봐요. 남이
1: 예.
0: 보이는 거예요.
1: 예.
0: 이런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이런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예요.
1: 와,
0: 그게
1: 이거구나.
0: 우리가 그냥 책으로만 배웠던 게 진짜 실제로 쓰이는 거구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느낌
1: 우와,
0: 와요? 오케이. So,
1: 네네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이러면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거가 보다이지만 사실 보이는 수준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 당신이 우는 걸 봤어요.
1: I saw you cry.
0: 그렇죠. I saw you cry. 동사 원형.
1: 네.
0: How about this?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나 엄청 크게 웃었지. 막 이러면서 하하하 하는 거는 laugh죠. 너
1: 네?
0: 나 봤어? 웃는 거?
1: Did you see I laugh?
0: Hold on. Did you see? 목적어니까 did you see me?
1: Me laugh?
0: 그렇게 써야 돼요. I가
1: 아.
0: 아닙니다.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렇죠? Right. So
1: 그래요?
0: did you see me laugh?
1: Did you see me laugh?
0: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그렇죠? 자,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잘 보라고 하는 거 아까 watch 기억나요?
1: 네.
0: 그러면은 watch도 가능해요. Watch라고 하는 것도 보는 거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1: 똑같이,
0: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watch를 써서 나 춤추는 거잘 봐.
1: watch me dance.
0: 그렇습니다. Watch me dance.
1: 아.
0: 이렇게도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나마 우리 예전에 그렇게 문법 용어로만 알고 있었던 거랑 친해졌길 바랍니다. 사실은. 오케이.
1: 네.
0: 자, 읽어볼게요. Sir, I saw you drop it.
1: Sir, I saw you drop it.
0: 자, 이랬을 때
1: 뭐라고 하실까? 임기응변이 뛰어나실걸요?
0: 그냥 시험한 거란다. 아, 눈썰미 조금 아니었어. 이러면서 싹 사라지세요.
1: 예, 아,
0: 네.
1: 그래요? 다시 한번 트라이 할 법도 한데.
0: 아니면 뭐 약간 셋업 이렇게 해야 되고
1: 에,
0: 세팅을 또
1: 그쵸.
0: 잡아줘야 되기
1: 아,
0: 때문에.
1: 그쵸, 그쵸. 누군가 없으면 사실 조금 민망한 상황일
0: 네.
1: 수 있죠. I was just you. Good eye, kiddo.
0: Alright.
1: 나는 그냥 시험한 거야.
0: 너를 그냥 시험한 거야. 뭐
1: I was
0: 내가 에이,
1: just,
0: 몰랐겠니?
1: 시험한 거. Test you. 에.
0: 진짜 시험을 할때 우리가 보는 시험에 테스트를 쓴다고요.
1: 네. 나 한번 테스트 해본 거야.
0: 오케이.
1: 이거죠.
0: Okay. S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네.
1: 오!
0: Testing
1: 아,
0: you.
1: 테스팅이었구나.
0: Why? 비동사 들어가 있죠.
1: 네.
0: 나 너한테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 보고 있었거든. 저
1: 아.
0: 과거에 한 시점에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해서요.
1: 네.
0: I was testing you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요. 저는 암기에도 아깝지 않다고 봐요.
1: 오.
0: 왜냐면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위트 있게 넘어갈 때 자주 쓰거든요. So, I was testing you. 에이, 한번 본 거야. 이런 느낌. 시험한
1: Yes.
0: 거야. So, I was
1: Okay.
0: testing you. Good eye, kiddo. So, 테스트는 시험마다 똑같습니다. 자, 지금 진행형인데 현재가 아니라 뭐였죠?
1: 과거 진행형.
0: 그렇습니다. 과거의 한 시점 혹은 그 즈음에 한참 하고 있었던 행동을 얘기를 할 때, 비동사 과거로 돌리고, 그리고 ing를 쓰는 거죠. So, am, is, are, 이런 게 아니라, was, 뭐, were, 주어에 따라 바꾸고 해줘야 됩니다. 그쵸?
1: 네.
0: 자, 여러분, 해볼 거예요. 내가, 나,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너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1: 네.
0: 시제만 잘 맞춰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I was
1: 오.
0: thinking about you. How about this? exam이란 단어가 시험이죠?
1: 네.
0: 그러면은, 우리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 이게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1: 네.
0: 공부하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1: We were studying
0: 그러죠. We were studying 그 시험을 위해.
1: for exam,
0: For
1: for
0: the
1: the exam.
0: exam. Yes. 이렇게 과거
1: Yes.
0: 진행으로 쓴 거고요. 우리가 시험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할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위해서 공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을 위해서 하고 나저 수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라는 거고 위해서 which is this.
1: For.
0: Yes. So study for something 하면 그 시험 준비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1: 네.
0: I was thinking about you.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Oh,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은 끝났는데,
1: 네.
0: 뒤에 갑자기, good eye.
1: 저는.
0: 그라, 저는.
1: 저는.
0: 네. 자, 그라이. 벌써 근데 느낌은 왔죠, 그쵸?
1: 그쵸.
0: 아, 눈썹.

0: 좋아. 아, 웃어? 눈썰미가 좋다. 예리하다. 아우,
1: 네.
0: 잘 찾아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에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찾아낸 거예요. 오, 이거
1: 오.
0: 문제 있는데요. 이랬을 때, 그라이, 그라이. 이런 식으로
1: 그라이.
0: 한다든가. 다양하게 쓸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죠?
1: 키로.
0: 키로. 근데 벌써 솔직히 이 단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들어가 있어요, 저
1: 네.
0: 안에? 키로.
1: 키드.
0: 키드가 들어가 있죠?
1: 네.
0: So, kid. 이것을 do를 더 붙여서 키로. 꼬마, 아니면 녀석, 아니면은 비슷한 나이여도 친하, 친근하게 하기도 하긴 합니다. 그래서 키드를 더 뭐라 그럴까요? 더 friendly하고 더 sweet하게 부르는 좀 장난스러운 말투라고 볼수 있어요.
1: 이건 뭐 어원이 있나요? 그냥
0: 그냥
1: 부르다 보니까?
0: 키로예요. 네.
1: 아, 우리.
0: 마치 girl 대신에 gal 이라고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말을 재밌게 한 거죠. 네.
1: 우리도, 아이고, 꼬마 아가씨, 이러거든요.
0: 아하.
1: 그런 것처럼 그냥 키드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귀엽게 키로키로 이렇게 하게 됐나?
0: 약간 귀여운 말인 것뿐이에요. 키드라고도 충분히 써요. Good eye, kid. 이렇게
1: 아하.
0: good eye, man 이라고 쓰는 것보다 좀 어린 느낌을 주겠죠, 그쵸?
1: 그렇죠,
0: Obviously,
1: 그렇죠.
0: right? So,
1: 예.
0: 이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더 훨씬 많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얘기할 때 쓰게 되겠습니다.
1: 아니, 제가 진짜 여기 왕초보 영어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른들이 알아보시거든요.
0: 오,
1: 예. 저희 또 시청층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살짝
0: 있으신
1: 언니,
0: 분들이
1: 오빠들이
0: 많이
1: 예, 많이
0: 계시고요.
1: 보시니까. 근데, 내가 눈썰미가 좋다. 막 이러시면서 본인을 칭찬하시기도 해요. 이렇게 알아보다니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라이. 그라이, 언니.
0: 근데 갑자기 기억 안
1: 그라이.
0: 나는 거 아니죠?
1: 어?
0: 갑자기 그때 표현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죠?
1: 써놔야죠.
0: 써놔야죠.
1: 어딘가에 써놔야 돼요.
0: 손에 아예 이렇게 써놓고
1: 예,
0: 다니세요?
1: 그라이.
0: 오케이, 그래, 그래.
1: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0: 오케이.
1: 그라이.
0: 근데 what? 자, 가보겠습니다.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1: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네, 오늘의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하나죠? 네.
1: 와우.
0: 마술사님,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1: Sir, oh, I saw you drop it.
0: I saw you drop it.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2: Sir, I saw you drop it. Sir, I saw you drop it.
0: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Good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 지모유 볼까요?
0: 네, 요즘 제가 잔소리를 좀안 했더니 많은 분들이 입영작 할때 목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다시 올려주셔야 되는
1: 다시 우리
0: 거죠.
1: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0: 에너지를 끌어올리셔야 돼요.
1: 네, 좋습니다.
0: 오케이. 자, see, 목적어 동사 원형. 이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1: 네.
0: 이 행동하는 걸 볼까? 보이는 거예요. 자, 갑니다. 내가 우는 거 봤어. 나는 너를 봤어. 그러면은,
1: I saw you
0: 우는 거,
1: cry.
0: 그냥 동사 원형. I saw you cry.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저 동전 떨어뜨리신 거 봤는데요. 자, 나는 당신을 봤어요. 그거 떨어뜨리는 거.
1: I saw you drop it.
0: Drop it. 진짜 동전으로 쓰고 싶으면 drop the coin이라고 또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너 내가 웃는 거 봤니?

0: 하하하 웃는 거 말하는 겁니다.
1: 네. Did you see?
0: 호너, 너 나 봤니? 웃는 거 이렇게 가야죠.
1: 너 나 봤니?
0: Mm-hmm. Did you?
1: Did you? Did you me?
0: Did you see me?
1: Did you see me laugh?
0: 그렇죠. 아. Did you see me laugh?
1: Yes.
0: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원래는 한 요 정도에서 마치는 게 맞아요. Did
1: 그죠.
0: you see? 한 다음에 me laugh? 이건 좀 이상하죠.
1: 아, 그렇죠? Did you see me laugh? 이렇게.
0: 그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참고로 한참 하고 있는 것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ing도 가능해요.
1: 아.
0: I saw you crying도 아. 가능합니다. 실제로.
1: 웃는 걸 봤어.
0: 네, 그거는 정말 더욱더 현장감을 살려주죠.
1: 네.
0: 한참 그러고 있는 거 봤어. 라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aw you cry. I saw you drop it. Did you see me laugh? 다음은요? 아, 과거형, 비동사 과거형 쓰고 ing, 과거
1: 네.
0: 진행형입니다. 가볼게요. 목소리 크게요. 나 세수하고 있었어. 아, 내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 세수하고 있었어.
1: I was washing my face.
0: 그죠? wash 안 되고
1: washing my
0: face. 나 내 생각하고 있었어. 약간 로맨틱하게요.
1: I was thinking about you.
0: 오, 역시 연기 yeah. 딱까지 해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 자 우리는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exam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1: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0: Alright, 읽어볼게요. I was washing my face. I was thinking about you. We were studying for the exam. Al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2: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3: Sir, I saw you drop it.
2: I was just testing you. Good eye, kiddo.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ll make this coin disappear. Watch.
1: Yep.
4: I rub my hands like this, and it's gone.
1: Oh, sir, I saw you drop it.
4: I was just testing you.
1: Oh.
4: Good eye, kiddo.
1: Yay.
4: Good eye.
1: Good eye. 와우!
0: 아,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한 번에 한 문장씩 읽어라는 문장이었죠? Read one sentence at a time.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See someone do something. See 목적어 동사 원형입니다.
1: 네.
0: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에이, 잘하던데 이러면서 난 내가 춤추는 걸 봤어.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들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다 문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1: 네.
0: 그것들을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그것으로 이병작하는 연습 항상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one.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